10월 15일 목요일, 어느새 10월도 한복판을 향해 가고 있네요. Survivor Burning Heart 첫 곡으로 띄워드렸어요. 저는 살레시오 김영은 은빛소녀입니다. 우리 참전가족 여러분은 학교 다닐 때 체육시간 좋아하셨나요? 많은 분들이 좀 힘들어하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는 일부러라도 시간을 내서 몸을 움직여야 하는 나이가 됐네요. 만보계를 차고 헬스장에 등록하고 걷기 운동에 마라톤까지 운동이 생활의 필수 코스가 되었네요. 한때는 운동이라곤 숨쉬기 운동밖에 안 한다라는 농담도 했지만요. 그 숨쉬기 운동도 오래오래 건강하게 하려면 몸을 잘 관리해야 합니다. 오늘은 마침 체육의 날입니다. 학창시절에는 억지로 하던 운동을 이제는 내 건강을 위해서 스스로 챙겨야 하는 나이인데요. 무엇보다 이 좋은 가을에 평소 운동과 거리가 있었던 분들도 가볍게 걷기부터 시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소상일상 이야기 듣고 싶은 노래들 보내주세요. 100원의 이름은 샵 1053 CPBC빵 애플리케이션 다운로드 받으시면요. 편안하게 무료로 즐기실 수 있습니다. 광고 듣고 은빛 창가 만나봅니다. 보일러도 에이!

0: 일어났어? 또 공복에 커피야? 아침 공복엔 올리브 쓰리지. 복스럽게 잘 먹네. 올리브 쓰리를 공복스럽게 아침 공복엔 올록담 올리브 쓰리. 아침 골든 타임 이제 놓치지 마요.
1: 식품 유형은 올리브유입니다.
2: MG 새마을금고 모델 조정석입니다. MG 새마을금고는 전국 8도에서 금융으로 힘을 드리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금융 지원으로 저출생

0: 극복 지원으로 으쌰으쌰 청년 지원으로 으쌰으쌰 MG 새마을금고
1: 일어났어? 또 공복에 커피야? 아침 공복엔 올리브 쓰리지 복스럽게 잘 먹네 올리브 쓰리를 공복스럽게 아침 공복엔 올록담 올리브 쓰리 아침 골든타임 이제 놓치지 마요
2: 식품 유형은 올리브유입니다
3: 안전하는 오늘부터

0: 가볍고 편한 안전화 스타젠.
1: 은빛 창가 길을 잃어버렸다면 잠시 쉬었다 출발하자. 가야 하는 목적지만 잊지 않았다면 길을 물어 다시 찾아갈 수 있으니 잠시 쉬었다 다시 출발하자. 이런 여유를 품고 산다면요, 설령 길을 잃었다 해도 걱정할 일이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인생도 결국 나에게 맞는 길을 찾아가는 여정이라서 우리가 익숙하게 인생길이라고 부릅니다. 가을은 단풍 빛깔도 곱고 공기도 상쾌하고 오곡백과가 무르익는 말 그대로 결실로 가득 찬 축복의 계절이죠. 그 중에서도 가을만의 매력이 있다면 바로 여유인데요. 부족함 속에서 오는 조급함이 아니라 풍성함 속에서 오는 여유입니다. 가을비는 떡비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름 내내 땀 흘려 일군 수고를 거두어들여 어느 때보다 곳간이 넉넉해지는 계절이니 비가 와도 걱정이 없습니다. 곳간에 쌓아둔 곡식을 꺼내 떡을 해먹을 수 있으니까요. 지금이야 물자가 넘치는 시절이지만 예전에는 배를 골던 때가 많았으니 곳간이 비로소 채워지는 가을의 넉넉함은 그 자체로 충복이었을 겁니다. 길을 잃어버렸다면 잠시 쉬었다 출발하자. 가야 하는 목적지만 잊지 않았다면 길을 물어 다시 찾아갈 수 있으니. 나그네는 길 위에서도 쉬지 않는다고 말하지만요, 추수를 끝낸 황금 들판의 허름, 그 풍요가 낳는 여유 속에서라도 나그네는 잠시 쉬어가겠죠. 그 넉넉함을 누리며 다시 길을 나설 힘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이어 스트레이트 워크 오브 라이프. 누구나 길을 잃을 수가 있습니다. 길을 잃었다면 잠시 쉬었다 출발하자. 가야 하는 목적지만 잊지 않았다면 길을 물어서 다시 찾아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한번 길을 잃었다고 끝은 아니죠. 잘못한 기차가 우리가 몰랐던 목적지에 데려다주기도 하고 잘못 들어선 길에서 지금껏 만나지 못한 낯선 풍경을 만나기도 하는데요.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이런 말 있잖아요. 이 말에는 아마 우리가 늘 하나의 정답만 가려하지 말라 이런 진실이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서울로 가는 길이 여러 갈래이듯이 산 정상에 오르는 길도 꼭 한 길만 있는 것도 아니고요. 또 우리가 가는 인생길에 있어서도 내가 길을 잃었다 싶을 때 잠시 쉬었다가 신발끈을 고쳐매고 다시 출발할 수 있잖아요. 혹시 우리 참 좋은 가족 여러분은 길을 잘못 들었다가 오히려 더 아름다운 풍경을 만난 적 있으신가요? 내 인생길에서 이게 뭐야 하고 실망했다가 더 좋은 일을 마주한 적이 있으신가요? 오늘은 목요일입니다. 한 가지 키워드에 대한 여러분의 재치 만점, 아이디어 넘치는 다섯 글자 만나는 시간. 목요 오자 토크 다섯 손가락. 오늘의 키워드는요. 오늘 체육의 날을 맞아서 운동. 운동하면 떠오르는 나만의 다섯 글자. 건강하게 활력 넘치게 채워주세요. 백은호의 문자 샵 1053 빵톡으로도 보내주세요. 당첨자분에게 따뜻한 커피 드실 수 있는 쿠폰 보내드립니다. 지금부터 운동하면 떠오르는 다섯 글자 보내주세요. 이어지는 노래는요. 2037님이 신청하신 소향의 바람의 노래.

소양 바람의 노래. 참 좋은 오늘 은빛 스님들 선물 소개해드릴게요. 참 좋은 오늘 후원자가 드리는 모바일 커피 쿠폰. 진심으로 아끼는 사람에게 애써 권하는 책, 감동을 넘어 영감을 주는 책, 평신도가 만드는 유일한 가톨릭 월간지 가톨릭 다이제스트 월간 독자로 이더 원하시는 분 샵 1053으로 들어오셔서 성함, 주소까지 사연과 함께 보내주세요. 당첨자분에게 1년 동안 편안하게 구독하실 수 있도록 배송해드립니다. 황제바이오에서 피부 보습과 가려움증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곰돌이 천연비누 드리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샵1053 성함 주소까지 보내주세요. 오늘은요 피스러너 모집 마감일이에요. 오늘까지 혼자 뛰는 러닝도 좋지만 같이 뛰면 또 다른 재미가 있는데요. 11월 28일 여의도 공원에서 함께 달리는 2027 서울세계청년대 성공기원 평화런이 열립니다. 서로의 속도를 존중하면서 함께 달리는 사람들이 바로 피스러너라고 하는데요. 가볍게 달리면서 평화를 위한 한 걸음도 내딛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오늘까지 모집 마감일이니까요. 빨리빨리 신청해 주세요. 언제 들어도 좋은 추억의 노래 두 곡 듣는 시간. 오늘도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노래 두 곡 들려드릴게요. 마리님이 듣고 싶어하는 김광석 서른즈음에, 박혜연님이 신청하신 임지훈 그댈 잊었나. 두 곡 듣고요. 오늘 운동에 대한 여러분의 다섯 글자 만나는 시간 목요 오자 토크 다섯 손가락 함께합니다.

한 가지 키워드에 대한 여러분의 빛나는 아이디어를 만나는 시간. 모교 5자 토크 다섯 손가락. 딱 다섯 글자로 핵심 정리해 주세요. 오늘의 키워드는요. 오늘이 체육의 날이니까 바로 키워드는 운동. 운동입니다. 내가 정의하는 운동. 활력 넘치는 여러분만의 다섯 글자 보내주세요. 당첨자분에겐 따뜻한 커피 드실 수 있는 쿠폰 드립니다. 100원 유료 문자 샵 1003 빵톡으로도 보내주세요.

가지 키워드에 대한 나만의 센스 만점 핵심 정리 목요 5자 토크 다섯 손가락. 오늘의 키워드는요. 운동입니다. 운동. 여러분만의 다섯 글자.

매일 꼭 하죠? 이런 다섯 글자? 이렇게 말해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어떤 분은 언젠가 할게요. 혹시 귀차니스트? 내가 픽한 운동에 대한 재치발랄 다섯 글자 기다립니다. 운동하기에 딱 좋은 계절이잖아요. 요즘은 정말 운동도 살기 위해서 건강하기 위해서 하는데요. 여러분만의 다섯 글자 만나볼까요? 5521님은 운동 중독증, 운동 중독증, 운동하니까 또 운동 중독증이 생각나셨다고요? 아이고, 운동에 너무 빠져서 걱정입니다. 저희 남편은 회사는 빠져도 운동은 절대 안 빠진다고 합니다. 하루 종일 홈트에, 헬스에, 개인 PT에, 달리기에, 아휴, 유유라고 보내셨어요. 이거 운동 중독증? 어떻게 보면 건강한 중독이라도 할 수 있는데, 그런데 또 이것도 너무 심하면 몸이 혹사가 된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잘 쉬는 것도 운동의 일부잖아요. 521님, 오늘은 그분 소파에 모셔다 드리고 같이 차 한잔하는 여유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4294님은 운동복만 찜, 운동복만 찜. 공부를 하려면 책상 정리부터 해야 하듯이 운동을 하려면 운동복부터 종류별로 사 모으게 됩니다. 아마 운동복을 산다는 것은 이미 마음속에 운동해야지 하는 결심이 있는 거죠. 다만 그 옷을 옷장 밖으로 모셔오면 됩니다. 1632님은요. 운동하면 네 개나 보내주셨어요. 달리기 최고. 땀 빼면 시원. 건강한 느낌. 심장도 튼튼. 와, 이 정도면 1632님은 홍보대사, 달리기 홍보대사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땀 흘리고 난 뒤 그 개운함은 해본 사람만 압니다. 저도 그 느낌 아주 공감됩니다. 오늘은 운동에 대한 다섯 글자 만나고 있습니다. 오늘 체육의 날이잖아요. 운동하면 떠오르는 여러분만의 다섯 글자 보내주세요. 100원의 문자 샵 103, 빵떡으로도 보내주세요. 이어지는 노래는요, 2867님이 듣고 싶어하는 노래 들려드릴게요. 송창식의 고래사냥.

송창식 고래 사냥 듣고 왔습니다. 오늘은 체육의 날, 오늘의 키워드는 운동입니다. 운동하면 떠오르는 여러분의 다섯 글자 나누고 있어요. 지금 생각나는 대로 또 여러분 보내주세요. 100원의 문자 샵 103 빵뚜그로도 보내주세요. 7608님은 숨쉬기 운동, 숨쉬기 운동. 다이어트처럼 내일부터 꼭 하는 그 결심입니다. 그런데 글쎄 100살 넘어서까지 숨을 건강하게 잘 쉬려면 운동을 해야 하지 않겠어요? 라고 하셨는데 맞습니다. 숨쉬기 운동은 이미 매일 성실하게 하고 계시네요. 아, 2784님은 마음만 운동, 마음만 운동. 운동은 사실 마음 먹는 데서 시작하니까 마음이 몸으로 건너오려면 다리 하나가 필요한데 딱 오늘 5분만 시작하면 어떨까요? 이 마음만 운동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 분들이 맞아 공감하실 것 같습니다. 0889님은 저는요 퇴근길에 한정거장 일찍 내려서 걷기 시작한 지가 3주 됐어요. 처음엔 억지로 걸었는데 요즘은 가을바람이 너무 좋아서 일부러 더 걷고 있습니다 라고 하셨어요. 이 한정거장 일찍 내리기 정말 좋은 방법입니다. 큰 결심이 없어도 시작할 수 있잖아요. 3주면 몸이 먼저 기억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3주만 이 습관을 꼭 들이면 다음에는 아주 익숙하게 될 것 같습니다. 가을바람 덕분에 걷는 재미도 솔솔합니다. 2732님도 운동에 대한 사연을 보내주셨는데요. 저희 어머니가 올해 70인데 요즘 아침마다 동네 공원에서 체조를 하세요. 처음엔 친구분들 따라 나가시더니 이제는 비 오는 날도 우산 쓰고 나가요. 그래서 요즘에는 말리느라고 너무 힘들어요. 유유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괜찮아요. 비 오는 날도 우산 쓰고 나가시면 너무 바람이 세게 분다거나 이렇지 않으면 저는 괜찮을 것 같아요. 아, 예, 정말 멋지신 거예요. 운동의 힘이 몸보다 마음이 먼저 오잖아요. 아침에 나갈 곳이 있고 만날 사람이 있고 그게 또 다 사는 힘이 되잖아요. 비 오는 날은 그냥 두세요. 어머님의 그 열정 응원해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참 좋은 가족 여러분, 운동하면 떠오르는 다섯 글자 만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노래는요, 김건모 빨간 우산.

김건모, 빨간 우산, 신승훈, 에일리의 Fly Away, 보아의 늘까지 듣고 왔습니다. 오늘 채우기 날 여러분의 다섯 글자 만나봤는데요. 아, 6532님은 저는 오래 달리기 하면 꼴찌로 들어온 기억이 있어서 운동하면 겁이 납니다. 그래도 방송 들으면서 천천히라도 해보려고 합니다. 꼴찌 기억이 선명하시군요. 어른의 운동은 학창시절 체력점과 다르잖아요. 순위도 없고 꼴찌 걱정 안 해도 돼요. 오늘은 그냥 내 속도대로 걸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운동은 잘하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시작한 사람이 하는 거라고 하죠. 오늘 딱 10분, 5분만 몸을 움직여보면 어떨까요? 언젠가가 아니라 오늘 말이에요. 운동이 친구가 되기까지 루틴, 반복만이 답인 것 같습니다. 오늘의 끝곡은요. 2578님이 신청하신 안재욱 친구 들으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 나눌게요. 오늘도 참 좋은 오늘 되세요.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역시 형국이야. 학교도 공원도 다 가까이 있네.
2: 그뿐이야? 병원의 시장까지 편리하잖아. 이보다 좋을 순 없지.
1: 이런 좋은 입지가 구미에 또 있을까?
2: 없지. 대체 불가 입지라니까.
1: 형국 센트럴 아테라 11월 오픈 예정. 1551-3315 금호건설.
0: 쉼없이 달려온 일상. 지금 어디에 서 계신가요?
3: 가지산과 신불산이 품은 영남 알프스의 숲길을 걷습니다.
0: 발끝에 닿는 흙의 감촉, 그리고 나뭇잎 사이로 스며든 가을 햇살.
3: 그 길 위에서 잊고 지낸 나 자신과 마주하게 됩니다.
0: 박해를 피해 찾아든 이들에게 살 수 있는 터가 되어준 울주 살기공소.
3: 그 오래된 믿음의 자리에 서면 마음 한켠이 데워지는 걸 느낍니다.
0: 스마트폰을 잠시 끄고 자연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시간.
3: 그 고요함이 지친 마음을 다독여줍니다.
0: 나를 살리는 길, 울주 힐링로드.
3: 지금 울산광역시 울주군 천주교 순례길에서 온전한 비움을 경험하세요.
0: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힐링 캠페인은 울주군과 함께합니다.
4: 오래 기다리셨죠? 매일 듣는 기쁜 소식, CPBC 라디오 앱 빵이 새롭게 돌아왔습니다. 이제 걱정 마세요. 새로운 빵이와 함께라면 안정적인 온에어로 편안한 청취. 더 잘 보이는 라디오와 함께 실시간 빵톡으로 DJ들과 소통하는 재미까지. 한눈에 보는 편성표는 기본. 실시간 선곡표뿐만 아니라 AOD까지. 듣던 곳에서 언제든 이어듣고 다시 듣고 싶은 방송은 반복해서 즐겨보세요.
5: 요즘 AI 많이 쓰고 계시죠?

0: 친구와 사이가 어색해졌다면 조금 시간을 더 봐.
1: 그래, 먼저 연락할 필요는 없지.
2: AI의 답에 그대로 마침표를 찍고 있진 않나요?
1: 다른 의견도 들어볼까?
3: 나 오늘 수빈이랑 싸웠거든.
4: 네가 먼저 마음 열어봐봐.
2: AI의 마침표 뒤에 당신의 물음표를. 공익광고 협의회.
5: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270번. 로사리오의 기도.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 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 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 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장일범의 유쾌한 클래식. 안녕하세요. 장일범의 유쾌한 클래식 장일범입니다. 여행은 계획을 세우는 것부터 시작이라고 하죠. 하지만 그 과정이 귀찮거나 시간이 부족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전 세계적으로 서프라이즈 여행이 인기인데요. 여행사의 나의 여행 스타일과 날짜 정도만 알려주면 공항에 도착할 때까지 목적지를 알 수 없고요. 목적지에 도착한 뒤에야 일정을 알게 되는 방식입니다. 계획할 수 없기 때문에 오히려 순간에 더 집중하게 되고 예상하지 못한 일도 조금은 가볍게 받아들이지 않을까요? 야, 이거 옷은 어떡하나. 하여튼 오늘 하루는 또 어떤 일들로 채워질지 알 수 없어서 더 기대되는 목요일. 오늘의 첫 곡 띄워드립니다. 콜 포러의 Wunderbar. 오, 좋아라. 놀라워라. 자, 뮤지컬 키스 미 케이트 가운데서 듣겠습니다. 베이스 체자레 씨의 B, 롤란 쇼 오케스트라와 코러스가 함께합니다.

0: 미국의 또 이 드라마 음악, 뮤지컬 또 다양한 또 팝스 이런 곡에 아주 훌륭한 작사 작곡가 콜 포터 그가 쓴 키스 미 케이트 뮤지컬 가운데서 Wunderbar 이 독일어죠 원더풀의 독일어 아 기분 좋게 불러줬습니다. 베이스 체자레 시에삐 그리고 또 롤란 쇼 오케스트라와 코러스가 함께해 준 곡 10월 15일 목요일 장일범의 유쾌한 클래식 1부 첫 곡으로 들었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과 함께 또 장일범의 유쾌한 클래식에서 어떤 새로운 일들이 많이 벌어질지 더 재미있게 감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즘은 우리나라에도 그런 구성으로 모집하는 여행사가 있어요. 정말이군요. 오늘은 몇 년 동안 벼르던 정호의 음악회 가는 중입니다. 들을 수 있을 때까지 함께할게요. 행복한 시간 누리세요. 세라 55 올려주셨고요. 유경남 씨 M 클래식 축제에 다녀왔어요. 아, 이 마포 아트센터에서 펼쳐지는 M클래식 축제 양성원 이지윤님 일렬 중앙에서 보는 행운을 와 바로 그냥 와 그 숨소리까지 다 들으셨겠네요. 가끔은 막 보잉이 막 그 풀풀 날리지 않나요? 좋았습니다. 여기 엔리코 빠치의 얼굴도 보이네요. 피아니스트 그리고 하늘사랑 유클 오늘도 함께합니다. 반갑습니다. 내 서프라이징 어떡하지? 지니클라라 올려주셨고 마리안나 오늘도 함께합니다. 이렇게 반갑게 올려주셨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하는 장일범 유쾌한 클래식 한국 비드랩 현대해상 화재보험 오뚜기 제공으로 함께하겠습니다.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특허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 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2: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건강하고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이 담긴 이름처럼 평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현대해상이 모든 순간에 당신을 지킵니다. 이름처럼 평생 이름 곁에 평생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3: 사과가 달콤하게 무르익는 가을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가을의 카레, 사과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4: 예!

뭔가 좀 터치가 다른 것 같지 않습니까? 요한 제바스티안 바흐의 프렐루드 3번, 전주곡 3번 니나스 컨벤션. 이 곡을 재즈 피아니스트 존 루이스의 즉흥곡으로 감상하셨습니다. 저는 뭐 그 100 골드핑거스 예전에 이 10명의 위대한 재즈 피아니스트들이 한국에 와서 함께 공연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공연 때 존 루이스가 정말 멋지게 연주를 했기 때문에 그걸 봤던 정말 들으면서 정말 황송하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아름답게 쳤던 기억이 납니다. 자, 마오가니 김유림 씨 하이 하고 올려주셨어요. 네, 하이. 잘 지내십니까? 자, 안경규 스테파노 장일범 유쾌한 클래식으로 목요일을 시작했습니다. 비 소식이 있는 목요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산을 가져왔습니다. 오늘은 독감 예방 접종을 할까 합니다. 잘 선택하셨어요. 환절기 감기 조심하는 하루 되세요. 평화를 빕니다. 네, 평화를 빕니다. 인생이나 일정이 계획하는 대로만 되는 건 아니라는 것을 깨닫기까지 긴 세월이 흘렀네요. 세라 55 이렇게 올려주셨습니다. 제가 조금 더 일찍 깨달은 것 같아요. 잘 안 되면 그럴 수밖에 없구나. 또 잘 되면 또 감사하네. 뭐 이렇게 생각하면 편한 것 같아요. 자, 루트비 판 베토벤의 곡 골랐는데요. 교향곡 8번 F장조 작품 93 1악장 알레그로 비바체 콤브리오. 시간이 지날수록 이 8번 정말 좋아집니다. 산뜻한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9번의 무거운 또 그런 느낌 전해요. 에사 페카살로 원앤이 주위한 로스앤젤레스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감상하겠습니다.

역시 신선하죠? 루트비 판 베토벤의 교향곡 8번 F장조 작품 93 1악장 알레그로 비바체 에콘 브리오 빠르고 아주 생기있게 함께 들으셨습니다. 에스아페카 살로네니치 위한 로스앤젤레스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연주로 감상하신 곡이었습니다. 여기 내년이 베토벤 해인가요? 빵과 와인 올려주셨는데 그렇습니다. 내년이 이제 베토벤이 1827년에 세상을 떠났거든요. 그래서 서거 200주기를 맞는 해이기 때문에 베토벤 지금 연주가 엄청나게 많이 기억이 돼 있어요. 어쩌면 너무 많이 들으셔서 약간 다른 거 듣고 싶다 이렇게 생각이 되실 수도 있을 정도로 베토벤이 많이 연주되고 아마 전곡 시리즈도 많이 하고 여러 오케스트라에서 또 준비를 하고 뭐 그럴 정도로 위대한 작곡가니까요. 내년에는 베토벤에 푹 빠져보시는 것도 재밌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망원동에서 이렇게 밖을 바라보면서 음악 듣고 계시다고 또 올려주셨습니다. 빵과 와인 손님이 없을 때 이렇게 밖을 바라보며 듣고 있어요 하고 또 올려주셨어요. 네 좋습니다. 자 저희가 드리는 선물 안내해드립니다. English Baroque, English Chamber Orchestra 하고 바이올리니스트 한수진이 함께 만났습니다. 한수진 씨도 영국에서 이제 공부를 했죠. 이 4개 The Seasons 앨범을 발표했는데요. 전설적인 녹음의 산실 Abbey Road Studio에서 완성했고 저희가 이제 선물로 드리는 공연 10월 30일 롯데 콘서트홀 인천 대구 통영 공연이 있는데 그중에서 10월 30일 롯데 콘서트홀 공연 선물로 드립니다. 저녁 7시 30분이고요. 새 앨범에는 4개, 비발디의 4개와 피아졸라의 부에노스아이레스의 4개, 9월 25일에 오키드 클래식 레이블로 글로벌 판매되었고요. 아주 그 예쁜 앨범입니다. 한수진과 잉글리시 체인버 오케스트라의 전국 투어 프로그램은 모차르트의 디베르티멘토, 로시니의 현악소나타 1번, 브리튼 심플 심포니, 비발디의 4개, 한수진의 협연으로 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장일범 유쾌한 초대석에서 또 한수진 씨의 멋진 연주 여러분 만날 수 있으니까요. 꼭 잊지 말고 유튜브 CPBC 평화방송 라디오 장일범의 유쾌한 클래식으로 들어주시기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까뮈 생상스의 인트로덕시온과 에론도 카프리치오소 A단조 작품 28 파일린과 지휘의 장자크 깡토로프 이 알렉산드르 깡토로프 피아니스트의 아버지죠. 그리고 따피올라 심포니에타 핀란드의 체인버 오케스트라 연주로 감상합니다.

카뮈 생상스의 인트로덕션과 론도 카프리치오소 A단조 작품 28. 자, 이 바이올린과 이 장작 공타로프의 지휘 그리고 따피올라 신포니에타가 함께해 준 연주로 감상을 하셨습니다. 자, 이 또 한수진의 잉글리시 체인버 오케스트라 공연도 기대가 많이 되니까요. 여러분 많이 많이 신청해 주시고 또 새로운 앨범도 주목해 주세요. 저 어저께 또 이 그 솔선수범의

서 이 부에노스아이레스의 사계에 들려드린 바 있습니다. 자, 그리고 책도 선물 드리는데요. 북장단에서 나온 알면 알수록 재미있는 클래식 배틀, 이채훈 씨가 쓴 책입니다. 이 다큐멘터리 프로듀서로서 30년을 일했고요. 특히 모차르트 매니아여가지고 모차르트에 대한 이런 그 재미있는 영화까지 또 극장에서 상연하는 걸 제가 다큐멘터리 봤거든요. 이채훈 씨가 두 개의 시선으로 만나면 클래식이 더 재미있어진다. 누가 더 뛰어난 음악가였을까? 어떤 작품이 더 아름답고 감동적일까? 클래식 음악에 얽힌 흥미로운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자, 클래식의 탄생, 그래서 음악의 아버지 바흐와 음악의 어머니 헨델을 또 대결을 시켰고요. 또 빈의 선율, 마음에서 마음으로, 지상의 슈베르트와 천상의 슈베르트, 요한 슈트라우스 1세와 요한 슈트라우스 2세를 또 대결시켰습니다. 낭만, 사랑, 우정 편에서는 파니 멘델스존과 동생인 펠릭스 멘델스존, 그리고 또 멘델스존과 모차르트를 대결시켰고요. 클라라 슈만과 로베르트 슈만, 요 대결 배틀도 재밌겠네요. 브람스의 헝가리 무곡과 두보르작의 슬라브 무곡도 대결을 시켰고, 또 나의 조국 나의 사나, 작곡가 말러와 지휘자 말러의 또 대결 배틀, 그리고 쇼스타코비치와 스탈린의 배틀, 피아노의 향연에서는 모차르트와 클레멘티, 베토벤과 슈타이벨트, 그야말로 주어진 그 주제를 가지고 완전 그 배틀을 벌여서 베토벤이 승리를 거두는 그런 유명한 이야기죠. 프로세드와 테오트로니코, 조성진 대 이문찬, 이런 또 재밌는 배틀, 클래식 배틀 이야기도 담겨 있습니다. 이 책 모두 다섯 분께 드립니다. 샵 1053으로 올려주세요. 성함과 받고 싶은 이름, 받고 싶은 이유 올려주시면 저희가 잘 뽑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함을 꼭 적어주셔야 됩니다. 자, 지니 클라라 클래식의 탄생 저 미리 보기로 잠시 보았는데요. 재미있는 책 같아 보여요. 재미있는 책입니다. 재미있는 데뷔네요. 글쌈 올려주셨고요. 장자크 깡토로프, 알렉상드르 깡토로프 두 분이나 계시죠. 네, 장자크 깡토로프가 아버지고 알렉상드르 깡토로프가 이제 아들입니다. 자, 베토벤 서거 100주년 아닙니다. 베토벤 서거 200주기입니다. 200주기. 그래서 더욱더 크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멋진 인생 오늘도 잘 듣고 있습니다. 지니 클라라 오늘 선곡도 최고예요. 또 이렇게 올려주셨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과 함께 이 그 새 시대를 빛낸 예술가를 선정해서 그들의 삶과 음악을 소개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이번 주 예술가의 항구 주인공은 헝가리 출신 빈에서 활약한 작곡가 프란츠 레하르입니다.

에니고 까르소 이후 20세기 초중반 유럽 무대를 화려하게 밝힌 테너가 있습니다. 바로 오스트리아 린츠 출신의 테너 리하르트 타우버인데요. 사람들은 그를 비엔나의 까루소, 벨칸토의 왕이라고 불렀죠. 타우버는 오페라 무대는 물론 음반 영화까지 넘나들며 당대 최고의 성악 스타로 사랑을 받았는데요. 그를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이름이 바로 프란츠 레하르입니다. 두 사람은 1920년 레하르의 오페레타 집시의 사랑 재공연을 계기로 처음 인연을 맺었는데요. 1922년 빈의 안데어빈 극장에서 열린 오페레타 프라스키타 공연이 두 사람의 관계를 결정적으로 바꿔놓죠. 타우버가 이 작품에서 주인공 아르망 역을 맡아 큰 성공을 거두면서 레하르는 자신의 음악을 가장 아름답게 전할 수 있는 가능성을 발견합니다. 당시 평론가들은 촉망받는 테너였던 타우버가 가벼운 장르로 여긴 오페레타 무대에 서는 것을 우려 섞인 눈으로 바라보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레하르와 타우버는 오페레타를 단순한 대중오락이 아니라 성악적 아름다움과 감정을 담은 무대 예술로 끌어올립니다. 이후 레하르는 타우버의 목소리를 염두에 두고 여러 작품을 구상하는데요. 짜레비치도 그중 하나입니다. 당시 파가니니로 성공을 거둔 레하르는 실존 인물을 다룬 오페레타에 관심을 갖고 제정 러시아 황태자의 비극적이고 낭만적인 삶을 그린 짜레비치에 집중하죠. 이 짜레비치라는 것은 짜르의 아들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왕자, 황태자죠. 그는 이 작품의 러시아풍의 색채를 담기 위해 발랄라이카를 사용했고 타우버의 목소리가 가장 빛날 수 있는 서정적인 선율을 더했는데요. 음악

한 곡 들으시고 예술가의 한 곡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프란츠 레할의 데어 짜레비치, 황태자 또 왕자, 볼가리트, 볼가의 노래 Es steht ein Soldat am Volgastrand, 볼가 강변에 한 병사가 서 있네 들어보겠습니다. 테너 리하르트 타우버 그리고 에른스트 하우케가 지휘한 베를린 도이첸 쿤스틀러 테어터스, 자 베를린 독일 예술 극장 오케스트라, 그리고 중간에 발랄라이카 선율도 나옵니다. 함께 들어볼까요?

레어 하르와 리알트 타우버는 작곡가와 가수의 관계를 넘어 서로의 전성기를 함께 만든 특별한 음악적 동반자가 됩니다. 레하르는 타우버의 음색과 가창력에 깊이 매료되었고 아예 그의 목소리를 염두에 두고 아리아를 쓰기 시작하는데요. 이 노래들은 주로 2막이 배치되어서 작품의 감정을 가장 절정으로 끌어올렸고 사람들은 이를 타우버 리트, 즉 타우버의 노래라고 불렀습니다. 대표적인 작품이 1929년에 발표한 오페레타 미소의 나라인데요. 미소의 나라는 오스트리아 귀족 아가씨 리자와 중국 왕자 수종의 사랑을 그린 작품입니다. 가장 유명한 아리아가 바로 그대는 나의 모든 것인데요. 극중 2막에서 수종은 낡은 관습과 사랑 사이에서 흔들리지만 리자를 향한 마음을 노래하죠. 타우버의 따뜻하고 로맨틱한 음색은 이 아리아에서 절정에 이르러 초연 당시 관객들은 네 차례의 앙코르를 요청할 정도로 열풍을 일으키는데요. 이처럼 레하르는 타우버를 통해 오페레타의 성악적 깊이를 더했고 타우버는 레하르의 작품을 통해 세계적인 스타로 자리 잡습니다. 두 사람은 21살의 나이 차이를 넘어서 평생의 우정을 이어갔는데요. 나치 정권을 피해 영국으로 망명했던 타우버는 1948년 1월에 세상을 떠났고 레하르도 같은 해 10월 생을 마감하죠. 서로의 음악을 빛나게 했던 두 사람의 특별한 인연은 오페레타 역사에 가장 아름다운 협업으로 남아있는데요. 음악 한 곡 들으시고 내일 이 시간 예술가의 한 곡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프란츠 레하르의 Das Land des Lehens 이렇게 발음하죠. 오페레타 미소의 나라 가운데서 Dein ist mein ganzes Herz, 그대는 나의 모든 것, 테너 리하르트 타우버, 프란츠 레하르가 지휘한 베를린 슈타츠카펠레의 연주입니다.

프란츠 레하르의 Das Land des Löwens, 미소의 나라 오페레타 가운데서 수송이 부르는 Dein ist mein ganzes Herz. 중국에 왔더니 리사 외에 또 네 명의 중국 여인과 새로 결혼을 한 것이 중국의 예법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막 당황하고 리사는 삐져서 고국으로 돌아가려고 그러고 그래서 이 노래를 부르게 되는 거죠. 테너 리차드 타우버 그리고 프란츠 레하르가 지휘한 베를린 슈타츠 카펠레의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오 여기 요나스의 목소리가 들려올 듯만 하면서 글샘님 올려주셨고요. 제가 글잠이라고 읽는 것은 그 이게 독일어 발음입니다. 글잠. 그래서 저는 글삼이라고 읽는 게 편한데 글샘을 읽어드릴까요? 클래식의 탄생 저도 동네 도서관에 바로 신청 넣습니다. 이렇게 올려주셨고요. 우리 백장님은 센스 넘치는 독일어 글삼이란 독일식 발음으로 들려올 때마다 절로 미소 지어요.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그렇습니다. 글삼이 저도 완전히 그 버릇이 됐어요. 이번 주는 여전히 낯선 레하르를 학습하는 주기입니다. 이렇게 올려주셨고요. 이해하려 좋아해요. 이분의 버전도 훌륭하답니다. 자 그리고 요나스 카우프만 원하시는 지니 클라라 씨도 있고요. 그리고 아름다운 곡에 대한 비하인드도 있다고 오늘 반갑게 함께합니다. 수도 올려주셨습니다. 자 여러분이 함께해 주신 가운데 리하르트 타우버와 프란츠 레하르의 관계도 우리 함께 만나볼 수 있었고요. 자 이번에는 드미트리 까발렙스키 러시아 현대 작곡가의 첼로 협주곡 2번 시단조 작품 77 2악장 프레스토 마르카토 카덴사 그래도 까발렙스키 정도 되면 현대라기보다는 뭐 근대라고 볼 수 있겠죠. 첼로의 알렉산드르 루진 그리고 이고르 골로프친이 지휘한 모스코우 심포니 오케스트라 연주로 감상하시면서 저는 2부에 다시 뵙겠습니다.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추진 중인 약 55만 제곱미터 공원, 총 2,648세대 대단지, 구미의 변화를 더 크게 메가 프로젝트, 메가 프레젠트 구미 파크원 대시양 1차 1,355세대 11월 오픈 예정. 054-443-1355 태양건설.
2: 남은 시간 5분. 안동한 후 사과 간고등어까지 맛이 어떻습니까?
3: 기가 막힙니다.
4: 2016 안동 농축특산물 직거래 장터 완익여 안동장터 서울광장에서 10월 26일부터 28일까지
2: 착한 가격에 경품 이벤트도 부탁해.
5: 역시 형국이야. 학교도 공원도 다 가까이 있네.
6: 그뿐이야? 병원의 시장까지 편리하잖아. 이보다 좋을 순 없지.
5: 이런 좋은 입지가 구미에 또 있을까?
6: 없지. 대체 불가 입지라니까.
5: 형국 센트럴 아테라 11월 오픈 예정. 1551-3315 금호건설.
7: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소람상담소 이동철 신부입니다. 휴대전화에 배터리가 부족합니다 라는 알림이 뜨면 우리는 서둘러 충전기를 찾습니다. 자동차에 연료가 부족하면 곧바로 주유소로 향하죠. 그런데 정작 우리 마음의 경고등이 켜졌을 때는 어떨까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 사람을 만나는 일도 너무 힘드네. 마음의 경고등이 울립니다. 기기의 경고에는 바로 움직이면서 내 마음의 신호는 외면하고 있지 않으신가요? 24시간 상담 전화 109는 당신의 이야기를 기다립니다. 지금 바로 마음을 충전하세요. 그 어떤 일도 당신보다 우선할 수는 없습니다. 이 캠페인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이 함께합니다.
8: 가장 좋은 해답은 언제나 현장에 있고 가장 훌륭한 정책은 시민 여러분의 목소리에서 시작됩니다. 제10대 대구광역시의회는 다양한 의견을 존중하고 소통하는 열린

0: 민주주의의 전당이 되겠습니다. 한 분 한 분의 아주 작은 목소리라도 시민의 곁에서 듣고 시민의 편에서 말하며 시민의 목소리가 대구의 더 나은 변화가 되도록 대구광역시 의회가 앞장서 뜨겠습니다. 이 캠페인은 대구광역시 의회와 함께합니다.
1: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2: 기쁜 소식 밝은 세상
1: 가톨릭 평화방송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이탈리아 볼로냐 출신의 기타리스트 마시모 바르비에리의 De Vuelta y Media. 다시 한 바퀴 반 또 돌아야 됩니다. 기타리스트 로베르토 그렐라의 이 곡이었는데요. 밀롱가 스타일의 탱고 연주 감상하셨습니다. 10월 15일 목요일 장일밤의 유쾌한 클래식 2부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오늘 소나기 소식 있으니까요. 우산 없으신 분들 편의점 우산이나 우비라도 준비하세요. 감기 확률 올라가요. 이렇게 또 올려주셨습니다. 요런 환절기 때 또 잘 조심하셔야죠. 저도 어저께 얇게 입고 왔다가 좀 고생 좀 했는데 오늘은 조금 좀 따숩게 이렇게 좀 두껍게 입고 왔습니다. 근데 요걸로 약간 부족한 것 같아서 예, 내일은 더 좀 많이 입을까 생각 중입니다. 자, 펠릭스 멘델스존의 곡을 골라 놓고 있는데요. 자, 장일범 유쾌한 클래식 귀뚜라미 냉난방 기술 연구소 삼신 홀딩스 제공으로 2부 함께 합니다.

0: 아침 공복엔 올리브 쓰리지. 곡스럽게 잘 먹네. 올리브 쓰리를 공복스럽게 아침 공복엔 올록당 올리브 쓰리. 아침 골든 타임 이제 놓치지 마요.
1: 식품 유형은 올리브유입니다.

펠릭스 멘델손의 이 또 생기 느낄 수 있는 옥텟, 현악 8중주 E플랫 장조 작품 20, 3악장 스케르초 알레그로 레제리시모, 빠르면서 가볍게 벨체아 쿼텟과 콰투어 에벤, 뭐 요즘 세계를 대표하는 그런 쿼텟 두 팀이 모여서 함께 연주를 해줬으니 얼마나 또

멋진 연주가 되었겠습니까? 자, 육클백작, 육클백장은 아니고 백장입니다. 2696. 육클백장도 괜찮은데요? 육클백장 가지고 뭐 할까요? 2027년 3월 26일은 독일 음악가 루트비 판 베토벤 별세 200주기가 맞아요. 1827년 3월 26일에 루트비 판 베토벤은 간경화로 별세했다고 뉴스에서도 정확한 정보 나왔다고 그러네요. 자, 2027년 3월 26일은 베토벤 별세 200주기니까 독일 여행 갑자기 그리우니까 독일 여행 꼭 가고 싶습니다. 그 좋은 생각이신데, 본이 이제 베토벤의 그 고향이라서, 본에서 그 베토벤 페스티벌이 이제 8월 말 9월 초 그때 하거든요. 그때 가보셔도 좋을 것 같고, 뭐 베를린이나 민헨 가면 계속해서 뭐 베토벤 음악 많이 연주할 겁니다. 오스트리아는 뭐 물론이고요. 왜냐하면 또 이 베토벤이 오스트리아 빈에서 활약을 했잖아요. 육클백장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하세요. 이렇게 올려주셨습니다. 육클백장을 가지고 감기 조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구스타프 말로의 곡, 교향곡 5번 C샵 단조 그중에 4악장 아다지에토 라이브로 듣겠습니다. 마리시안 선스가 지휘한 바이에른 방송교향단의 연주로 이 아름다운 이 알마 말로에 대한 러브레터 함께 들어볼까요?

음악 정말 아름답네요. 말러 이렇게 마오가니 김유림 씨가 올려주셨는데요. 맞습니다. 구스타프 말러의 교향곡 심포니 5번 C샵 단조 4악장 아다지에토 마리시안 선스가 지휘한 바이에른 방송교향악단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이 자기 부인 또 연인에게 이렇게 아름다운 곡을 선물해주면 정말 얼마나 기쁠까요? 정말 이 결혼을 승낙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의 알마가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5645 쓰시는 분 안녕하세요. 명동백자님 저는 얼마 전에 뮤지컬 브람스라는 작품을 보고 왔습니다. 이제 뮤지컬 브람스도 나왔군요. 모차르트 또 뭐 베토벤에 이어서 파가니니 또 브람스까지 이제 슈만과 클라라와 브람스와의 관계 즐겁고도 슬픈 공연이었어요. 공연 보고 유클 가족들 생각나서 문자 남깁니다. 네 이렇게 좋은 공연 보시면 많이 많이들 좀 알려주세요. 리뷰 잘 써주시는 분들 많습니다. 같이 나누면 더 좋죠 뭐. 자, 그리고 장일범의 유쾌한 클래식 신청곡 코너 안내해드립니다. 매주 토요일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함께하는 시간, 여러분의 소중한 클래식 이야기를 매주 기다립니다. 내 마음 속 명곡, 전곡 듣고 싶은 클래식, 혹은 특별한 사연이 담긴 추억의 음악까지 지금 바로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1053으로 보내주세요. 문자 보내주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서 5가지 올리브의 절묘한 블렌딩, 이탈리아 명품 올리브오일 비바체 또는 로고의 물방울이 그려진 발세믹 식초, 아체토 모데나를 선물로 드립니다. 여러분의 신청곡은 매주 토요일 장일범의 유쾌한 클래식 신청곡 퍼레이드에서 소개합니다. 클래식으로 만나는 토요일 아침, 이번 주 주인공은 바로 여러분입니다. 지금 바로 신청해 주세요. 자, 그리고 모차르트 음악에는 우아한 위트가, 베토벤의 음악에는 뜨거운 열정이 있죠. 그리고 장일범의 유쾌한 클래식에는 여러분과 나누는 음악 이야기가 있습니다. 혹시 청취율 조사 전화를 받으신다면 평소 즐겨 들으시는 프로그램을 있는 그대로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의 일상의 클래식이 더 가까워지는 시간 매일 오전 10시부터 12시 장일범의 유쾌한 클래식입니다. 좋습니다. 자, 이제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함께 만나시면서 매주 목요일 이 시간에 클래식 음악에 대한 궁금한 점들을 쏙쏙 풀어드리는 시간 준비되어 있는데요. 용어부터 발음, 형식, 음반 추천 등 무엇이든 좋습니다. 여러분이 궁금해하시는 점들 문자나 앱을 통해 남겨주세요. 저는 영화 파리넬리를 정말 재밌게 봤는데요. 파리넬리 같은 역할은 이제 카운터 테너가 한다고 보면 될까요? 라고 청취자 9597 쓰시는 분이 글을 남겨주셨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절반은 맞고 절반은 조금 다릅니다. 오늘 무엇이든 물어보세요에서는 카스트라토의 역할이 지금 무대에서 어떻게 이어지고 있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17세기와 18세기 유럽 오페라 무대에는 카스트라토라는 특별한 가수들이 있었습니다. 변성기 전에 거세해 소년의 높은 음역을 유지한 소년 남성 가수들이었는데요. 당시 교회와 일부 지역에서는 여성이 무대나 성가대에서 노래하는 일을 제한했고 그 빈자리를 남성 가수들이 채워왔습니다. 그 가운데 카스트라토는 높은 음역과 강한 호흡 그리고 독특한 음색으로 큰 인기를 누렸죠. 영화 파리넬리의 주인공도 바로 이 시대를 대표하는 카스트라토입니다. 파리넬리는 매 공연마다 엄청난 출연료를 받았고 유일무이한 목소리로 청중을 열광시켰는데요. 하지만 18세기 후반으로 갈수록 오페라의 취향도 바뀝니다. 신화와 영웅을 다룬 장대한 음악극보다 더 자연스럽고 현실적인 이야기, 더 인간적인 목소리를 원하는 분위기가 커지죠. 카스트라토의 인기도 점차 줄어들었고 19세기에 이르러서는 그 전통이 사실상 사라집니다. 그렇다면 그 역할은 누가 이어받았을까요? 자, 오늘날에는 작품과 연출에 따라 다릅니다. 카스트라토가 불렀던 남성 역할은 카운터 테너가 맡기도 하고 남성 소프라노, 메일 소프라노가 맡기도 합니다. 여기서 카운터 테너와 남성 소프라노는 모두 남성이 높은 음역을 노래한다는 공통점이 있는데요. 다만 카운터 테너는 주로 알토나 메초 소프라노 음역을 노래하고 소프라니스트라고 부르는 남성 소프라노는 그보다 더 높은 소프라노 음역을 노래합니다.
또 메초소프라노나 콘트랄토 같은 여성 가수가 남성 역할로 부르기도 하는데 이것을 바지 역할, 앙트라베스티라고 하죠. 다 대표적인 예가 모차르트 오페라 피가로의 결혼에 나오는 소년 시종 케르비노와 훔퍼딩크의 오페라 헨젤과 그레텔의 헨젤인데요. 대부분 이런 역할은 낮고 부드러운 음색을 가진 메초소프라노가 부릅니다. 그러니까 파리넬리의 역할을 이제 모두 카운터 테너가 대신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거죠. 다만 카운터 테너는 사라진 카스트라토의 음역과 색채를 오늘날 가장 가까이 떠올리게 하는 목소리인데요. 앞서 소개한 케르비노와 헨젤이 이 연약한 미소년이었다면 글루크의 오페라 오르페오의 에우르디체에서는 사랑하는 아내를 다시 살리기 위해 지하 세계로 내려가는 로맨틱한 남자 주인공 그리고 용감한 오르페오가 바지 역할입니다. 자, 1762년 초연 당시에는 카스트라토가 역할을 맡았는데요. 카스트라토 자리를 대신하기 위한 바지 역할의 등장을 그대로 나타내는 작품이기도 하죠. 오늘은 이 카스트라토의 대를 이은 카운터 테너 버전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먼저 조지 프리데릭 헨델의 리날도, 헨델 작품 번호 7, 라시아 키오 피앙가, 울게 내버려 두세요. 자, 메소프라노 사무엘 마리뇨, 벤 파머가 지휘한 코벤트 가든 심포니아 연주를 감상하시겠고요. 모차르트의 레노체 디 피가로, 피가로의 결혼, 케일 번호 492 가운데서 Voi che sapete, 이 또 바지 역할에 케르비노가 부르는 노래죠. 메초소프라노 마리안네 크레바사. 이 크레바사가 요즘 아주 그 이 역할들을 잘 소화해내고 있는 메초소프라노입니다. 그리고 마크 민콥스키가 지휘한 모차르트 오케스트라 짤스부르크 연주로 감상하시겠고요. 크리스토프 윌리발트 글루게 오르페와 에우르디체 그 중에서 케파로 센사 에우르디체, 나의 에우르디체 없이 무얼 하리오, 카운터 테너 필립 자루스키 그리고 디에고 파솔리스가 지휘한 이 바로키스티 연주로 감상하시겠습니다. 세 곡 함께 하시죠.

자, 오늘 카스트라토와 카운터 테너 그리고 그 역할을 또 이어받은 메조소프라노, 콘트랄토 이렇게 다양하게 소개를 해드렸는데 여러분 좀 구분이 가셨죠? 자, 크리스토프 빌리발트 글루크의 오르페오와 에우리디체, 이 고전주의 오페라의 어떤 그 기틀을 세운 그런 작품이 되겠습니다. 너무 바로크 오페라가 이렇게 화려하기만 하고 너무 길어지니까 그걸 좀 순정주의라고 해서 형식을 딱 이제 맞춰서 좀 짧게 만든 글루크의 작품 에르페와 에우르디체, 그 중에서 게파로 센세 에우르디체, 카운터 테너 필립 자루스키, 디에고 파솔리스가 지휘한 이 바로키스티 에우르디체 없이 무얼 하리오 함께 들어봤고요. 그에 앞서서 모차르트의 레노체 디 피가로 켈번호 492 보이케사페테, 사랑의 괴로움을 그대는 아시나요? 하면서 메조소프라노 마리안네 크레바사, 마리안네 크레바사가 이 또 이 역할, 바지 역할 굉장히 잘합니다. 특히 게르비노 역할 아주 또 정평이 있죠. 그리고 또 뭐 그 줄리에타라든가 이런 것도 잘하고 요즘 아주 뜨고 있습니다. 또 마크 민코프스키가 지휘한 모차르테움 오케스트라 짤스브루크 연주로 감상하셨고요. 조지 프리데릭 핸델의 리날도, 핸델 작품 번호 7, 라샤키오 피안가, 메일 소프라노 사무엘 마리노, 마리노 아주 높은 음색을 자랑하죠. 그리고 벤 파머가 지휘한 코벤 가든 심포니아 연주로 또 감상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좀 그 예전에 있었던 이 카스트라토 제거한 그런 이 목소리 반일륜적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없어졌잖아요. 자, 그런 그 목소리가 오늘날에는 이렇게 카운터 테너의 음성이나 메조소프라노 음성으로 들을 수 있다 이런 것을 알려드렸습니다. 401호 쓰시는 분, 하늘에 구름 한 점이 없네요 하면서 사진을 보내주셨는데 이거는 그냥 색칠한 거 아닙니까? 이야, 정말 티끌 한 점 없는 그런 하늘을 보내주셨어요. 아, 그야말로 가을 하늘 공활한데 아주 파란색 캔버스 같은 기분 좋은 그런 하늘입니다. 이런 걸 또 이제 그 시엘리토 린도 이렇게 멕시코 사람들이 부르죠. 그 곡도 하나 들려드려야 되겠네요. 자, 함께 들어볼 곡 안톤 브루크너의 곡을 골랐습니다. 심포니 2번이고요. 디단조 아눌리어트 취소된이 되겠습니다. 3악장 스케아르초 프레스토, 조디 사바리 지휘한 르콩셀 데 나시옹 연주로 감상하시죠.

안톤 브루크너의 교향곡 2번 D단조 이 아눌리어트 취소된. 아니 이걸 왜 취소합니까 이거를? 너무나 훌륭한 곡인데. 자, 사막장 스케르초 프레스토 조르디 사발이 지휘한 르 공세 데 나시옹. 조르디 사발은 이제 고음악을 주로 연주하는데 이렇게 안톤 브루크너의 곡도 멋지게 연주를 해 주었습니다. 자, 그리고 클래식이 어렵다고요? 장일보의 유쾌한 클래식과 함께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매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좋은 음악과 유쾌한 이야기로 함께하고 있는데요. 혹시 청취율 조사 전화를 받으시면 저희 프로그램도 기억해 주실 거죠? 여러분의 응원 덕분에 내일도 더 좋은 음악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장일범의 유쾌한 클래식입니다. 자, 그리고 가톨릭에 이런 생동감 넘치는 행사가 있다고요? 11월 28일 여의도 공원에서 평화런이 열립니다. 기록을 겨루는 달리기라기보다는 각자의 속도로 즐겁게 달리면서 건강도 챙기고 새로운 사람들도 만나는 자리인데요. 그렇게 나를 위한 평화를 찾다 보면 어느새 우리 모두의 평화를 꿈꾸게 되겠지요. 걸어도 된다고 합니다. 5km와 10km 이렇게 있습니다. 모집 마감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바로 오늘까지입니다. 여러분 많이 많이 신청해 주시기 바래요. 과연 어떤 분들이 또 찾아오고 명동백작도 현장에서 만날 수 있는지 여러분 한번 궁금해 하시면서 두리번 걸으시면 아마 저의 그 놀라운 새로운 패션을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자, 피오트르 치코프스키의 The Sleeping Beauty, 잠자는 숲속입니다. 발레복 입고 뛸까요? 저. 작품 66. 이 미하일 베트녀프가 피아노 콘서트 스위트로 만들어 놓은 그런 버전이 되겠는데요. 미하일 베트녀프하고 다니엘 트리포노프하고 또 친하죠. 또 아주 뭐 선배로서 좋은 이야기들을 많이 해주고 이끌어주는 그런 선배라서 다니엘 트리포노프가 이 곡을 또 그대로 또 받아서

자신의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1곡 프롤로그 전주곡 피아니스트 다니엘 트리포노프의 연주 들으시면서 오늘 장일범 유쾌한 클래식은 여기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오늘 또 여러분과 함께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행복하고 또 건강한 그런 하루 되시고요. 갑자기 추워져도 옷 잘 여미시고 즐겁고 건강하게 재미있게 하루 보내도록 하세요. 장일범의 유쾌한 클래식 살베.

0: 가톨릭 평화 방송입니다.
1: 추진 중인 약 55만 제곱미터 공원, 총 2,648세대 대단지, 구미의 변화를 더 크게 메가 프로젝트 메가 프레젠트 구미 파크원 대시양 1차 1,355세대 11월 오픈 예정. 054-443-1355 태양건설.

0: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대구광역시 교육청.
1: 오래도록 마음에 남는 사람이 있습니다. 뒤처지고 있을 때 묵묵히 기다려준 사람, 힘들 때 곁에 있어준 사람, 기쁜 일이 있을 때 나보다 더 기뻐해준 사람.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했는지는 잘 기억나지 않아도 내어준 마음과 온기는 오래 남기도 합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가 살아낸 하루도 누군가의 마음에는 그렇게 남을지 모릅니다.
2: 이사가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3: 하느님 감사합니다.
1: 10월 전교회 달, 오늘 당신은 어떤 모습으로 기억되고 있습니까?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가 함께합니다.
4: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35번, 나는 포도나무요.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 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 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 방송에서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0: CPBC 정오종합뉴스 한국피디랩 제공입니다. 폐수술을 받은 레오 14세 교황이 병실에서 걷고 식사를 재개하며 순조롭게 회복하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레오 14세 교황의 쾌유를 기원했습니다. 인공지능 AI 투자 수익성 논란이 다시 부각된 가운데 코스피가 오늘 장 초반에 반도체 대형주 중심으로 급락 중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오전에 임광현 신임 비서실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했습니다. 강훈식 초대 비서실장에겐 공로패를 수여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올해 주택 1만 5천 호가 실제 착공에 들어갔다며 공급이 계속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오 서울시장을 향해 남탓만 할 게 아니라 국토부와 협의를 통해 공급 속도전을 뒷받침할 책임 있는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잠시 후에 전해드립니다.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특허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전화 1577-1352, 1577-1352.
0: 폐수술을 받은 레오 14세 교황이 병실에서 걷고 식사를 재개하며 순조롭게 회복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교황의 쾌유를 위한 기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종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2: 레오 14세 교황이 폐수술 후 첫날밤을 평온하게 보냈다고 교황청 공보실이 현지 시각 14일 밝혔습니다. 혈액검사와 흉부 엑스레이 결과는 예상 범위 안으로 회복은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교황은 호흡기 물리치료를 받고 병실에서 걷기 시작했으며 식사를 재개하고 오후에는 미사를 공동 집전했습니다. 앞서 의료진은 오른쪽 폐 하엽을 제거했고 수술 중 조직검사에서 폐암을 확인했지만 합병증은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약 일주일의 입원이 예정된 가운데 미국의 주교들과 펜스 부통령도 쾌유를 위한 기도에 동참했습니다. 교황은 병원에서도 사랑의 기쁨 발표 10주년 미사에 가정사목을 위한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타글레 추기경이 대신 낭독한 강론에서 교황은 어려움을 겪는 가정을 판단하기보다 사랑으로 감싸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또 수정에서 자연사까지 생명을 존중하고 가정 안에서 기도와 주일미사 참여를 새롭게 하자고 권고했습니다. 교황은 가정이 지역교회의 삶과 사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를 바라며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한편 교황청은 교황의 중남미 3억 순방 계획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밝혔습니다. CPBC 서종빈입니다.
0: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레오 14세 교황의 쾌유를 기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각으로 어제 애리조나 중간선거 지원 유세를 마친 뒤에 취재진으로부터 교황의 폐암 진단과 관련해 전할 메시지가 있냐는 질문을 받고 레오 14세 교황이 쾌유하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예후는 좋아 보인다며 우리는 그저 그분께 사랑과 최고의 축복을 전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인공지능 AI 투자 수익성 논란이 다시 부각된 가운데 코스피가 오늘 장 초반 반도체 대형주 중심으로 급락 중입니다. 오전 10시 32분 현재 코스피는 전날보다 451.5포인트 내린 5557.31입니다. 지수는 전장과 비교했을 때 335.8포인트 내린 5673.01로 출발했습니다. 장 초반 급락세에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에선 매도 사이드카가 차례대로 발동됐습니다. 양 시장의 매도 사이드카가 같은 날에 울린 건 지난 7월 29일 이후 약 11주 만입니다. 유가 증권 시장에서 외국인 투자자는 이날까지 8거래일 연속 순 매도를 나타내고 있으며 개인과 기관이 외국인의 매도 물량을 받아내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오전에 임광현 신임 비서실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고 강유정 청와대 수석 대변인이 언론 공지를 통해 밝혔습니다. 아울러 강훈식 초대 비서실장에게 공로패를 수여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강 전 실장이 사의를 표명한 지 23일 만인 어제 임광현 실장을 임명했습니다. 충남 홍성 출신인 임 실장은 행정고시 38회로 공직 생활을 시작해 노무현 정부 경제정책비서관실 행정관 또 국세청 차장을 지냈습니다.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였던 이 대통령이 직접 영입해 민주당 비례대표로 당선된 뒤에 지난해 7월에 의원직을 내려놓고 이재명 정부 첫 국세청장을 역임했습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임광현 신임 대통령 비서실장 인선에 대통령에게 상당히 도움이 되고 당정청과 국정안정에 바로 쓰일 수 있는 인물이 선정됐다고 평가했습니다. 김 대표는 오늘 민주당 유튜브 방송 민티07에 출연해 대통령을 포함한 정부의 핵심 인물들과 다 관계가 좋고 국무회의를 계속 함께했다는 게 갖는 안정감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강훈식 전 비서실장이 서울시장 후보가 되는 것 아니냐는 얘기가 있단 질문엔 무엇이든 할 수 있는 가능성과 미래가 열려 있다며 전국적인 인물이고 역량이 검증됐고 당 대내외에 신뢰가 있다고 답했습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무소속 강선우 의원이 공천헌금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형을 받은 것에 이 사건은 개인의 비리가 아니라 민주당 공천뇌물 비리 사건이라고 말했습니다. 정 원내대표는 오늘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은 김병기, 강선우, 갑질 뇌물 듀오의 의원직 제명을 추진하겠다. 민주당의 협조를 요구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신천지 교인의 집단 당원 가입 의혹엔 민중기 특검과 검경 합수본 모두 이런 정황을 이미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국민의힘에 정규유착 프레임을 씌우려고 악의적인 야당 표적 수사를 하면서 여당의 의혹은 묵인하고 은폐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경찰은 즉각 강제 수사에 착수하고 민주당 당원 명부 압수수색도 진행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올해 주택 1만 5천호가 실제 착공에 들어갔다며 공급이 계속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오 시장은 오늘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주택 정책을 설명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충분하고 지속적인 공급을 위해 신속통합기획으로 정비사업 속도를 높여왔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어려움과 불합리한 규제를 풀어 주택 공급이 중단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전월세난 심화와 관련해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며 주거비 부담을 덜고 민간 임대주택 공급 기반을 넓혀서 임차 시장 안정을 뒷받침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오세훈 서울시장을 향해 남탓만 할 게 아니라 국토부와의 협의를 통해 공급 속도전을 뒷받침할 책임 있는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 원내대표는 오늘 국회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오 시장은 43만 호의 공급 기반이 무너졌다며 또다시 전임 시장 탓을 했다며 서울 공급 부족에 대한 현직 시장의 책임을 외면한 무책임한 언사라고 말했습니다.
3: 매일신문 제공 대구경북뉴스입니다. 대구시가 2차 공공기관 이전에 대비해 임직원과 가족들의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위한 종합지원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이번 대책은 주거와 교통, 보육, 교육 등 7개 분야 43개 지원 계획으로 구성됐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주택 취득세 감면과 전월세 대출이자 지원, 자녀의 정원외 학교 전 편입학 허용 비율 확대, 24시간 돌봄센터 확충 등이 포함됐습니다. 대구시는 자체 추진이 가능한 사업부터 준비하고 세금 감면과 도시철도 연장 등 정부 협조가 필요한 과제는 관계부처에 건의할 방침입니다. 대구시가 어제 신세계 사이먼 동구청과 함께 대구 프리미엄 아울렛 조성 사업의 신속

0: 북한 추진을 위한 첫 협의체 회의를 열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아울렛의 구체적인 사업 계획과 설계 방향을 공유했고 인허가와 기반시설 지원 방안 등이 논의됐습니다. 대구시와 동구는 20여 개 관련 부서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통해 인허가 기간을 통상 소요 기간의 절반 이하로 단축할 계획입니다. 한편 대구 프리미엄 아울렛은 내년 상반기에 착공해 2028년 하반기 개장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대구문화예술진흥원이 4개 부서장 공개 모집을 통해 3명의 인선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문화예술기획본부장에는 이유실 전 대구 남구 부구청장, 문화예술회관장에는 이건왕 영등포 문화재단 대표이사, 관광본부장에는 이학주 전 한국관광공사 국제관광본부장이 각각 선임됐습니다. 다만 공연본부장은 적임자를 찾지 못해 재공모하기로 했습니다. 진흥원은 이번 인선을 통해 운영의 안정성을 높이고 분야별 책임 경영 체계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제26회 대구국제식품산업전이 오는 17일까지 대구 엑스코에서 열립니다. 이번 전시회는 233개 기업이 참가해 468개 부스에서 가공식품과 농수축산물, 식품기계 등 다양한 제품과 기술을 선보입니다. 또 20개국 80개 해외 바이어 기업이 참여하는 수출 상담회와 식품공학 학술대회, 학교급식 영양 세미나 등도 마련됩니다. 경상북도가 제61회 전국기능경기대회에서 우승하면서 7년 연속 종합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경북선수단은 46개 직종에 130명이 출전해 금메달 13개와 은메달 13개, 동메달 9개 등 모두 79개 메달을 획득했습니다. 또 우수선수 육성기관에 주어지는 단체 표창에는 신라공업고등학교가 은탑을, 금호공고와 구미전자공고가 동탑을 받았습니다. 1, 2위 입상자는 내년 일본에서 열리는 국제기능올림픽대회 국가대표 선발전 자격을 얻게 됩니다. 경상북도가 오늘 경북농업인회관에서 여성 농업인의 날 기념행사를 열었습니다. 오늘 행사에는 도내 22개 시군 여성 농업인 230명이 참석했고 농협 경북지역본부와 함께 중증장애인시설에 쌀 150kg을 기부하면서 이웃사랑을 실천했습니다. 대구 달성군이 내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매주 금요일부터 사흘씩 야외도서관 틈을 운영합니다. 이번 행사는 16일부터 25일까지 화원역사문화체험관 잔디광장에서, 30일부터 다음 달 1일에는 테크노폴리스 중앙공원에서 열립니다. 달성군은 지난해 첫 선을 보인 야외도서관 틈이 자연 속 쉼을 주제로 했다면 올해는 문장 경험으로 영역을 확장했다고 밝혔습니다. 날씨입니다.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남아하면서 오늘 대구와 경북의 아침 기온이 뚝 떨어졌습니다. 오늘 아침 6시 기준 봉화 1.5도, 청송군 1.8도, 김천 4.2도, 안동 4.5도, 경주 4.9도, 대구는 7.3도를 기록했습니다. 반면 오늘 낮부터는 기온이 평년보다 조금 높아 일교차가 큰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대구와 경북 지역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19도에서 25도로 예상되고 바다의 물결은 경북 동해 앞바다에서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대구의 지금 기온은 21.4도입니다. 김현정이었습니다. CPBC 정오종합 뉴스를 마칩니다.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그리스도인의 삶의 길잡이가 되어드리는 오늘의 강론. 이번 주에는 장량성당 장준영 마카리오 신부의 강론을 보내드립니다. 오늘의 강론 본방송은 매주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오전 6시 50분, 재방송은 오후 4시 50분, 밤 11시 50분에 들을 수 있습니다. 또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평화로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2: 어르신들의 경험도 청년들의 열정도 모두 각자의 시대가 만든 장점입니다. 시대의 차이가 세대 차이가 되지 않도록 대화와 공감으로 서로를 이어주세요. 함께 사는 대구, 세대를 잇다.

0: 대구 경북 방송광고발전협의회.
1: 요즘 일할 때 AI 많이 쓰시죠?
2: 요청하신 포스터 시안을 완성했습니다.
3: 이 시안 그대로 써도 되겠다.
1: AI의 답에 그대로 마침표를 찍고 있진 않나요?
3: 내 아이디어도 더해볼까?
1: AI의 마침표 뒤에 당신의 물음표를. 공익광고협의회.
4: 이어서 신부님 신부님 우리 신부님이 방송되겠습니다. 지금 시각은 12시 15분입니다.

오늘도 신신우신역에 잘 내리셨나요? 어서오세요. 영업 253일째 강용인의 빵집입니다. 2026년 10월 15일 목요일. 신부님, 우리 신부님. 저는 라디오 빵집 주인장 김강용 프란치스코 신부입니다.

여러분 혹시 호킹 지수라고 들어보셨나요? 이 호킹 지수는요, 스티븐 호킹의 대표작 시간의 역사라는 책이 전 세계적으로 천만 부 이상 팔린 이 엄청난 베스트셀러였음에도 불구하고 겨우 6.6% 정도만 책을 제대로 읽었다라는 사실에서 나온 그런 이론인데요. 이 호킹 지수는 책을 산 독자가 그 책을 얼마만큼 읽었는가 따져보는 거라고 할 수 있어요. 쉽게 말하면 이 책의 완독률 지수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는데요. 책을 구입해놓고는 몇 장 읽지 않고 그냥 포기한 책일수록 이 호킹 지수는 점점 낮아집니다. 우리 청취자분들이 구매한 호킹 지수 얼마나 되시나요? 내가 책을 사놓고 다 읽은 책 얼마나 있을까? 베스트셀러다, 올해 추천 도서다, 일단 책은 샀지만 이렇게 표지만 보고 아니면 서문만 읽고 고이 모셔두고 있는 건 아닐까요? 책 읽기 딱 좋은 계절, 강용인의 라디오 빵집 지금 오픈합니다.

0: 신신우신 라디오 빵집 오늘 목요일 어제 3150님께서 신청해 주신 노래였는데요. 휘네 뒷장을 먼저 본 책처럼 이 노래 함께 들으면서 라디오 빵집 문 열었고요. 저는 오늘도 여러분과 기쁘게 함께하는 김강룡 프란치스코 신부입니다. 어느 작가가 노벨문학상을 받았다라는 소식이 들려오면 너도 나도 가서 그 작가의 책을 많이 많이 사게 되는데요. 그런데 실제로 그 책을 읽은 사람이 얼마나 될까라는 궁금증 좀 갖게 되죠. 우리의 이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는 완독률은 어느 정도일까요? 이 앞서 오프닝 때 말씀드린 호킹 지수는요. 완독률 지수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호킹 지수가 낮을수록 책을 끝까지 다 읽지 않았다라는 걸 뜻합니다. 사실 저도 여기서 자유로울 수가 없는 게 저 역시 책을 사는 속도가 책을 읽는 속도보다 앞서다 보니까 저의 호킹 지수는 아마 한 20% 정도? 네. 책을 먼저 이렇게 한 사고 이 책을 다 읽었다라고 하면 이제 제 책상에 위에는 새로운 책이 한 3, 4권 정도 이렇게 더 늘어 있는 것 같아요. 한 5권 중에 1권 정도 완독을 먼저 하는 그런 속도인 것 같은데요. 그 쌓아놓은 책들을 보면서 아 미안하다 내가 꼭 읽어줄게 이런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이렇게 미처 완독하지 못한 그런 우리 모든 책들에게 좀 미안한 마음을 전하면서 그래 이참에 이 가을에 올해가 가기 전에 꼭 완독해보고 싶은 책 여러분들은 어떤 책들이 있으신가요? 이 완독만큼이나 아주 즐거운 완주 오늘의 라디오 빵집 2시까지 쭉 함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도 많은 분들께서 이렇게 라디오 빵집 찾아와서 문을 활짝 열고 계시는데요. 이혜경 잼마님께서요. 책 안 읽은 지 오래됐네요. 학교 졸업한 지 벌써 40년이나 넘었다 보니까 책은 잘 안 읽게 되더라고요. 나이 들수록 책 좀 읽어야 되는데 오늘도 방송 잘 듣겠습니다 신부님 하고 이렇게 인사 보내셨네요. 우리 이혜경 잼마님 어서 오시고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이 매주 목요일 라디오 책방도 준비해두고 있으니까요. 내가 책 좀 읽어야 되는데 하시는 분들 저희가 대신 편하게 책 이야기 전해드릴게요. 난심쿵님께서 신부님 요즘 사무실에서 열일하며 일하는 시간 짬 내서 집에 전시해놓고 못 읽었던 책들을 읽고 있어요. 그래서 행복해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아 우리 난심쿵님 저보다 훨씬 나으십니다. 한영애님께서 안녕하세요 신부님 저 사제들의 시대공감 구입했어요 라고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저희가 이렇게 추석 때 북토크로 은성재 신부님 방종우 신부님 모셔서 함께 소개했던 이 신신우신 소개책 사제들의 시대공감 또 이렇게 구입하고 읽고 계시다고 보내주셨는데요. 과연 우리 한정혜님 완독률 얼마나 되실지 궁금하네요. 네, 꼭 책 끝까지 다 읽으시고요. 또 저희 라디오 책방에 이렇게 후기까지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도 우리 손님분들의 아주 즐거운 인사 출석 인사 계속 보내주고 계시는데요. 여러분의 출석 체크 계속 받을 테니까요. 모두 모두 라디오 빵집 무료 입장해주세요.
1: 어서

신부님, 신부님, 우리 신부님 라디오 빵집 오늘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8월에 장미님께서 신부님 출석합니다 라고 또 이렇게 출석 인사 보내주셨고요. 어서오세요 우리 8월의 장미님. 우리 단골 손님분들 많이 또 오고 계세요. 우리 난신쿵님, 세인님, 우격다짐님, 별사랑해님, 실비아님 너무나도 환영합니다. 우리 채칠리아님께서요. 용디 신부님 안녕하세요. 여는 말씀 들으니까 마음이 콕 찔리네요. 일단만 책들이 저만치서 손짓하네요. 요즘 책 조금씩 읽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신신우신 출석합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우리 채첼리아님 어서 오시고요. 그 콕 찔리는 마음 저도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저의 이 책상 위에는 시집들이 많이 쌓여져 있거든요. 아, 이 가을 시집 좀 읽어야지, 시집 좀 써야지 라고 마음먹고 시집 열심히 사놓고 아직 못 읽고 있어요. 오늘 저 이제 방송 끝나고 이후 일정에 정호승 프란치스코 시인 또 이렇게 만나러 갈 예정이거든요. 아, 우리 시인한테 사인 받아야겠다라고 정호승 시인의 시집을 꺼냈는데 어머어머 세상에, 최근에 산 정호승 시인 시집이 읽지도 않고 새 책으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면서 열심히 또 읽었습니다. 네. 우격다짐님께서요. 샬롬 강디, 모든 대례사님들 축하드립니다 라고 이렇게 보내셨는데 맞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대례사 축일이죠. 대대례사 축일인데요. 오늘 대례사 축일 맞으신 분들 손 한번 들어보세요. 손. 제가 축하의 멘트 다 이렇게 또 읽어드릴게요. 우리 대례사 축일 맞으신 분들, 이 아빌라의 성녀 대례사 축일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오늘 하루 은총 가득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제가 여러분들께 빵빠레 5초짜리 보내드릴게요. 빠빠빠빵. 요즘 이렇게 책 읽기도 좋고 무언가 즐기기도 좋은 그런 날인데요. 심지어 또 뛰고 달리기에도 좋은 그런 계절인 것 같아요. 11월 28일 토요일 여의도 공원에서 평화런 열리는 거 다들 알고 계시죠? 각자의 속도로 즐겁게 달리면서 여러분들 건강도 좀 챙기시고요. 새로운 사람도 만나시고 또 완주 후에 재미난 체험 부스들, 또 신나는 공연 무대도 기다리고 있는데요. 이 평화런 진리 코스는 5km, 사랑 코스는 10km 이렇게 열심히 뛸 수 있습니다. 이 접수가 오늘까지라고 해요. 참가 원하시는 분들 나 혼자서 열심히 달려봐야지 뿐만 아니라 우리 본당, 단체, 공동체 이렇게 함께 참여해도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제가 듣기로 참여자가 거의 이렇게 7,000명을 막 이렇게 육박한다고 들었습니다. 접수 오늘까지니까요. 참가 원하시는 분들 포털사이트에서 평화런 검색하시고 함께 뛰어보는 건 어떨까 싶네요. 이 평화론 소식뿐만 아니라 올해 마지막 청취율 조사 기간이라는 거 여러분들께 또 알려드리고 싶은데요. 혹시 전화 받으신 분 계신가요? 02로 시작하는 청취율 조사 전화 이렇게 받으신다면 신부님, 신부님, 우리 신부님 잘 듣고 있다고 이야기 부탁드릴게요. 저 신신우신 들어요. 라디오 빵집 들어요. 그러면 안 되고요. 이 네임, 풀네임. 신부님, 신부님, 우리 신부님 듣고 있다고 말씀해 주셔야 저희 청취율 쑥쑥쑥 이렇게 조사에 반영되니까요. 또 이렇게 인증해 주시고요. 또 신부님 저 청취율 조사 이렇게 받아서 인증을 했습니다 라고 인정해 주시는 분들께 선물도 이렇게 전달해 드릴게요. 오늘 신신우신 목요일 2부 주제가 있는 북클럽 라디오 책방 열리는 날인데요. 10월 잠자고 있는 책을 깨워라 라는 주제로 내가 사놓고 완독하지 못한 책, 책장에만 꽂혀있는 책을 꺼내보려고 합니다. 오늘 공감의 언어로 소통하는 책방지기 이민호 작가와 함께할 예정인데요. 2부까지 쭉 함께해 주세요. 오늘 하루 듣고 싶은 음악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 한 통에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1053 또는 CPC 라디오빵 무료 방송 토크로 보내주시면 여러분의 이야기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대대례사 축일이잖아요. 이 축일 축하곡으로 이 노래 함께 들으면 너무나도 좋을 것 같네요. 추준호와 잔마리 수녀님이 함께 부릅니다.
아무것도 너를

너와 나의 마음 나눔 우리끼리 도란도란. 우리 빵집 가족분들 오늘 어떤 하루를 보내고 계신가요? 추기를 맞이하신 분들도 계시고 오늘 그냥 편안한 하루 보내시는 그런 청취자분들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여러분의 일상을 함께 나눠주세요. 여러분 일상에 또 딱 맞는 맞춤 선곡도 바로바로 배송해 드릴게요. 7471님께서요. 신부님 오늘 제 축일이에요. 점심 메이트인 신부님께 축하받고 싶어요 라고 보내셨는데요. 축일 축하합니다 짠짠 축일 축하합니다 짠짠. 우리 7471님 축일 너무나도 축하드리고요. 제가 이렇게 축일 축하 노래로 아무것도 너를 이렇게 노래 전해드렸는데 혹시 이렇게 잔마리 수녀님과 추준호 예레미야 목소리로 들은 노래 잘 들으셨나요? 저희 또 비밀이자 안 비밀이긴 한데요. 다음 주 우리 빵콘에 잔마리 수녀님이 직접 오신다라는 소식을 미리 전해드립니다. 잔마리 수녀님 다음 주 이제 라디오 빵콘 이렇게 오실 예정인데요. 수녀님 오셔서 혹시 직접 불러주실 수도 있지 않을까요? 과연 다음 주 어떤 라이브 우리 수녀님께서 불러주실지 다음 주 빵콘도 기대해주세요. 우리 3635님께서도요. 신신우신 신부님 안녕하세요. 저는 김연옥 대대리사입니다. 축하해주세요 라고 보내셨는데요. 축하 축하드립니다. 우후. 우리 3635님께서도 오늘 대리사 축에 맞으셨네요. 우리 대리사님 축에 너무나도 축하드립니다. 우리 대리사 축에 맞으신 분들 꽤 많이 계실 것 같아요. 오늘 제가 열심히사 봉헌하고 왔는데요. 저희 본당에도 대리사 축에 맞으신 분들 이렇게 있으셨고요. 저희 라디오 이렇게 오셨던 그런 게스트분들 중에서도 대리사 많이 계셨던 것 같아요. 제가 딱 떠오른 우리 권오윤 대리사 자매님도 생각이 나고요. 정말 많은 대리사분들 오늘 이 진심으로 좋은 날, 기쁜 날을 잘 즐기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오늘 대리사 축에 맞으신 분들께 또 축하송 한 곡 더 전해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요. 유리상자에 좋은 날 선물로 드릴게요.

5730님께서요. 안녕하세요. 어제는 신랑 생일이고 오늘은 제 축일입니다. 같이 축하해주세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우리 5730님 너무나도 축하드리고요. 우리 5730님을 위해서 요 노래 바로 붙여서 드릴게요. 일기예보의 좋아 좋아 좋아.

우리 라디오 빵집에 처음 오신 손님분 오셨습니다. 2501님께서요 동료분이 휴가 가시고 다른 한 분은 병가 중이셔서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오늘 휴무하게 됐어요. 햇살이 아름답고 라디오 지금 듣는 너무 행복하네요. 박세별의 참 아름다워 신청합니다 라고 보내셨는데요. 우리 2501님 어서 오시고요. 지금 흐르고 있는 이 참 아름다워 함께 전해드릴게요.

우리 청취자분들을 위한 딱 맞는 맞춤 선곡들 쭉 이어들었고요. 우리 2501님 위해서 박세별의 참 아름다워까지 함께 듣고 왔는데요. 어떻게 여러분 하루에 기쁨과 좋음이 가득하고 계신가요? 별사랑이님.

님께서요. 선물 받은 지 15년이 지난 책을 어제 다시 꺼냈어요. 함께 성경 공부하던 후배가 남겨둔 메모가 새롭게 눈에 들어왔는데요. 책이 꽤나 오래돼서 색이 변했네요. 책갈피도 오래전에 신신우신에서 선물 받은 건데 오 정말 잘 사용하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라고 보내주시면서 우리 빵톡에 이렇게 책 사진까지 함께 보내주셨는데요. 와, 또 나에게 추억이 있는 책, 이 선물로 받은 책들 뭔가 나중에 열어보면 새롭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 그 책 안에서 뭔가 추억과 기억을 발견하기도 하고요. 그 책에 써준 편지 읽다 보면 그 사람의 얼굴이 떠오르기도 하고 그때의 느낌과 또 공기가 이렇게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우리 별사랑이님 오랜만에 꺼낸 책 꼭 만독하시고 저에게 후기도 나중에 보내주세요. 실비아님께서요. 신부님, 저는 주일 오후에 아메리카노 한 잔과 함께 천국의 열쇠 다시 한번 읽고 있어요. 파란 가을 하늘을 가슴에 안고서 너무 행복합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 와, 이 천국의 열쇠 역시도 우리 가톨릭의 고전이라고 할 수 있죠. 저도 천국의 열쇠 신학교 입학하기 전에 참 많이 읽었었는데요. 그 책 읽으면서 나도 치점 신부님처럼 살아야지 라고 이렇게 다짐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아, 그렇게 살고 있나 생각해보면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더 열심히 더 기쁘게 살아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또 천국의 열쇠도 즐겁게도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신신우 씨는 1부 벌써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우리 목요일 2부 라디오 책방 열리는 거 아시죠? 오늘 공감의 언어로 소통하는 이민호 작가와 함께 책 읽기 하니까요. 모두 모두 2부까지 쭉 함께해 주시고요. 1부 끝곡으로 우리 미도와 파라솔의 언젠가 눈부시게 빛날 테니 함께 들으시면서 모두 모두 2부로 건너오세요.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추진 중인 약 55만 제곱미터 공원, 총 2,648세대 대단지, 구미의 변화를 더 크게. 메가 프로젝트, 메가 프레젠트, 구미 파크원 대시양, 1차 1,355세대, 11월 오픈 예정, 054-443-1355, 태양건설. 역시 형국이야. 학교도 공원도 다 가까이 있네?
2: 그뿐이야? 병원의 시장까지 편리하잖아. 이보다 좋을 순 없지.
1: 이런 좋은 입지가 구미에 또 있을까?
2: 없지. 대체 불가 입지라니까.
1: 형국 센트럴 아테라 11월 오픈 예정 1551-3315 금호건설.
3: 안녕하세요. 경일대학교 만화애니메이션학부 류지원 교수입니다. 이제 카메라만으로 영상을 만드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AI는 장면을 생성하고 배우를 만들고 현실 없는 세계까지 구현합니다. 하지만 무엇을 만들지, 어떻게 실제처럼 보이게 할지 그 기준과 구조를 정하는 것은 바로 사람입니다. 우리는 AI를 사용하는 방법이 아니라 AI로 영상을 설계하는 방법을 가르칩니다. AI 시대의 영상은 예술과 공학이 함께 만들어갑니다.
4: 이 캠페인은 나를 키우고 세상을 키우는 경일대학교와 함께합니다.
5: 9회 말 투아웃 홈런이면 끝납니다. 아, 큰타고! 파울입니다!
6: 펄!
7: 네, 맞습니다. 파울입니다.
5: 아, 홈런이라고 주장할 수도 있었지만 스스로 파울을 인정했습니다.
8: 정직한 한마디, 상대를 향한 존중, 규칙을 지키는 용기. 그것이 진짜 홈런입니다. 진짜 승리는 규칙을 지키는 용기와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대구광역시 교육청과 대구광역시 체육회가 함께 만드는 학교 운동부 청년 캠페인. 약속과 존중으로 더 강한 팀, 함께 성장하는 미래를 대구광역시 교육청이 응원합니다.
9: 쉼 없이 달려온 일상, 지금 어디에 서 계신가요?
10: 가지산과 신불산이 품은 영남 알프스의 숲길을 걷습니다.
9: 발끝에 닿는 흙의 감촉, 그리고 나뭇잎 사이로 스며든 가을 햇살.
10: 그 길 위에서 잊고 지낸 나 자신과 마주하게 됩니다.
9: 박해를 피해 찾아든 이들에게 살 수 있는 터가 되어준 울주 살기공소.
10: 그 오래된 믿음의 자리에 서면 마음 한켠이 데워지는 걸 느낍니다.
9: 스마트폰을 잠시 끄고 자연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시간.
10: 그 고요함이 지친 마음을 다독여줍니다.
9: 나를 살리는 길, 울주 힐링로드.
10: 지금 울산광역시 울주군 천주교 순례길에서 온전한 비움을 경험하세요.
9: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힐링 캠페인은 울주군과 함께합니다.
11: 요즘 AI 많이 쓰고 계시죠?
12: 친구와 사이가 어색해졌다면 조금 시간을 더 봐.
13: 그래, 먼저 연락할 필요는 없지.
11: AI의 답에 그대로 맞춤표를 찍고 있진 않나요?
13: 다른 의견도 들어볼까?
14: 나 오늘 수빈이랑 싸웠거든.
15: 네가 먼저 마음 열어봐봐.
11: AI의 맞춤표 뒤에 당신의 물음표를. 공익광고협의회.
1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16: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10: 생명을 살리는 세계 최고의 바이오 그룹 한바이오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신신우신 라디오 빵집 2부가 시작이 됐습니다. 오늘 빵집 진장인 저 용디가 직접 고른 빵집 BGM은 가을 타나바 이모진의 목소리로 함께 듣고 왔는데요. 제가 요즘 병에 걸려 있어요. 신부님 어디 아프세요? 라고 물어보실 수 있는데 제가 제 증상을 말씀드릴 테니까 어떤 병인지 맞춰보세요 한번. 자꾸만 놀러 가고 싶고요. 식욕이 돋고요. 그런데 또 갑자기 말이 없어지고요. 갑자기 누군가가 그리워지고 신났다가 슬펐다가를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무슨 병일까요? 갑자기 갱년기라는 누가 단어를 막 쓰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네 아니고요. 네 가을 타는 병에 걸렸습니다. 네 뭔가 가을이니까 전어도 땡기고 새우도 땡기고 뭔가 먹고 싶은 것도 많아지는

0: 근데 한편으로는 이 낙엽이 떨어지는 걸 막 기다리면서 아 산책이나 나갈까? 아 그 사람은 잘 지내나? 약간 이런 마음들이 요즘 새록새록 들고 있어요. 사실 저는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을 다 타는 성격이어가지고 뭐 가을 탄다고 해서 뭐 그렇게 큰 놀라움은 아니긴 한데 혹시 저처럼 가을 타시는 분들 계시나요? 가을 타시는 분들 계신다면 저와 함께 가을 타시죠. 네. 혼자 가을 타면 너무 쓸쓸하지만 같이 가을 타면 그건 낭만이라고 할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의 타는 가을 제가 동반하겠습니다. 신신우 씨는 오늘 2부 주제가 있는 북클럽 라디오 책방 준비되어 있는데요. 오늘의 책방지기 이민호 작가 지금 와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작가님 이렇게 잘 맞이해 주시고요. 오늘 방송 라디오로도 스마트폰 빵 어플리케이션으로도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로도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또 나누고 싶은 이야기 한 통에 100원 샵1053 유료 문자나 CPBC 라디오빵 무료 방송 토크로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우리 별사랑이님께서 신부님 가을병이네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맞습니다. 네 가을병이에요. 가을병. 실비아님께서 갱년기다 벌써 라고 보내주셨는데 갱년기 아닙니다. 네. 김지혜님께서 저는 요즘 오디오북 듣기에 푹 빠져 있습니다. 책 읽는 것보다 더 좋더라고요. 오늘은 탈무드를 들으려고요 라고 이렇게 보내주셨는데요. 제가 추천하는 오디오북 한 권 있습니다. 우리 정혜인 배우, 정혜인 바오로 배우의 목소리로 함께 듣는 오헨리 단편선이 있거든요. 그 오디오북 추천합니다. 또 약간 이런 날씨에 듣기 좋은 그런 오디오북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책 이제 읽는 게 조금 이제 부담스럽다, 책 읽을 시간이 없다 하시는 분들 우리 라디오 책방과 함께 또 한 권을 완독해보는 건 어떨까요? 오늘 이민호 작가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요. 광고 듣고 바로 만나볼게요.
1: MG새마을금고보험 보상이 빠르니까 으쌰으쌰! 생명보험, 손해보험 한 곳에서 다 들 수 있으니까 으쌰으쌰! 저 조정석과 MG새마을금고보험 믿고 모두 힘내봅시다. MG새마을금고보험

0: 아날로그 감성 발효 타임. 진압으로 풍며드는 라디오 책방. 사람은 책만으로 빵만으로 살 수가 없죠. 주제가 있는 북클럽 라디오 책방. 오늘의 책방지기 공감연으로 소통하는 이민호 작가와 함께합니다. 작가님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반갑습니다.
1: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지네요.
0: 네.
1: 사람은 책만으로 살 수 없다라고 출발.
0: 라디오 책방을 소개하는데 사람은 책만으로 살 수 없다라고 했다가 아유 깜짝 놀랄 뻔했네요. 네. 우리 작가님 되게 오랜만에 뵙는 느낌인데.
1: 이게 뭐 한 달에 한 번씩 뵙다 보니까 네. 계절이 바뀌었어요.
0: 아, 그렇죠. 네. 근데 또 지난달에 뵌 게 요 주가 아니라 첫째 주에 뵀어가지고
1: 맞아요.
0: 약간 한 달 반 만에 이렇게 뵙는 그런 느낌인데요.
1: 네.
0: 우리 어떤 마음으로 오늘 찾아주셨는지 청취자분들께 인사 부탁드릴게요.
1: 루틴이 바뀌네요. 계절이 바뀌고 하면 옷도 바뀌는데 이제 가을이 되면서 아까 노래도 지금 가을 탄압으로 탁 틀어주시니까 네. 이 쌀랑한 그 마음 허할 때 뭔가 채워가실 수 있는 책 소개해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왔습니다.
0: 네, 아우 너무나도 좋습니다. 네. 제가 이제 지난 9월 말에 본가에 갔다 왔어요. 그래서 어머니를 만났는데 어머니께 라디오 잘 듣고 계시죠? 어머니는 이렇게 라디오 책방지기 중에 누가 제일 좋으세요? 라고 여쭤봤더니 어머니가 나는 이민호 작가님이 그렇게 좋더라.
1: 어머니, 어머니 감사합니다. 어머님. 어머님 한번 뵙고 싶습니다.
0: 네, 우리 이민호 작가님의 약간 시원시원함 그리고 뭔가 이렇게 꿰뚫어주는 듯한 그런 책방지기라서 너무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1: 모든 작가님께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건 아닌가?
0: 아, 아닙니다. 아닙니다.
1: 아, 어머님 진짜, 감사합니다. 어머님.
0: 진짜 처음으로 말씀을 이렇게 드리는 건데요. 네. 이게 또 10월이 눈 깜빡할 때 또 왔어요. 이 10월 어떻게 보내고 계신가요?
1: 저는 멈췄던 복싱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와~ 다리를 부상이 입어가지고 네네. 좀 쉬고 있었는데 이제 살짝 해보니까 될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나가서 또 즐겁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0: 다시 대회를 또 그럼 준비하시나요?
1: 네, 내년 3월 정도에 대회를 한번 나가봐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해보고 있습니다.
0: 네, 저도 이제 10월이 되니까 아 겨울이 오기 전에 운동을 시작해야 겨울 되면 진짜 안 할 것 같아서
1: 맞아요.
0: 이제 지금은 해야겠다라는 좀 마음이 드는데 작가님 복싱 시작하셨으니까 네. 저도 운동을 한번 다시 도전을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1: 좋습니다.
0: 네.
1: 우리 11월에 만났을 때는 시작하신 걸 얘기를
0: 그렇죠,
1: 나눌 수 있겠네요.
0: 그렇죠. 조금 빠져있는 상태로 네, 만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우리 배운주 강사님께서 이민호 작가님 반가반가입니다 라고 이렇게 인사해 주셨고요.
1: 반갑습니다.
0: 우리 조이님께서도 민호 작가님 하고 하트 뿅 하고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1: 네.
0: 김지혜님께서 신부님도 가을을 타시네요. 그런데 이민호 작가님도 가을을 타시나요? 라고 물어보셨어요.
1: 저는 몰랐는데 저희 와이프가 나 오빠 요즘에 왜 이러는지 알아. 가을 타더라. 그래서 약간 제가 뭔가 날씨가 추워지니까 네네. 약간 뭔가 기분이 멜랑콜리 했었나 봐요.
0: 뭔가 허전하고 뭔가 채워야 될 것 같고
1: 맞아요.
0: 그런 느낌 좀 있으신가요?
1: 그렇죠. 그럴 때 있죠. 그래서 아 뭘로 채울까 하다가 운동도 해보기도 하고 이렇게 또 책도 읽기도 하고 사람 만나서 하는데 역시 사람 만나서 공감을 느낄 때 가장 그쵸. 잘 채워지는 것 같아요.
0: 그렇죠. 사람 만나는 게 때로는 피곤하기도 하지만 또 사람을 안 만나면 그런 허전함이 좀 있는 것 같아요.
1: 혼자 있으면 외롭고 같이 있으면 괴롭고 근데 딱 그 중간 어디서 서로 네. 공감하면서 함께 있으면서 즐거울 수 있는 게 대화의 묘미인 것 같습니다.
0: 맞습니다. 책도 좀 마찬가지인데요. 책을 읽을 때는 바빠 시간 없어 하다가 또 안 읽으면 읽어야지 그런 마음이 드는 것 같아요.
1: 맞아요. 이렇게 뭔가 좀 새로운 것들이 들어오면 그 기존에 있던 것들과 조화가 되면서 또 새로운 행동을 하게 되고 이 과정이 또 책 읽는 재미인 것 같아요.
0: 네, 우리 작가님 저희가 이제 1부 때 이 호킹 지수라는 단어를 얘기했는데
1: 네.
0: 작가님의 완독률 몇 퍼센트 정도 되나요?
1: 저는 요즘에는 꼭 읽어야만 되는 상황들이 좀 많아요. 그러니까 독서 모임을 오늘 네. 저녁에 또 운영하고 또 여기 와도 읽어야지 또 진행을 하다 보니까 뭐 어쨌거나 읽어야 된다고 하는데 마지막에 좀 못 읽을 때도 있죠.
0: 네네.
1: 급하게 될 때. 근데 대부분은 생존을 위해서 읽게 됩니다.
0: 주로 이제 내가 뭔가 일과 관련된 책들
1: 맞아요.
0: 아니면 뭐 나눔과 관련된 책들 이런 책들은 다 읽고 내가 좀 읽고 싶었다라는 느낌이 들어서 샀다가 안 읽은 책들도 있으신가요?
1: 최근에 와이프가 혼모노를 읽고 있더라고요.
0: 네네네.
1: 그래서 앞부분을 읽었는데 재밌더라고요. 앞부분이. 네. 근데 이게 끝났네 하고 제가 단편인지 모르고 시작을 했다가
0: 네네.
1: 단편이 여러 개로 모여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다음 편을 읽어야지라고 하고 있었는데 지금 또 급한 일들에 치여서 못 봤었습니다.
0: 그렇군요. 네. 우리가 오늘 라디오 책방 주제가 또 잠자고 있는 책을 깨워라. 사놓고 책장에만 꽂혀 있는 책을 좀 꺼내 보자라는 그런 책들인데 작가님의 서재, 작가님의 네. 책장에는 어떤 분야의 책들이 좀 많이 꽂혀 있나요?
1: 저는 이제 한 10년 정도 전부터 이제 명상이나 이런 것들을 하다 보니까 그런 관련 책들이 착착착착 꽂히기 시작하더라고요. 네네네. 그러면서 뭐 다시 보게 되는 책들도 있지만은 또 못 보고 이렇게 꽂혀 있는 책들도 있어서 약간 늘 부채 의식을 가지고 있을 때가 있죠.
0: 이 책장 정리 좀 자주 하시나요?
1: 요즘에는 그 뒤에 방에서 촬영을 하다 보니까 네. 깔끔하게 해놓으려고 하다 보니 또 이게 소품으로 책이 활용되기도 하고
0: 책이 인테리어가 아주 좋습니다.
1: 맞아요. 네. 그래서 요거 저거 바꿔가면서 뭘 하면 좀 더 있어 보일까 이런 고민들도 하고 합니다.
0: 네. 또 이게 뭐 이사를 가거나 뭐 이런 시기가 찾아오지 않으면 책장에 책은 자꾸만 쌓이고 잘 안 바뀌게 되는데요.
1: 맞아요.
0: 우리 작가님 어쩔 수 없이 또 이렇게 정리를 하시는군요.
1: 네. 좋습니다. 네.
0: 예, 가장 오랫동안 꽂혀있던 책 어떤 책인지 기억나세요?
1: 책을 진짜 많이 샀던 때가 있고 사실 네. 오늘 이 책도 그런 책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20대 후반에 이제 강사로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답을 찾고 싶을 때 그때 막 경제 경영서 이런 것들 우르르 샀었어요.
0: 네.
1: 근데 저만 그런 게 아니고 어디 놀러 가보면 친구 집에 네. 반복되는 책들이 있어요.
0: 나이들이
1: 다 비슷하니까 그때쯤에 삶의 답이지 않을까라는 생각했고 심지어 어디 카페 같은 데 가도 꽂혀 있는 책 중에 네. 이 책이 늘 있어요.
0: 뭔가 이제 그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의 책장에는 누구나 꽂혀 있는 그런 책들.
1: 그렇죠.
0: 뭐 저희 어린 시절 같은 건 뭐 어린왕자, 뭐 나의 라임 오렌지나무, 뭐 이런 책들. 어느 집에 가도 다 꽂혀 있잖아요. 뭐 그리스 로마시나 이런 책들. 네, 네. 그런 것처럼 나의 20대 책장을 책임졌던 그런 책 중에 하나를 또 오늘 가져오셨군요.
1: 맞아요. 이 책이 꽂혀 있으면은 네. 이 사람 나이를 물어볼 필요가 없어요. 근데 요즘에 또 새로 나왔기 때문에 네. 또 있을 수 있지만은 보통 이제 비슷하다라고 느껴지는 책들 있죠.
0: 네. 아, 그렇군요. 오늘 이렇게 이민호 작가님 어떤 책을 골라 오셨을지 너무나도 기대가 되는데요. 우리 작가님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 또 묻고 싶은 내용들 한 통에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0: 1053 CPB 시방 무료 방송 토크로 이야기 많이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이민호 작가 오늘 품고 온 책 사놓고 내가 책장에만 꽂혀있는 책 만나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이민호 작가 추천곡 한 곡 가져오셨다고요?
1: 네. 아 저는 오늘 일정이 좀 많았어요. 네. 그래서 아침에 강의를 하고 지금 라디오를 하고 또 저녁에 강의를 가야 되는데 이럴 때는 딱 저 에너지를 저한테 주는 노래를 듣습니다.
0: 네.
1: 세븐틴의 파이팅 해야지.
0: 와 함께 듣고 오실게요.

0: 부석순의 파이팅 해야지 함께 듣고 왔습니다. 어, 힘이 좀 나는데요 이 노래 들으니까.
1: 그렇죠. 이 에너지가 네. 항상 주변에서 받는 또 에너지가 있어서 네. 노래에 힘을 믿습니다.
0: 아, 오늘 이 노래 들으시면서 네. 파이팅 있게 또 책 얘기로 함께 넘어가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저희 이제 가을 이 독서의 계절에 맞아서 잠자고 있는 책을 깨워라 라는 주제로 이렇게 부탁을 좀 들었습니다. 네. 자, 오늘 품고 오신 책 소개해 주세요.
1: 네, 이 책은 바로 스틱입니다.
0: 스틱 네. 막대기인가요?
1: 맞아요. 스틱 하면 이제 막대기를 떠올리는데 네. 요것도 많이 쓰잖아요. 우리 스티커.
0: 아, 네, 네, 네, 네.
1: 어, 딱 붙이면 안 떨어지잖아요. 헤어진 여자친구 막 스틱 찍은 거 이렇게 네, 막 붙어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네. 스틱이 막대기란 뜻도 있지만 어딘가에 착 달라붙는다는 뜻이 있습니다.
0: 스티커를 생각하면 되네요.
1: 맞아요.
0: 아, 막대기 아니고요.
1: 어, 우리가 늘 고민하잖아요. 수많은 말들을 하는데 사람들이 기억을 못할 때도 있고 이게 친구한테 하는 말이면 뭐 잊어도 다시 말해주면 되지만 네. 내가 가게를 운영하고 사업을 하는데 사람들이 우리 브랜드에 대한 걸 계속 까먹는다.
0: 어.
1: 면접에서 저에 대한 메시지를 놓치신다. 이렇게 네. 되면은 취업이 안 되는 거잖아요.
0: 그렇죠. 그렇죠.
1: 그래서 어떻게 하면 사람들 머릿속에 착 달라붙는 메시지를 만드는가에 관한 책입니다.
0: 아, 그렇군요. 이 스틱이 뭔가 영어 제목인 것 같은데 네. 저자가 누구예요?
1: 네, 저자는 바로 칩 히스와 댄 히스라는 형제입니다.
0: 네.
1: 형 칩 히스는 스탠퍼드 경영대학원에서 조직행동론을 가르치는 교수로서 왜 어떤 아이디어는 살아남아서 계속 가고 있고 어떤 아이디어는 사라져버리는지를 오랫동안 연구해왔죠. 동생 데니스는 듀크대학교 사회적기업가정신센터의 선임연구원으로서 교육 컨텐츠를 만들던 경험을 살려서 형과 함께 책을 썼습니다.
0: 네.
1: 부모님이 얼마나 뿌듯하시겠어요.
0: 그러니까요. 와, 형은 교수님이고 동생 연구원이고 형제가 같이 또 책을 쓰고
1: 책이 대박이 났어요.
0: 네. 아, 효도하는 형제였네요. 또. 네,
1: 효도 형제로. 네.
0: 아니 다른 사실 잠자고 있는 책들이 많으셨을 텐데
1: 네.
0: 요 책을 또 샥 꺼내오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1: 아, 저는 사실 이 책이 좋아서 저는 많이 깨웠어요.
0: 네. 아.
1: 강의 갈 때마다 네. 내가 오늘 하는 얘기들이 잘 전달될 것인가를 보기 위해서 여기서 말하는 여섯 가지 원칙들을 점검을 해보는 일들이 많았었는데 많은 분들의 책장에는 이 네. 좋은 책이 좀 꽂혀있기만 한 게 좀 안타까워가지고 오늘 좀 얘기를 나누고 새 생명을 좀 불어넣어주고 싶었습니다.
0: 네. 사람들의 어떤 기억 속에 딱 남기 위해서 저도 약간 그런 고민하거든요.
1: 네.
0: 제가 이제 모르는 분들께 저 신신우신 DJ입니다 라고 하면 나중에 오셔가지고 신부님 프로그램 이름이 뭐였죠? 라고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1: 어, 그럼 어떻게 해야지 이제?
0: 이제 그러면 플레임을 알려드리면 기억하시더라고요. 신부님 네. 신부님 우리 신부님이라서 아, 네. 신신우신이다 라고 이렇게 하면 그때는 기억하시더라고요.
1: 그죠, 그죠.
0: 아마 이런 원리가 좀 있지 않을까라는 궁금증이 있었는데
1: 맞아요.
0: 약간 이런 궁금증을 오늘 해결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1: 맞아요. 이 책의 이 여섯 개의 원칙을 따라가다 보면은
0: 네.
1: 어? 나를 얘기할 때 신부님처럼 아까 전에 탁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겠네라는 힌트들을 얻고 일하시거나 뭐 친구들하고 얘기할 때도 좀 더 재밌게 얘기를 할 수 있겠죠?
0: 어, 너무나도 좋네요. 아주 흥미로운 책 내용을 오늘 담고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오늘 품고 오신 책 스틱 가운데에서 어떤 대목을 먼저 좀 읽어볼까요?
1: 네, 이게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으로 가장 나도 모르는 내 문제를 먼저 파악하는 게 우선일 것 같아요.
0: 네.
1: 이 책의 초반에 나오는 되게 재미난 실험이 있는데요.
0: 네.
1: 이 부분 읽어드리고 우리 청취자분들하고 같이 이 실험 한번 진행해봤으면 좋겠습니다.
0: 아, 좋습니다.
1: 그러면 어떤 실험인지 먼저 한번.
0: 네, 이 대목 우리 이민호 작가님의 목소리로 듣고 와서 함께 이야기 나눠볼게요.
1: 1990년 스탠퍼드 대학의 한 대학원생이 간단한 실험을 했습니다. 한 사람은 생일 축하 노래처럼 누구나 아는 노래를 골라 손가락으로 책상을 두드리고 다른 사람은 그 소리만 듣고 제목을 맞히는 실험이었죠. 두드린 사람들은 절반쯤은 맞힐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120곡 가운데 단 3곡만 맞췄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두드리는 사람의 머릿속에는 멜로디가 흐르고 있었지만 듣는 사람에게는 딱, 딱 하는 소리뿐이었던 겁니다. 한번 알고 나면 모르던 때로 돌아갈 수 없는 것. 저자들은 이것을 지식의 저주라고 부릅니다.
0: 이민호 작가가 오늘 품고 온 책 스틱이고요. 이 중에 한 대목을 이렇게 낭독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오, 되게 재밌는 실험의 내용이네요.
1: 네.
0: 저는 근데 동의를 못하겠어요. 당연히 맞출 것 같은데.
1: 그렇죠. 맞추거나 그래도 사람들 반 정도는 맞추지 않을까.
0: 네네네.
1: 딱 이때도 그랬대요. 네. 그래서 실제로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0: 좋습니다. 그러면 작가님도 하나를 내주시고 네. 저도 하나를 내서 우리 청취자분들과 우리 서로가 맞춰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작가님 먼저 한번 맞춰보시겠어요?
1: 좋습니다. 책상을 두드리면 소리가 안 날 수 있으니까 제가 박수로 한번 해볼게요. 네. 모두가 아는 노래입니다. 네. 자, 뭘까요?
0: 와,
1: 지금
0: 우리
1: 이겨라, 이겨라, 이기는 편 우리 편.
0: 저 약간 짝짝짝, 짝짝짝, 짜자자자, 짝짝짝, 약간 337 박수인가? 약간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1: 그렇죠. 저는 뭐였냐면.

0: 그러면요 네. 다 아마 들으면 아실 거예요.
1: 네.
0: 나비야 나비야 이리 날아오너라 였습니다.
1: 네. 아, 저도 한번 내볼까요?
0: 그죠. 신부님 보죠. 아, 저 이거 알겠다.
1: 네.
0: 떴다 떴다 비행기.
1: 맞습니다, 맞습니다.
0: 떴다 떴다 비행기.
1: 네. 아, 아 이 생각보다 쉽지 않네요.
0: 어, 그죠. 저도 지금 맞추려고 진짜 신경 써서 그런데 네. 아무튼 이 실험의 결과는 그였습니다. 우리가 생각한 것만큼 반 정도 이상 맞추기보다 훨씬 맞추기 힘들었다는 거죠.
1: 네.
0: 말을 하는 사람들은 똑같은 이제 경험을 하게 되는데요. 본인은 이걸 대학에서 전공을 했어요.
1: 네.
0: 그리고 뭔가를 판매하고 있다면 이 판매 상품에 대해서 정말 깊게 공부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에게 탁탁 던져주는데
1: 네.
0: 사실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 내용이 처음 듣는 어려운 아, 내용일 때가 많은 거죠.
1: 그렇죠. 그렇죠.
0: 이게 오히려 지식의 저주가 되어서
1: 아,
0: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지 못하고 많이 공부한 사람일수록 더 많이 아는 사람일수록 이 사람도 알겠지 하는 마음으로 얘기를 하다 보니 내용이 전달되지 않고 머릿속에 붙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1: 나한테는 너무나도 당연하고 너무나도 잘 아는 내용이니까 저 사람도 알고 이해하겠지라는 생각 때문에 오히려 그걸 전달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내용이네요.
0: 맞아요.
1: 네.
0: 그래서 저도 실제로 이런 걸 경험할 때가 있는데 컴퓨터를 제 책에도 제가 얘기했던 건데 네. 컴퓨터를 사러 갔는데 막 듀얼코어, 쿼드코어 이런 게 나눠져 있었어요.
1: 아, 네네네.
0: 뭐야? 하고 물어보면은 아 이거 몇 헤르츠고 몇 헤르츠입니다 하는데 네. 이게 딱 그 아까 전에 똑딱똑딱 이렇게 하는 소리 같은 거죠.
1: 네네네.
0: 그분은 잘 알겠지만 저는 헤르츠 개념이 없는 거죠. 근데 한 세일즈맨은 아 이거요 직원 두 명이고 네 명인 겁니다.
1: 아~
0: 두 배로 빨라요. 이렇게 네네네네. 얘기해주면 훨씬 네네. 더 빨리 전달되는 효과와 같은 거죠. 지식의 저주를 깨야지만 상대방에게 전달을 할 수 있다.
1: 아 그렇군요. 무언가를 내가 소개하거나 홍보하거나 이런 거를 할 때 상대방의 입장을 좀 더 이렇게 고려해야 되고 내가 알고 있는 걸 다른 사람이 당연히 알고 있을 거다라는 그런 걸 좀 버려야지 잘 전달할 수 있겠다라는 네. 또 팁도 얻게 되네요.
0: 맞아요. 그래서 이 얘기가 지식의 저주로 출발하는 이유가 왜 저 사람 못 알아들어 하고 남 탓을 하기보다 아, 내 머릿속에는 너무 당연한 것이 상대방에게는 전달 안 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네. 열고 이 메시지들을 적용해보자는 거죠.
1: 저는 이러한 방법을 또 선교에도 약간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0: 어떻게요?
1: 저는 이제 천주교 신부다 보니까
0: 네.
1: 당연히 이제 자연스럽잖아요. 뭔가 성경에 대한 내용들 성당에 대한 내용들이 자연스러운데 우리 약간 종교를 믿지 않으신 분들은 그런 게 당연히 어색하시겠죠.
0: 맞아요.
1: 처음 들어보는 내용일 거고 근데 저는 이제 그분들에게 설명을 할 때 너무나도 뭐 복음서 마테오 마르코 루카 요한 이런데 누구지? 약간 이렇게 생각하시겠다라는 걸 바탕으로 두고
0: 맞아요.
1: 선교를 하면 좀 더 잘할 수 있겠다라는 또 그런 팁을 얻게 되네요.
0: 맞아요. 게임을 하는 또 우리 중학생들한테 얘기한다면
1: 네.
0: 기도 열심히 하면 하나님의 아이템을 주실 수 있어요. 이런 느낌으로
1: 그쵸.
0: 또 떨어지기도 한다.
1: 네. 아 우리 작가님의 또 이야기를 들으니까 이번 아시안게임 해설이 생각이 나는데요.
0: 네.
1: 이번 아시안게임 우리 또 e스포츠에서 금메달을 딴 종목들이 많이 있는데
0: 네.
1: 이 아시안게임을 중계를 보시는 분들이 게임에 대해 잘 모르시잖아요. 해설진 분들이 너무 쉽고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0: 와.
1: 자, 이 캐릭터는요 할머니 같이 생겼는데요 손에 칼을 들고 있어서 할머니 화나면 어때요? 엄청 세죠?
0: 네.
1: 그런 캐릭터입니다라고
0: 아,
1: 이렇게
0: 분노한 할머니다.
1: 예, 예, 약간 그런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0: 아, 상대방 이미 알고 있는 개념을
1: 그쵸, 그쵸.
0: 가져와서 얘기를 했네요.
1: 아, 이런 느낌이 이 스틱이라는 책에 담겨 있구나라고 좀 생각을 해보게 될 텐데.
0: 네.
1: 자. 결국 우리가 이 지식의 저주를 풀기 위해서
0: 네.
1: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것들을 좀 더 요점을 두어야 할까라는 걸 여쭤보고 싶은데요.
0: 네.
1: 우리 작가님이 생각하시기에 무엇들을 기준점으로 삼으면 이 지식의 저주에서 우리가 풀어낼 수 있을까요?
0: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그 세일즈맨 있잖아요. 제가 강연 다니면서 이분 얘기를 많이 해요. 근데 놀랍게도 이분 얘기가 너무 좋아서 제가 그날 그날 컴퓨터를 샀었고
1: 네.
0: 이 얘기를 제가 아침마당 나가서 한 적이 있었어요. 1년 뒤에 찾아가서
1: 네.
0: 기억 못하시겠지만 제가 컴퓨터 1년 전에 사고 이 얘기 좋아서 아침마당 나가서 했어요. 했더니 이분께서 아우 그런 거 한 10개는 더 했어요.
1: 아, 아프다.
0: 얘기 들었다 보니까 젊은 남자분이 오시면은
1: 네.
0: 그 차 2차급이고 이거는 2차급입니다.
1: 아~
0: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브랜드로 치면은
1: 네네.
0: 이 브랜드고 이 브랜드와 같은 정도의 차이가
1: 네.
0: 있어요. 이게 필요하십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준다는
1: 네.
0: 거예요.
1: 아~
0: 그래서 저는 누군가에게 설명할 때 네. 이게 한 가지 버전이 아니고 아까 그 네. 세일즈맨처럼 열 가지 버전을 준비해 놓는 자세 이게 누군가에게 다가가는 방식이 아닐까 싶어요. 네.
1: 아니 우리가 사실은 아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좀 중요하겠구나라는 걸 이제 뭐 어렴풋이

0: 느낄 수 있는데 이걸 또 지식의 저주라고 표현하는 이 저자도 참 재밌는 것 같아요.
1: 맞아요. 이것 또한 사람들한테 전문가로서 말하는 것은 전달되지 않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것보다 네. 저주라고 하는 아주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단어를 사용해서 너가 안다는 것이 오히려 저주가 될 때가 있으니 그것을 이 여섯 개의 키워드로 깨고 나와라 네. 라고 얘기를 해줄 수 있는 거죠.
0: 이 라디오를 잘 안 들으시는 분에게 뭐 몇 헤르츠 뭐 약간 이런 분들 아니면 AM, FM 이런 차이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설명할 때도 약간 요거를 고려하면서 설명하면 라디오에 또 쉽게 찾아오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1: 그러네요. 네. 이런 것들이 늘 자기가 일을 사랑하고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사람을 사랑한다면은 한 번 더 고민해보고 던질 수 있는 것들 같습니다.
0: 네, 너무나도 좋은데요. 저희가 우리 이민호 작가님과 함께 이 스틱이라는 책 내용을 가지고 나누면서 우리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청취자분들께서 이렇게 들으시면서 신부님, 작가님 이런 부분은 이해가 잘 안 돼요. 신부님 이런 것 좀 알려주세요 라고 하시는 부분이 있다면 또 올려주세요. 그럼 우리 지식의 저주에 헤아리지 않으면서 작가님이 또 쉽게 설명해 주실 것 같습니다. 저희가 노래 한 곡을 더 듣고 와서 이 책에 대한 내용 좀 더 깊게 빠져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리 윤딴딴과 경서가 함께 부르는 노래입니다. 내가 야 하면 넌 예!

0: 윤딴딴과 경서가 함께 부른 내가 야 하면 넌 예 함께 듣고 왔습니다. 오늘의 책방지기 이민호 작가와 함께 스틱이라는 책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우리 셰이플리랜드님께서 노래 너무 좋아요 라고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1: 노래가 네. 스틱, 오늘 노래도 스틱이라고 하셨어요. 귀에 딱 달라붙는다고 하셨나봐. 네.
0: 우리 김미성님께서 이 책 설명 들으니까 재밌을 것 같아서 구입하고 또 읽고 싶어져요 라고 하셨는데
1: 한 권 팔았네요.
0: 한 권 팔았네요. 뭐 저희가 쓴 책은 아니지만 오늘 우리 또 신신우신과 함께하는 이 라디오 책방도 여러분들 귀에 스틱 딱 달라붙고 있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1: 잘 전달하고 있는 것 같아서 좋습니다.
0: 맞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 실제 책 내용들 너무 재밌게 나눠보고 있는데 이런 내용들을 좀 이 강의나 스피치 수업에도 활용을 하시는 편인가요?
1: 아, 정말 많이 고민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 고민들이 저만 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걸 늘 느끼고요. 여기서 저자들이 강조하는 게 메시지가 단순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복잡하면 사람들은 못 본다 이건데 네. 제가 최근에도 한 대기업의 사람들에게 스피치 코칭을 하러 갔어요. 네네. 근데 거기 보면 발표 자료가 화면에 너무 많이 떠 있으면 사실은 읽느라고 사람들 말을 못 듣게 될 때가 있죠. 근데 되게 핵심적인 말들로 딱 눈에 들어오게 크게 크게 적어놓은 말들이 있는데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그 길 가다가 보는데 재활용품 회사인데 네. 두면 고물 주면 보물 이렇게 놓는 거예요. 너무 짧은 말인데 네. 확실하게 아 우리 집에 있으면 고물이지만 남한테는 보물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단순하게 줄이는 것들을 네. 보면서 제 강의도 그렇고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말할 수 있게 좀 돕고 있습니다.
0: 네, 너무나도 좋은데요. 그럼 이어서 또 이 스틱이라는 책 내용 저희가 좀 더 살펴보면서 이야기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부분 또 나눠볼까요?
1: 네, 이번에는요. 실제 어떻게 했을 때 이 스틱 메시지가 전달되는지를 보여주는 되게 좋은 사례입니다. 네. 우리가 숫자를 쓰면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너무 수치적으로 오는 게 사실 와닿지 않을 때가 있죠. 어떻게 바꿨는지 한번 보시죠.
0: 네, 이 대목 우리 이민호 작가님 목소리로 듣고 이야기 나눠볼게요.
1: 미국의 한 시민단체가 영화관 팝콘을 분석했더니 중간 크기 한 통에 포화지방이 37g 하루 권장량의 거의 두 배가 들어있었습니다. 하지만 37g이라는 숫자로는 아무도 놀라지 않았겠죠.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발표합니다. 팝콘 한 통에는 베이컨과 달걀로 차린 아침, 빅맥과 감자튀김 점심, 스테이크 저녁을 모두 합친 것보다 많은 지방이 들어있습니다. 이 한 문장은 전국 뉴스를 휩쓸었고 팝콘 판매가 크게 줄자 큰 극장 체인들이 팝콘 기름을 바꾸게 만들었습니다.
0: 오늘의 추천작 스틱 가운데 한 대목을 우리 이민호 작가의 목소리로 듣고 왔습니다. 오, 숫자를 써서 뭔가 객관화시키면 사람들이 더 이해하고 저를 이렇게 수긍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이 숫자를 잘 못 받아들이는 그런 예시를 또 가져오셨네요.
1: 네, 사람들이 네. 좀 큰 숫자들 있잖아요. 뭐 거기 뭐 한 해 수출 금액이 몇 조래 이렇게 하면 네. 사실 우리가 몇 조라는 돈을 본 적도 없기 그렇죠. 때문에 느낌이 안 올 때가 있죠. 그래서 상대방 입장에서 확 와닿을 수 있는 말로 바꿔주는 거죠.
0: 네, 37g. 뭔가 이렇게 과학자들, 뭐 실험실에 있는 분들한테는 와 이만큼이야라고 알겠지만 네. 일반 사람들은 이게 잘 와닿지 않는 네. 그런 느낌의 숫자를 또 예시로 이렇게 표현을 해줬고요. 네, 이걸 확 바꾸어 가지고 여러 가지의 어떤 예시들을 들어주니까 사람들이 이해하게 됐다라는 맞아요. 거죠.
1: 네. 네, 실제로 저도 그 세바시에서 제가 출연했던 날이었는데 네. 뒤에 같이 출연하신 날 같은 네. 날 출연하신 김승진 선장님이라고 계셨어요. 이분께서 배를 타고 세계 일주를 하신 분인데 적도 부근에서 배가 상당히 느렸다는 거예요. 네. 10km per hour 정도였대요. 근데 이렇게 했을 때 못 알아듣는 사람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어느 정도냐면 주차장에서 주차 마트 주차장에서 주차 공간을 찾고 있는 차의 속도 정도입니다. 라고 했을 때 네. 못 알아듣는 사람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숫자가 틀린 말은 아니지만 네. 매우 정확한 표현이지만 네. 통할 수 있게 다른 형태로 바꿔주는 것. 이게 사람들 머릿속에 스티커를 붙이는 방식이었습니다. 네.
0: 내가 이번 달 카드값이 뭐 237만 원이 나왔어 이런 것보다 나 이번 한 달 카드값으로 최신형 핸드폰 하나 값이 나왔어 이런 식으로 이제 설명을 하면 딱 달라붙는다.
1: 맞습니다.
0: 라는 거죠. 네. 아.
1: 이런 걸 진짜 잘했던 사람이 이제 스티브 잡스였죠. 네. 스티브 잡스가 막 보통 사람들이 노트북을 되게 얇은 걸 만들었으면 네. 두께가 몇 밀리입니다 이런 식으로 접근을 했을 텐데
0: 그쵸.
1: 그날 발표하는 날 그치 맥북 에어라는 제품이 처음 나왔을 때 노란색 서류 봉투를 들고 나온 거예요.
0: 네.
1: 그러면서 이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아십니까?
0: 아~
1: 하고 노트북을 꺼내니까 네. 얇다라는 말을 쓰지 않았지만 그렇네요, 와 서류 봉투에 그렇네요. 들어간다고 그전 상식과 달랐던 걸 한눈에 보여줬죠.
0: 어떻게 보면 무언가를 비유하는 표현인 것 같기도 하고
1: 네.
0: 사람들의 시선을 확 이렇게 당기는 어그로 같은 느낌이기도 한데 그걸 이제 이 스틱이라는 또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잘 적용해 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걸 잘 이해하기 위해선 결국 내가 상대방이 얼마만큼의 배경 지식을 가지고 있는지
1: 네.
0: 상대방을 이해하고 또 공감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도 드네요.
1: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식의 저주에 뭐 전문가만 빠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제 학생 중에 한 명이 아버지 제가 뭐 아버지 뭐 하시노 이렇게 한번 여쭤본 적이 있었는데 이제 왜냐면 면접에서 이런 얘기를 해야 될 때 있잖아요.
0: 네네.
1: 그랬더니 아 저희 아버지는 자상하십니다 이러더라고요.
0: 네.
1: 어떤 느낌이 드는 모르잖아요.
0: 그렇죠, 그렇죠.
1: 어떤 자상하심인지.
0: 네.
1: 야 이렇게 하지 말고 스티커 메시지로 바꿔야 된다 했더니 이 친구가 고민하더니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제가 군대 있을 때 아버지께 소포가 왔습니다. 소녀시대 포스터가 24장이 들어있었습니다.
0: 자상하시네요.
1: 그렇죠. 부대원들 다 나눴으라고. 그랬더니 모두가 끄덕이면서 아 자상하신 분이네 라고 네. 했던 기억이 있어요. 이렇게 상대방 눈에 보여지게
0: 네.
1: 바꿔서 탁 표현하는 거 스티커 메시지죠.
0: 우리 청취자분들 잘 들으셨죠? 우리 청취자분들께서 그러면 신신우신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지 꿀팁을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신부님, 우리 신부님이 진행하시는 프로그램이고요. 뭐 12시 15분부터 시작하고요. 평화방송에서 하니까 너무나도 좋고요. 이런 거 말고 약간 착 달라붙을 수 있을 만한 표현 우리 청취자분들께서 좀 이렇게 만들어주시고요. 가장 맛있게 만들어주신 분께 선물도 한번 쏴보면 좋을 것 같네요. 저희가 이제 10월 말에 신신우신 또 개편을 앞두고 있거든요.
1: 네네.
0: 약간 개편 슬로건으로 또 써보는 것도 어떨까?
1: 너무 네. 좋네요. 이 시청자들이, 이 청취자들이 정말 느끼고 있는 점들이 딱 왔을 때
0: 그쵸.
1: 그게 핵심일 수 있을 것 같아요.
0: 직접 만들어주는 스틱 메시지 약간 공모전으로 한번 진행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이렇게 일상생활에서 많이 또 적용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1: 네.
0: 뭐 사업을 하시는 분들뿐만 아니라 내가 대화를 하는 데 있어서도 아 신부님 작가님 제가 대화를 하는데 상대방이 잘 이해를 못해요 라고 고민이 있으신 분들도
1: 맞아요.
0: 이 법칙을 좀 적용해보면 좋겠죠?
1: 그 제가 평화방송 와서 얘기를 해서 좀 그런데 법륜스님 이걸 진짜 네. 잘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라고 말하는 대신에
0: 네.
1: 다람쥐처럼 살아봐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네요. 산에 가면 다람쥐는 나무 있으면 넘어가고 바위 있으면 돌아가는데
0: 네.
1: 본인은 다 부딪히니까 그렇게 괴롭지.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0: 네.
1: 아 결국 상대방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바꿔주는 것이 스티커 메시지가 되는구나 싶었습니다.
0: 네. 오늘의 이 책 내용 너무나도 재밌는데요. 저희가 우리 작가님의 한 대목, 다음 대목 좀 짧게 한 대목을 더 듣고
1: 네.
0: 이야기를 나눠봐도 좋을 것 같아요.
1: 네.
0: 우리 어떤 대목을 좀 들어볼까요?
1: 네, 이번은요. 어떻게 했을 때 사람이 마음이 움직일 수 있는가에 대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막 설득을 하고 막 공감시키려고 하잖아요.
0: 네.
1: 근데 정말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여기에 있다는 걸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0: 네, 함께 듣고 오실게요.
1: 연구자들이 사람들에게 기부를 부탁하는 편지를 건넸습니다. 한쪽 편지에는 아프리카에서 수백만 명이 굶주린다는 숫자가 적힌 통계가, 다른 쪽에는 말리에 사는 7살 소녀 로키아의 사진과 이야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로키아의 편지를 받은 사람들은 통계 숫자를 받은 사람들보다 두 배 넘게 기부했습니다. 더 놀라운 건 로키아의

0: 아이의 이야기와 통계를 함께 보여주자 기부가 오히려 줄었다는 겁니다. 계산하는 머리가 켜지는 순간 마음이 식어버린 거죠. 사람은 숫자에 움직이지 않습니다. 한 사람에게 움직입니다.
1: 오늘의 추천 도서 스틱 가운데 이민호 책방지기의 목소리로 한 대목 또 나누고 왔는데요. 어떤 내용이었죠?
0: 자, 이게 우리는 늘 뭔가 정확해야 된다라는 네. 걸 가지고 있죠. 그래서 숫자를 가져와봐, 숫자가 중요해 이렇게 내기도 하는데요. 정작 이렇게 또 사람 마음을 움직이는 게 숫자만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였죠. 네. 우리가 아마 설교 준비하실 때도 이런 부분 쓸 것 같은데
1: 있어요. 네.
0: 사람들한테 마음을 움직이기 위해서는 나랑 상당히 비슷한 어떤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려줬을 때 네. 아, 그럴 수 있구나 하고 우리가 느끼면서 좀 변화하게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1: 맞죠. 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게 뭔가 이렇게 정해진 숫자, 통계, 자료 이런 것보다 스토리죠. 스토리. 그 스토리가 사람의 공감을 일으키고 확 당기게 된다라는 네. 그런 네, 또 내용이죠.
0: 맞아요. 그래서 저도 와, 이게 복음 부분 읽을 때 네. 예수님이 그 죄를 지은 여인을 탁 해주시면서 죄 없는 사람을 돌을 던져라. 저 어렸을 때 그 얘기를 듣고 와, 저 장면에서 나는 진짜 죽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와, 이거를 저 여인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한테 물었을 때 네. 살려주라고 하면 쉽게랑 어긋나는데? 이랬을 것 같고 뭐 죽여라 했으면 사랑하라더니? 막 이러면서 엄청 딜레마에 빠졌을 것 같은데 네네. 죄 없는 사람 돌을 던지라라고 하는 그것에서 아, 이웃도 사랑해야 되고 죄를 짓는 것은 또 잘못된 거지만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그 메시지를 네. 지금까지 기억이 이렇게 생생하게 나네요. 이게 스티커 메시지, 이모션이었던 것 같아요.
1: 그러네요. 우리 8132님께서 스티커 메시지 귀에 쏙쏙 들어오네요 라고 이렇게 보내주셨고요. 김미성님께서 신신우신 저절로 마음 산책되는 방송이며 점심도 더욱 많나요. 그리고 우리 모두의 스틱이 되어주는 방송 감사합니다 라고 보내셨는데 신신우신과 이 점심시간에 딱 묶어가지고 점심을 맛있게 주는 방송이라는 포인트도 이렇게 집어주신 것 같아요. 5315님께서 신신우신은 가장 순수하고 클린한 방송이다 라고 이렇게 또 보내주셨어요. 우리 신신우신의 특징을 잘 이렇게 짚어주고 계시는데요.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짚어주시는 그 포인트들을 가지고 저희가 또 개편 때 써보면 너무나도 좋을 것 같네요.
0: 맞아요. 네. 신신우신은 건강한 디저트다. 밥을 먹으면서 디저트 안 먹으러 가도 이 얘기들이 달콤한 얘기들도 나오고
1: 그쵸.
0: 짭짤한 얘기도 나와서 네. 건강한 디저트다. 뭐 이런 것들도 재밌을 것 같아요. 네.
1: 저희가 이제 신신우신을 라디오 빵집으로 이렇게 한 것도 약간 그런 스틱 포인트를 또 주기 위해서였는데
0: 맞네요.
1: 네. 그런 분들을 또 이렇게 잘 캐치해주고 계시네요. 자, 오늘 이 스틱이라는 책의 내용들을 좀 이렇게 잘 살펴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일상에서 자주 써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우리 또 스피치 코치이자 강사로서 이 책을 오늘 소개해 주셨는데 우리가 일상에서 약간 적용시켜 볼 만한 부분들 어떤 부분들이 있을까요?
0: 자, 이 책은 총 6가지 그 success라는 철자에 맞춰서 네. SU CCESS 이런 식으로 전개를 합니다. 네. 근데 그 중에서 지금 막 읽어드린 부분은 이모션에 관한 겁니다. 사람의 감정을 건드렸을 때 사람들은 듣게 된다는 건데요. 네. 제가 진짜 경험했던 일이 있어요. 제 책에도 제가 소개를 했는데 예전에 우리가 저기 놀러 갔는데 네. 물놀이를 하는 곳이었어요. 네네네. 근데 약간 위험할 수 있는 물놀이 블롭점프라고 한 명이 팡 떨어지면 다른 한 명이 팡 뛰어오르는 그런 네. 곳이었는데 보통 사람들이 막 안전수칙 알려드릴게요. 들으세요. 하지만 안 듣잖아요.
1: 안 들어요.
0: 근데 그날 제가 들었던 거는 이분이 그 스틱 메시지를 던졌기 때문에 네. 제 이모션을 건드렸는데 어떻게 하셨냐면 피를 흘리고 있는 사람의 사진을 이렇게 보여주시더니 딱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네. 지난주였습니다.
1: 아, 딱 한 단어.
0: 네. 와. 지난주였습니다라고 하는 순간 야, 이번 주에는 내가 될 수 있구나 라고 느꼈던
1: 그러네요.
0: 그래서 중요합니다라는 말들은 들리지 않지만 네. 사람의 감정을 건드리는 그런 사진이나 네. 스토리. 지난주에 여기서 어떤 분이 전체 7주 나왔습니다. 네. 한 다음에 안전수칙 알려드릴게요 라고 하면 감정이 건드려지죠. 무섭다.
1: 네.
0: 들어야만 될 것 같다.
1: 그러네.

0: 그러네.
1: 그래서 정말 중요한 건 제가 스피치 코치로서 늘 말씀드리는 게 인포메이션 정보를 주기 전에 이모션을 먼저 건드려야 합니다.
2: 제가 이거 적어놔야겠네요. 인포메이션 전에 이모션. 네, 먼저 중요하다.
1: 호모션 안 되고요. 이모션. 이모션.
2: 호모 아니고 이모션. 네. 네.
1: 모계 쪽으로.
2: 우리 별사랑해님께서 들을수록 빠져들고 경험해보고 싶어서 일단 구매 완료입니다. 우리 이민호 작가님 판매한 인정.
1: 아, 저 이거 출판사에 또
2: 네. 어떻게 좀 달라고 그래야 되네요. 오늘 신신우신 목요일 이브 라디오 책방 잠자고 있는 책을 깨워라 라는 주제로 스틱이라는 책 이렇게 가져와 봤는데요. 이 내용 말고도 또 더욱 많은 내용들 다양한 내용들 책에 있으니까요. 이 가을을 맞이해서 청취자분들 독서에 한번 또 빠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작가님 오늘 함께해 주신 소감도 좀 부탁드릴게요. 어떠셨나요?
1: 네. 말이라는 게 우리 매일매일 쓰지만 기억에 남는 말도 있고 이렇게 모래알처럼 싹 손가락 사이로 빠지는 말들도 있습니다. 그 말과 말을 이렇게 반죽으로 탁 만들어주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네. 이 책에 나눠준 여섯 가지 스킬과 더불어서 제일 중요한 반죽을 만드는 건 진짜 마음이라고 생각해요. 네, 이 사람한테 어떻게든 도움이 돼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이 사람 귀에 들릴까? 저장이 될까? 기억이 날까? 하는 마음으로 말을 이렇게 반죽하다 보면은 사라지지 않을 말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 네, 오늘도 이민호 작가님과 너무나도 맛있는 책 얘기 나눠봤고요. 저희는 또 다음 달에 기쁜 마음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내년 2027 서울 세계 청년대회를 앞두고 저도 많은 정보를 드리기 위해서, 많이 알리기 위해서 본당에서 또 우리 방송에서 노력하고 있는데요. 이 정보를 어떻게 전달할까 이 마음 안에 오늘 이민호 작가님께서 알려주신 인포메이션 전에 이모션을 한번 좀 잘 건드려봐야겠다라는 그런 꿀팁까지도 오늘 가져가게 된 것 같아요. 우리 청취자분들께서도 오늘 이러한 꿀팁을 바탕으로 또 소통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내일은 빵집 옆 성지순례 또 떠나는 날이죠. 주말을 앞둔 금요일 성지순례하는 남자 성순남, 내일은 또 다른 이민호 작가님과 함께 할 예정이니까요. 내일도 많이들 놀러오세요. 신부님, 신부님, 우리 신부님, 오늘 영업은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끝곡으로 아이유의 금요일에 만나요 함께 들으시면서 인사드릴게요. 여러분 오늘도 고맙습니다.

0: 가톨릭 평화 방송입니다.
1: 까사미야 키팅, 에몬스 가구 키팅, 수면 건강 연구소와 함께하는 매트리스 침대 키팅, 이탈리아 명품 가구부터 코웨이 렌탈 전시장까지 키팅, 집을 완성할 땐 키팅, 한 번에 비교하고 키팅하세요. 대구 경대병원역 키팅.
2: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소람상담소 이동철 신부입니다. 휴대전화에 배터리가 부족합니다 라는 알림이 뜨면 우리는 서둘러 충전기를 찾습니다. 자동차에 연료가 부족하면 곧바로 주유소로 향하죠. 그런데 정작 우리 마음의 경고등이 켜졌을 때는 어떨까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 사람을 만나는 일도 너무 힘드네. 마음의 경고등이 울립니다. 기기의 경고에는 바로 움직이면서 내 마음의 신호는 외면하고 있지 않으신가요? 24시간 상담 전화 109는 당신의 이야기를 기다립니다. 지금 바로 마음을 충전하세요. 그 어떤 일도 당신보다 우선할 수는 없습니다. 이 캠페인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이 함께합니다.
0: 오래도록 마음에 남는 사람이 있습니다. 뒤처지고 있을 때 묵묵히 기다려준 사람, 힘들 때 곁에 있어준 사람, 기쁜 일이 있을 때 나보다 더 기뻐해준 사람.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했는지는 잘 기억나지 않아도 내어준 마음과 온기는 오래 남기도 합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가 살아낸 하루도 누군가의 마음에는 그렇게 남을지 모릅니다.
3: 이사가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4: 하느님 감사합니다.
0: 10월 전교회 달, 오늘 당신은 어떤 모습으로 기억되고 있습니까?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가 함께합니다.
5: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39번 하나 되게 하소서.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 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 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 방송에서 두 시를 알려드립니다.

아침 저녁으로 스치는 서늘한 바람에선 잘 익은 열매 향기가 묻어 있고요. 햇살 아래 바짝 마른 나뭇잎에선 바스락거리는 가을의 향기가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뿐인가요? 코끝을 휘감는 국화 향기, 따뜻한 차 한 잔에서 피어오르는 향기까지 그렇게 10월은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향기로 가득합니다.

가득 차 있는 것 같아요. 사람에게도 저마다의 향기가 있는 것 같아요. 값비싼 향수를 써서 나는 향기가 아니라 따뜻한 말 한마디로 하루를 향기롭게 만들어주는 사람. 그저 따뜻한 미소로 곁에 있을 뿐인데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전하는 향기는 그 사람이 떠난 뒤에도 오래오래 우리 마음에 남잖아요. 오늘 하루 우리도 향기를 품고 사는 사람이 돼보면 어떨까요? 10월 15일 목요일인 오늘은 예수의 성녀 대례사 동정학자 기념일이에요.

오늘의 첫 곡 강수지 보랏빛 향기였습니다. 30년의 울림 말씀과 평화 안녕하세요.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아네스의 행복 찻집 여러분의 오디 오나경 아네스입니다. 향기라는 건 참 신기하죠. 눈에 보이지 않으면서도 분명히 존재하고 또 아주 작은 흔적만으로도 오래오래 기억에 남잖아요. 그런 점에서 보면 신앙도 향기와 닮아 있는 것 같습니다. 수백 년 시간의 강을 건너 지금까지도 많은 이들의 영혼을 깨우는 향기를 품고 있는 분. 오늘 우리가 기념하는 예수의 성녀 데레사가 바로 그런 분인데요. 데레사 성녀의 대표작으로 우리 영혼을 아름다운 성에 비유하는 영혼의 성은 그 성의 가장 깊은 곳에 하느님께서 계시고 또 기도는 그분을 향해 우리 내면의 문을 열어가는 여정이라고 말하죠. 우리는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 더 바쁘게 움직이고 대단한 성과를 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데레사 성녀는 세상을 향해 바쁘게 가져가던 시선을 거두고 내 마음 깊은 곳으로 들어가서 그곳에 계신 하느님을 만나라고 초대하는데요. 이런 게 바로 영성의 향기인 것 같아요. 굳이 나를 드러내려고 나의 힘과 지식을 드러내 보이기보다 내 안에 있는 믿음이 나를 둘러싼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게 만들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고 사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퀴즈의 향기도 한번 도전하고 나면 종일 생각날 겁니다. 오늘의 퀴즈 나갑니다. 오늘 우리가 기념하는 예수의 성녀 데레사는 10월 1일 아기 예수의 성녀 데레사, 소아 데레사와 구별하기 위해 대데레사라고 불리기도 하고 땡땡땡의 성녀 데레사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대데레사 성녀가 태어난 곳, 스페인에 있는 이 도시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1번 아빌라, 2번 아사라비아, 3번 아몰라. 긴 문자 짧은 문자 모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0931번 무료 스마트폰 앱 CPBC 빵에서 빵톡과 유튜브 채널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실시간 댓글로 정답 보내주시고요. 재치 가득한 오답 만들어주신 분 뽑아서 매일매일이 축하받는 하루이길 바라는 꽃보라 협찬 세례명과 성구를 새길 수 있는 머그컵 선물 보내드릴게요. 그 밖에도 방송에 참여해주시는 분들 가운데 추첨을 통해 정성으로 빚은 한입의 품격, 서희당에서 수제 간식 세트, 기도의 마음을 담아 엮은 작은 축복, 티나비지에서 가톨릭 수공예 액세서리, 사진작가 소피아 선생님이 나도 스마트폰 사진작가 비법책, 건강한 생활습관을 위한 온라인 쇼핑몰 닥터 헤빗에서 액상 마그네슘, 국가대표 박기태 명장이 빵장수 단팥빵 한 세트, 교감형 생태동물원 네이처파크에서 초대권 2장, 플립수녀 김연희마리아 수녀님이 치유를 위한 노래기도 음반 CD, 대구 가톨릭대학교 언어청각치료학과에서 기프티콘을 선물로 드립니다. 그리고 생방송 청취 인증 이벤트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보이는 라디오 화면 또는 CPBC빵 어플 화면 또는 93.1 주파수를 지금 시각이 보이게 찍어서 문자메시지 샵 0931번으로 보내주세요. 오늘 마감하고 총 추첨해서 커피 쿠폰 보내드립니다. 오늘의 퀴즈 땡땡땡의 성녀 데레사 하면 이 노래 꼭 들어야죠. 성바오로 딸 수도회가 부릅니다. 아무것도 너를.

성바로 딸 수도회 아무것도 너를이었고요. 이 기도를 쓴 땡땡땡의 성녀 데레사. 오늘의 퀴즈 정답은 1번 아빌라였습니다. 해발 1131m의 고원지대에 위치해 있는 도시 아빌라는 인구 5만 명이 넘는 유럽 도시 중에서 해발 고도가 가장 높다고 합니다. 그리고 1985년 구시가지와 주변 교회들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기도 했다죠. 모두 잘 맞춰주셨네요. SM0430님 정답 1번, 대건안드레아님 아빌라, 엘리사벳님 1번 하셨고요. 또 문자메시지로도 4024님 정답 1번 아빌라, 4575님도 1번 하시고 0278님 1번, 또 너튜브로도 그라시아님 정답 1번입니다. 그 밖에도 다잘 맞춰주셨는데요. 랜덤 선물, 오늘 정답 선물은 황은규 그라시아님께 드릴게요. 문자 메시지 샵 0931번으로 성함과 주소 남겨주시고요. 나만의 세례명 머그컵이 걸려있는 오답 문자 살펴봅니다. 8364님은 2번 아싸라비아 하셨어요. 이분은 그냥 아싸라비아 하고 외치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이거 아니에요. 만들어주셔야 돼요. 오답. 2761님, 자꾸 잔소리하는 남편. 밥안 줘버릴라. 너무 무서운데요? 밥안 줘버릴라. 밥 얻어먹으려면, 예, 우리 형제님들 잘하셔야 합니다. 대건안드레아님은 그냥 이 얘기 해주려고 하신 것 같아요. 정답, 아름다운 오디, 머리 묶으니 완전 다른 느낌이에요. 고맙습니다. 누가 이렇게 얘기 안 해주셨으면 좀 서운할 뻔했어요. 와, 0924님. 저도 거기 살아요. 빌라. 빌라. 아, 대데레사 성인이 빌라에 사셨군요. 전또 주택 사시는 줄 알았거든요. 빌라 몇 층에 사셨대요? 빌라. 와, 상상도 못한 오답이었어요. 오늘 오답 선물은 우리 0924님께 드리겠습니다. 문자 메시지 샵 0931번으로 성함과 주소 남겨주시고요. 아, 머그컵에 새길 세례명, 새기고 싶은 성경 말씀까지 함께 보내주세요. 이 아빌라가 오래된 곳이기도 하지만 대데레사와 또 십자가의 요한을 배출한 곳이라 더 의미 있게 기억되고 있듯이 우리 행복가족들에게도 특별한 의미가 있는 장소가 있을까요? 뭐 지금의 배우자를 처음 만난 곳, 아니면 뭐첫 해외여행지 등등 모두 모두 100원 되는 문자 샵 0931번 무료 어플 CPBC빵 너튜브 실시간 댓글로 나눠주세요. 그동안 2967님이 신청하신 스컬 앤 하하의 부산 바캉스 듣고 올게요.

우리 차 한잔하면서 차담 나눠요. 나에게 특별한 그곳. 우리 박연아 엘리사베님은 드럼 배운 지 2주 차인데 혼자만의 공간에서 차츰차츰 늘어나는 모습에 이 공간이 좋아요. 어머나 어머나. 저는 안 가봤지만 굉장히 그냥 멋있음이 그려지는데요. 맞아요. 그냥 혼자서 고뇌하기도 하고 왜 안 돼 하다가도 또 늘어난 모습도 보이고 그런 추억들이 서려 있으면 시간이 갈수록 더 소중한 공간이 될 것 같아요. 아무튼 드럼 열심히 배우시고요. 대건안드레아님은 수원 종합운동장이요. 지금 썬타는 동생과 처음 만난 곳이거든요. 제가 처음 보자마자 그 친구한테 첫눈에 반해버렸다죠. 어머,

근데 그 썸타는 누나 아니었어요? 동생으로 지금 바뀐 건가요? 아, 원래 누나였나? 뭐 어때요? 썸인데. 잘 돼가지고 그 종합운동장이 더더욱 소중한 어떤 추억의 장소가 됐으면 좋겠어요. 좋은 기억만 가득한. 거기서 결혼식까지 하시면 좋겠다. 너무 많이 갔나요? 1725님, 저랑 남편은 첫 데이트를 닭발집에서 했어요. 아직도 하는 가게라 결혼기념일이면 꼭 간답니다. 첫 데이트를 닭발집에서 하기가 쉽지 않은데 이렇게 먹고 뼈 퇴퇴퇴퇴 하는 모습에 매력을 느끼신 걸까요? 찐사랑이시네요. 되게 주 어떤 음식 식성이나 다 잘 맞으셨나 보다. 뭐 서로만 좋으면 닭발이든 뭐든 뭐 좋죠. 3400님, 버스도 되나요? 9cm 힐을 신고 서서 가는데 뒷사람 발을 밟았어요. 얼마나 아프셨으면 욕도 안 하시더라고요. 그때부터 모든 버스만 보면 그저 미안한 마음이 들어요. 아, 이런 식으로 특별한 장소가 될 수 있다는 거는 생각도 못했네요. 와, 9cm면은 좀 이만한데 이걸로 발등을... 오, 생각만 해도 너무 아픈데요? 제 발이 아픈데요? 아, 그래요. 이게 힐을 신으면 물론 내 발목도 조심해야 되지만 상대방의 발도 조심해야 한다. 이렇게 저도 좀 다시 경각심을 느끼네요. 아, 그 밖에도 우리 3372님은 항상 향기나는 사람, 하느님의 자녀가 되어가는 삶이 오늘이 되면 좋겠어요 하시고 아름다운 하늘 사진도 보내주셨고요. 우리 삼남매 아빠님은 데레사씨 사장님 행복가족이시죠? 축일 축하드려요 하고 남겨주셨습니다. 아, 데레사씨 사장님 대데레사셨군요. 전 소아데레사신 줄 알았는데 축일 축하드리고요. 저도 연락드릴게요. 오늘 차담 선물은요, 닭발집에서 첫 데이트 하셨다는 1725님께 드릴게요. 문자 메시지 샵 0931번으로 성함과 주소 남겨주세요.

0: 향기로운 이야기로 우리들의 마음을 채우는 시간, 목요 차담회. 우리가 10월을 시작하면서 수호천사 기념일을 보냈잖아요. 그날에 어르신들께 수호천사가 되어드린 분들이 있다고 해서 오늘 행복찻집에 모셨습니다. 매호성당 사회복지위원회 성기원 세영 알렉시오 위원장님께 자세한 이야기 들어볼게요. 위원장님 어서 오세요.
1: 네, 반갑습니다.
0: 반갑습니다. 네. 우리 먼저 행복가족들에게 소개 겸 인사 남겨주시겠어요?
1: 네, 안녕하세요. 매호성당 사회복지위원장 성기원 세영 알렉시오입니다. 안에서 행복찻집 행복가족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저는 매호본당에서 이웃을 살피고 사랑을 나누는 일을 사회복지위원들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0: 네.
1: 오늘은 어르신들께 감사드리고 서로의 수호천사가 되어드렸던 따뜻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0: 아유,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우리 지난 2일 수호천사 기념일이자 노인의 날에 잔치를 여셨다고 하던데 네. 먼저 어떻게 아이디어를 내신 건가요?
1: 예, 제2대리구 사회복지특별기업사업인 수호천사의 날 어르신 감사축제를 계기로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0: 네.
1: 오랜 세월 기도와 봉사로 본당을 지켜오신 어르신들은 우리 공동체의 신앙의 뿌리이자 수호천사 같은 분이시잖아요.
0: 그렇죠.
1: 그 사랑에 감사드리고 이제는 저희가 어르신들 곁에서 힘이 되어드리자는 마음으로 감사 미사와 잔치 장수 사진을 촬영을 마련하였습니다.
0: 네. 아니 근데 좀 부끄럽지만 저는 그 수호천사의 날 하면 그냥 저의 수호천사만 항상 이렇게 떠올렸던 것 같은데
1: 네.
0: 우리 어르신들의 신앙이 수호천사라는 생각은 못했거든요.
1: 네.
0: 그런 점에서 참 감사한 기획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대리구에서 사회복지회에서 다양한 프로그램 예시를 주고 매호성당에서는 이걸 토대로 또 색다르게 구성을 했다고 하던데요.
1: 네.
0: 어떤 프로그램들이 있었나요?
1: 예, 저희는 오전 10시 어르신들을 위한 감사 미사로 시작했습니다.
0: 역시 시작은 감사네요.
1: 예. 미사 후에는 어르신들이 마음에 품고 계신 청원을 저희가 준비한 카드에 적으셨고 이어서 대강당에서 나기정 다니엘 주임 신부님과 제가 축하 인사를 드리고
0: 네.
1: 주임 신부님과 요셉배 회장님 본당의 연장자이신 안젤라 자매님과 함께 케이크를 잘랐습니다.
0: 아, 케이크 커팅식까지.
1: 예.
0: 네.
1: 또한 어르신들로 구성된 엔젤 성가대의 축하 공연도 있었습니다.
0: 오, 성가대까지.
1: 예.
0: 네. 또 있나요?
1: 예. 어르신들이 직접 축하의 마음을 나누어 주셨다는 점에서 더욱 뜻깊었고요.
0: 네.
1: 식사 전 기도를 드린 후 함께 식사하고 교리실에 마련한 촬영실에서 장수 사진을 찍어드렸습니다.
0: 아, 완전 하루를 꽉 채우셨네요.
1: 네.
0: 참 어르신들께서 행복해 하셨을 것 같은데요.
1: 네.
0: 그 어르신으로 구성된 엔젤 성가대
1: 네.
0: 그 축하 무대도 여기 파일을 보내주셔가지고
1: 네.
0: 저희가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1: 네.
0: 네, 보이는 라디오로 영상도 보실 수 있습니다.

0: 네, 뭐 아리아리 동동 이게 무슨 노래예요? 아는 곡이세요?
1: 제가 들어본 거는 많이 들어봤는데 이
0: 네.
1: 제목을 자세히 몰라요.
0: 아, 그래도 되게 흥겹긴 하네요.
1: 이게 요 곡이 저희
0: 네.
1: 앞전에 이 축가곡이 두곡
0: 아,
1: 있었고,
0: 더
1: 예,
0: 있어요?
1: 있었고 요 곡이 신자분들이 축가곡을 부르고 난 뒤에 앵콜 곡이에요.
0: 아,
1: 앵콜곡은
0: 그렇구나.
1: 조금 신나게 했습니다.
0: 네네. 신나네요. 처음 들어보는데도 좀 흥겹긴 해요, 확실히. 그리고 앉아 계신 분들도 같이 이렇게 박수도 쳐주시고, 모두가 표정이 되게 좋으시네요.
1: 그날 잔치를 아주 이 어르신들이 축하곡을
0: 네.
1: 불러드리니까는 아주 흥겹게.
0: 그러니까요. 근데 또 독특한 게, 이렇게 보통 축하 무대를 뭐 아이들이 하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것도 물론 좋은데, 이렇게 어르신들이 직접 연습을 하고 준비를 하는 그 과정에서도 굉장히 즐거우시지 않았을까.
1: 예, 안 그래도 저희들도 청년부를 해서 이 축하 합창단을 구성하려고 했는데,
0: 네네네.
1: 그날이 10월 1일이 금요일이었습니다.
0: 네.
1: 금요일이니까는
0: 아,
1: 딱, 예,
0: 모두네.
1: 직장 다니고 또 학교
0: 에이,
1: 가고 이래서
0: 아하.
1: 이 예, 그러면은 우리 저희들이 이 본당 엔젤 이 연세 되신 연장자분들이 엔젤 성가대가 있으니까는 아 그분들을 모시고 하면은 더안 좋겠나 싶어가고
0: 네.
1: 그래서 부탁을 드리니까 흔쾌히 승낙하셔갖고 하게 되었습니다.
0: 그러니까요. 뭐 이유가 이렇게 따로 있기는 했지만, 아, 그래도, 아, 이렇게 나이는 상관없이 흥겹게 노래하고 다할수 있네? 이런 메시지도 주신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근데 영상에 보니까 뭐 어르신들 많이 오셨는데요. 한몇분 정도가 오셨는데요?
1: 180분 정도 오셨고.
0: 많이 오셨네요.
1: 그래 오셨고 그다음에 이제 뭐 장수 이 청혼 기도문 저희들이
0: 네네.
1: 그거는 조금 이따 질문이 또 나오겠지만서
0: 궁금했어요.
1: 아 그거는 제가 조금 이따
0: 네,
1: 말씀드리겠습니다.
0: 밀당을 하시네요. 네, 180분 정도 함께 해주셨고, 네. 아, 그러면 장수 사진부터 한번 좀 여쭤볼까요? 네, 요즘 뭐, 옛날에 영정 사진이라 했는데 요즘은 그 이름도 바뀌고 뜻도 바뀌었잖아요. 네, 뭐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된 거예요?
1: 장수 사진 촬영은 저희 이 사진 작가이신 서영기 테오필로 사회복지위원님이 계세요.
0: 아, 작가로 활동하시는데 위원이시기도 하고.
1: 그분이 앞전에도 저희 이 본당에서 바자회 할때 사진 전시회도 하시고 그러신 분인데 그분이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사진 작가의 재능을
0: 네.
1: 일단 기부를 하셨습니다.
0: 너무 감사하네요.
1: 그래서 어르신들 그러니까 사진에는 그 어르신들 모습만 담았지만서도 건강하게 오래오래 해주시기를 바라는 저희 마음도 같이 담겨 있었습니다.
0: 네.
1: 함께 준비하고 봉사해 주신 우리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0: 아유, 감사합니다. 또 마음까지 담은 사진이니까 더더 소중한 사진이 됐을 것 같은데요. 또 너튜브에서 그 현장 보실 수 있습니다. 진짜 이 조명, 이렇게 그 우산같이 생긴 조명 아시죠, 여러분? 그것도 놔두고 촬영 제대로 하셨네요. 그리고 또 보내주신 사진 중에 전 되게 인상 깊게 봤던 게 이렇게 서로 화장해 주시는 모습.
1: 이 부분은
0: 네.
1: 이제 같이 오신 분들 저희들 또 이게 해드리려 했지만 같이 오신 분 중에
0: 네.
1: 그래도 조금 더 이쁘게 해서 찍는 것이 안 좋겠나 해서
0: 그러니까요.
1: 같이 찍으러 오신 분이에요.
0: 아, 서로서로 막 해주시는 거군요. 너무 보기 좋아요. 이렇게 오랜만에 좀 예쁘게 단장도 하시고, 그 자체로 얼마나 기분이 좋으셨겠어요. 참, 여러 가지 방식으로 어르신들께 감사를 드린 것 같은데요. 그 이대리구 사회복지회의의 처음 기획은 어르신들이 우리 신앙의 수호천사다라는 마음에서 시작이 된 거잖아요. 근데 보니까 매호성당은 거기다가 우리도 어르신들에게 수호천사가 되어드리자 이런 내용까지 추가를 하셨어요. 이런 발상은 어디에서 온 걸까요? 이 신선한 발상, 누구 아이디어예요?
1: 이거는 저희가 저희들이 이대리구 원래 제2대리구 사회복지 특별기업 사업인 수호천사의 날
0: 네.
1: 어르신 감사 축제를 계기로 준비가 되었습니다.
0: 네.
1: 오랜 세월 기도와 봉사로 본당을 지키신 어르신들은 우리 공동체의 신앙과 뿌리이자 수호천사 같은 분이시잖아요.
0: 그렇죠.
1: 그 사랑에 감사드리고 이제는 저희가 어르신들을 곁에서 힘이 되어드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감사 미소와 잔치와 장수 사진을 마련하였습니다.
0: 네, 우리에게 수호천사가 되어주셨으니 우리도 네. 이제 되어드리자. 그 수녀님께서 제안해 주셨다면서요.
1: 수녀님께서는 그 뭘 하셨냐면은 지금 본인들이 어르신들이 우리가 마음의 지향을 가지고 계시는 기도.
0: 아, 네네.
1: 그걸 우리가 이렇게 그 어르신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드리자. 그럼 어떤 방식을 해야 되겠느냐.
0: 네.
1: 이렇게 했는데 우리 비엔나테 수녀님께서 청혼 기도 카드를
0: 네.
1: 만들어서 그날 오신 분들이 교정 미사 이제 감사 미사 끝나고 대강당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0: 네.
1: 일일이 한 분씩 그 카드에 본인이 원하는 청원을 적어 주시면은 저희들이 그걸 아무 공개 없이 접어가고 반 딱 접어서 주시면은 저희들이 그걸 고담 4일이지 않습니까? 4일 교정미사 때 그걸 내놓으면은 거기 교정미사에 참석하신 신자분들이 각자 한 통씩 뽑아서
0: 네.
1: 그분들 뽑혔는 그분들을 위해서 정원 기도를 받쳐준다는 그런 지제가 있었습니다.
0: 뽑기 하듯이 예. 그 어르신들의 기도 지향을 뽑는 거예요?
1: 네. 예, 뽑아서 뽑으니까 누가 누구인지 모르지 않습니까?
0: 그렇죠.
1: 그러니까 뽑아갖고 네. 뽑혔는 그분을 위해서 그 지향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그 방식이었습니다.
0: 그럼 제가 뽑은 지향에 어떤 어르신께서 건강하게 해주세요를 딱 적혀 있으면 저도 집에 가서 같이 기도를 하는 그런 거네요?
1: 네. 그렇죠.
0: 이거를 그 우리 비안네타 수녀님께서 예. 제안해 주신 거예요?
1: 예.
0: 이거 근데 좋네요.
1: 저도 그걸 저희들이 수호천사를 한다는 이 공문을 받고 사목회의를 했습니다.
0: 네.
1: 사목회의 하는데 그 이 아이디어를 수녀님 이 아이디어가 어떻게 했느냐 딱 내시더라고. 그러면 카드를 어떻게 만드실 겁니까? 이러니까는
0: 네.
1: 자기 알아서 수녀님 알아서 제가 제작해 보겠습니다 하시더라고.
0: 멋지십니다 수녀님. 네. 듣고 계시나요 수녀님?
1: 그래서 그 굉장히 인기가 좋았습니다.
0: 그럴 것 같아요. 예. 보통은 이제 뭐 이렇게 기도 지향을 써도 그냥 성전 앞에 전시해 두거나 그냥 뭐 미사 지향으로 내거나 요 정도잖아요. 예. 근데 이렇게 한 명 한 명이 다 뽑으니까 좀 더 신자들도 그 어르신들의 기도에 같이 참여를 하니까.
1: 이 기도, 저번 기도문을 작성하신 분이 우리 본당에 지금 수호천사의 날 대강당에 식사로 하시는 분을 갖다가 분이 180분 정도 되시는데
0: 네.
1: 기도문 작성하신 분이 150분이세요.
0: 다 이게 지금.
1: 네, 그거는 이제 일일이 항상 받으니까는 인원수를 정확하게 알지 않습니까?
0: 네, 네.
1: 150분인데 그다음 이 4일날 교중미사 9시 미사와 교중미사 때 이걸 이제 신자분들인데 분배를 한다고 준비를 했는데. 9시 미사에 150분 거의 다 나가버렸어요.
0: 교중미사는 뽑을 수도 없네요.
1: 예.
0: 다 너무 같이 기도해주고 싶으셨나 보다.
1: 예.
0: 그런 마음이 진짜 이 축제의 핵심 마음이죠.
1: 예.
0: 네. 그 사진도 보실 수 있습니다. 보이는 라디오로. 이게 기도문에 적고 계시는 거죠?
1: 예.
0: 이게 좋네.
1: 여기 적으신데 또 조금 불편하셔갖고
0: 네.
1: 못 적으시는 분은 저희 수녀님인데 내가 이런 기도하니까 좀 적어달라고
0: 적어달라.
1: 부탁을 하시더라고. 그러니까 네네. 직접 수녀님께서 다 적어주시고 그러셨어요.
0: 감사하네요. 네. 또 기도 카드가 이렇게 있어요.
1: 예, 예.
0: 이름 적고 세례명 적고 내용 적고
1: 예.
0: 이거를 이제 또 모든 신자들이 뽑아서 같이 기도를 해주시고
1: 예.
0: 이거 정말 괜찮은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따라하고 싶기도 하고. 자, 그러면 이 기도 지향에는 어떤 내용들이 들어있을지는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알아보겠습니다.
1: 네.
0: 자, 트로트로 갑니다. 임영웅의 동행.

네, 주봉님께서 이 노래 들으면서 이야기 들으니까 저 눈물이 난다고 남겨주셨습니다. 네, 임영웅의 동행이었고요. 아네스의 행복찻집 목요차담회, 수호천사의 날 어르신 감사축제를 진행한 매호성당의 성기원, 세영알렉시오 사회복지위원장님과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앞에서

0: 어르신들의 기도 지향 카드 이렇게 뽑기 하신 거 이야기해
1: 예.
0: 주셨는데요. 그럼 어르신들은 주로 어떤 지향을 갖고 계셨어요?
1: 예, 어르신들께서 바라시는 지향은 카드에 직접 적어주셨는데, 보통 대부분이 어르신들이 본인이나 배우자, 건강, 그 배우자의 건강,
0: 건강,
1: 예,
0: 그쵸.
1: 자녀들의, 그다음 자녀들의 건강, 기도가 제일 많았습니다.
0: 역시 건강이 제일
1: 예,
0: 중요하죠.
1: 그 내용을 보면서 어르신들 마음에 늘 가족을 항상 사랑과 걱정이 자리하고 있다는 걸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기도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계속 하시고, 그래서 기도, 어르신들께서 위로가 될 수, 그, 라고 느꼈습니다.
0: 참 어르신들은 그 존재 자체로 저희에게 사실 되게 든든함을 주시잖아요. 근데 이렇게 기도로 감사를 전할 수 있다는 게좀 오히려 더 감사하네요. 그러면 혹시 그 중에서 우리 위원장님께 가장 기억에 남는 기도 지향도 있으실까요?
1: 예, 그 기도 지향 중에 보면 어떤 한 분이 교황님과 우리 사제님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는 청원이 있었습니다. 예, 그 자신의 바람과 교회를 위해 기도를 부탁하는 분도 계셨고, 또 올해 수능을 보는 손자를 위해 기도해 달라는 청원도 이래 있었습니다. 짧은 글이지만 손자를 걱정하는 응원은 마음이 너무 고스란히 느껴졌습니다. 카드마다 어르신의 소중한 마음이 담겨 있다는 걸 진심으로 많이 느꼈습니다.
0: 그러네요.
1: 예.
0: 저는 아직까지도 그냥 이렇게 로또 당첨되게 해주세요. 뭐 이런 거 적을 것 같거든요. 근데 어르신들은 그 누군가를 향한 그런 사랑부터 담으시네요. 그리고 이런 기도를 그냥 뭐슥 흘려서 뭐 보고 하는 게 아니라 모든 신자가 하나씩 맡아서 제대로 함께 한 거잖아요.
1: 예.
0: 그러니까 우리 어르신들의 반응은 어땠나요?
1: 어르신들께서 무척 기뻐하시고, 함께 식사하고 축하받는 즐거움에 대해, 누군가 자신의 기도를 지향을 받아서 기도해 준다는 것을 정말 고맙게 느끼시더라고요. 저희도 이번 행사를 통해 어르신들이 꼭 필요한 것은 물질적인 돈보다도 마음을 나누고 함께 해드리는 일이 이런 것을 직접 느꼈습니다. 누군가 나를 기억해주고 있구나 하는 마음이 따뜻한 위로가 되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0: 네, 이게 참 중요한 말씀인 것
1: 네.
0: 같아요. 단순히 뭐 도움 드리고 끝이 아니고, 이렇게 기억하고, 살뜰히 좀 신경 써서 마음 써드리고, 이런 게 정말 어르신들이 가장 바라시는 일이라는 걸, 이번 행사로 이게 또 다시 느껴지네요.
1: 네.
0: 이제 우리나라도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그래도 어르신들에 대한 다양한 접근법이 나오고 있잖아요.
1: 예.
0: 근데 특별히 우리 신앙인들에게 어르신들의 의미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1: 저는 어르신들이 우리 공동체에 살아있는 역사자, 신앙의 뿌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랜 세월 미사와 기도, 봉사와 나눔으로 본당을 지켜오신 삶으로 신앙을 전해주신 분들이시니까요. 그래서 어르신들을 도움을 받으시는 분만으로만 생각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지금도 기도와 공동체를 받쳐주고 저희가 배워야 할 삶의 지혜와 사랑을 나누어 주시는 분들입니다. 이번 행사는 그동안 받았던 사랑에 감사드리고, 이제 저희도 어르신들 이야기에 귀 기울이며 함께 하겠다는 마음을 전하는 자리였습니다.
0: 참 새겨들어야 할 말씀이네요. 이런 함께 걷는 시노드 교회에서 어르신들과 함께 가는 진짜 중요한 자세가 바로 이런 것 같아요.
1: 네.
0: 이렇게 어르신들의 수호천사로서 우리 매호성당 사회복지위원회가 앞으로 어떤 활동을 또 계획하고 있을까요?
1: 이번 행사를 통해 어르신들을 위해 사랑과 관심이 하루의 잔치로 끝나지 않고 일상으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2007년, 2023, 2027년, 28년 이후 사랑의 해를 맞이하여 수호천사의 날 행사가 아니라 인사를 드리고

0: 인사도 드리고.
1: 어르신들과 함께 할 수 있다는 다양한 활동을 우리 위원님들과 고민해 보려고 합니다. 안부를 여쭙고 이야기를 나누는 일, 함께 기도하고 세대가 어울리는 자리처럼 작은 실천부터 찾아가고 싶습니다.
0: 네.
1: 어르신들이 오랫도록 본당 안에서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가까이에서 마음을 나누는 수호천사가 되어드리겠습니다.
0: 아멘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내년 이웃사랑의 해를 앞두고 아, 우리는 또 어떤 일을 해볼 수 있을까 고민하는 그 본당에도 우리 매우성당이 아주 좋은 가이드가 되어주실 것 같아요.
1: 네, 감사합니다.
0: 네, 아, 이렇게 좀 훈훈한 시간 마련해 주셔서 저도 참 감사드리고요. 우리 주봉님께서 아, 오늘 방송 참 감사하네요. 아름다운 사랑 영원하길 하고 이렇게 손을 모아주셨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네, 우리 주봉님께 오늘 참여 선물 드리고요. 네. 이렇게 오늘 목요차담에는 어르신 오늘의 수호천사가 되어드린 매호성당의 성기원 세영 알렉시오 사회복지위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네, 오늘 감사합니다. 네.

더 카펜터즈의 Can't Smile Without You 함께 들었습니다. 아우, 그동안 생방송 청취 인증 이벤트 오늘 막차 타신 분들 많으시네요. 우리 0278님도 빵톡 화면 캡처하면서 좋은 하루 되세요 하고 인증 잘 접수됐습니다. 추첨을 통해서 커피 쿠폰이 가는 거라 혹시나 당첨이 안 되더라도 너무 속상해하지 마시고 이런 이벤트 자주자주 만들 테니까 그때도 여러분 꼭 참여해 주셔야 돼요. 그래도 우리 행복가족도 웬만하면 다 받으실 수 있게 제가 어떻게든 힘써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0243님, 대구대교구 역사박물관에 왔는데 오디를 발견했어요. 행복찻집 들으면서 박물관 구경하고 있는데 너무 좋네요. 평화방송 물건도 있어요. 신기해요. 하고 문자 보내주셨어요. 맞습니다. 벌써 거의 지난주네요. 우리 신청사 축복식과 역사박물관 개관식이 있었죠? 가봤는데 굉장히 잘 꾸며놨더라고요. 우리 교구의 역사도 한눈에 볼 수 있고 그리고 거기 방명록을 남길 수가 있는데 사진도 찍고 문자도 남길 수가 있거든요. 저도 이렇게 뿌이 하고 왔는데 와, 그걸 찾으셨네요. 부끄럽다. 여러분도 한번 들리셔서 이런 재미도 챙기시고 또 우리 교구 역사도 살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미처 못 소개해드렸는데 NY2683님께서 저는 2000년도에 남편과 피자헛에서 첫 만남을 했어요. 한 조각만 먹고 나머지는 제가 다 먹었습니다. 반대 아니에요? 남편분이 지금 한 조각만 드셨다는 거죠? 이유는 남편이 피자를 처음 먹는 날이어서요. 아하, 약간 그런 또 경험을 시켜주시고 그런 멋짐에 또 반했을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또 우리 자매님은 남편의 어떤 반전 매력, 피자를 다 먹을 줄 알았는데 한 조각만 먹더라. 참 사람 이어지는 인연은 알 수가 없어요. 그렇죠? 이런 이야기 이렇게 늦게라도 보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또 코너 참여 선물들, 그 밖에 인증샷 이벤트 참여자들 다 제가 따로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행복찻집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하느님의 그 좋으신 뜻. 오늘 매일미사 제1독서에선 사도 바오로가 에페소 교회에 보낸 편지의 시작이 전해지고 있는데요. 세상 창조 이전에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셨고 우리가 당신 앞에서 거룩하고 흠없는 사람이 되게 해주셨다고, 그리고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으시기로 미리 정하셨다고, 그리고 이 모든 것이 하느님의 그 좋으신 뜻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라는 게 사도 바오로가 전하는 말입니다. 남은 하루 과연 나에겐 하느님의 그 좋으신 뜻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곰곰이 생각해 보셔도 좋겠죠? 지금까지 구성의 이지혜 채칠리아, 저는 오나경 아네스였고요. 자케오나무 커버의 야곱의 축복을 끝으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우리 행복가족들 오늘도 내일도 행복하세요.

0: 센트 구미 파크원 대시양 1차 1355세대 11월 오픈 예정 054-443-1355 태양건설
1: 남은 시간 5분 안동한 후 사과 간고등어까지 맛이 어떻습니까?
2: 기가 막힙니다.
3: 2016 안동 농축특산물 직거래 장터 완미껴 안동장터 서울광장에서 10월 26일부터 28일까지
1: 착한 가격에 경품 이벤트도 부탁해.
4: 역시 형국이야. 학교도 공원도 다 가까이 있네.
5: 그뿐이야? 병원의 시장까지 편리하잖아. 이보다 좋을 순 없지.
4: 이런 좋은 입지가 구미에 또 있을까?
5: 없지. 대체 불가 입지라니까.
0: 형국 센트럴 아테라 11월 오픈 예정 1551-3315 금호건설.
6: 쉼없이 달려온 일상. 지금 어디에 서 계신가요?
7: 가지산과 신불산이 품은 영남알프스의 숲길을 걷습니다.
6: 발끝에 닿는 흙의 감촉, 그리고 나뭇잎 사이로 스며든 가을 햇살.
7: 그 길 위에서 잊고 지낸 나 자신과 마주하게 됩니다.
6: 박해를 피해 찾아든 이들에게 살 수 있는 터가 되어준 울주 살기공소.
7: 그 오래된 믿음의 자리에 서면 마음 한켠이 데워지는 걸 느낍니다.
6: 스마트폰을 잠시 끄고 자연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시간.
7: 그 고요함이 지친 마음을 다독여줍니다.
6: 나를 살리는 길, 울주 힐링로드.
7: 지금 울산광역시 울주군 천주교 순례길에서 온전한 비움을 경험하세요.
6: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힐링 캠페인은 울주군과 함께합니다.
8: 가장 좋은 해답은 언제나 현장에 있고 가장 훌륭한 정책은 시민 여러분의 목소리에서 시작됩니다. 제10대 대구광역시의회는 다양한 의견을 존중하고 소통하는 열린 민주주의의 전당이 되겠습니다. 한 분 한 분의 아주 작은 목소리라도 시민의 곁에서 듣고 시민의 편에서 말하며 시민의 목소리가 대구의 더 나은 변화가 되도록 대구광역시의회가 앞장서 뜨겠습니다. 이 캠페인은 대구광역시의회와 함께합니다.
9: 그리스도인의 삶의 길잡이가 되어드리는 오늘의 강론. 이번 주에는 장량성당 장준영 마카리오 신부의 강론을 보내드립니다. 오늘의 강론 본방송은 매주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오전 6시 50분, 재방송은 오후 4시 50분, 밤 11시 50분에 들을 수 있습니다. 또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평화로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7: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10: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7: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두시의 뮤직 김빈나입니다. 2부 첫 곡 예린의 밤밤밤으로 신나게 한번 시작해봤어요. 3521님이 송소희 노래 너무 고급지네요. 음색 너무 좋아요 하시면서 그쵸? 경남 함안에서 군 복무 중인 아들 너무 보고 싶어서 핫팩 준비해야겠어요 하셨어요. 아, 또 겨울 이제 온다고 우리 핫팩 얘기하니까 또 아드님을 떠올리셨군요. 맞아 맞아. 아드님한테도 핫팩이 진짜 필요해요. 엄마의 사랑. 핫팩 보내주시면 아주 따뜻한 겨울. 아마 군대에서도 춥지 않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자, 오늘 있잖아요. 올가을에 함께 할 수 있는 특별한 달리기. 오늘 평화런. 오늘 마감입니다. 아시죠? 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 성공을 기원하는 마라톤. 여러분이 모두 피스러너가 되실 수 있어요. 11월 28일 토요일이고요. 서울 여의도공원 문화의 마당에서 하는 평화런 참가 신청이 오늘 마감되니까 여러분 함께 신청하세요. 왜냐면 요즘에 혼자 달리기도 좋지만 이 각종 동호회나 다 같이 달리면 더 좋잖아요. 이 좋은 이 취지의 이 마라톤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인터넷에 평화런 검색하시면은 확인하실 수 있고 CPBC 플러스 들어오셔도 예, 자세한 사항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보내주세요. 임유리님 2부에 출석합니다. 어서 오세요. 5815님 어제 둘째 요셉과 병원 가서 독감 예방 접종하고 주차장에 왔는데요. 성당에 아는 언니가 저 보자마자 야 요즘 니 혼자 다 먹니? 니 많이 먹지? 그러니까 뚱뚱하지? 어머 참대. 이 언니 뭐야? 하루 종일 일하고 오는데 화가 나고 짜증이 났어요. 어머 세상에. 이렇게 숨 쉬듯이 무례한 사람이 있다니까요. 예. 그럼 우리 같은 사람은 세상에 드라마에 나온 사람은 말을 그렇게 타타닥 잘하는데 저 같아도 만약 이런 상황이잖아요. 이렇게 숨 쉬듯 무례한 사람한테는 어떻게 그냥 띡 맞고 한마디 못하다가 집에 와서

0: 내가 이 말했어야 되는데 막 더 열받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런 걸 종종 찾아봐요. 저 진짜 어디 가서 말 잘할 것 같잖아요. 진짜 말 못하고 속으로 막 끙끙거리면서 밤에 막 잘 때 막 내가 아까 이 말했어야 되는데 막 혼잣말하고 이러거든요. 그랬더니 이런 무례한 사람들한테 이 대응하는 법들이 쭉 나와 있어가지고 제가 안 그래도 며칠 전에 그걸 봤거든요. 이런 사람들은 그냥 대꾸하지 마시고 3초를 이렇게 눈을 똑바로 쳐다보래요. 그럼 웬만한 사람은 내가 말 실수했나? 이런 걸 느낀대요. 근데 그래도 못 알아듣는 사람들 있죠. 그러면은 똑같이 얘기해 주는 거. 어머, 이렇게 뚱뚱하지? 어머, 내가 말 잘못 들은 거 아니지? 언니 이렇게, 어머, 말 함부로 하는 사람 아니잖아. 어머, 이런 거. 저도 이거를 읽고 나서 괜찮은 방법인데? 근데 한편으로는 내가 이런 상황이 됐을 때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 생각했거든요. 이런 것도 연습이 필요한 것 같아요. 예, 일단 3초 눈 응시 똑바로. 예. 그래도 만약에 안 되잖아요. 그럼 그 사람은 그냥 내 인생에서 안녕히 가세요. 이것도 방법인 것 같습니다. 다 안고 갈 수는 없어요, 우리가. 0808님. 육아에는 항상 변수가 있지만 우리 외손자 20개월인데요. 저 화장실 잠깐 갔다 온 사이에 사고 쳤네요. 서랍에 넣어둔 연고 뚜껑을 어떻게 열었는지 그냥 얼굴과 손에 묻히고 잘못한 표정 너무 예쁘죠. 사진도 같이 보내셨어요. 지금처럼 건강하게 지혜롭게 잘 성장하면 좋겠어요. 아니, 여러분 이 사진을 진짜 보여드리고 싶은데 문자로 보내신 게 아니었네? 빵톡으로 보내셨네요? 예. 아닌데 문자로 보내셨는데 맞아 너무 귀여워요. 요 사과머리 했는데 지금 쪽쪽이 물고 있고 여러분 요 귀저귀 차고 있거든요. 예, 근데 요 얼굴이랑 손이랑 연고가 잔뜩 묻어있는데 너무 귀여워. 본인이 이게 뭔가 잘못한 거는 같은데 뭐지? 야, 요런 눈빛이거든요. 세상에 너무 귀여운데 요 또 손자를 보시는 우리 0808님은 얼마나 힘드실까 생각이 드네요. 딱 아이들 요때 저도 엄마가 봐주셔가지고 엄마 아빠 봐주셔가지고 요 사랑스러운 모습으로 딱 하루만 돌아갔으면 좋겠다 생각해요. 우리 황혼 육아하시는데 힘내시라고 0808님께 인텐시브 트리트먼트 크림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바로 성함 주소 보내주세요. 9941님, PT 방송할 때 멘트 하나하나가 너무나 따뜻해서 따뜻하고 로맨틱해서 특히 10월의 향기가 더 깊어져요. 어머나 세상에. 어제 빗띠 드레스 코드가 20살 애띤 소녀였다고. 그러니까 제가 어제 풀 메이크업에 샵을 갔다 왔어요. 그래서 그 원장님한테 드린 말씀이 저 94년생 하예씨가 와서 저 89년생 정도까지만 어떻게 부탁드린다고. 너무 어려운 미션을. 그래서 저희 그 샵 선생님이 이렇게 굉장히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아무튼 최선을 다해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 그래도 마흔 언저리는 되지 않았나 이렇게 또 말씀을 드려봅니다. 임유리님, 빗띠 얼굴 좋아졌다는 말. 빗띠님 얼굴 좋아졌다는 말 아주 가끔 듣기도 하는데 칭찬일까요 나쁜 말일까요? 이거는 무조건 칭찬이죠. 얼굴 좋아졌어요 하는 거는 건강해졌다, 얼굴이 맑아졌다 이런 거니까 이건 칭찬으로 받아들이시면 돼요. 네. 좋은 말은 쫙 좋게 받아들이고 나쁜 말은 3초 쳐다보자. 오늘 드리는 말씀입니다. 자, 두시의 뮤직 김빛나입니다. 2부 한국 비드랩과 함께하고요. 브루노 마스의 리스키 롤 그리고 핑크스 아니네요. 요거 좀 이따 듣고요. 시우민의 데이지 듣고 팝콘서트 팝콘 시작할게요.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특허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고소한 올드팝부터 톡 쏘는 최신팝까지 팝의 즐거움이 톡톡 터지는 시간 팝콘서트 팝콘 자 오늘 팝송 듣기 너무 좋은 시간이잖아요 노래 듣다가 여러분 듣고 싶은 팝송 있으면 보내주세요 추첨을 통해 팝송과 굉장히 잘 어울린 청춘 누룽 누룽지 보내드립니다 샵 1053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CPBC 빵빵톡 열어놨어요 먼저 두 곡이에요 이 곡이었어요 브루노 마스의 Risk It All 그리고 핑크 스웻의 All My Worst

노래 두 곡이었죠. 브루노 마스의 리스키 롤 그리고 핑크 스웨츠의 At My Worst였습니다. 핑크 스웨츠는 별명이었어요. 사실은 핑크 스웨트 바지를 많이 입고 다녀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이름을 붙이고 본명은 데이비드 보든이네요. 네. 아무튼 아주 귀여운 네 뭔가 사랑하고 싶게끔 만드는 그런 곡 두 곡 들려드렸고요. 자, 목요일에 팝콘서트 팝콘 함께하고 계십니다. 노래만 듣기 너무 아깝죠? 제가 창고 대방출한다 그랬잖아요. 선물 창고. 자, 그래서 여러분 선물 팍팍 드리는 팝콘 퀴즈 준비했습니다. 오늘 준비한 음악은요. 이 계절에 꼭 듣고 넘어가야 되는 곡이에요. 에릭 클랩튼의 Autumn Leaves. 이 노래는 사실 샹송인 레 피에 모흐드를 리메이크한 건데요. 우리나라 가수들도 이 노래를 번안해서 참 많이 불렀고 너무 좋잖아요. 그렇죠? 시든 잎사귀라는 뜻을 가진 이 단어를 우리나라 가수들이 제목으로 했었어요. Autumn Leaves, 시든 잎사귀.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제목으로 불렸을까요? 1번 고엽, 2번 곱불. 자, 정답은 샵 1053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로 CPBC 빵빵톡 열어놨습니다. 선물 나노폴리 비누 드릴게요. 팝송 신청곡 계속해서 받고 있습니다. 1번 고엽, 2번 곱불입니다. 에릭 클랩튼의 Autumn Leaves 이어서 마이크 벳의 Tiger in the Night 들을게요.

에릭 클랩튼의 어텀 리브스였고요. 마이크 벳과 로열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타이거 인 더 나이트 함께했습니다. 민들레 프리스카님이 빗띠 음악이 너무너무 좋아요. 이 가을. 그쵸. 아, 너무 음악에 빠져서 저도 계속 듣고 있었어요. 맥이님 정답 1번 고엽 하셨고요. 제가 자 1번 고엽, 2번 곧불로 퀴즈 드렸습니다. 7408님, 곧불 걸리면 안 되고요. 고엽 밑에 있는 나뭇가지에 호주머니에 손 넣고 걷다가 넘어져서 크게 다친 적 있어요. 뒤따라오던 여자분이 잠깐 엄청 웃으시더라고요. 그 다음은 상상하세요. 뭐 아픈 척도 못하고 바로 일어서셨겠죠. 뭐 어떡해요. 네. 굉장히 가을가을한 감성이었다가 현실감이 크게 왔겠네요. 현타가 세게 오셨겠어요. 5273님 정답 1번, 1716님 정답 1번 고엽인데 낙엽이라고 할 뻔했어요. 네, 그럴까봐 2번을 네, 곧불이라고 드렸어요. 어때 괜찮았어요? Yes. 이 외에도 또 8875님 산에 올라가면서 듣고 있어요. 아무도 없어서 볼륨 업해서 듣는 중입니다. 1번 고엽, 바람소리, 도토리 떨어지는 소리, 낙엽 밟는 소리가 좋아요 하셨네요. 바람소리랑 도토리가 토도독 떨어지는 소리랑 낙엽 밟는 소리까지 거기에 음악까지 최고인데요. 정상에서 들으신대요. 와, 정상까지 CPBC 라디오가 들리나요? 들리시나요? 네, 크게 틀어주세요. 온 동네가 다 들을 수 있게. 민들레 프리스카님도 고엽입니다 하셨고, 9941님 이 곡 대학 때 샹젤리제랑 같이 프랑스어로 시험 친 적 있어요 하셨습니다. 그래요? 레 비흐 모흐드 이거 샹송 이것도 시험 보셨군요. 잘 보셨나요? 노래 무한재생 듣고 받아 적기도 했습니다 하셨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곡 예, 시든 잎사귀. 이 곡은 우리나라에서 고엽으로 불렸습니다. 우리나라의 가수 배호씨, 이종용, 임지훈씨 등이 고엽이라는 제목으로 번안해서 불렀었죠. 자, 나노믹스 비누는 8875님께 드리겠습니다. 축하드려요. 성함 주소 샵 1053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이 계절과 어울리는 팝송 어떤 신청곡 들어왔는지 볼게요. 임유리 님이 엘튼 존의 Your Song 신청하셨어요. 팝콘 듣는데 이 곡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하셨어요. 엘튼 존 아니고 엘튼 존입니다 여러분. 엘튼 존의 Your Song. 그리고 9941 님이 신청하신 곡 벤 모리슨의 Someone Like You. 이렇게 두 곡 전해드릴게요. 듣고 오는 동안에 여러분의 신청곡도 함께 보내주세요. 샵 1053 한 통에 100원의 문자 그리고 CPBC 빵 열어놨습니다.

벤 모리슨의 Someone Like You, 전에는 엘튼 존의 Your Song이었습니다. 8월의 장미님이 오늘 엄청 분위기 있는 선곡 이어지네요. 9006님, 큰형님들 깊은 음색에 잠시 차분해집니다. 오늘 날씨와 이 계절과 이 음악들이 진짜 딱이죠, 여러분. 귀동요한님이 인천은 구름이 화났어요. 비 내릴 준비 완료. 임유리님이 여기도 갑자기 날씨가 꾸물꾸물하네요. 이 습기를 잔뜩 머금은 그런 목요일에 이 팝송들이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격다짐님이 리차드 막스의 Right Here Waiting 신청합니다 하셨거든요. 이 노래하고 0808님이 신청하신 곡 Journey의 Open Arms 이렇게 두 곡 듣고 올게요.

지니클라라니, 와, 2부 선곡도 최고였어요. 오픈 암스, 저 역시 좋아했던 팝이에요. 하셨고, 난심쿵님, 음악, 캬,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저도요, 너무 좋은 시간 함께 보냈어요. 여러분 덕분에. 1935님이, 빗띠, 오늘은 흰 지팡이 날이며, 시각장애인분들의 어려움을 인식하고, 마음으로 공유하기 위한 날이에요. 빗띠가 청취자들에게 잘 알려주세요. 하셨습니다. 네, 그흰 지팡이의 의미를 우리 다 같이 마음 깊이 되새기면서 오늘 끝곡으로 스티비 원더의 Superstition 신청해주신 4001님께 청춘 누룽지 선물 드리면서 끝곡으로 인사드릴게요. 내일은 여러분 기다리시는 우리가 항시 보고 싶어하는 개그맨 이문재님과 문제의 문제로 돌아옵니다. 여러분, 빛나는 가을 되세요.

0: 뿐이야? 병원의 시장까지 편리하잖아. 이보다 좋을 순 없지.
1: 이런 좋은 입지가 구미에 또 있을까?
0: 없지. 대체 불가 입지라니까.
1: 한국센트럴 아테라 11월 오픈 예정. 1551-3315 금호건설.
2: 오래도록 마음에 남는 사람이 있습니다. 뒤처지고 있을 때 묵묵히 기다려준 사람, 힘들 때 곁에 있어준 사람, 기쁜 일이 있을 때 나보다 더 기뻐해준 사람.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했는지는 잘 기억나지 않아도 내어준 마음과 온기는 오래 남기도 합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가 살아낸 하루도 누군가의 마음에는 그렇게 남을지 모릅니다.
3: 이사가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4: 하느님 감사합니다.
2: 10월 전교회 달, 오늘 당신은 어떤 모습으로 기억되고 있습니까?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가 함께합니다.
5: 요즘 일할 때 AI 많이 쓰시죠?
6: 요청하신 포스터 시안을 완성했습니다.
7: 이 시안 그대로 써도 되겠다.
5: AI의 답에 그대로 마침표를 찍고 있진 않나요?
7: 내 아이디어도 더해볼까?
5: AI의 마침표 뒤에 당신의 물음표를. 공익광고협의회.
8: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63번, 온 세상에 전파하리.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내실을 알려드립니다.

아무것도 너를 흔들리게 하지 말며 아무것도 너를 두렵게 하지 마라. 모든 것은 지나가는 것, 하느님만이 변하지 않으신다. 안녕하세요. 기도의 오솔길 전현금 세실리아 수녀입니다. 오늘 오솔길 문은 예수의 성녀 데레사의 말씀으로 열어봤어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때로는 작은 일에도 마음이 흔들리고 앞날에 대한 걱정으로 불안해지기도 하죠. 또 힘들 때는 어디에서 위로를 찾아야 할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오늘 예수의 성녀 데레사는 조용하지만 깊은 목소리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잠시 멈춰 하느님 안에 머무르십시오. 그분의 사랑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예수의 성녀 데레사는 기도를 단순히 말로 바치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분과 함께 머무는 시간으로 살아가셨어요. 하느님을 향한 깊은 신뢰 안에서 고통을 견디셨고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기도의 불씨를 꺼뜨리지 않으셨습니다.

것입니다. 성녀의 삶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나는 오늘 얼마나 하느님께 마음을 열고 있는가? 바쁜 일상 속에서 그분의 목소리를 들으려 잠시 멈춰 본 적이 있는가? 그리고 나의 삶에서 가장 소중한 분은 누구인가? 오늘 이 시간만큼은 우리의 걱정과 무거운 마음을 잠시 내려놓고 하느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보고 계심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첫 곡으로 성바오로 달 수도의 박정아 수녀의 노래 아무것도 너를 듣고 왔어요. 이 아무것도 너를 이 성가를 들으면 왠지 마음이 차분해지면서 초심으로 돌아가게 하는 영적인 좀 힘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의 성녀 데레사가 늘 마음에 품고 살았던 성녀의 묵상 글을 노래로 엮은 거죠. 예, 한 주의 삶을 정리하는 목요일 저녁 시간. 네, 저희 수녀원에서는 성체 현시가 있는 날인데요. 가까운 성당에 발길이 혹시 닿으신다면 잠시 조배를 드리면서 예수의 성녀 데레사께 정구를 청해 보시는 것도 좋겠죠. 예, 오늘 어떤 걸음을 하셨는지요. 네, 100원 되는 문자 샵 1053이나 무료 가톨릭 평화방송 라디오 앱 CPBC 빵으로 문자 나눠주세요. 매일 오후 4시는 생방송이고요. 밤 11시는 재방송으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사연 보겠습니다. 네, 임유리님. 네, 너무 고독해서 들어왔어요. 오솔길 걸으면서 마음을 따뜻하게 데워볼게요. 음의 온도를 높여볼게요. 아, 마음의 온도. 예. 오늘 오프닝이 제 마음 같아요. 와, 그렇군요. 살아가면서 뭐, 작은 일에 마음도 흔들리고, 앞날 걱정도 있고, 뭐, 그런 얘기를 좀 했었었는데, 그래도 주님께 의탁하는 게 참 중요하다. 그 예수의 데레사 성녀가 참 힘든, 뭐 수도의 개혁을 위해서 정말 따가운 눈총도 받아가면서 정말 애를 쓰면서 그렇게 해서 성공을 했죠. 그런 걸 생각하면 우리 삶에서는 우리가 그렇게 대단한 것까지는 못합니다만 오늘 복음 말씀처럼 예언자들이 어떻게 살아왔을까 그걸 보면은요. 결코 그냥 다른 분들로부터 이렇게 대우를 받고 막 잘한다 잘한다 무슨 칭찬받고 사는 게 아닌 것 같아요. 복음 말씀을 살으려면 뭔가 고독하고 힘들고 갈 길을 가기 위해서 정말 주님의 힘만 의지하면서 가는 게 아닐까? 네, 그래서 힘내시기 바랍니다. 푸른 하늘 사무엘님. 오늘 일의 목적지 바로 뒤에 너무 아름다운 성지가 있더라고요. 덕분에 일을 마치고 잠깐 돌아보면서 기도하고 또 묵상하는 시간을 가져봤답니다. 여기는 충남 서산의 해미성지예요. 와, 이렇게 멋진 곳에 가시다니요. 저도 해미성지를 다녀왔는데 와, 거기에는 정말 조성을 잘 해놨죠. 뭐 대단한 여러 사람이 모여서 또 어떤 행사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옆에 조금만 더 시간을 내서 가시면 갈매못 성지도 있습니다. 신리 쪽으로 그쪽으로 다 거기가 다 성지예요. 솔매못 성지, 뭐 갈매못 예, 솔매 성지, 해미 성지, 갈매못 성지. 와, 정말 좋은 곳 다니셨네요. 예, 기도도 하셨다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또 잘 마무리하세요. 이니님께서, 네, 제가 올해 47살이라는 조금은 늦은 나이에 드디어 용기를 내서 예비신자 교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와, 어머나, 짝짝짝짝 제가 박수 쳐드리고 싶네요. 예, 그동안 늘 마음 한편에만 담아두고 있었는데 막상 성당에 발을 들이고 공부를 시작하려니 걱정 반, 설렘 반이네요. 늦게 맺은 인연인 만큼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교리 공부 잘 마쳐서 뜻깊은 세례를 받을 수 있도록 수녀님의 따뜻한 응원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항상 좋은 방송 감사히 잘 듣고 있습니다. 와, 너무 고맙습니다. 참 이건... 제가 뭐 기도도 물론 해드리겠습니다만 이니님을 위해서 주님께서 내 마음을 잡아당기셨네요. 초대하신 거잖아요. 기꺼이 또 응답해 주셔서 아마 끝까지 세례 때까지 주님께서는 손을 붙잡고 함께 걸어가 주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축복 많이 받으시고요.
정말 잘 준비해서 주님의 새로운 자녀로 태어나시길 바랍니다. 예, 우리 오솔길 가족님들께서도 예, 이니님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 이제 노래 하나 더 듣고 오겠는데요. 별빛사랑 안젤라님 신청하신 노래네요. 예, 황소리가 부릅니다. 어제, 오늘, 그리고 내일.

네, 별빛사랑 안젤라님 신청곡이었죠. 황소리가 부른 어제, 오늘 그리고 내일. 와, 굉장히 감성적인 아름다운 노래인데 예수님이 초대하는 노래네요. 예, 달달한 상현 베드로님, 네, 어서 오세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기도의 오솔길 청취합니다. 하느님께서 늘 곁에서 든든합니다. 하트 하나 뿅 날려주셨는데요. 맞습니다. 예, 하느님께서 늘 곁에 계시니 뭐가 두렵겠습니까? 우리 다 같이 손잡고 가는 거잖아요. 우리 오석일 가족님들은 참 전국 여기저기서 뭐 비록 문자는 올리지 않더라도 많이들 듣고 있다고들 하더군요. 정말. 예. 분원에서, 저희 수녀원 분원에서 오시는 수녀님들이 계시면 항상 그 얘기를 하세요. 애청자가 우리 저기 지방에도 많아. 아우 그래요? 아우 고맙습니다. 그랬고. 예. 원배님, 네, 와, 예비신자 입교 축하드립니다. 에스토니아 김현진 아우구스티노 아들 김가타리나 예쁜 며느리 기쁜 소식 둘째 임신 축하해요. 예수님 성모님 고맙습니다 하셨네요. 예, 김가타리나 예쁜 며느리가 둘째 임신, 와, 정말 축하받을 일이네요. 예, 아이고, 이렇게 좋은 일이 또 막 뿅뿅 소식이 도착하니까 저도 기쁘네요. 예, 예비신자 입교식은 참 뭐라 그럴까요? 참 설레면서도 반신반의, 내가 끝까지 정말 잘 세례를 받을 수 있을까? 근데요, 내 힘으로 한다는 것보다도 주님께서 힘을 주세요. 그래서 거기에 의지하면서 그냥 맡기면서 예, 가면 됩니다. 그러면 도와주십니다. 다들 입교하신 분들 곁에 누가 계시다면 옆에서 응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아, 이니님께서 예, 기쁜 마음으로 교리 공부에 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또 응답의 글을 또 올리셨네요. 와, 고맙습니다. 이렇게 또 표현해 주셔서. 네. 아, 이렇게 항상 기도의 요솔길에서는 내 마음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게 참 좋죠. 네. 아, 그리고 6844님, 네, 내일 둘째 딸이 제왕절개로 손주를 출산합니다. 시작부터 끝까지 하느님의 손길이 개입하셔서 산모와 아기가 행복한 웃음을 지을 수 있는 만남을 위해 기도합니다. 출산 후에 회복하는 그날까지 하느님께서 보살펴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이고, 제왕절개 수술로 아기를 또 출산하는군요. 뭐 그냥 자연분만을 해도 엄청 힘들고 제왕절개 수술을 해도 힘드는데 그게 또 수술 자국이 또 아물기까지 그것도 또 힘든다고 하던데요. 부디 잘 순산해가지고 둘이 또 행복하게 아기와 함께 다들 온 가족이 기뻐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도 다 오늘은 기쁜 소식이 많네요. 네, 1417님. 수녀님, 수녀님 두 번이나 부르셨는데 성바오로 딸 수녀님들, 어머 웬일이에요. 하트를 막 세 개나 날리시고 찡긋 또 윙크도 하셨네. 오늘 오전에 그래놓고 다 할 거면서 아하 영상 잘 보았어요. 네, 묵주 한 단 간격 7cm 자를 대고 꼼꼼하게 만드시는 거요. 소녀소녀 하신 수녀님들 옹기종기 앉아서 네, WYD 청년들을 위해서 묵주 만드는 블로그를 저희 수녀님들이 찍어서 올렸더군요. 그래서 저도 봤었는데요. 아유, 그래요. 뭐 막 힘들다 하면서도 그래놓고 다 할 거면서 그 제목이 그거예요. 근데 정말 재밌죠. 예, 만드시는 모습이 학예회 준비하는 유치원생 같았어요. 아, 맞아요. 그때 우리가 잘 모르니까 어떤 평신도 자매님께서 오셔서 좀 가르쳐 주셨어요. 잘하는 분들이야 뭐 몇 명 수녀님들 잘하시지만 사실은 그 많은 양을 저희가 다 하려면 좀 지도가 필요해서 어느 날 하루 그분이 오셔서 다 이렇게 좀 지도를 받았습니다. 예, 물론 노 수녀님도 마찬가지로 잘한다고
예, 뭐 거기에 뭐 어떻게든 한 손이라도 보태야 되니까 다 같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제 많이들 만나러 가고 있는데요. 저희 공동체, 저희 그룹에서는 아직도 진행형입니다. 네. 예, 묵주받는 이들 행복하겠죠? 네, WYD에 참석하는 청년들을 위한 묵주라서 일반 분에게는 그게 뭐 배분이 안될것 같은데요. 그래도 나중에 혹시 남으면 모르겠습니다. 기다려 보세요. 예, 디오니시아님, 네, 며칠 전에 물어보지 못한 질문들이라는 프로그램에서 각종 말기 질환으로 인생의 끝자락을 살아가는 분들의 인터뷰를 봤어요. 그런데 질문 중에 질병으로 갑자기 신앙을 가지게 되었나요? 라는 질문에 전원이 아니요 라고 대답을 하더라고요. 순간 이런 생각이 들었답니다. 평소에 신앙을 가지지 않았다면 당연한 일인지도 모르겠다. 몸과 마음이 지친 상태에서 다른 차원의 구원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기는 어려울지도 모르겠다.

모르겠다 하고요. 그래서요, 신앙을 뒤로 미루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바로 지금 마음을 옮기라고 하는 게 참으로 중요할지도 모르겠다 생각했답니다. 예, 맞죠. 맞는 말씀이에요. 아파서 의식이 들락날락하면서 힘들 땐 내가 주님의 현존을 느끼기도 좀 힘들고 살아온 삶을 성찰하고 다시 주님 앞에 나를 놓는다는 게 쉽지 않은 일이라서 그래도 조금이라도 더 건강할 때 주님을 찾았으면 그래서 하느님의 자녀가 되면 더 좋겠죠? 아이고 그렇지만 뭐 그건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주님께 맡겨드리는 게 좋을 듯 합니다. 예, 이제 음성기도 들으실 차례인데요. 오늘은 요세피나 자매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산정호수에 사는 이은옥 요세피나입니다. 제가 마당에서 넘어져 어깨를 다쳐 입원을 했는데 3주 동안 저를 잘 챙겨준 남편 요셉에게 고맙고 사랑한다고 전하고 싶습니다. 퇴원하는 날 함께 성당에 가서 미사를 드리고 집에 올 수 있게 돼서 너무 남편에게 감사하고 고맙다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이은옥 요세피나 자매님. 와, 넘어지셔가지고 어깨를 다치셨으니 또 얼마나 놀라셨을까. 그렇게 3주 동안에 내내 입원하시면서 예, 치료 잘 받으시고 네, 이제 남편 손잡고 퇴원하시면서 퇴원하는 날 또 미사까지 하셨다니 얼마나 참 감사하는 마음이고 또 기쁘셨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근데 남편 되시는 분 정말 너무 고맙죠. 예, 요새 형제님께서 마음을 다해서 곁에서 도와주시고 간병해 주시는 걸 또 꼬박꼬박 받으시면서 사랑에도 쏙쏙 또 되살아났겠지 않나 하는 생각도 해보네요. 그래서 더 빨리 완쾌되신 게 아닐까 하는데요. 맞죠? 예, 역시 부부의 힘인 것 같고요. 아름다운 성가정을 이루고 계시는 분들 같아서 저도 기쁘고 주님께 감사드리게 되네요. 뭐 어깨는 퇴원을 했어도요. 재활치료를 병행해야 하는 거더라고요. 우리 수녀님 한 분이 어깨 수술하셨었는데 아직도 재활치료를 하고 계세요. 그래서 계속 건강 유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주님께 맡겨드리면서 네, 잠시 오솔길 가족들과 기도 바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어깨를 다쳐 입원 치료를 받았던 요세피나 자매님이 이제 퇴원하여 집으로 돌아가게 되셨으니 기쁜 마음으로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힘든 치료의 시간 동안 곁에서 사랑으로 보살펴 주신 요셉 형제의 수고도 기억해 주시고 서로의 아픔을 나누고 보듬으며 살아가는 두 분의 사랑이 더욱 깊어지게 하소서. 주님, 이제 보금자리로 돌아가 하루하루 더 회복하는 인내로 조금씩 더 나아지는 작은 변화에도 감사할 수 있게 하시고 몸과 마음이 온전히 회복될 때까지 필요한 힘과 은총을 더해 주소서. 부부가 성가정을 이루며 주님 안에서 누리는 기쁨이 가득하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요세피나 자매님께서 신청하신 노래 함께 들을까요? 강사 내가 부릅니다. 라고요.

네, 여러분의 마음속 소망을 직접 주님께 또 여러분의 목소리로 청해 보시면 좋겠죠. 둘이나 셋이 마음 모아서 청하는 기도를 언제나 주님은 귀 기울여 주십니다. 예, 음성기도 신청하실 분은 100원 드는 문자 샵 1053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여러분들이 또 보내주신 응원 문자와 또 여러 문자 또 보겠습니다. 티나님, 음악이 좋네요. 나갔다가 지금 들어와서 늦은 출첵입니다 하셨네요. 와, 그래도 음악은 들으셨으니 다행이네요. 이 강산의 라구요라는 노래를 저도 참 평소에 좋아했었는데요. 막 흥이 나면서도 인생을 노래한 노래라서 참 우리의 희노애락을 다 뭐라 그럴까요? 계절에 비교한다면 뭐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다 있지 않습니까? 우리 삶 안에 그걸 노래한 것 같아서 아주 참 저도 좋아하는 노래예요. 예, 푸른 하늘 사무엘님, 요세피나 자매님 남편분을 위한 아름다운 기도에 함께 마음을 모읍니다. 또한 다치신 몸이 빠르게 쾌유되시길 기도하며 기억합니다. 기도 선해 주셨네요. 아유, 언제나 마음이 선하신 우리 사무엘님, 네, 빠지지 않고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네. 크리스나님, 네. 이은옥 요세피나 자매님 목소리에 행복의 꽃이 피는 것 같아요. 어머나, 참 표현도 너무 예쁘게 하셨네요. 수고하셨어요. 건강 잘 관리하시고 요셉 형제님과 행복한 성가정 이뤄 가시길 두 손 모읍니다. 그러게요. 정말 이렇게 사랑을 고백하는 그런 시간도 됐었잖아요. 오늘이. 예, 이은옥 요세피나 자매님 잘 듣고 계시나요? 많은 분들이 조금은 부러워하면서 또 기도를 또 모아주시고 계십니다. 예, 이제 준비한 기도 함께 올리겠습니다.

사랑이신 주님, 오늘 예수의 성녀 데레사 축일을 맞아 저희의 마음을 주님께 봉헌합니다. 평생 기도 안에서 주님을 찾고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았고 수도회의 개혁을 위해 마음을 열었던 성녀의 삶을 기억하며 저희도 그 용기와 희망의 길을 걸어갈 은총을 주소서. 이제 저희 마음 안에 쌓인 걱정과 두려움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기도하오니 저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은 주님의 지혜와 사랑에 의탁하게 하소서. 모든 것이 뜻대로 되지 않더라도 희망을 잃지 않게 하소서. 특별히 큰 책임을 지고 있는 나라의 지도자들과 수도회 장상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오니 그분들에게 지혜와 용기를 주시어 데레사 성녀처럼 새로운 지평을 열어가도록 도와주소서.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하느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앞날이 두려울 때마다 주님께서 저희와 함께 계심을 기억하게 하소서. 예수의 성녀 데레사여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흔들리지 않으리. 아르보르의 목소리로 들었는데요. 와, 정말 멋진 노래네요. 멋진 기만 한 게 아니라 영혼을 울리는 그런 노래 같았습니다. 와, 잘 들었습니다. 피디님 덕분에. 예, 기도가 필요하신 분은 100원 문자 샵 1053이나 가족평화방송 라디오의 CPBC 빵으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예, 디오니시아님께서 네, 세례 명도 나누고 고통도 나누고 사랑도 나누고 신앙도 나누는 요셉, 요셉이나 두 분을 위해서 화살기도 더 해드려요. 아빌라의 데레사 세례명을 쓰시는 모든 데레사님들 축하드립니다. 아이고, 그러고 보니 정말 성녀에 대해서는 얘기를 했는데 축하드린다는 말을 제가 안 했네요. 저도 오늘 아주 기쁜 날인데요. 저희 수녀님들도 오늘 이향자 데레사 수녀님도 계시고요. 김데레시아 수녀님도 계시고 여러 명이 지금 수녀님들이 예, 축일이신데요. 오늘 아침에 미사 때 기억을 했고 또 축하도 좀 잠시 제가 사무실 같이 쓰는 수녀님도 데레사 수녀님이라 또 뭐 조그만한 거 하나 나누면서 좋아했네요 서로. 네, 얼바오로 바라기님, 네, 요세피나 가정에 주님께 은총 가득히 주시길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셨어요. 네, 한 얼바 바라기라고 하셨는데, 예, 창파정에 누르아트에 뭐 지금 기다린다고 하는 문자를 제가 잠깐 봤었습니다. 예, 지금 기다리고 계신 건가요? 네. 네, 무사히 또 운전 잘하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8196님, 와, 방송 들으며 울컥했어요. 깁스 제거하고 팔걸이만 하고 있답니다. 모두 고맙습니다. 아이고야, 요세피나 형 자매님이신가 봐요. 네, 팔걸이라, 이제 팔걸이를 하고 계시는군요. 예. 그게 참 그 팔걸이가 그 도시락처럼 하나 이렇게 또 차고 있는 거 그거 말하는 건가요? 우리 수녀님은 그랬거든요. 예, 쉽지 않아요. 빨리 날 뭐 많게 되시라고 해도 그게 다 꼭 필요로 하는 시간이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인내를 가지고 네. 잘 지내시고요. 남편분이 또 옆에서 또 도와주시잖아요. 울컥 하시지 마시고요. 기쁘게 지내시기 바랍니다. 예, 나을 때가 되면 낫는답니다. 네. 1573님, 수녀님 안녕하세요. 요즘 일찍 일어나면서 새벽 미사 참여하고 영성체도 임하고 묵직기도도 매일 바치고 있어요. 아이고야, 너무 열심히 하시네요. 일찍 새벽 미사 가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 작정을 하고 일어나야 되는데 똑똑똑 가브리엘 천사가 일으켜 주시나 봅니다. 네, 예, 성체를 영하면 하루 종일 마음이 기쁘지 않습니까? 또 새로운 힘을 또 주님이 주시고요. 예, 잘하고 계시니 고맙다는 마음 예 전해드립니다. 예, 루키 할머니, 예, 루키 할머님께서 너무 재밌네요. 닉네임이 예 2019년부터 집안 사정이 어려워지면서 건강까지 안 좋아서 계속 냉담하고 있습니다. 올해가 가기 전에 저는 냉담 풀고 주님께 의지하고 싶습니다. 어디로 상담받으러 가야 하나요? 제게 용기를 주세요 하셨는데요. 아유, 집안 사정이 어려워서 또 힘드셨군요. 뭐 냉담한 건 다 이유가 있어서 그런 거니까 너무 마음 깊이 슬퍼하지도 마시고 가까운 댁에서 제일 가까운 본당이 거기 본당 소속일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본당에 가시면 분명히 사무실도 있을 테니까 거기 사무장님에게 말씀을 드리거나 또 본당 수녀님이 계시거나 그러면 말씀드려보시고 제가 냉담 풀고 싶어서 왔습니다 하면 아마 쌍수를 들고 환영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 정말 용기 내시고 예 찾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다니던 본당하고 이제 멀어지셨다면 가장 가까운 성당, 예, 집에서 그 성당이 아마 소속 본당일 것 같으니까요. 그러나 이제 교적이 어디에 있었나 그게 궁금하네요. 네,
그럼 뭐 가까운 곳으로 옮길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요즘에는 네, 온라인으로 다 조회가 되니까요. 힘내시기 바랍니다. 우리 오석길 가족님들께서 루키 할머니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이제 오석길 단상 들어가겠습니다.

주님의 기도에 뛰어남. 따님들이여, 이 복음적 기도가 얼마나 숭고하고 완전한가를 하느님 앞에 높이 찬양하겠습니다. 그지없이 좋으신 스승님이 알뜰하게 지어주신 것이라 누구든지 바로 제 것으로 쓸 수 있는 것입니다. 불과 몇 마디 안 되는 말들 속에 어쩌면 그렇게도 관상과 완덕이 다 들어있는지 나는 그저 놀랄 따름입니다. 마치 이것만 배우면 다른 책들은 소용없을 것만 같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여태까지 주님이 가르치신 것은 기도와 두 높은 관상의 방법으로 묵상에서 시작하여 고요의 기도와 하나됨을 기도에 이르기까지 모두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은혜를 내리셨을 때 그 성과가 어떠한가를 당신이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기 시작하십니다. 이 기도는 모든 일을 위한 보편된 것이므로 누구나가 제 재주껏 알아들어서 제 나름으로 빌고 제 나름으로 위로를 받도록 하는 것이니 자연 희미한 채로 그냥 두셨으리라는 것이었습니다. 기도로서 정말 완덕에 나아간 사람이면 아버지의 은혜를 입어 오직 세상의 주인께 마음에 있으므로 무서워하는 것도 무서워할 것도 없답니다. 하느님께서 그들의 영혼 안에서 이루시는 결과로 보아 그들은 하느님의 기꺼하심에 크나큰 희망을 걸고 있습니다. 예수의 성녀 데레사의 완덕의 길 중에서. 네, 벌써 저문은 저녁 시간인데요. 성녀 데레사의 말씀처럼 모든 것은 지나가지만 하느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는다는 걸 마음에 새기면서 하루를 주님께 봉헌할까요? 감사와 평화로 오늘 하루 또 잘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소리 에리 부르는 결코 변하지 않는 것, 변하지 않는 것 남겨드리면서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제작의 김보궁 에밀리아나, 기술의 김수정 시몬. 네. 저는 성바오로 딸수도의 전현금 세실리아 순이었습니다. 평화를 빕니다.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AI, 블록체인이 어려우신가요? 대구 AI 허브에서는 디지털 신기술 교육을 제공합니다. 비전공자도 쉽게 시작할 수 있고 실습과 프로젝트 경험을 통해 진짜 실력을 쌓을 수 있죠. 검색창에 대구 AI 허브를 검색해보세요. 053-217-1010

이어서 오늘의 강론이 재방송됩니다. 지금 시각은 4시 50분입니다. 오늘의 강론. 예수의 성녀대례사 동정학자 기념일에 보내드리는 오늘의 강론. 담당의 천주교 장량성당 보좌 장준영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는 불행하여라. 바로 너희 조상들이 죽인 예언자들의 무덤을 너희가 만들기 때문이다. 이렇게 너희 조상들은 예언자들을 죽이고 너희는 그들의 무덤을 만들고 있으니 조상들이 저지른 소행을 너희가 증언하고 또 동조하는 것이다. 그래서 하느님의 지혜도 내가 예언자들과 사도들을 그들에게 보낼 터인데 그들은 이들 가운데에서 더러는 죽이고 더러는 박해할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러니 세상 창조 이래 쏟아진 모든 예언자의 피에 대한 책임을 이 세대가 져야 할 것이다. 아벨의 피부터 제단과 성소 사이에서 죽어간 스카르야의 피에 이르기까지 그렇게 해야 할 것이다. 그렇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 세대가 그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불행하여라, 너희 율법 교사들아.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치워버리고서 너희 자신들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려는 이들도 막아버렸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그 집을 나오시자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들은 독한 앙심을 품고 많은 질문으로 그분을 몰아대기 시작하였다.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그분을 옭아매려고 노렸던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0: 군대를 다녀온 분들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겪어본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바로 연대 책임입니다. 훈련할 때 다른 훈련병의 마지막 구령에 다 같이 얼차려를 받았던 기억, 같은 생활관의 훈련병이 떠들다가 걸려서 단체로 기합받았던 기억 등등 개인의 잘못을 모두의 책임으로 가지며 공동체 의식을 기르는 것을 군대에서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한때 책임 없는 쾌락이라는 말이 유행한 적이 있습니다. 책임지기는 싫고 내가 하고픈 대로 하고 싶기는 하니 책임 없는 쾌락을 누리겠다며 우스갯소리로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사실 그 어느 누가 책임지는 것을 좋아하겠습니까? 내가 한 일에도 책임지기가 쉽지 않은데 내가 하지 않은 일에 책임을 진다는 것은 더욱이 피하고 싶은 일이라고 느껴집니다. 이 세대가 그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무책임한 시대를 보시고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도 의아해 할 수 있습니다. 왜 내가 다른 사람들의 책임을 져야 하지? 라는 생각 말입니다. 나는 열심히 살았고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데 제 멋대로 산 사람들의 책임을 내가 같이 져야 한다는 말이 참으로 듣기 어렵고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는 충분히 예수님의 말씀을 살아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넓고 크게 보면 무책임하게 사용했던 생태 환경에 대한 책임을 지금 우리가 지고 있으며, 좁게 보면 무책임하게 남들을 대하고 이기적으로 살아갔던 시간들이 쌓여 삭막해진 시대에 대한 책임을 우리가 지고 있는 것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예언자들이 전해준 하느님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하느님 아버지는 자비하시고 우리의 고통에 함께 아파하며 같이 계셔주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을 다시금 깨달으라고 예수님께서는 강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미사를 드릴 때 제 탓이요, 제 탓이요, 저의 큰 탓이옵니다 하고 고백합니다. 순전히 나의 잘못뿐만 아니라 이 시대의 아픔까지도 남 탓, 나와 상관없는 일이 아니라 내 탓, 나와 상관있는 일이라고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반대말은 미움이 아니라 무관심이라는 말을 다시 한번 떠올려 봅니다. 사랑을 실천하자고 하면서도 관심을 가지지 않고 책임을 다하지 않는다면 사랑의 하느님에게서 멀어질 뿐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제 탓이요 하고 하느님께 고백할 수 있는 자녀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 내 주위의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책임을 함께 져주며 함께 아파하는 그런 신앙인들이 될 수 있도록 오늘 하루를 살아갑시다. 아멘.
1: 예수의 성녀대례사 동정학자 기념일에 보내드린 오늘의 강론. 지금까지 천주교 장량성당 보좌 장준영 신부였습니다. 내일도 장준영 신부의 강론이 계속됩니다. 이 프로그램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신문 협찬입니다.

0: 이야기가 함께합니다.
1: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소람상담소 이동철 신부입니다. 휴대전화에 배터리가 부족합니다 라는 알림이 뜨면 우리는 서둘러 충전기를 찾습니다. 자동차에 연료가 부족하면 곧바로 주유소로 향하죠. 그런데 정작 우리 마음의 경고등이 켜졌을 때는 어떨까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 사람을 만나는 일도 너무 힘드네. 마음의 경고등이 울립니다. 기기의 경고에는 바로 움직이면서 내 마음의 신호는 외면하고 있지 않으신가요? 24시간 상담 전화 109는 당신의 이야기를 기다립니다. 지금 바로 마음을 충전하세요. 그 어떤 일도 당신보다 우선할 수는 없습니다. 이 캠페인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이 함께합니다.

0: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대구광역시 교육청.
1: 요즘 AI 많이 쓰고 계시죠?
2: 친구와 사이가 어색해졌다면 조금 시간을 더 봐.
3: 그래, 먼저 연락할 필요는 없지.
1: AI의 답에 그대로 맞춤표를 찍고 있진 않나요?
3: 다른 의견도 들어볼까?
4: 나 오늘 수빈이랑 싸웠거든.
5: 네가 먼저 마음 열어봐봐.
1: AI의 맞춤표 뒤에 당신의 물음표를. 공익광고협의회.
6: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7: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6: 생명을 살리는 세계 최고의 바이오 그룹 한바이오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5시엔 설레는 라디오. 한국 하면요, IT 강국에 배달도 빨리, 일처리도 빨리, 빠름빠름의 대명사인데, 국제전화를 걸 때 국가번호마저도 파리 이것만 순서가요 뒤로 확 밀려버렸습니다. 한 해외 인터넷 속도 측정 업체에서 세계 각국의 인터넷 속도를 비교했는데요. 세계 1위가 싱가포르였습니다. 2위는 아랍에미레이트였고 그 다음이 칠레. 그럼 한국은 몇 위냐고요? 유선 인터넷 속도로 22위였습니다. 무선 인터넷 속도로는 세계 6위였고요. 지난 2017년에 세계 1위가 한국이었는데 그 사이 다른 나라들의 인터넷 속도가 더 빨라졌네요. 그래도 뭐 충분히 빠르게 사용하고 있으니까 답답한 건 없다 싶은데요. 빨리빨리 민족이어서 그런지 아 이거 1위를 내놨다니 승부욕일까요? 더 빨라지면 좋겠다 싶기는 합니다. 시간이 참 빨리빨리 흘러갑니다. 벌써 10월의 중턱이네요. 빨리 라디오 앞으로 오세요. 여기는 5시엔 설레는 라디오. 안녕하세요. 저는 설디 장유주입니다.

목요일 첫 곡, 다비치의 파리파리 듣고 왔습니다. 인터넷 속도는 물론이고요. 퇴근길도 빨리, 기다리던 반가운 소식도 빨리. 여러분 어서 빨리 라디오 앞으로 다 오셨죠? 여러분과 함께 이 시간 빨리빨리 나누고픈 마음에 재촉해보면서 라디오 시작합니다. 빨리 다음 순서로 가볼게요. 30년의 울림, 말씀과 평화,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5시엔 설레는 라디오입니다. 오늘 준비해온 코너, 대구와 관련된 소식을 퀴즈로 풀어보는 시간이죠. 대뜸 퀴즈 준비되어 있고요. 그리고 목요일 코너, 생활 속 꿀팁을 공유해보는 시간, 꿀팁 한 스푼, 바로 써먹어요 시간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나만의 그 귀금속, 보석들 관리하는 꿀팁 알아볼 건데요. 나 이런 꿀팁 있다 하시는 분들은 미리미리 보내주셔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상큼한 설레라표 에세이, 비타민 5시까지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대구 CPBC 청취 인증 이벤트 30주년 이벤트는 계속된다.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을 실시간 생방송으로 듣고 보고 있다는 사진 보내주신 분들 중에 추첨 통해서요. 저희가 선물 보내드릴 건데요. 지금 설레라 듣고 계시다면 라디오 주파수와 방송을 듣고 계신 시간 나오도록 사진 찍어 보내주시면 되고요. 또 CPBC 빵을 통해 듣고 계시는 분들은 화면을 캡처해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역시 방송 시간이 나와야 합니다. 지금 설레라 함께 하시면서 인증샷도 찍어서요. 문자번호 샵 0931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저희가 오늘까지 받아보고 내일부터 추첨 통해서 커피 쿠폰 보내드릴게요.

성시경 좋을 텐데 듣고 왔습니다. 2464님이 오늘 인증샷입니다 하시면서 지금 차 안에서 라디오 듣고 계신 사진 보내주셨는데요. 맞아요, 맞아요. 이렇게 보내주시면 됩니다. 인증샷 이벤트 오늘까지니까요. 방송 들으시면서 설레라로 보내주시면 좋겠고요. 감기 조심하세요 하시면서 문자 남겨주셨네요. 오늘 아침은 기온이 더 떨어져서 그 몇 도이지? 하고 봤더니 한 8도, 9도 이렇더라고요. 그래서 완전 이거는 아침 겨울 날씨다라고 생각했는데 또 오후가 돼서 기온이 오르더니 진짜 완연한 가을 날씨라서 이게 가을이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침에는 겨울이었다가 낮에는 가을 갔다가 더위 많이 타시는 분들은 초여름까지도 느끼실 수가 있고 다시 저녁이 오면은 이제 뭐 초겨울까지 느낄 수 있는 그런 사계절이 하루에 다 담겨 있는 게 가을 날씨인 것 같거든요. 진짜 이럴 때는 감기 조심하셔야 돼요. 3529님께서 설디님 안녕하세요. 갑자기 빵톡을 로그인하라고 하네요. 휴 하시면서 보내주셨는데요. 뭔가 그 빵톡의 아이디랑 비밀번호를 다시 한번 쳐야 되는 설정이 바뀌었을까요? 3529님 휴 하시는 거 보니까 나 비밀번호 뭘로 해놨었지? 라고 지금 헷갈리시는 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도 늘상 같은 비밀번호를 우리가 쓰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뭐 변경을 해라 해서 갑자기 변경하고 나면 그 다음에 로그인할 때 뭐였더라? 막 이러면서 너무 헷갈리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가끔 나와의 채팅 그 깨톡에다가 무슨 사이트 비밀번호 이것 하면서 적어놔요. 그걸 제가 적으면서도 이게 비밀번호로서의 어떤 기능이 지금 있나? 나와의 이 채팅에 어느 사이트의 비밀번호가 뭐다라고까지 내가 이렇게 상세하게 기록해 놓는데 누가 봐도 내가 아니어도 접속할 수 있겠다 막 이런 생각이 들면서 허둔숨이 나기도 하고 그리고 늘상 잘 들어가서 비밀번호 뭐였는지 이미 잊어버린 그런 어플이나 사이트에서 갑자기 다시 로그인하라고 하면은 막 인증부터 시작해야 돼서 할 게 너무 많으니까 이렇게 휴 하면서 한숨이 날 때가 있긴 합니다. 그래도 차분차분히 하다 보면은 나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다시금 찾을 수 있으니까요. 한번 다시 해보시고요. 설레를 함께 하시면서 또 이 시간 동안 힐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퀴즈 풀러 가볼까요?

대뜸 퀴즈. 대구의 소식을 뜸 들이지 않고 바로 대뜸 전해드립니다. 오늘의 대뜸 퀴즈는요, 대구 달서구 소식입니다. 대구 달서구 두류공원 228 자유광장에서 오는 17일 20회 대구 자원 이것 박람회가 열립니다. 자원 땡땡 신규 신청도 받고요. 체험도 해보면서 이것의 가치와 중요성을 알리고 시민들의 참여를 하도록 하기 위한 그런 행사인데요. 자원 이것, 자원 땡땡, 자원 땡땡자들의 재능 기부로 악기 연주와 노래, 댄스 공연을 선보이는 문화 공연 한마당도 열리고요. 어린이 행복 놀이터, 그리고 아나바다 장터, 분야별 이것 활동을 체험해 볼 수 있는, 이것과 가까워질 수 있는 축제의 장이 되겠습니다. 이것은요, 대가를 받지 않고 내가 아닌 누군가를 위해 노력을 아낌없이 나눠주는 말을 뜻하는 것인데요. 이것은 무엇일까요? 1번 봉사, 2번 주사 중에 정답 선택하셔서 문자번호 샵 0931번으로 보내주시고요. 힌트송을 준비를 해왔는데 이게 대가를 받지 않고 내가 아닌 누군가를 위해 노력을 아낌없이 나눠주려면 마음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마음송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1번 봉사, 2번 주사 중에 정답 선택하셔서 문자번호 샵 0931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오늘 정답 보내주신 분들 중에 추첨 통해서 설레라에서 준비한 선물 보내드릴 건데요. 오늘은 날씨가 쌀쌀하니만큼, 오전에 좀 이렇게 쌀쌀했으니만큼 컵라면 이용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선물을 지정해서 말씀드려보네요. 컵라면 이용권 보내드릴 테니까 문자번호 샵 0931번으로 정답 받아보도록 하고요. 강하늘 조봉래가 함께 부르는 사랑하는 마음 듣고 오겠습니다.

세시봉 영화 OST 강하늘 조봉래가 함께한 사랑하는 마음 듣고 왔습니다. 스피링 왈츠님이 정답 보내주시면서 노래가 따뜻하네요 라고 해주셨는데요. 그쵸. 마음이 이렇게 있어야 우리가 내가 아닌 누군가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시간도 쓸 수 있는 거고 나눠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게 또 마음이 따뜻해지는 일이기도 하고요. 오늘 대뜸 퀴즈 정답은 이것입니다. 내 개인이 아닌 다른 일을 위해서 모두의 공동체를 위해서 아낌없이 나의 힘을 나눠주는 일을 이것이라고 합니다. 성당에서도 이것 활동 많이 이루어지고 있죠. 미사와 전례를 위한 이것도 있고 또 무료급식소에 힘을 보태는 어려운 이웃을 위한 이것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 활동이 많아질수록 사회는 더 따뜻해질 텐데요. 과연 이것은 무엇일까요? 1번 봉사, 2번 주사 중에 정답 선택해 주시고요. 문자번호 샵 0931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정답 맞춰주신 분들 중에 추첨 통해서 설레라에서 준비한 기프티콘, 오늘은 편의점 컵라면 이용권 보내드릴 거고요. 봉사와 주사 중에 정답 선택해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여러분들은 이것 해보셨나요? 아니면 나는 지금도 이것 활동을 하고 있다. 내가 하고 있는 이것 활동 있으시면 그것도 문자로 같이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문자번호 샵 0931번으로 여러분들의 정답 받아보면서 힌트송 한 곡 더 듣고 정답 발표로 돌아올 건데요. 아이유가 부르는 마음을 드려요 듣고 올게요.

아이유 마음을 들여요 듣고 왔습니다. 대뜸 퀴즈 오늘의 정답은요. 봉사였습니다. 9485님께서 참예수님 봉사 1번입니다. 사회복지에 봉사하고 있어요. 재미있어요. 하고 나면 보람있어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분당의 사회복지회에서 봉사하고 있으신 걸까요? 저도 이제 사회복지회에 인터뷰를 종종 갈 일이 있었는데 가면은 뭐 김장 담궈서 주변에 나눠주시고 아니면은 꼭 그런 특별한 날 아니더라도 주변에 이제 어르신들 방문해서 도시락을 드리기도 하고 이런 것들 하시더라고요. 또 설날이나 이럴 때는 떡국 나눠주시고 근데 그런 거를 준비하는 시간도 들고 힘도 들고 정성이 다 들어가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 계신 모든 분들이 9485님처럼 재미있어요? 하고 나면 정말 보람있어요? 감사하다는 말을 들을 때 너무 뿌듯해요? 라는 이야기들을 해주시더라고요. 마음을 나누는 일인데 그 마음이 배가 돼서 나한테 돌아오는 일이 봉사인 것 같습니다. 0704님도 여섯 가족 먹을 식사 준비하면서 빵톡으로 들어봅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 와 여섯 가족 식사 준비면 일단 정말 정신없는 지금 시간 보내고 계시네요. 정답을 봉사하고 보내주시면서 아이들과 유기견 봉사활동하고 있어요. 반려견 키우고 싶어 해서 우선 반려견을 보고 만지며 느껴보면 좋을 것 같아 하고 있어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너무 또 좋은 봉사활동 아이들과 함께 하고 계시네요. 유기견 봉사활동. 우리가 아이들이 흔히 나 강아지 키우고 싶어 나도 뭐 잘할 수 있어 내가 다 돌볼 거야 하면서 반려견을 키우고 싶어들 하잖아요. 근데 그 반려견을 데려온다는 것 그래서 우리 집에서 함께 키우는 게 단순히 그냥 귀여워서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 반려견의 일생을 어쨌든 우리 가족이 온 가족이 책임지는 일이기 때문에 쉬운 마음으로 입양을 하거나 반려견을 데려와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저도 있는데요. 0704님은 먼저 유기견 봉사활동을 하면서 그런 책임감을 기를 수 있는 마음들을 심어주고 있으신 것 같아요. 너무 좋은 봉사활동입니다. 4248님은 1번 하고 보내주시면서 오늘 휴무라서 추워지기 전에 쌓인 집안일, 버려야 할 것, 나눔할 할 것, 두고 써야 할 것들 창고 정리하려고 하는데 엄두가 안 납니다. 설레라 들으면 힘내보겠습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어느 정도 지금 진행이 되셨나요? 저도 진짜 이거 너무 어려워요. 그 창고, 뭐 팬트리 아니면은 여기저기 이렇게 서랍장 안에 그냥 일단 눈에만 안 보이게 넣어두었던 잡동사니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모르겠다. 다음 계절이 올 때 그때 내가 정리하겠지 하면서 대강 넣어놓은 가을옷, 겨울옷 이런 거를 이제 다 봉인해제해야 될 그런 시간이라서 엄두가 나지 않는다는 말이 너무 공감이 됩니다. 해야지 일단 마음먹는 게 어렵고요. 마음먹는 걸 실천하기까지가 진짜 어려운데 일단 창고에 있는 거 다 꺼내셨어요? 그럼 절반 이상 성공하신 거예요. 꺼낸 채로 우리가 살아갈 수는 없기 때문에 다시 또 넣어야 되잖아요. 이제 넣기만 하면 됩니다. 4248님 힘내시고요. 5392님이 봉사입니다 하고 정답 보내주셨네요. 봉사 정답이었습니다. 6154님은 정답 1번 봉사입니다. 퇴근길 차는 막히지만 상큼한 목소리에 좋은 방송이 있어서 라디오 들으면서 퇴근하고 있습니다. 빨리 가서 두 아들 저녁 지어야 해요. 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시면서 보내주셨는데요. 제가 더 감사합니다. 퇴근길 지금 차가 좀 막히기 시작했죠. 집에 가는 길 마음은 급한데 두 아들의 배고파할 두 아들의 저녁을 빨리 차려야 하는데 차는 내 마음처럼 빨리 가지 못하고 그럴 때 저도 좀 답답하더라고요. 근데 또 내 마음처럼 자동차들이 빨리빨리 비켜주거나 그 교통량이 내 마음처럼 되는 게 아니니까 유기로사님 설레라 들으시면서 이 시간만큼 나에게 집중할 수 있는 이 차 안에서의 시간만큼 온전히 즐기시고요. 도착하면 후딱 올라가서 맛있는 밥을 차려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오늘 저녁 메뉴는 뭔지도 좀 궁금하고요. 4023님이 1번 봉사, 3529님도 1번이요 하고 보내주셨고 1166님도 1번 봉사하고 정답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대뜸 퀴즈 정답 봉사였죠? 대구시가
오는 17일 달서구 두류공원 또 228 자유광장에서 20회 대구자원 봉사박람회를 연다고 전했는데요. 이번 행사에 가면 우리 지역의 어느 곳에서 우리 힘이 어떻게 자원봉사로 쓰일 수 있을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겠습니다. 나누는 일만큼 뿌듯하고 보람된 일이 있을까요? 자원봉사로 모두가 행복해지는 시간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행사가 되겠습니다. 오늘 정답 맞춰주시는 분들 중에 추첨 통해서 저희가 컵라면 이용권 보내드릴 거고요. 오늘 선물 받으실 분들께는 저희가 개별적으로 문자 연락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뜸 퀴즈는 내일 다시 돌아옵니다.

0: 꿀팁 한 스푼 바로 써먹어요. 생활 속에서 바로 써먹을 수 있는 꿀팁 여기 있습니다. 생활 곳곳에서 쓸 수 있는 여러분의 꿀팁 들어보는 시간, 꿀팁 한 스푼 바로 써먹어요 인데요. 여러분도 나만의 꿀팁 노하우 있으신가요? 이 시간 바로 다 방출하고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의 꿀팁 주제는요, 반짝반짝 귀금속을 잘 관리하는 꿀팁인데요. 단단하기론 다이아몬드만 한 게 없고 천년만년 간다 그럼 금만 한 게 없지만, 관리를 하다 보면 흠집도 나고 빛을 잃을 때도 있잖아요. 우리 집에 잘 가지고 있는, 혹은 잠자고 있는, 아니면 내가 매일 하고 있는 이런 귀금속들 어떻게 관리하면 좋을지 관리 꿀팁 알아볼 겁니다. 여러분들만의 꿀팁 있으시면 알려주시면 되는데요. 문자번호 샵 0931번으로 받아보도록 할게요. 어떤 귀금속들 애정하시나요? 금으로 된 뭐 반지, 은반지도 있을 수 있고, 팔찌, 목걸이, 진주 귀걸이 뭐 이런 것들도 있고, 이런 것들 일상생활에서 쓰는데 그냥 항상 끼고 있는 분들 많잖아요. 그것도 괜찮을까요?
1: 이제 각 그 보석이라든지 이런 게 따라서 금 종류는 끼고 있어도 어떤 변함이 없는데, 보석, 진주라든지 이런 보석이 들어가 있으면 그거는 그 열이라든지 이거 세제라든지 이런 게 묻으면 변색이 될 수 있고, 또 상품에 진주 같은 건 상할 수도 있고 그래.
0: 금은 괜찮은데 그 금반지에 뭐 진주가 올라가 있다거나 아니면은 귀걸이가 은이라던가 하는 것들은 항상 끼고 있으면 상할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그러면 은은 어떻게 관리를 하면 좋을지도 여쭤봤어요.
1: 은은 은 자체 그 성격상 색깔이 가게 돼 있어요. 가만히 공기와 접촉이 되면 변색이 되게 돼 있어요. 그 부분은 일반 손들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이제 거기에 크리너가 있어. 그걸 거기에 끈을 꼭 담그면 세척이 돼.
0: 전 이런 걸 닦아도 돼요?
1: 린스 로션보다는 어떤 치약이라든지 이런 거 가지고 같이 문질러서 이렇게 하면 좀 깨끗해질 수 있습니다.
2: 치약도? 예.
0: 치약이랑 이런 것들로, 아니면 은 전용 세척제 같은 걸로 평소에 관리를 해주면 좋다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우리가 데일리로 매일매일 착용하는 귀금속 보석 중에 진주가 또 있죠. 진주는 또 다르대요.
1: 그거는 진주나 이런 거는 물에도 세척을 하시면 안 되고, 보드라운 가제나 티슈 같은 걸로 닦아서 보관하셔야 되고, 진주라는 열에도 약하거든요. 목욕탕 같은 데 끼고 가시면 안 되고, 샤워한 데도 끼고 가시면 안 되고.
2: 진주도 막 종류가 많잖아요.
0: 진주를 정말 데일리로 착용을 하는 분들이 많은데, 샤워할 때, 목욕탕 갈 때, 찜질방 갈 때, 사우나 갈 때 이럴 때도 그냥 내 몸처럼 이렇게 착 붙여놓고 간다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진주는 열에 약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조심해 주셔야 되고, 마른 천이나 거즈 같은 걸로 잘 관리를 해주면 된다고 하시네요. 그리고 가장 많은 경우일수록 보관을 잘못해서 잃어버리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1: 서로 이게 부딪히지 않게 따로따로 항상 이 모든 보석, 반지, 목걸이를 전부 다 따로따로 투명한데, 이제 옛날에는 손님들 전부 다 휴지에 싸서 버리고 잊어버리고 이런 게 많은 게 있는데, 내가 놔둘 때는 정신있게 잘 놔뒀는데 나중에 그 휴지가 나오면 웬 휴지냐 하면서 버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어요. 그리고 그것도 그렇게 해가 버리는데, 투명한 비닐봉투에 넣어서 싸놔놓으면 내 눈에 보이니까 괜찮아. 지퍼백도 되고 그냥 비닐봉투 하면 요즘 조그마한 거 많이 나오거든. 거기다 개개별로 딱 넣어. 그럼 서로 부딪히지도 않고 또 상하지도 않고.
0: 개별적으로 보관을 하는 게 좋다. 작은 비닐봉지나 여러 가지 그런 보관 아이템, 파우치 같은 게 있으면 그곳에 부딪히지 않도록 보관하는 게 좋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귀금속도 세심한 관리를 해야 처음처럼 더 오래 반짝반짝 빛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만의 혹시 관리법 있으시면 나눠주실래요? 금이나 은, 뭐 14K, 18K 관리비법 등 여러 가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나의 특별한 반지나 귀걸이 있다 하시면은 자랑해주셔도 좋고요. 귀금속 관리 꿀팁 문자번호 샵 0931번으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올 건데요. 테티서가 부르는 트윙클 듣고 올게요. 아!

소녀시대 트윙클 듣고 왔습니다. 우리가 맨 처음에 이런 귀금속 뭐 반지나 귀걸이나 목걸이 이런 거살 때는요, 진짜 트윙클 트윙클 막 반짝반짝 빛나는 게 영롱해서 사게 되잖아요. 아, 이런 거 너무 예쁘다 하면서 홀린 듯이 구매하게 되는데, 그 반짝반짝함을 좀 유지를 하려면 평소에 관리를 좀 해줘야지 됩니다. 어떻게 관리하면 좋을까요? 오늘은 귀금속 관리 꿀팁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요. 이 보석은 종류에 따라 단단함이나 열이나 물이나 화학물질에 견디는 그 정도가 다 다르다고 해요. 그래서 각각의 특성에 맞게 관리를 해야 되는데요. 제가 조금 더 자세하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다이아몬드. 미지근한 물에요. 중성세제를 소량 풀어서 부드러운 솔, 아주 부드러운 솔로 닦으면 기름때를 제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진주. 땀과 화장품에 민감해요. 착용한 뒤에는 부드러운 천으로 닦아주는 게 아주 중요한데요. 향수나 헤어스프레이가 직접 닿지 않도록 하고요. 다른 장신구와 부딪혀 표면에 흠집이 생기지 않도록 따로 보관해야 합니다. 진주는 조금 여린 그런 장신구인가 봐요. 집에 흔히들 하나씩 가지고 있을 금이나 도금 액세서리 관리법도 있는데요. 14K, 18K 금 장신구의 경우에 착용한 뒤에 부드러운 천으로 땀과 유분을 닦아주는 게 좋다고 합니다. 때가 많이 묻었다면요. 미지근한 물에 중성세제를 소량 풀어서 아주 가볍게 세척하고요. 깨끗한 물로 헹군 뒤에는 부드러운 천으로 물기를 꼼꼼히 제거해 줘야 합니다. 14K나 18K

3개 모두 순금보다 다른 금속이 많이 섞여 있긴 하지만 함량만으로 변색이나 손상 정도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니까요. 보석이 박혀 있거나 표면에 별도 처리가 된 제품은 세척 전에 주의해야 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실버 액세서리는요, 공기 중에 황 성분 등과 반응해서 검게 변색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은 전용 광택천으로 부드럽게 닦고요, 공기와 습기에 오래 노출되지 않도록 밀폐형 주머니에 보관하면 변색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는데요. 다만 유화 처리된 제품이나 진주 보석이 함께 세팅된 제품은 은 세척제를 사용하기 전에 제품별 관리법을 확인해야 한다고 하니까요. 주의하셔야겠죠? 그리고 우리가 지나가다가 그냥 은인지 금인지 뭐 어떤 보석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패션 주얼리나 저가 액세서리를 구매할 때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소재가 스테인리스 스틸인지 황동인지 합금인지에 따라서 관리법이 다르다고 합니다. 소재를 난 도저히 뭔지 모르겠다, 살 때도 나는 이거 물어보지 않고 샀다 하시면은요, 세정제를 사용하기보다, 물로 세척하기보다 부드러운 마른 천으로 닦는 게 가장 무난하다고 하네요. 특히 귀걸이 침이나 목걸이의 그 연결 부위 같은 경우에는 땀과 습기가 남기가 쉬워서 착용 후에 잘 닦아줘야 합니다. 그러니까 보니까 각각의 그 보석의 종류, 귀금속의 종류에 따라 조금씩은 다 다르지만 전후로 관리를 좀 잘해줘야 하는 것 같다. 그리고 땀이나 유분이나 습기 이런 데 특히 취약한 장신구들이 있으니까 우리 집에 그런 장신구가 있다 하시면은 지금 귀담아 들으셨다가 아 요렇게 해놔야겠구나 라고 또 꿀팁을 얻어가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장신구를 착용하고 나서 있잖아요. 장신구를 착용하고 나서는 요렇게 닦아주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장신구를 착용하기 전에 있죠. 우리가 보통 나갈 때 준비를 다 마치고 마지막으로 목걸이도 한번 해보고 귀걸이도 한번 하고 팔찌 같은 걸 하면서 거울로 나가기 전 나의 모습을 체크하는 거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게 향수를 뿌렸거나 로션을 바른 상태라면은 이게 충분히 마른 뒤에 그리고 나서 착용을 하시는 게 좋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향수 칙칙 뿌리고 바로 팔찌나 뭐 시계 같은 거 끼고 나가시지 말고요. 로션 같은 거랑 선크림 잔뜩 바르고 난 다음에 바로 목걸이를 한다던가 이런 거는 좀 피해 주시면은 좋을 것 같고요. 요런 게 다 잘 마른 이후에 해주시면 좋다고 하니까 요것도 잘 기억을 해두시면은 좋겠죠? 오늘 꿀팁 한 스푼 여기까지입니다. 나는 이런 장신구들 가지고 있어서 잘 활용해 봐야겠다 하시는 것들 있으시면 오늘 유용한 꿀팁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저희는 에픽하이의 플라이 듣고 올게요.

오늘의 비타민 5시. 한창 딸의 사춘기를 겪고 있는 중1 딸을 둔 사람과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는데요. 뾰족뾰족 날이 서고 감수성이 예민하다 못해 폭발 직전이라는 그 딸이 어느 날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엄마, 내가 사춘기가 제대로 뭔지 보여줄까? 사춘기를 어떻게 보여줘? 이런 말을 하면 사춘기래. 하늘을 봐. 우리가 하늘을 바라보는 이유가 뭔지 알아? 그건 바로 신과 가까워지기 위해서야. 그 이야기를 듣고 한참을 웃었습니다. 그렇죠. 이게 사춘기의 허세죠. 우리도 사이좋은 그 월드에 이런 말 많이 해봤잖아요. 세상은 나를 모르지만 나는 세상을 너무 잘 알아버렸다. 별은 어둠 속에서 가장 빛나는 법. 평범하게 살기엔 내 영혼이 너무 시끄럽다. 이런 말들 말이죠. 그런데 가을에 푸르른 하늘을 보다가 든 생각인데요. 사춘기 딸의 그 말은 실천해봐도 괜찮겠습니다. 오늘의 비타민 말, 하늘을 왜 바라보는지 알아? 하느님과 가까워지기 위해서라니까요.

비타민 5C에 이어서 어른들은 몰라요. 이건주와 아이들 목소리로 듣고 왔습니다. 옛날에 사춘기 때는 어른들이랑은 정말 대화가 안 된다 막 이런 생각 한 적이 있었는데 제가 지금 그 어른이 됐네요. 대화가 안 된다고 느끼는 청소년 저를 보면서 누군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겠죠. 사춘기 때는요, 별말 아닌 것도 우리가 좀 거창하게 말하게 됩니다. 세상의 비밀을 혼자 알아낸 것처럼 말하게 되기도 하고요. 그런데 가끔은 그런 허세가 우리에게 필요한 말을 건네기도 합니다. 오늘은 가을 하늘 한번 올려다 보세요. 저 푸른 하늘 넘어 하느님과 조금 더 가까워지는 시간 될 수도 있잖아요. 끝곡으로 장현철의 걸어서 하늘까지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우리는 내일도 함께 설레기로 해요.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남은 시간 5분. 안동한 후 사과 간고등어까지 맛이 어떻습니까?
2: 기가 막힙니다.
3: 2016 안동 농축특산물 직거래 장터 완미껴 안동장터 서울광장에서 10월 26일부터 28일까지
1: 착한 가격에 경품 이벤트도 부탁해.
4: 9회 말 투아웃 홈런이면 끝납니다. 아, 큰 타구! 파울입니다!
5: 폴!
6: 네, 맞습니다. 파울입니다.
4: 아, 홈런이라고 주장할 수도 있었지만 스스로 파울을 인정했습니다.
7: 정직한 한마디, 상대를 향한 존중, 규칙을 지키는 용기. 그것이 진짜 홈런입니다. 진짜 승리는 규칙을 지키는 용기와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대구광역시 교육청과 대구광역시 체육회가 함께 만드는 학교운동부 청렴 캠페인. 약속과 존중으로 더 강한 팀, 함께 성장하는 미래를 대구광역시 교육청이 응원합니다.
8: 쉼없이 달려온 일상, 지금 어디에 서 계신가요?
9: 가지산과 신불산이 품은 영남

0: 자연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시간.
1: 그 고요함이 지친 마음을 다독여줍니다.
0: 나를 살리는 길, 울주 힐링로드.
1: 지금 울산광역시 울주군 천주교 순례길에서 온전한 비움을 경험하세요.
0: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힐링 캠페인은 울주군과 함께합니다.
2: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252번, 성모여 우리 위해.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0: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1: 아멘.
0: 주님의 천사가 마리아께 아뢰니
1: 성령으로 잉태하셨나이다.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주님의 종이 오니
1: 그대로 제게 이루어지소서.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이에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1: 저희 가운데 계시나이다.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천주의 성모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시어
1: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0: 기도합시다. 하느님, 천사의 아뢰므로 성자께서 사람이 되심을 알았으니 성자의 순환과 십자가로 부활의 영광에 이르는 은총을 저희에게 내려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1: 아멘.
0: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1: 아멘. 아멘.

0: 이러니 잠이 안 올 수 있나.
1: 흑표옥 침대 대구 중고점 오픈. 34년 전통 흑표옥 침대 오픈 기념 특별 혜택. 달라진 흑표를 체험 방문하세요. 흑표옥 침대 대구 중구점 경대병원역 4번 출구 계층 5층 416-8989.
2: 안녕하세요. 경일대학교 만화애니메이션학부 류지원 교수입니다. 이제 카메라만으로 영상을 만드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AI는 장면을 생성하고 배우를 만들고 현실 없는 세계까지 구현합니다. 하지만 무엇을 만들지, 어떻게 실제처럼 보이게 할지, 그 기준과 구조를

0: 를 정하는 것은 바로 사람입니다. 우리는 AI를 사용하는 방법이 아니라 AI로 영상을 설계하는 방법을 가르칩니다. AI 시대의 영상은 예술과 공학이 함께 만들어갑니다.
1: 이 캠페인은 나를 키우고 세상을 키우는 경일대학교와 함께합니다.
2: 어르신들의 경험도 청년들의 열정도 모두 각자의 시대가 만든 장점입니다. 시대의 차이가 세대 차이가 되지 않도록 대화와 공감으로 서로를 이어주세요. 함께 사는 대구, 세대를 잇다. 대구 경북 방송광고발전협의회.
3: 기사님, 시사천국으로 가주시죠. 김준일의 시사천국.

국무회의 생중계 범위를 줄이는 것이 바람직하다. 최근 한성수 총리 주재 장관 초청 만찬에서 10여 명의 장관들이 총리에게 이런 의견을 냈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습니다. 기사에 나온 생중계 국무회의 부작용 사례는 구체적입니다. 지난 2월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농지까지 투기 대상이 됐다고 지적한 뒤 농지 전수조사가 시작됐는데 최근 농민들의 반발로 대상이 대폭 축소됐습니다. 지난 7월엔 촉법소년 연령 기준 하향에 대한 공론화를 통해 현행 14세에서 13세로 낮추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진 것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이 너무 미약하지 않느냐고 지적을 하면서 최대 2년을 낮추는 방안을 포함해 추가 의견 수렴 절차를 밟았다고 합니다. 7월 국무회의에서는 또 노란봉투법상의 쟁의 행위 대상이 너무 넓다며 시행령을 통해 기준 마련을 지시했으나 법 위에 시행령이 있다는 논란으로 시행 지침 개정에 그쳤습니다. 국무회의 생중계는 이재명 정부의 치적 중 하나입니다. 정책 결정 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되면서 국민들이 국정 운영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실시간으로 의견 개진도 가능해졌다고 정부는 평가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 시절 비슷한 방식으로 대국민 소통을 강화한 경험이 있습니다. 하지만 부작용도 분명합니다. 보스 눈치 보기에 급급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대통령 입장에선 답답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처럼 대통령에게 모든 권력이 집중되어 있는 국가에서 대통령 의견에 공개적으로 반대하는 부담을 질 수 있는 장관이 몇이나 될까요? 게다가 공개석상에서 부처 장관을 질책하면 장관은 의견을 개진하기가 더 곤란합니다. 지지자들에게 반개혁 장관으로 좌표가 찍히는 부담을 지고 싶지도 않을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임광현 국세청장의 대통령 비서실장 임명은 여러모로 의미심장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2월에는 만국적 부동산 투기를, 3월에는 주가 조작 폐가 망신을, 5월에는 산불 카르텔을, 9월에는 생활물가 불안을 언급했습니다. 이때마다 국세청장은 즉각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대통령은 국세청장이 일을 잘한다며 수차례 공개 칭찬했습니다. 국세청도 사정기관의 하나로 받아들여지는데 대통령 말 한마디에 세무조사가 춤을 추는 것이 꼭 바람직한 것일까요? 결국 이번 비서실장 인사는 대통령 지시를 얼마나 토달지 않고 잘 이행하는지를 보겠다는 선언이나 다름없습니다. 결국 대통령이 바뀌어야 합니다. 몇 달 전 만기 칠남시 국정운영이 지적

0: 대통령도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집단지성이 작동할 수 있도록 대통령이 말을 줄여야 합니다. 성공의 경로, 의존성, 함정에 빠지지 않길 바랍니다. 10월 15일 목요일 CPBCFM 김준일의 시사천국 문을 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엔젤스 여러분 환영합니다. 올해 마지막 라디오 청취율 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02로 시작되는 번호가 오면은 반갑게 통화 버튼을 눌러서 저녁 6시에 CPBC 김준일의 시사천국을 듣습니다 라고 답변해 주시면 저희에게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유튜브 김준일의 시사천국도 항상 라이브가 열려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천국문 기분 좋게 활짝 열어보겠습니다. 잠시만요.
1: 저출생 극복 지원으로 청년 지원으로 MG 새마을금고.
2: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특허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전화 1577-1352 1577-1352.
0: 소음 속에서 논리를 찾아가는 곳. 여기는 김준일의 시사천국입니다.

0: 매일같이 흙먼지가 날리는 여의도 지상계 정치판 답답하고 어지러우시죠? 봉우리 끝 어딘가에서 40년간 정치판을 내려다본 진짜 고수 두 분의 천상계 평론 만나보겠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특임 교수 이종훈 시사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예, 첫 번째 이슈는 청와대 비서실장 인선인데요. 정치인 출신 강훈식 실장에 이어 정통 관료 출신 그리고 정치권 경험이 있지만은 비례의원 1년 정도로 했기 때문에 사실 관료라고 보는 게 맞죠. 임광현 국세청장이 2기 비서실장으로 발탁이 됐습니다. 성기용 청와대 홍보소통수석 이야기부터 들어보겠습니다.
2: 경제 관료로서 20여 년 이상 예. 성장해오는 과정에서 능력을 입증해왔고 실제로 그의 어떤 역량을 성과로서 이렇게 나타내지 않았습니까?
3: 예.
2: 그런 점들이 일하는 비서실장으로서의 어떤 책임자로 판단돼서 대통령은 발탁했다고 생각되고요.
0: 뭐 어제도 좀 얘기가 나왔는데 이거 임광현 국세청장을 비서실장으로 임명할 것을 예측한 뭐 평론가도 없었고 정치인도 없었고 하다가 한 시간 전까지 거의 뭐 보안에 붙여졌다 이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뭐 깜짝 카드다 여러모로 좀 평가할 것들이 많은 것 같은데 먼저 최창렬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1: 저는 아주 예상 밖이에요. 이번에 비서실장 인선에 특별히 이제 주목이 갔던 이유는 다른 때와 달리 국정 쇄신의 하나의 메시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0: 예.
1: 흔히들 우리가 뭐 인사는 메시지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이번이 특히 저는 그런 경우라고 생각을 합니다. 비서실장 인선을 계기로 해서 지난번 2기 내각이 사실 실패했잖아요. 2기
0: 예.
1: 개각을 통해서 뭔가 국정을 쇄신하고 분위기 좀 바꿔보려는데 그게 완전 실패했어요. 김승원 후보자도 그랬고 용혜인 후보자도 마찬가지고. 이번에 2기 비서실장 보니까 관료 출신이에요. 아까 말씀처럼. 말이 뭐 정치인 출신이지 비례대표 1년 했으니까.
0: 예.
1: 관료고 정통 관료예요. 행정고시 출신이고 국세청장을 비례대표 하다가 국세청장으로 이제 발탁됐는데 어쨌든 뭐 결과적으로 총론적으로 얘기하면 일단 정무적이고 통합형보다는 실무형 관료의 어떤 행정가형을 이제 발탁을 한 건데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어쨌든 전반적으로 이제 그립을 강하게 쥐고 비서실장은 이제 거기에 대해서 실무적으로 이제 보필하는
0: 예.
1: 그냥 비서의 장으로 하려 하는 느낌이 들어요. 근데 우리가 비서실장에 주목한 이유는 단순하게 비서실장 여타의 비서실장과 달리 당정청과의 관계도 있고 또 대통령과 국회와의 관계도 있고 말이죠. 여러 가지 아주 다층적이고 복합적인 게 비서실장이거든요.
0: 예.
1: 그래서 대통령 비서실장이 이걸 다 하는 기구이기 때문에 일종의 권력기관이에요. 비서실 자체가.
0: 예.
1: 대통령 못지않은 권력기관인데 그 권력기관의 수장이 이번에 너무 실무형이라서 깜짝 놀랐어요. 예상을 완전히 뒤엎고. 근데 아직은 뭐 평가하기에 이르다고 보는데
0: 예.
1: 아무튼 이제 만기 칠남이라는 지적이 많이 있었잖아요. 만기 칠남을 이어가겠다라는 메시지를 읽힐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이게 아직은 이제 긍정이다 부정이다라고 전 단호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0: 예.
1: 야당에서는 상당히 비판적으로 보고 있는데 실무형이면서 뭔가 이제 세금, 세제 이런 거에 상당한 이제 신뢰를 나타내는 건데 그게 좋을 수도 있어요.
0: 예.
1: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비서실장은 뭔가 좀 이제 중후하면서 중량감이 있고 대통령에게 뭐 쓴소리까지라고는 감히 얘기를 안 하더라도 그래도 말을 좀 할 수 있는 이분이 그렇게 할 것 같지는 않아 보여요.
0: 예.
1: 관료 출신인데 특성도 있고 또 이재명 대통령이 대표 때부터 그리고 대통령 그 후보 때도 상당히 많이 세금 정책에 대해서 조세 정책에서 이제 조언을 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이런 상황에서 과연 비서실장이 크게 아우르게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사실은 우려가 있는 건 사실이다.
0: 알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정무적 이제 갈등이 뭐 당내 갈등도 있을 수 있고 부처 간의 이견 조율 뭐 이런 것도 있는데 그런 정무적 능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냐 이게 좀 의문이다 말씀해 주신 것 같고요. 이종훈 평론가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4: 한마디로 무시무시한 카드를 꺼내들었다.
0: 무시무시해요?
4: 네.
0: 별로 얼굴이 무시무시하게 생기지는 않으셨던데.
4: 이거 문자로 줄이면 너희들 다 죽었어.
0: 그 정도로 보십니까?
4: 예. 그러니까 이분이 이 국세청 그 조사라인 출신이잖아요.
0: 예, 예.
4: 조사국장도 보통 한 번 하기도 어렵다는 걸 여러 번 하셨고. 그런데 국세청 조사국이 뭘 하는 곳입니까? 세무조사 하는 곳입니다. 세무조사 얼마나 어마무시하신지 아시죠?
0: 예.
4: 얼마나 기업들이 떠는지 아시죠? 우리나라에 물론 가장 정보력이 뛰어난 조직은 국정원입니다.
0: 예.
4: 정보라인이 제일 강하죠. 그리고 과거에 그보다 좀 약하지만 그 못지않았던 것이 사실은 검찰 정보라인이었는데 검찰은 지금 해체돼 버렸단 말이에요.
0: 예.
4: 그러면 이제 세 번째로 과연 어디를 꼽아야 될까요? 경찰 정보 라인과 국세청 정보 라인이 있는데 사실은 국세청 정보 라인도 굉장히 강합니다.
0: 그렇군요.
4: 예. 네. 그런데다 이분이 국세청 그러니까 그 조사국 자체가 정보 라인이거든요.
0: 예.
4: 그러니까 세무 조사를 하려면 그야말로 그 인물에 대해서도 그 완전 뒤를 탈탈 털다시피다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정보가 다 모이는 곳입니다. 그래서 정보 라인이거든요, 그게. 그런데 그 정보 라인 출신에다가 정치까지 했어요.
0: 예.
4: 예. 이재명 대통령이 발탁을 했겠죠.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이분을 발탁한 이유가 국세청 정보 라인이기 때문에 발탁을 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0: 아, 그래요?
4: 예. 근데 곧바로 국세청장 시켰죠?
0: 예.
4: 또 조금 전에 이제 그 서두에서 말씀하셨듯이 국세청장 시절에 대통령 한마디 하면 곧바로 세무조사. 실행에 옮겼던 그런 인물이에요.
0: 예.
4: 그런 인물이 지금 비서실장까지 됐어요. 일단은 아주 좀 그 요약해서 표현하면 이재명 대통령이 세무조사라고 하는 칼을 지금 옆에 차기 찬 겁니다.
0: 오.
4: 이거를 꺼내드느냐 마느냐의 문제일 뿐인 거죠.
0: 아니, 그런데 제가 뭐 반론이라기보다는 네. 그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 세무조사 잘 하려면 국세청장에 계속 앉혀놓고 쓰는 게 맞지 않냐? 뭐 굳이 왜 비서실장으로 쓰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4: 그러니까 세무조사를 정치적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라는 의미. 이게. 그래서 저는 이거 그렇게 지금 제가 보건대는 야당도 이걸 감지를 잘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번 인선의 의미를.
0: 예.
4: 또 이번이 겉으로 보기엔 굉장히 또 유연해 보이잖아요. 부드러워 보이고. 근데 굉장히 사실은 그 향후에 좀 뭐 이게 이재명 대통령이 좀 사실은 나쁜 마음을 먹고
0: 예.
4: 이 세무조사 칼을 정치적으로 휘두르기 시작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 과거에 세풍 사건이 있었잖아요.
0: 예.
4: 1997년도에 한나라당이 그 당시에 대선 자금을 이 국세청 라인을 동원해 가지고 비공개로 모집을 했다가 걸린 사건이죠.
0: 예.
4: 국세청이 그런 일이 왜 가능했을까요? 막대한 정보력이 있고 세무조사 권한이 있고 하니까 기업들도 덜덜덜 떠는 겁니다. 그래서 국세청이 나서서 모금하니까 그냥 막 다 갖다 바친 거죠.
0: 예.
4: 또 다른 의미의 세풍이 불까 개인적으로는 약간 우려도 된다.
0: 아, 예. 뭐 30년 전 사건을 지금 비유하기에는 시대가 너무 많이 아니, 변해서.
4: 왜 그러냐면 예, 제가 예, 예. 그러니까 검찰청이 사라져버렸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0: 아 권력기관 사정기관으로서의 검찰이 없으면
4: 하나 사라짐으로 해서
0: 국세청 같은 기관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4: 그러니까 그 정보라인의 비중이 더 커져버렸다는 거죠.

0: 알겠습니다. 어떻게 최창렬 교수님?
1: 아니 뭐 논리적으로는 설명이 가능하긴 할 것 같은데,
0: 예.
1: 그 약간 논리 비약 같은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이종훈 평론가님 말씀에는 그렇게 하기에는 대통령 지지율이 너무 낮아요. 사정, 이런 수는 있죠. 오히려 그런 사정 정국, 말하자면 사정 정국을 이제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과거에 이제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지거나 뭔가 극적인 전환점을 마련할 때 끝냈던 게 사정 정국이에요. 우리 다 아는 거 아닙니까? 근데 예. 그게 항상 정권을 망가뜨렸어요. 사정 정국으로 해서 성공한 대통령이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이재명 대통령이 그렇게 그 지금 국세청장을 했던 사람 하나의 이제 칼로 정권의 칼로 사용을 해서 너희들 죽었어 뭐 이런 얘기 그렇게까지 하지 않을 것 같고 예. 모르겠어요. 두고 봐야 일입니다만 게다가 더구나 이분이 아무리 국세청장일 땐 세무조사 이런 거 했다 하더라도 관료들은 막상 그 자리를 떠난 다음에 그렇게 휘두르기 어려울 겁니다. 아마 현재 결국 국세청장이 하는 일이에요. 그 일은
0: 예.
1: 그것도 뭐 저는 그렇게 보고 어쨌든 좀 우려스러운 게 대통령의 어떤 그 지지율 하락의 원인이 아까 그 앵커께서도 그 모두 앵커 멘트에서 그런 비슷한 얘기를 하시던데 이 대통령이 뭔가 너무 지나치게 이제 그 자신감의 발로인 건 좋은데 공개하면서 장관들을 위축시키고 뭐 이랬다는 요지 아니에요 지금
0: 예.
1: 국정을 공개하고 국무회의 공개하고 그런데 또 이제 비서실장을 관료 출신 쓰니까 역시 대통령이 완전히 이제 집권 초기이니까 그렇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여전히 대통령이 책임 장관이라든지 뭔가 이렇게 좀 조화롭게 각 제도의 어떤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게끔 하는 것보다는 강하게 그립을 잡겠구나.
0: 예.
1: 근데 그건 사실은 대통령의 어떤 통치 스타일에서 우리가 우려되는 부분 중에 하나거든요. 처음엔 그게 굉장히 긍정적 요인이 하나였어요.
0: 예.
1: 그게 이제 집권 2년 차가 되면서 오히려 그게 지지율 하락의 요인인데 그런 점에서 우려스럽다는 말씀 드린 거죠. 저는.
0: 알겠습니다.
2: 어차피 제가 말씀을 시작했으니까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예를 들어서 김어준 씨나 유시민 작가나 이런 사람들 세무조사 들어가면 과연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0: 아, 저는 모르죠.
2: 그러니까 정말로 털어서 먼지 안 날까요? 저는 제가 조금 전에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0: 예.
2: 세무조사라는 칼을 찼다. 그걸 휘두를지 말지는 두고 봐야 되는 겁니다. 앞으로.
0: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데 이종훈 평론가 왜 해필 김어준 유시민 예를 드시는 거예요?
2: 이를테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너희들 다 죽었어 하는 얘기는 니들 날 이렇게 공격해대고 하는데 나는 노무현처럼 안 당해. 그런 의미가 전 담겨 있는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무조사라는 칼을 딱 차고 있는 것만으로도 꺼내서 휘두르지 않아도 그들은 위축이 좀 될 것이다. 그런 효과를 노린 거 아닌가.
0: 예.
2: 그리고 이제 제가 뭐 김호준, 유시민 씨 작가만 이제 얘기를 했는데 야당은 또 완전히 자유로울 거일까요? 아니잖아요. 그리고 뭐 최근에 논란이 되고 있는 신천지도 지금 탈세권으로 지금 재판받고 있잖아요. 이만희 회장이.
0: 예, 예.
2: 뭐 통일교도 지금 마찬가지 탈세 그 뭐 금액이 상당하잖아요. 몇십억 뭐 이렇게 막 보도 나오고 그 관련해서 지금 상당히 조사도 받았고. 그러니까 이게 세무조사 카드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꺼내들어서 휘두르기 시작하면 상당히 영향력이 크다.
0: 알겠습니다. 네,
2: 그런 말씀을 드리는
0: 거죠. 예, 그런 뭐 관측들이 있는 거는 근데 이제 개인에게 또 세무조사 들어가는 거는 이게 또 완전히 너무 표적이다 이런 우려가 있어서 어쨌든 칼집에서 아마 빼지는 않더라도 그런 위축 효과, 칠링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것 같고 그 대장동 사건 변호인이 그러니까 신임 비서실장의 처남이 이승엽이라는 이제 야구 선수 이름하고 동명이인이 변호사인데. 그 대장동 사건 대장동뿐만이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 사건을 굉장히 많이
1: 공수처라고요. 그렇고.
0: 예, 예. 네. 예전에 뭐 이제 형 정신병원 감금 관련해서 뭐 그것도 이제 뭐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보훈 인사다 이런 얘기를 야당에서 해요. 그거는 어떻게 보세요?
1: 아니 근데 그것도 그러니까 저는 그것도 고려했어야 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대통령에게 아주 약점 중에 하나가 임기가 끝나면 이제 사법 리스크가 여전히 존재하는 거 아니에요?
0: 예.
1: 재판이 재개되겠죠. 지금 대통령이기 때문에 이제 내란이나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 제약은 이제 소추가 정지되기 때문에 이제 재판이 안 되는 건데. 근데 어쨌든 이 사람이 지금 처남이 이승엽 변호사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대장동 사건도 그렇고 여러 이제 대북송금도 그렇고 이런 데다 참여했다 이런 얘기. 이분이 뭐 주도적인 역할인지 모르겠습니다. 참여했어요. 근데 결국은 이렇게 발탁이 되니까 또 부인은 또 뭐 주 휴스턴 총 영사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훈 가족 인사다 뭐 이런 얘기가 어서 나오잖아요.

0: 야당이야 뭐 어떤 인사를 하더라도 뭐 흠집을 내겠죠. 그런데 가장 대통령에게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인 그 사법 리스크와 관련된 이제 변호사를 처남 가족인 처남도 가족이니까
1: 예.
0: 한번 저는 썩 좋게 보이진 않아요. 어쨌든 간에 빌미를 주는 거 아니에요. 그 대통령이 가장 약점인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어쨌든 이재명 대통령은 지지율 하락 국면을 좀 탈피하는 모멘텀을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모멘텀 때문에 유난히 이번 비서실장 인사가 주목됐던 거였거든요. 그런데 우리 이종원 평론가님 말씀처럼 그런 대단한 신모 원료가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만약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리고 보고 인사를 했다. 그건 망하는 길이죠. 그건 진짜. 그건 많이 묘혈 파는 거예요. 대한민국이라는 게 이렇게 만만한 나라가 아니에요.
1: 예.
0: 과거에 세풍했던 그때하고 물론 정치별로 변한 게 없는 것 같지만 그래도 집단지성이 있는 나라거든요. 윤석열 대통령 끌어내리는 거 보세요. 그런 걸로 볼 때는 만약에 이재명 대통령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했다. 저는 정말 그런 생각을 하기 싫은데 그런 건 너무 실망스럽다. 근데 그건 단정할 수 없죠. 근데 예. 어쨌든 그런 비밀을 제공했다. 그래서 꼭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렸던 좀 인재풀을 좀 넓게 갖고 그 정치인 아니어도 좋고 이분 정치인 출신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하겠습니다만
1: 예.
0: 그리고 꼭 대통령과 가깝지 않더라도 오늘 대통령도 그렇고 모든 조직의 장이 자기 비서실장을 쓸 때는 편한 사람을 찾아요. 지금 유난히 근데 집권 2기 초임에도 불구하고 지지율이 아주 안 좋은 상황 아니에요 지금?
1: 예.
0: 그렇다면 조금 더 비서실장 인선을 가지고 돌파구를 마련한 한의 모멘텀이 됐어야 되는데 그런 아쉬움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1: 어쨌든. 그러니까 돌파구 모멘텀이 되기는 어려워 보인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0: 현재로서는 그래요.
1: 알겠습니다.
0: 이분의 인사가 대단히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건 아닌데 아직 아무것도 안 했으니까 그런 어떤 정치적인 여러 가지 의미를 부여할 때 특히 이제 그 보훈인사라는 비판이 벌써 나오니까 그런 것들을 이미 알았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임광혁 비서실장이 필요했나 보죠. 뭐. 그럼 뭐 이종 평론가의 생각이 그럴 수도 있는 거고 그건 나올 수 없죠.
1: 네. 알겠습니다. 보훈 인사는 그러니까 논란을 대통령이 피하지는 않는 건 확실한 것 같아요. 뭐라고 하든 나는 내 스타일로 가겠다라는 건데 이게 그러면 보훈 인사 축에 끼는 거냐 아닌 거냐는 좀 뭐 이견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 그러니까 보훈 인사는 사실은 첫 발탁 때 이루어진 거라고 봐야 되겠죠.
1: 그러니까
2: 이재명 대통령이 당대표 시절에 인재 영입 케이스로 데려왔잖아요.
1: 예.
2: 그래서 이제 비례대표 의원이 됐던 거 아닙니까?
1: 그리고 이제 국세청장으로 갔죠.
2: 그리고 또 대통령 되자마자 국세청장으로 또 이렇게 했고. 그러니까 보훈 인사는 이미 일어난 거다. 제가 보건대는 그 처남 되시는 분이 처음으로 소개를 해줬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해요.
1: 그렇군요.
2: 이재명 대통령에게
1: 예.
2: 아, 제 뭐 이렇게 이런 분이 제 주변에 있습니다. 뭐 굉장히 그 조사 라인 내지 정보 라인 쪽에서 활동하시는 분이고 그러니까 혹시 대선 하시는데 좀 도움이 되실지 모르겠 대표님에게 도움이 되실지 모릅니다. 이렇게 그 천거가 돼가지고 그때 발탁이 됐을 가능성이 첫 발탁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거든요. 근데 발탁을 하고 보니까 굉장히 그 자기한테 도움도 많이 되고 자기하고 호흡도 잘 맞고 그러니까 당 대표 시절부터 계속 칭찬을 해온 거 아니에요. 자기하고 호흡이 잘 맞는 것 같다고 뭐 그렇게 이야기도 하신 적도 있고 실제로. 또 국세청장 된 다음에도 뭐 자기가 원하는 거를 따박따박 잘해주니까 예, 정말로 그 많이 예뻐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아닌가 싶고
1: 예.
2: 그래서 이제 3차 이번 같은 경우에는 저는 3차 발탁이라고 보거든요. 3차 발탁까지도 그렇게 연결된 건데 지금 와서 이번에 인사 이것만 가지고 보은 인사다? 그건 사실은 국민의힘이 과거 것을 너무 많이 놓치고 있는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1: 알겠습니다. 예. 예. 거의 절반을 지금 대통령 비서실장 얘기만 해서 그 김지용 중대범죄 수사청장 후보자 어제 청문회가 있었고 지금 뭐 인사청문 보고서는 채택을 하는 걸로 결정은 됐으면은 어쨌든 어저께 뭐 이제 다 목소리도 높이고 날도 세우고 했지만은 그냥 임명되는 걸로 봐야 되는 거죠.
0: 그럼요. 100%죠. 100%.
1: 예. 예. 네. 뭐 앞으로는 이 갈등은 잦아지는 걸로 봐야 될까요?
0: 결론은 잦아질 것 같지가 않은 게
1: 아,
0: 어제 윤건영 의원이나 박주민 의원의 발언은 단순하게 검증 차원이 아니더라고요. 그야말로 작심하고 어떤 정치적 의도가 깔렸다고 해석할 여지가 충분한 그런 발언들이에요. 그리고 더구나 여당인데 그건 우리가 보지 못하던 정치 문법이거든요.
1: 예.
0: 청문회에서 그렇게 대통령이 여러 번에 걸쳐서 재검증까지 지시했고 재검증에도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당의 의원이 게다가 중진 의원들 아니 윤건영도 그렇고 박주민 의원도 그런데 그 정도로 수위 높게 비겁하다는 얘기하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중수청장으로 적절치 않다라고 직격을 하고 박주민 의원 같은 경우는 그렇다면 이거는 단순히 이제 청문회니까 검증을 하는 차원이다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수위가 높아요. 그래서 이거는 그 여권 내에 지금 제가 보기엔 이게 전선이 다양해요. 여권 내에 유시민 김어준

0: 윤건영, 박주민, 추미애 생각이 다 달라요, 제가.
1: 예.
0: 한 세력도 아니에요, 그 세력이. 그러니까 이게 지금 지지율이 지금 이렇게 자꾸만 난조현상을 보이니까 이게 각계 약진하는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각자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어떤 사람들은 이제 내후년 총선 생각하는 분도 있을 것이고, 거기에 또 어떤 분은 뭐 대선까지 바라보는 분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생각이 있다고 봐요. 또 진영 내에서 빅마우스의 그 역할을 하고 싶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누구지 다알 겁니다. 제가 누구지 예를 드는지.
1: 예.
0: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이라면, 청와대에서 임명을 한다 하더라도 김종 후보자에 대한 비판을 계속 할 것이고, 다른 쪽에서도 비판을 할것 같아요. 다른 측면에서도. 그러니까 대통령이 국정의 동력을 얻기가 어려워요, 이렇게 되면. 여권 내에서도 이 통합이 안 되는데.
1: 내전이 계속될 거다
0: 저는 그렇게 갈
1: 보시는군요.
0: 것 같아요.
1: 아.
0: 게다가 임강현 실장 임명으로 봐서 이미 이쪽에 그 여권 내부에 있는 사람들은 아, 대통령이 통합이나 이런 데 큰데 별로 관심이 없구나로 느낄 겁니다, 아마. 아, 대통령이 마이웨이 하는구나. 아,
1: 예.
0: 자신이 만기출람 하고. 그렇다면 이쪽에 여당의 강경파들도 게다가 지지율이 낮은 상태니까. 지지율 높으면 그렇게 하지 못해요. 지지율이 낮기 때문에 여당도 또 여당의 그 지금 이재명 대통령과 각을 세우는 것으로 이제 우리가 인식하는 그런 그룹들도 더욱더 각계약진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김종 후보자가 임명된다 하더라도 저는 여권 내 여진 이건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 지지율이 받쳐주지 않는 한. 그러나 당분간 지지율이 이렇게 오를 만한 요인이 별로 보이지 않으니까 말이죠, 지금.
1: 알겠습니다. 예. 지금 중수청장 후보자는 이제 임명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지금 공소청장, 옛날 검찰청이죠. 공소청장도 공석, 경찰청장도 공석. 그러니까 권력기관이 다 공석인데, 그 직무 대행은 또 다들 최근에 국무회의에 가서 참석을 해가지고, 그 전례가 없다. 이렇게 권력기관들이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무회의에 가는 거는 결국 대통령의 하명에 따라서 수사하는 거 아니냐, 뭐 야당은 막 반발하고 막 이런 상황이에요. 좀 어떻게 보십니까?
2: 그러니까 뭐 정말로 필요성을 못 느껴서 그러신 건지.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워낙 만기칠남 형이니까 청장들 없어도 내가 그냥 지시해서 다 하면 돼.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나, 그러니까 안 급해 뭔지 이런 기조일 수도 있고, 또 다른 측면에서는 그야말로 검증의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예, 그러니까 중수청장 후보도 지금 재검증을 한거 아니에요, 결국
1: 네.
2: 청와대가? 한번 검증했는데 아, 하도 말이 많으니까 다시 검증하고. 그러니까 분란의 여지를 없애기 위해서 지금 장고 내지는 그 검증 절차가 길어지는 것으로 볼 수도 있다. 근데 어느 쪽이든 사실은 바람직하지는 않은 거죠. 그러니까
1: 예.
2: 빨리 임명하는 것이 이제 맞는 것 같고, 그 최근에 그범 여권의 기류를 좀 보게 되면 벌써 포스트 이재명을 노리고 뛰는 선수들이 너무 많이 늘어나 버렸어요.
1: 아니, 대통령 임기 1년 5개월 지났는데 지금
2: 그러니까 뭐
1: 포스트
2: 먼저
1: 이재명?
2: 뛰기 시작한 거는 정청래 전 대표였던 거고,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지만, 최근엔 추미애 지사가 뭐 이렇게 맹렬하게 지금 반명에 지금 이제 그 자기가 선두주자가 되겠다고 지금 막 그러고 있잖아요.
1: 예.
2: 윤건영 의원 인사청문회 발언 보면서 제가 뭘 느꼈냐면, 아, 윤건영 의원도 이 대권 욕망이 있구나.
1: 네?
2: 오히려 저는 그거 그렇게 읽었거든요.
1: 오.
2: 그러니까 뭐 모르겠습니다. 정치 평론가다 보니까 자꾸 그렇게 보게 되는지는
1: 좀 상상력을 좀더 발휘해서.
2: 모르겠는데. 예,
1: 네,
2: 근데
1: 알겠습니다. 예.
2: 이분도 의외로 욕심이 있네? 이 생각을 오히려 저는 했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앞으로도 계속 논란은 이건 이어질 수밖에 없다. 예, 그런 그 사실은 이래선 안 되는데
1: 예.
2: 너무 차기 대권 경쟁이 뭐 여야 불문 또각당 내에서 너무 조기에 지금 불이 붙어버린 상황이 아닌가 그렇게
0: 근데 이재명 대통령이
1: 예.
0: 우리 지금 크게 봐야 돼요, 위에서. 좀 크게 봐야 되는데 제가 쭉 적어보니까 위기가 너무나 많아요, 지금 위기 요인들이. 그런데 뭐 여기서 다그 얘기를 할 필요는 없는데, 그러니까 물꼬를 일단 터야 돼, 물꼬를. 물꼬 터야지 물이 그리로 나가기 시작할 거 아니에요.
1: 예.
0: 그래서 비서실장 인선에 주목했던 건데, 비서실장이 누가 되더라도 크게 어마어마하게 뭐 비서실장이 좌우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게 어마어마한 독립변수가 되지는 않겠습니다만, 그래서 이 비서실장 인선을 주목하는 건데, 자꾸만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여권 내 반발은 계속되고 있고, 그 청문회 어제 제가 깜짝 놀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게다가 임강현 실장 기용한 것도 좀 깜짝 놀랐고. 그러니까 물꼬를 크게 트는 정치는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지금 위에서 내려다보면서 아, 지금 크게 이렇게 되고 있구나. 당내 통합도 안 되고 있고. 또 당내 통합하기 위해서 강경파에 대해 맞춘 얘기를 하면 또 중도층이 이탈할 수 있는 거니까. 지금 진영 내의 통합과 진영 밖의 통합이 약간 모순적인 이런 상황이기도 해요. 그럼 그때는 방법이 너무 복잡하게 보면 안 돼요, 방법을. 그냥 중도층을 보면 가면 돼요. 왜냐하면 양쪽을 맞추는 건 존재하지 않아요. 이런 경우는.
1: 예.
0: 되게 분위기가 좋으면 대충 갑니다. 그냥 50% 가고 지지율이 가면 되는데 지금 그렇지 않기 때문에 어느 한쪽은 너무 의식하면 결국 한쪽을 놓치게 되는 거예요. 이건 집토끼 산토끼의 개념하고 다른 개념이에요. 그럼 결국은 중도층이면서 중도 진보 보수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일반 스윙 보터들. 예. 일반적인 집단 지성들이 있어요. 대한민국에. 아직 잘 목숨 내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 보고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뭘 생각할까를 봐야 돼요. 그럼 물꼬가 트인다고. 그럼 이제 그렇게 되면 조금씩 아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바뀌는구나. 이른바 이제 국정기조의 전환이에요.
1: 예.
0: 국정 운영 방식의 전환. 우리 얘기 많이 했던 거 아니에요. 박근혜 정부 때도 얘기했고 윤석열 때도 얘기했고 국정기조를 뭔가 바꾸는구나라고 느껴지면 조금씩은 물꼬가 트일 거라고 봐요. 근데 이제 임광현 실장 임명하는 거 보면서 아 국정기조는 잘 안 바뀌겠구나. 이런 거 아니에요?
1: 예.
0: 김지용 후보자에 대해서 좀 크게 문제 있다고 좀 보는 사람은 아닌데 아무튼 그것도 대통령 때대로 강구가 이렇게 되니까 국정의 전환이 안 되는구나. 그럼 일반 국민들은 정치에 크게 관심이 없으나 일상적으로 이제 민생을 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볼 때는 아, 이 대통령이 잘 바뀌지 않겠네. 지지율이 안 오르겠네. 그럼 안 오르는 거예요.
1: 예.
0: 그러지 않고 뭔가 바뀌어 나가겠네 이거. 대통령이 좀 달라진 것 같아. 그럼 바뀌는 거예요. 그럼 지지율 올라가요.
1: 분위기 쇄신도 중요하다.
0: 굉장히 중요해요. 그게 아. 결정적이에요. 그게 이른바 국정기조라는 게 어마어마한 게 아니고 예를 저기 과거에 뭐 도스태핑 그 잘못된 거 아니에요? 윤석열 그
1: 윤석열 대통령. 예.
0: 이번 같은 경우도 도스태핑이 잘못돼서 고쳤듯이 그건 뭐 그 예를 드는 건 적절치 않지만 대통령이 뭔가 변하는구나. 최창렬이가 술을 적게 먹는 거 뭐 이런 거에 말하죠.
1: 아, 예.
0: 막걸리 되게 좋아하다가 이 사람이 일주일에 새우 먹다 한 번으로 바뀌나고 우리 제 가족이 좋아할 거 아니에요.
1: 예.
0: 그 분위기거든요. 제가 막걸리 새우 먹고 한 번이 뭐가 중요합니까? 그게 하는 이해가 좀 이상하게 모르는데
1: 보통 세 번 드셨군요. 아, 3회 정도
0: 경험이 네. 있었어요.
1: 알게 됐습니다.
0: 그러니까 예. 바뀌는 게 대단한 게 아니라 예. 아, 저 사람이 바뀌려 하는구나. 노력하면 그게 바뀌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점에 좀 아쉬움이 있다. 제가 뭐 이해가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
1: 알겠습니다. 예.
2: 거의 자해성 얘기입니다.
1: 진작에 한번 우리 교수님을 모시고 제가 술자리를 네. 했었어야 되는데 아, 저희가 좀 부족함이 네. 많았고요. 네. 알겠습니다. 네. 예. 다음 이슈로 넘어갈게요. 지금 중수청의 첫 시험대로 무소속 한동훈 의원 사건이 지금 떠오르고 있는데 물론 확정된 건 아닌데 시민단체가 4년 전에 있었던 한동훈 의원의 딸의 허위스펙 의혹을 중수청에 재고발을 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지금 한동훈 의원은 정치 보복이다. 매우 좀 페이스북에 격하게 좀 썼더라고요. 민주당에 대해서 정치 깡패들을 쓸어버리겠다 이런 정도로 격분을 한 상황인데 일단 이게 중수청이 수사할 사안인가? 왜냐하면 7대 범죄 분야가 있는데 부패 범죄가 공무원 직무 범죄, 뇌물죄, 정치자금 관련 범죄 뭐 이런 건데 딸 허위 스펙은 이게 공무원 범죄는 아니라서 그러면은 이거를 수사를 무마한 한동훈 장관이 법무부 장관이 당시에 너 검찰 수사하지 마 뭐 이런 게 있어야지 이제 이게 관련 좀 공무원 관련 범죄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이종훈 평론가님은 이거는 어떻게 보세요?
2: 만약에 중수청이 이 수사를 시작한다.
1: 예.
2: 그러면 그 순간부터 중수청은 과거의 대검 중수부로 되돌아가는 겁니다.
1: 아.
2: 일순간에.
1: 예.
2: 예. 그러니까 대검 중수부가 계속 논란이 됐던 게 뭐예요? 권력 눈치 보고. 예. 대통령 눈치 보고 하명 수사하고. 뭐 그런 거 아니에요? 야당 막 드잡이하고.
1: 예.
2: 뭐 어떻게 보면 정치적으로 개입 막 하다시피 수사를 하고 그랬던 건데 그거하고 뭐가 다르냐는 거죠. 예. 보수 정권에서 그렇게 하는 것만 그거는 권력형 그 수사고 뭐 이 진보 정권에서 그렇게 하면 그건 권력형 수사 아닌가요?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조금 전에 그 사안의 성격이 과연 맞는지 이것도 문제 제기를 하셨는데 뭐 오히려 경찰에서 이제 뭐 요즘 이제 수사를 주로 하는 거니까 수사를 하다가 보니 한동훈 그 의원이 뭐 예를 들어 뭐 권력을 활용을 해서 뭐 어떻게 작동을 했다거나
1: 예.
2: 그런 게 포착되면 그때 수사를 하더라도 뒤늦게 참여하는 게 맞는 거지. 이걸 초장부터 딱 나서가자 하면 이건 굉장히 상징성도 큰 거 아니에요. 네. 유력한 야권의 대권주자 그리고 뭐 이제 여론조사 상으로 대권주자 이렇게 조사 차기 대권주사 조사하면 1위 나오는 사람을 의도적으로 정치적으로 핍박하기 위해서 이권 갖고 거는 이런 거로밖에 안 보인다라는 거예요.
1: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뭐 이게 이제 예를 들면 97년에 이제 대선 앞두고 검찰에서 김대중 비자금 사건 조사하겠다, 수사하겠다 뭐 이랬다가 이제 김영삼 대통령 지시로 이제 안 하고 뭐 이런 건 그런 정도의 느낌으로 이제 보신다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일단 더불어민주당은 공세 고삐를 죄고 있는데 윤건영 의원 목소리 듣고 추가 질문 이어가겠습니다.
3: 착수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게요. 이미 다시 고발을 했어요. 시민단체가.
4: 네.
3: 두 번째로는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새로운 증거가 나와야 된다라고 하는데 이미 나왔잖아요. 국제공조를 거부한 검찰의 행태가 나왔고 그럼 당연히 재수사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1: 예,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오늘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나와서 한 얘기예요.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새로운 그러니까 시민단체가 고발을 하는 거는 사실은 워낙 비일비재해서 그렇죠, 양쪽에서 맞아요. 진영마다 전문적으로 고발을 하는 시민단체가 있어요. 그래서 서로 고발을 해서 계속 이제 수사에 동땔감을 좀 주는 거라서 이게 큰 의미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없다고 보는데 추가적으로 수사를 할 만한 새로운 증거가 나왔느냐 이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0: 그 재수사를 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증거, 새로운 사실 그리고 그 당시 수사에 대단히 중대한 문제점 이런 것들이 나와야 돼요. 그래야 재수사를 할 수 있는 건데 지금 여기 그 공조를 거부한 검찰의 행태 이거가 증거와 사실이 될 수 있는지 이건 판단의 문제예요. 할 수 있는 문제인데 근데 결국 이거는 이 문제는 정치적으로 우리가 들여다볼 수밖에 없어요. 물론 잘못된 것은 재수사해야 되는 것이고
1: 예.
0: 허위수평 문제도 있고 그 야당 여당 얘기 들어보니까 그 당시 한동훈 지금 의원이 법무장관이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국제공조를 경찰이 요청했는데 검찰 서울중앙지검이 뭉갰더라고요. 올리지 않았어요. 대검이나 이제 법무부에. 그러니까 이제 한동훈 장관 때문에 그런 게 아니냐라고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비판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1: 예.
0: 근데 한동훈 장관이 거기에 개입했는지 안 했는지 우리는 알 길이 전혀 없어요. 지금. 게다가 경찰이 불송치 결정했고 무혐의로 나왔고 여러 가지 몇 개가 있잖아요. 지금 스펙 문제도 있고 뭐 자원봉사가 그게 아니었다라는 것도 있고 뭐 전자책을 남의 이름을 도용했다 이런 게 나오는 거 아니에요.
1: 저작권법 위반.
0: 저작권법 예. 위반으로. 근데 그런 것들에서 법무부가 개입했다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그걸 지금 여당이 지금 한동훈이라는 그 지금 중량감 있는 정치인 야권의 아주 유력한 대권 주자라고 우리 얘기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이제 그런 사람의 그 이미 3년 전에 얘기가 다 끝난 걸 한다 이걸 그 정치적으로 어떻게 바라볼 거냐 문제 이 일반 시민들이
1: 예.
0: 그 수사 차원에서 뭐 수사하려면 하는 거죠 할 수 있는 겁니다만 결국은 이런 수사를 하게 되면은 이게 지지율이 약하니까 그야말로 저기 상대방의 그 유력한 주자를 뭔가 이게 과거를 파는구나 이렇게밖에 안 보일 거 아니에요. 전 제가 만약에 여권에 책임 있는 정치라면 저 이거 안 할 것 같아요.
1: 아.
0: 이거 파헤냈으면 어떡하려고 해요. 파헤낸다고 한동훈이 지지율이 안 떨어지나요? 오히려 이건 더 올라간다고요.
1: 근데 이제 그 민주당 쪽이나 뭐 조국혁신당이나 소위 말해서 범민주진보진영이
0: 안 맞다는 거죠. 과거 압수수색.
1: 예. 아니 조국은 90번 압수수색했는데 왜 한동훈은 한 번도 0번이야. 뭐 김혜경 여사는 그 법카 쓴 걸로 130번 압수수색했는데 왜 안 했어? 뭐 이런 얘기를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0: 그렇죠. 그런 얘기 네. 나오는데 그래서 이제 뭐 그때 그게 좋았나요? 그래요. 별로 좋지 않았잖아요. 조국 수색 압수수색하고 그래서 결국 뭐 저기 윤석열이 되긴 됐지만 끝이 안 좋았잖아요. 좀 그래서 네. 이 문제는 그것과 뭐 그 문제가 이제 대비시킬 수 있죠. 압수를 한 번도 안 했더라고요. 게다가 피고발인 조사도 뭐 서면 조사로 한 번밖에 안 했고 그
1: 네.
0: 부인.
1: 고발인만 6번 부르고 피고발인은 진은정 변호사를 서면 조사 한 번 했다.
0: 한 번밖에 안 했으니까 예. 그런 문제 제기할 수 있는데 이거를 그냥 수사 차원에서만 할 것이지 이걸 정치권이 계속 이걸 이제 윤건영 의원 같은 사람이 얘기하는 거는 완전 정치 공방의 소재가 되기 때문에 저는 지지율 상승에 별로 도움이 안 돼. 지금 모든 여권의 중요한 건 지지율 상승에다 초점을 맞춰야 돼요. 특히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도 오로지 전 지지율 상승.
1: 예.
0: 그 당시 대통령이 퇴임할 때 권력 구도가 좀 결정할 거다. 이재명 대통령의 사보리스크. 근데 이거 이런 식으로 자꾸 하면은 전 자꾸 지지율에만 초점 맞추는 이유가 별로 지지율에 도움이 안 돼요 이게.
1: 아,
0: 제 볼 때 그렇습니다.
1: 한동훈만 키워주는 결과 나올 수 있다.
0: 더 클 겁니다. 아마
1: 한동훈. 아, 이게 표적 수사라고 보십니까?
0: 그렇게 할 거. 전 그렇게는 안 보는데 아직 수사에 들어가지도 않았고
1: 예.
0: 문제 얘기할 수 있어요. 시민단체 고발한 것도 이제 선택적으로 아 이거 얘기가 되네 하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냥 들어올 수가 있어요. 압수수색도 한 번도 안 했고.
1: 알겠습니다.
0: 그런데 이거를 계속 정치 이슈화하면 그게 한동훈 의원은 탄압받는 정치인이 되는 거예요. 서사가 또 생겨요. 그거는 여권으로서 별로 바람직한 거 아닌 거 아니에요?
1: 그렇습니다. 이종훈 평론가님.
2: 이거 완전 논리 모순 아닙니까?
1: 어떤 논리 모순인가요?
2: 그러니까 그 옛날에 조국 털은 만큼 털어야 돼 이 얘기잖아요.
1: 그 얘기를 공공연하게 지지자들은 많이 해요. 조국만큼 네. 털자, 조국만큼 검증하자.
2: 그러면 윤석열, 제2의 윤석열을 기대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결국은.
1: 아, 그러니까 정치 검사 윤석열이 나와야 된다.
2: 그런 사람이 나와야 된다라는 얘기하는 거하고 똑같잖아요.
1: 예.
2: 얼마나 그때 그 비판하는 쪽에서는 조국 전 대표 지지하는 그런 사람 쪽에서는 윤석열이 이건 뭐 완전히 정치 검사가 돼가지고 과잉 수사 해가지고 막 없는지 있는지 다 뒤집어가지고 조국 전 대표를 저렇게까지 망가뜨렸다라고 주장하는 거고
1: 예.
2: 지금 민주당 쪽에서 이야기하는 것도 한동훈도 조국만큼 털려야 돼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게 따지고 보면 놀림우선 아니에요.
1: 네? 그러니까 검찰 친윤 검사들이 그러니까 자기네 식구들은 이렇게 제대로 안 하고 조국만 탈탈 털었다 이런 생각을 이제 많이 가지고 계셔서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한 거예요. 네.
2: 간단하게 얘기하면 한동훈도 조국만큼 털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는 거란 말이에요. 예. 이 양반들이. 근데 그게 결국은 제2의 윤석열 없어? 그런 사람 하나 나와갖고 이거 완전히 한동훈을 털어야 돼.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비판했던 그런 일을 다시 누군가 반복해 주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이게
1: 딱 한동훈까지만 그렇게 하고 그 뒤부터 안 하면 안 될까요? 지지자들의 제가 그렇게 주장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지지자들의 마인드는 한동훈은 그렇게 윤석열하고 같이 막 이렇게 털었으니까
2: 예를 들어 제2의 윤석열 예. 같은 사람이 나와가지고 예? 예. 좀 이재명 대통령을 너무나 좋아한 나머지 이거 한동훈 완전히 또는 민주당을 위해서 내가 이몸 다 바쳐서 그냥 한동훈을 완전히 그냥 주저앉히겠어 이런 검사가 나왔다라고 치자고요. 예. 걱정해야 될 일 아닌가요 이거?
1: 아, 알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더불어민주당 당원 신천지 가입 의혹 얘기를 좀 할게요. 이게 지금 처음에 이제 이틀 전에 언론 보도로 처음에 알려졌습니다. 그때는 신천지 개입 정황이 당 자체 조사로 드러났다. 그리고 3만 명에서 5만 명 정도 추정된다고 했다가 당에서는 이제 그 숫자는 부인을 했고요. 김민석 대표가 이제 민주당 TV에 나와서 이거 관련해서 얘기를 했는데 지금 당내 지금 반발이 거세요. 그러니까 저는 궁금한 게 그러니까 이거를 왜 그러니까 조사는 할 수 있을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은 이제 신천지가 많이 들어왔다라는 거를 김민석 대표 후보가 얘기를 했으니 진상조사는 할 수는 있다고 보는데 이 시점에 왜 이게 나온 건지 좀 궁금해. 지금 당내 분란이 좀 커지고 있거든요.
0: 저도 이해가 안 가는 게 잘못된 게 있으면 밝혀야죠. 그런데
1: 예.
0: 우리 정치권이 언제 뭐 그렇게 당위적으로 행동했던 건 아니잖아요. 뭔가 정치적 이유가 있다고 보는 건데 김민석 대표가 지난 전당대회 때 그 반명 분열주의 신천지 얘기했던 거 아니에요?
1: 예.
0: 이번에 근데 그저 잠잠해지는 것 같은 이번 이걸 터뜨렸어요. 그 이슈 전환을 뭐 하려 하는 건 이렇게 이슈 전환을 하면 안 되죠. 당내 지금 정청래 의원이 바로 반발하잖아요. 어떤 한민수 의원인가 정치 친청계니까
1: 예.
0: 상당히 그 격하게 반발하고 반박하던데 당의 분란이 또 생기는 거 아니에요. 지금 지지율 제가 또 지지율 얘기하는데 이 여권의 지지율 하락에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만 저는 그 당내 진영 내 범 진보 진영 집권 연합 내의 갈등 균열이 전 굉장히 큰 요인이라고 봐요. 그게 어쨌든 일단 우리 국민들은 싸우는 걸 싫어해요. 일단 싸움을 하면요. A하고 B가 싸우면 A가 오라 B가 오라는 그 평론가들이나 서로 진영에서 따지는 것들이고 다 각자 주장해요. 그것도. 이 패널들이라서 저도 패널 중에 하나지만. 근데 국민은 다 싫어해요. 또 싸우는 거야 쟤들. 야당은 지금 야당 이슈가 사라졌어요 완전히. 근데 지금 이슈를 또 만들어주는 거예요. 지금. 신천지 이슈를 지금. 정청래와 김민석이 또 싸우게 생겼어요. 그 이걸 왜들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보기에는 전체적으로 여권의 정무적 판단이 지금 거의 작동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지 않고 어떻게 이렇게 지금 이 문제에 가뜩이나 지지율이 안 좋은데 신천지 문제 터뜨려가지고 일단 터졌으니까 조사해야 돼요.
1: 예.
0: 명명백백히 밝혀야죠. 특검도 하려면 하고. 왜냐하면 신천지 같은 이런 종교단체가 지금 국민의힘도 개입해가지고 이만희 회장 지금 기소 재판 중이잖아요. 지금 이거 있을 수 없어요. 8번 세번해야 돼요. 어쨌든 그건 예. 분명해요. 이왕 이렇게 된 거. 여야 할 거 없이 완전히 공개해가지고 뭐 지금 김민석 대표는 뭐 공개 수준 그 아예 처음부터 그걸 얘기하지 말았어야 돼요.
1: 아.
0: 완전히 다 그러면 탈탈 털어야죠 이거는.
1: 이미 이렇게 된 이상
0: 더 이상 털어 이제 네. 지났어요. 이미 끝났어요. 그렇군요. 근데 이걸 또 이제 공개 수준 따지고 여기서 정치적인 정부 판단하면요, 그건 더 망하는 길이에요. 이제 더 완전히 그때 이제 다 우리가 옷 벗을 까고 하고 이거 탈탈 터져 이렇게 가야 돼요.
1: 근데 이제 제가 궁금한 게 이제 뭐 신천지 교인이 몇 명이 들어왔는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들어온 거를 정황을 발견했으면은 그게 정청래 대표 때 들어온 건지 그 전에 이재명 대표 때 들어온 건지 그 전에 송영길 대표 때 들어온 건지 그 전에 이낙연 대표 때 들어온 건지 뭐 이런 것도 구분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언제 얼마나 들어와서 당의 선거나 경선에 어떤 식으로 개입을 했는지 근데 이게 당 자체 진상조사로 밝혀질 수가 있는 건지 그게 좀 궁금해요. 이종훈 평론가님.
2: 밝혀질 수 있죠. 당원 가입 시기가 나오잖아요.
1: 네,
2: 그러니까 그다음에 이제 이 당원 가입이 갑자기 확 증가를 했었잖아요.
1: 예.
2: 정청래 전 대표 시절에. 그러면 이제 그거는 무더기로 들어온다는 뜻이거든요.
1: 근데 그 사람들이 네. 들어온 사람이 신천지라는 거는 신천지 명단과 신부 명단과 당원 명부를 대조를 해야 되는데 신천지 명단은 그
2: 조사를 어느 정도 해서 지금 상당한 규모가 나왔다라고 지금 김민석 대표가 이야기를 한 거잖아요.
1: 그거는 어디서 구했는지 또 그 의문을 제기하시는 분들 또 있어가지고 네. 제가.
2: 근데 근거 없이 이야기는 안 했을 거다라고 보고요. 예. 그동안 TF 만들라고 조사했으니까 어느 정도 그 윤곽이 지금 나온 겁니다. 일부 언론에서 5만 명이다 이러니까 아 뭐 숫자를 뭐 이렇게 단정 짓는 거에 대해서는 부인을 했는데 사실은 숫자까지도 지금 다 파악이 됐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1: 예.
2: 이게 정청래 전 대표가 관련이 돼 있지 않다라고 한다면 김민석 대표가 계속 이렇게 그 불씨를 이렇게 자꾸 지필까요? 아니라고 봐야 되죠. 그러니까 정청래 전 대표가 관련이 안 됐은 것 같으면
1: 예.
2: 그야말로 그냥 그냥 무미건조하게 아 이거 조사해서 있는 그대로 발표, 있는 그대로 처리 이렇게 갔을 거라고 저는 봐요.
1: 예.
2: 근데 제가 보건대는 김민석 대표가 이 카드를 굉장히 우려 먹고 있다. 예, 지난 이제 전당대회 때 한번 우려 먹은 거 아니에요, 그죠?
1: 예.
2: 뉘앙스만 싹 풍겨, 냄새만 싹 풍기고 이번에도 좀 그래요. 좀 더 완벽하게 지금 공개할 태세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또 우려 먹고 아마 계속 이런 식으로 하지 않을까 싶어요.
1: 예. 그렇군요. 이제
2: 향후에 사실은 이제 공천 지분 싸움이 남아 있잖아요. 2018년 예. 공천 싸움 그게 큰 싸움이잖아요.
1: 아니 2년 뒤에 거 한 1년 8개월 뒤에 거가 벌써 이제 전쟁이 붙은 거예요?
2: 이번 정기국 끝나고 내년 딱 봄 내년으로 넘어가기 시작하면 벌써 예. 이제 그 공천 지분 갖고 싸움이 시작되는 겁니다. 당내에서는. 이제 그러니까 그거 그 과정에서도 아마 이거를 간헐적으로 계속 우려 먹을 가능성이 좀 있지 않나.
1: 알겠습니다.
0: 그렇게 되면 예. 전 다 공멸할 것 같아요. 그렇게 돼서 정청래 뭐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지 안 갖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김 대표가 그렇게 되면 저는 김민석 대표의 그 리더십 통합의 리더십 같은 것들이 계속 얘기가 되기 때문에 당 지지율이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럼 예. 당 대표는 100일에 뭐 저기 뭐 10% 올린다고 그랬는데 뭐 그런 말을 떠나서. 당대표는 당의 지지율을 올려야죠. 그런데 당의 지지율이 이렇게 해서 올라가겠어요? 그렇다면 이건 아예 이렇게 얘기 나온 김에 아 김민석 대표가 정말 이건 정말 정치인 뭐 어떤 특정 계파의 이익을 떠나서 완전히 정말 정의의 차원에서 이걸 뭔가 이 밝혀내려는 건 이런 인식을 주든가. 그런데
1: 예.
0: 그렇지 않고 어정쩡하게 말로만 하고 또 슬쩍 뒤로 가고 이런다? 그럼 뭐 정청래 대표도 안 좋고 김민석 대표도 다 안 좋은 거죠. 그렇다면 여권 전체가 공멸이에요. 지금 가뜩이나 안 좋은데 그 정치는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1: 내부에서도 반발이 있는데 네. 그러니까 야당에서도 국민의힘에서는 우리 압수수색 지금 그렇죠. 하고 그러니까 특검에 민주당도 특검에고 압수수색해야 돼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0: 할 말 없죠. 거기에 대해서 할 말이 있나요? 그 얘기 지금 그것도 자당 대표 얘기를 했는데
1: 예.
0: 거기에 대해서 유야무야 없는 것처럼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아주 야당은 신났죠. 봐라 저 여당은 지금 우리한테 그냥 탈탈 털고 압수수색 다 하고 총회장 지금 구속 기소까지 됐는데 이거 자기들 넘어간다고 수사 안 할 도리가 없을걸요? 안 하고 뭉갤 수 있는데 그럼 결국 다 지지율로 집결돼요.
1: 알겠습니다. 네. 예, 그 국민의힘 얘기 짧게 좀 해볼게요. 요즘 국민의힘을 너무 못 따라가지고 예,
0: 이슈가.
1: 최근에 용인갑 이원모 당협위원장이 이제 사퇴를 하면서 여기에서 이제 새로 당협위원장을 뽑는데 조직위원장 경선이거든요. 여기에 양양자 최고위원이 좀 여러 명이 등판을 했는데 ARS 투표 전화 누락 사태가 벌어지면서 재투표가 결정됐는데 이거에 대해서 전면 재선거를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양양자 최고위원 목소리 듣고 오겠습니다.
4: ARS 경선에서는 전화가 오는 절차가 곧 투표용지입니다. 이번 경선 ARS 전화가 오지 않았다는 제보가 지금도 오고 있습니다. 애초 당에서 인정한 오류 규모보다 더 클 것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그냥 넘어가서도 안 되고 쉬쉬한다고 해결될 일도 아닙니다.
1: 최고위원회의에서 양양자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얘기하는데 이게 그러니까 뭐 쉽게 얘기를 하면은 여론조사로 이제 전화로 이제 돌려본 건데 이게 와야 되는 전화가 안 왔다. 그래서 이거는 올림픽 공원에서 지금 시위를 하듯이 전면 재선거가 필요하다라고 양양자 최고위원이 주장을 한 것이고 이거에 대해서 당 지도부 정의용 사무총장 등등은 이거는 지금 해당 행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거는 이종훈 평론가님 어떻게 봐야 돼요?
2: 그러니까 이게 단순 실수인지 아니면 정말 작심 조작인지
1: 예.
2: 지금 확인이 필요한 거잖아요.
1: 예.
2: 예. 근데 보니까 양채구 위원이 문제 제기하는 거로 봐서는 그 팩트 자체는 맞는 것 같거든요.
1: 그러니까 전화가 안 온 거는 어느 정도 인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2: 그러니까요. 예. 그 팩트 자체가 그렇다라고 그러면

0: 신사의 문제였다 이거는.
1: 그런데 예. 그거를 그렇게 치부할 수가 있나요? 어. 만약에 그 이제 뭐 진짜 지방선거나 이런 것 때 이 뭐 이런 방식은 아니지만 우리가 지금 선거하는 게 이런 식으로 의혹이 될 만한 일이 벌어졌으면
0: 예.
1: 국민의힘 가만히 있었을까요? 그 부분의 실수라 하더라도 그건 중대한 실수. 부분의 실수라 하더라도 이게 중대한 실수라고 한다면
0: 예.
1: 이거 전체 선거 이거 완전히 이건 부정선거야. 이렇게 주장을 할 것이다. 그리고 실제로 지금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잖아요.
0: 예.
1: 그럼 당밖에 그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좀 어떻게 보면 좀 깐깐한 잣대를 들이대면서
0: 예.
1: 자기네 당에서 일어난 그런 선거에 대해서 그렇게 느슨하게 뭐 잣대를 들이대면서 얼렁뚱땅 넘어가려고 한다?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0: 그렇군요. 그래서 오늘 이제 비공개로 전환이 된 다음에 고성 지르고 난리가 났어요. 장동혁 대표가 양양자 우재준 최고의 문제제기라는 사람들을 향해서 올림픽공원에서 올공에서 싸우는 대표를 바보로 만드냐라고 정도껏 해라라고 이제 회의장을 박차고 나갔는데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선거 부정선거를 주장하고 있지만 선거 부실이 있었던 거는 사실이고 그래서 그 전면 재선거를 요구를 하는 그게 그대로 지금 이게 그 논리가 지금 적용이 되는 상황이거든요.
2: 그러니까 이거는 저기 장동혁 대표로서도 역설적이고 모순적이죠. 지금 그 선거 자체를 물론 부실선거긴 했습니다만 예. 부정선거라고 해서 계속 이 지금 자기가 진영 내에서 위상을 확보해 나가는 과정인데 이것도 그러면 조사를 해야죠. 지방선거까지 부정선거라고 지금 몰아붙이면서 재선거하자고 하는 사람이 이런 의혹이 나왔으면 뭐 통일사의 문제인지 정말 조작된 건지를 밝혀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걸 진영 내 갈등으로 몰고 가는 거예요. 이것도 결국은.
0: 예.
2: 그러니까 진영 내 갈등으로 몰고 가면 이제 장동 대표는 자신이 유리해진다고 보는 거죠. 지금 그걸 재미를 좀 보고 있잖아요. 지금 지지율도 탄탄해지고.
0: 예.
2: 대한민국 정치 정말 이상해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당청에서 분명히 기강을 잡고 조사를 해야 되는데 예. 당대표 이렇게 나오는 것 자체가
0: 특정 후보의 편에 드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
2: 보이잖아. 그러니까 아. 뭔가 이게 문제가 있구나라는 걸 반증하는 거다라고 저는 봅니다.
0: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뭐 이종훈 평론가님.
1: 굉장히 장동혁 대표의 태도가 수상하잖아요.
0: 아.
1: 그러니까 좀 원칙대로 따지자면
0: 예.
1: 지금 우리가 올공 투쟁까지 하고 있는데 당내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단 말이야.
0: 어.
1: 이건 엄정 진실이 규명하고
0: 예.
1: 재선거 해라. 해야 정상인 거죠 이게.
0: 아.
1: 그런데 발끈 화를 내면서 문제 제기하는 것에 대해서 막 그렇게 대받아친다.
0: 예.
1: 굉장히 의심스럽다.
0: 알겠습니다. 예. 어떻게 양양자 최고위원 한번 저희가 가능하면 인터뷰를 한번 해봐야 되겠네요. 굉장히 궁금합니다. 예. 오늘 천상의 고수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특임 교수 이종훈 시사평론가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3: 예. 감사합니다.
0: 10월 15일 목요일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만드는 천국 같은 세상. 여기는 김준일의 시사천국이었습니다. 엔젤스 여러분, 우리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만나요.
4: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5: 엄마 나이가 되면 엄마, 나는 더 잘해낼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참 쉽지 않네요. 엄마, 잘 계시죠? 보고 싶습니다.
6: 아름다운 자연 속 가깝고 편리한 공원, 현대공원 추모의 집, 현대공원은 우리 곁에 있습니다.
7: 깨끗한 상수원을 위한 작은 실천, 낙동강 수계 토지 매수 사업으로 시작합니다. 낙동강의 주된 오염원을 제거하고 수변 녹지를 조성하여 생명과 자연이 살아 숨쉬는 낙동강으로 함께 살리고 함께 지켜갑니다. 낙동강 유역 환경청과 낙동강 수계관리위원회가 함께합니다.
8: 뒤에 앉은 주희랑 민석이 안전벨트 했어?
9: 아 귀찮은데 꼭 해야 돼?
8: 귀찮아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경고음이 안 울려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10: 뒷좌석까지 안전해야 모두가 안전합니다. 이 캠페인은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가 함께합니다.
11: 더 나은 미래를 위한 한국폴리텍대양도부 캠퍼스 한국폴리텍대학 하나뿐인 로봇 특성화 대학
12: 로봇 캠퍼스에서 장학금, 생활 지원금까지 받으면서 로봇 전문가가 되자. 취업이 고민이라면 로봇 캠퍼스를 검색하세요. 신입생 모집 중.
13: 역시 형국이야. 학교도 공원도 다 가까이 있네.
14: 그뿐이야? 병원의 시장까지 편리하잖아. 이보다 좋을 순 없지.
13: 이런 좋은 입지가 구미에 또 있을까?
14: 없지. 대체 불가 입지라니까.
13: 형국 센트럴 아테라 11월 오픈 예정. 1551-3315 금호건설.
15: 요즘 일할 때 AI 많이 쓰시죠?
3: 요청하신 포스터 시안을 완성했습니다.
15: 이 시안 그대로 써도 되겠다.
16: AI의 답에 그대로 마침표를 찍고 있진 않나요?
15: 내 아이디어도 더해볼까?
16: AI의 마침표 뒤에 당신의 물음표를 공익광고 협의회.
17: 오래도록 마음에 남는 사람이 있습니다. 뒤처지고 있을 때 묵묵히 기다려준 사람. 힘들 때 곁에 있어준 사람. 기쁜 일이 있을 때 나보다 더 기뻐해준 사람.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했는지는 잘 기억나지 않아도 내어준 마음과 온기는 오래 남기도 합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가 살아낸 하루도 누군가의 마음에는 그렇게 남을지 모릅니다.
18: 이사가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19: 하느님 감사합니다.
17: 10월 전교의 달. 오늘 당신은 어떤 모습으로 기억

0: FM 93.1MHz 깊은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 방송입니다. HLDK.
1: 내 몸 안에 NK 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프.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0: 생명을 살리는 세계 최고의 바이오 그룹 한바이오가 7시를 알려드립니다.

여러분 제가 퀴즈 하나 낼게요. 기적은 기적인데 내가 마음대로 만들어낼 수 있는 기적은? 정답은 뭘까요? 바로 민기적. 네. 운동, 독서, 뭐 청소 이런 거 해야 할 일 자꾸 미루고 집중도 안 될 때 우리가 주로 이렇게 민기적 된다고 하잖아요. 그 순간을 이겨내기 위해서 운동선수들 사이에 전해지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집중은 자신감에서 나오고 자신감은 연습에서 나오며 연습은 약속에서 나온다. 결국 시작은 나와의 작은, 아주 작은 약속이라는 거죠. 거창하지 않아도 오늘 애썼던 작은 움직임 하나가 있었다면 아마 내일의 나는 조금 더 단단하게 성장해 있을 겁니다. 여기는 음악 있는 저녁 풍경 김형중입니다.

0: 10월 15일 목요일 음악 있는 저녁 풍경 김형중입니다. 오늘 첫 곡 전람회 그리고 신해철이 함께한 세상의 문 앞에서 들려드렸습니다. 목요일 마무리 잘하고 계신가요? 제가 목요일 잘 마무리하고 있는 여러분한테 무리수를 둔 건 아닌지. 예, 많은 분들이 뭐예요 쭝디 시작부터 우리 쭝디 아재였어 오빠인 줄 알았는데 막 이런 글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저 아재죠. 오늘 저기 이탈리아 날씨 어떤지 아세요 여러분? 좀 모르세요 설마? 뭘 날씨가 어때요? 당연히 스파게티. 네. 자, 본론으로 돌아가서 목요일은 일주일 중에 제일 피곤하고 지칠 때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가장 민기적거리게 되는 날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피곤하면 집중도 안 되고 그저 이렇게 늘어지고 싶은 건 누구나 똑같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순간에 뭔가 나를 위해 한 번 더 움직이고 노력하는 게 나의 성장을 위해 큰 도움이 되는 건 우리도 다 알고는 있죠. 알고는 있지만 그거 참 쉽지가 않아요. 예, 그래서 그걸 제일 잘하는 그걸 제일 열심히 해서 결실을 보는 사람들 중에 하나가 바로 운동선수들이 아닐까 생각이 들더라고요. 엄청난 연습과 자기 절제를 통해서 뭔가 경지를 이루는 게 바로 운동선수들이잖아요. 그 연습, 그 운동선수들 사이에서 그래서 연습은 약속에서 나온다는 말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말에 진짜 100%, 120% 공감하고 그리고 살짝 반성도 하게 되네요. 자, 오늘 나와의 약속을 지키느라 하루 종일 애쓰신 분들 그리고 잘 지켜내신 분들 조금 부족했지만 지켜내려고 노력하신 분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광고 듣고 갈게요.
1: 일어났어? 또 공복에 커피야? 아침 공복엔 올리브 3G. 곡스럽게 잘 먹네. 올리브 3를 공복스럽게 아침 공복엔 올록담 올리브 3. 아침 골든타임 이제 놓치지 마요.
2: 식품 유형은 올리브유입니다.
3: 아미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1: 일어났어? 어? 또 공복에 커피야? 아침 공복엔 올리브 3G. 곡스럽게 잘 먹네. 올리브 3를 공복스럽게 아침 공복엔 올록담 올리브 3. 아침 골든타임 이제 놓치지 마요.
2: 식품 유형은 올리브유입니다.

한희정 씨가 피처링한 에피톤 프로젝트의 이화동 듣고 왔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저녁 7시에서 9시 음악 안에서 일상과 마음을 나누는 음악 있는 저녁 풍경 김형중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꾸며가고 있습니다. 1부에선 오늘 하루를 음작품 가족들의 사연과 신청곡으로 기억하는 내 마음의 풍경 준비하고 여러분들의 오늘 하루 이야기 특별하지 않아도 괜찮은 그저 평범하고 소소했던 이야기들 기다리고 있습니다. CPBC 빵 100원의 이용료가 있는 문자 샵 1053 또는 CPBC 플러스의 음작품 홈페이지 게시판으로 참여해 주시면 됩니다. 사연 보내실 때 성함 꼭 함께 적어서 보내주세요. 이렇게 음작품에 참여해 주신 분들을 위해 저희가 준비한 선물 소개해 드릴게요. 재즈가 가득한 세상을 꿈꾸는 재즈피플에서 드리는 월간 재즈피플 굿 인터내셔널에서 제공하는 재즈 피아니스트이자 작곡가 클로드 볼링의 피아노에 플루트 연주가 더해진 유럽의 낭만이 느껴지는 앨범 Suit for Flute and Jazz Piano Trio 베사메 무초, 마리아 엘레나 등 20곡의 라틴 아메리카 명곡을 네킹 콜의 목소리로 만나는 앨범 Canta Español 홍두깨살 그대로를 천연 재료로 양념해 맛을 낸 오니제에서 드리는 수제 육포 세트 피부 생태계를 연구하는 바이옴 액티베이트에서 기미 없는 깨끗한 피부로 만들어주는 비타민C 스틱 무좀관리 전문기업 빛이 주는 선물 PD케어에서 드리는 자외선 차단과 피부관리용 화장품 인텐시브 트리트먼트 그리고 다도의 아름다운 섬과 바다를 품고 있어서 여행가기 딱 좋은 전남 고흥군의 특산품 고흥미역 유자 등등이 가득 담긴 10만원 상당의 선물 세트를 보내드립니다. 여러분들 많이 많이 참여하시고 선물도 받아가세요. 자 그리고 지금 청취율 조사 기간인 거 알고 계시죠? 네. 02로 시작되는 번호로 혹시 전화 오시면 무조건 잘 받아주시고 혹시 어떤 라디오 좋아하시냐고 질문 들으시면 네 주저하지 마시고 김형중의 음악에 있는 저녁 풍경 너무 잘 듣고 있다고 아니 너무 잘 듣고 있다고까지는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그건 설문조사에 반영 안 되니까 네 어쨌든 설문조사에 많이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이거 청취율 뭐 어떤 공약이라도 해야 되는 건가? 청취율 조사 기간 때만 되면 저도 모르게 이렇게 신경이 좀 쓰이긴 하는데 네 어쨌든 점점 나아지고 있다라는 그런 희망회로 돌려보면서 네 여러분들의 사연 함께 볼게요. 진경님께서 아 쫑디 허니첸스님께서 쫑디 실망이에요. 스파게티 들은 내 귀 씻고 싶다. 6169님께서 아저씨 왜 그러세요? 쫑디 저요. 오늘 퇴근하고 독감 주사 맞았어요. 아픈 듯 안 아픈 듯 괜찮아요. 네. 청취율 조사에 악영향을 미치는 게 아닌가. 네 가끔 여러분들 재밌으라고 나 좀 망가지면 어때? 우리 청취자들 재밌으면 되지 하면서 툭툭 던져보는 아재 개그 반응이 좋진 않다. 네 청취율 망하면 제 탓인 걸로. 네 여러분들 독감 주사 맞으셨죠? 안 맞고 잘 견디시는 분들도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분들은 이제 워낙 튼튼한 건강체질이시니까 그럴 수 있는데 겨울만 되면은 감기 때문에 한 번이라도 고생하시는 분들은 웬만하면 독감 주사 맞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카타리나님께서 이제 출첵합니다 해주셨어요. 아유 어서 오세요.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수도권 야거보님께서 모두 반갑습니다. 야거보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피치망고님께서 쫑디 오늘 드디어 북항이 보고 왔답니다. 평일인데도 여전히 북적북적. 네. 잘 보고 오셨다니. 건강하죠 아직? 아 이 녀석 왜 이렇게 걱정을 시키는지 참네. 아니 제가 살면서 상어 걱정을 하는 날이 올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네요. 상어는 항상 두려움의 대상일 뿐이었지 걱정이 되는 대상은 아니었잖아요. 야, 참 상어 걱정을 하게 되네요.
아유 참 진짜 제발 제발 건강 지금 여기 회복하러 잠깐 온 거라고 생각하고 건강 회복해서 넓은 바다로 훨훨 날아가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피치망고님께서 사진도 첨부를 해주셨는데 와 평일에도 이렇게 그 북항이 보러 온 분들이 많다는 거잖아요. 난간에 사람들로 가득이네요. 아니 그리고 북항이 이 녀석도 참 약간 관종 아니에요? 사람들의 관심을 즐기는 것 같아. 사람들 옆으로 이렇게 막

유유히 헤엄치고 다니고 막 그러네요. 수면 위로. 와, 참. 네가 행복해서 그러는 거면 다행이다, 북항아. 뭐. 아프지 말길. 자, 음자풍 찾아오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제가 노래 두 곡 들려드릴게요. H의 이전니 준비했고요. 이어서 박영미의 나는 외로움, 그대는 그리움.

음악 있는 저녁 풍경 김형중입니다. 저의 관심과 애정을 듬뿍 담아 제 마음껏 준비해보는 쫑디의 내 마음대로 플레이리스트. 오늘은 아일랜드가 낳은 세계적인 음악 그룹 두 팀의 신곡을 만나봅니다. 한 팀은 켈틱 음악의 아름다움을 팝으로 풀어내고요. 또 한 팀은 시대의 고민을 락 음악에 담아온 주인공들인데요. 익숙한 명곡을 새롭게 해석한 노래와 오랜 기다림 끝에 발표한 신곡입니다. 자, 먼저 여성 4인조 팝페라 그룹 켈틱 우먼의 졸린입니다. 이 곡은 미국 컨트리 음악의 전설 돌리 파튼이 1973년에 발표한 노래로 자신이 사랑하는 남자를 빼앗길까 두려워하는 마음을 담았는데요. 단순한 사랑 노래를 넘어 질투와 불안, 또 사랑을 잃고 싶지 않은 마음을 솔직하게 드러낸 곡이죠. 오랜 세월 수많은 가수들이 다시 불러온 명곡이기도 합니다. 이 곡을 켈틱 워먼은 자신들만의 맑고 조화로운 보컬로 이 원곡을 새롭게 해석했습니다. 원래 발표 계획이 있었던 건 아니라고 해요. 근데 올해 봄 미국 투어에서 이 노래를 선보인 뒤에 관객들의 좋은 반응에 힘입어서 정식 싱글로 발표하게 됐다고 하네요. 원곡의 애틋한 감정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귀 기울여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어서 소개해드릴 곡은 아일랜드를 대표하는 락밴드죠. U2의 신곡 Silencio입니다. U2는 1976년 더블린에서 결성돼 With or Without You, One, Beautiful Day 등 수많은 명곡을 남긴 밴드죠. 올해로 결성 50주년을 맞은 이들은 오는 11월 13일 정규 앨범 Carnival Deluxe를 발표합니다. 2017년 이후 9년 만에 선보이는 새 정규 앨범인데요. Silencio는 이 앨범에 앞서 선보인 선공개 곡이 되겠네요. 이 Silencio라는 제목은 스페인어로 침묵을 뜻합니다. 하지만 노래는 제목과 달리 조용하지 않고요. 거친 기타와 펑크 록 특유의 에너지를 앞세워 짧지만 강렬한 인상을 남기죠. 반세기를 활동해온 이들의 음악이 지금 어떤 모습으로 이어지고 있을지 또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신곡입니다. 자, 그럼 서로 다른 매력으로 돌아온 아일랜드의 그룹 두 팀의 노래 함께 감상해 볼까요? 켈틱 워먼의 졸린, U2의 실렌시오,

음악 있는 찬양 풍경 김형중입니다. 오늘은 아일랜드가 나온 세계적인 음악 그룹 두 팀의 노래 만나봤습니다. 이 중에 또 U2의 신곡은 참 너무 반갑네요. 제이님께서 우왕 U2 신보예요? 좋다 좋아 플리에 채워야지 오늘도 감사히 들어요. 진경님께서 졸링? 졸링? 안젤리나 졸링? 네. 왜 나보고 아까 아재 개그 한다고 왜 나를 비난한 거예요? 진경님. 못지않은데? 마틸다님께서 오늘도 가평에서 잘 듣고 있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레미님께서 정대님 출첵합니다. 오랜만에 이 시간에 집에 들어가네요. 집에 들어가기 전에 붕어빵 사가지고 들어가려고 합니다. 붕어빵의 계절이 된 거죠? 이제 슬슬 붕어빵 먹어야 되는 계절인 거죠? 아우, 또 생각만 해도 침 나온다. 아, 정말. 맛있게 드세요. 저도 조만간 먹어야겠네요. 1933님께서 안녕하세요. 어제부터 처음 듣게 된 청취자입니다. 피치망고님께서 북항이 내일 보러 간다고 했는데 오늘 봤다고 하는 소식을 전해 들으니 신기하고 새롭네요. 네, 1933님 환영합니다. 자주 뵐게요. 귀동요원님께서 아기 상어 뚜루루 뚜루 이렇게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그냥 글로만 보내주셨는데 음성 지원은 제가 해드렸습니다. 허니첸스님께서 지난주 토요일 부산 당일로 다녀왔는데 북항이는 볼 생각도 못했고 유명한 피자 포장으로 친구들과 해운대에서 맛있게 먹었어요. 네, 북항이는 사실 새로운 명물이죠. 부산 가면은 워낙 그 맛집, 뭐 좋은 장소들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아서 네, 일정 안에 북항이까지 보기엔 좀 빠듯한 일정이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 부산은 왜 피자가 또 유명할까? 참, 근데 이제 우리나라 전국 지방 도시들 돌아다녀 보면 진짜 생각지도 못하게 이 동네에서 이런 게 또 유명하다고 뭐 이런 특별한 메뉴들이 참 많아요. 그죠? 강릉 가면 커피가 유명하잖아요. 예. 해산물만 유명한 줄 알았는데 닭강정만 유명한 줄 알았는데 커피가 또 유명하고 어쨌든 참 그 전국 방방곡곡 구석구석 정말 맛있는 음식들 좋은 볼거리들로 가득 담긴 우리나라 정말 여행하기 좋은 것 같아요. 요즘에 지방도시들에 외국 관광객들이 그렇게 많이 찾아온대요. 제가 얼마 전에 또 군산을 다녀온 적이 있는데 군산 거리를 가는데 외국인 관광객들이 이렇게 돌아다니더라니까요. 참 그것도 참 신기하고 또 새로운 유행이 된 것 같아서 기분 참 좋더라고요. 자, 노래를 한 곡 더 또 들려드리죠. 0344님께서 임영웅 노래 틀어주세요 이렇게 신청해 주셨거든요. 네, 어떤 곡인지 콕 찍어주신 건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이 노래를 준비해봤습니다. 뭐 임영웅 씨 팬들은 어떤 노래든 다 그냥 좋아하시잖아요. 모래알갱이 들려드릴게요.

음작품 가족의 사연과 신청곡으로 오늘을 기억해봅니다. 내 마음의 풍경. 내 마음의 풍경. 오늘 사연은 이창민 님께서 보내주셨네요. 저는 작년 봄 서울에서 고흥으로 이사왔고 오랫동안 동경하던 시골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생각했던 것보다 힘든 일이 많았어요. 농촌을 실제로 경험해보니 모든 게 어렵고 낯설기만 했고 자연의 냉혹함도 알게 됐습니다. 물론 농사일이 힘들 거라는 건 예상했지만요. 은행을 주워 다루다가 장갑을 꼈건만 은행독이 올라서 심한 피부병으로 오래 고생도 했고 아름답게만 보이던 정원에는 뱀이 자주 출몰하고 집안에는 진해가 자꾸 들어와 물렸던 게 여러 번입니다. 하지만 좋았던 기억도 많습니다. 버스 정류장에 서 있으면 처음 보는 분일지라도 차를 태워주시거나 마을 분들이 먹을 것을 나눠주시는 살가운 정은 도시에서는 못 느껴본 경험이었어요. 깨끗한 새벽 공기, 아침마다 새소리에 잠을 깨는 기분, 계절마다 형형색색 다투며 피어나는 예쁜 꽃들, 씨앗을 심어 가꾸고 수확해본 기분, 벌레 먹고 못생겼어도 내 땅에서 거둔 과일의 참맛, 그리고 사랑하는 부모님께 농작물을 보내드려본 즐거움도 있었습니다. 이제 조금씩 적응해 가면서 아직 두려움이 앞서지만 또 라디오가 있어 위로 삼고 있어요. 박학기의 계절은 이렇게 내리네 신청합니다.

네. 내 마음의 풍경 사연 보내주신 이창민님의 신청곡 박학기의 계절은 이렇게 내리네 듣고 왔습니다. 이야 정말 굉장히 큰 결심하시고 와 실제로 이렇게 행동으로 옮기셨네요. 너무 대단하신 것 같아요. 도시 사람들이 저도 사실 마찬가지거든요. 도시 생활이 익숙하고 편하고 그런 건 있지만 항상 아 나중에 좀 더 나이 들고 좀 더 시간적으로 여유가 생기면 좀 자연 속에 파묻혀서 그런 곳에서 살고 싶다 이런 꿈을 항상 꾸거든요. 아마 제 생각에는 도시에 사는 그 많은 분들이 이런 꿈을 꾸면서 살고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만큼 시골 생활이 매력 있다는 뜻이겠죠. 그 불편함을 감수해볼까 이렇게 고민해볼 정도로 그만큼 매력 있다는 뜻일 것 같은데 우리 이창민님께서는 그 매력들을 한껏 지금 발견해가면서 그 시골 생활에 적응하고 계시네요. 참 너무 대단하신 것 같고요. 네, 이왕 그쪽으로 이사하시고 자리 잡으신 만큼 그곳에서 좋은 일들 많이 많이 생기시고 항상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허니첸스님께서 너무 아름답고 행복한 사연이네요. 계절을 배송시켜주셔서 감사해요. 진경님께서는 서울만 벗어나도 다 훈훈하고 사람 사는 냄새나고 따스운 것 같아요. 네, 아니 사실 뭐 서울도 어느 정도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의 그 국민성이라고 해야 될까? 기본적으로 참 따뜻하고 뭐 그런 친절한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서울 생활하면서도 이 사람 냄새 어느 정도는 뭐 느끼면서 살 수는 있는 것 같은데 상대적으로 이 서울이 아닌 그 지역 쪽의 인심이나 뭐 사람 냄새라고 표현되는 그런 인정들이 너무 크고 많으니까 상대적으로 그렇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사실 시골 생활을 꿈꾸는 동경하는 사람들이 많은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소아대레사님께서 아까 그 뱀도 나오고 그런다고 하시는 얘기 들으시고 뱀가라 구매해서 집 주변 캔이나 페트병에 놓아두세요 라고 이렇게 조언을 주셨습니다. 이 뱀가라가 뭔가 해서 봤더니 뱀을 퇴치하는 약 중에 이런 이름을 가진 약이 있네요. 뱀 저리 가라 뭐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그죠? 난 이런 약 제목 짓는 것도 참 사람 냄새나고 정감이 넘쳐서 너무 좋은 것 같아. 자, 저는 이 뱀 때문에도 이 시골 생활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제일 무서워. 자, 음악 있는 저녁 풍경 김영중입니다. 내 마음의 풍경. 이렇게 사연 보내실 분들은 CPBC 빵 100원의 이용료가 있는 문자 샵 1053 또는 CPBC 플러스의 음자풍 홈페이지 게시판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사연 보내주신 이창민님 선물 보내드릴 테니까요. 선물 받으실 주소 다시 한 번만 보내주세요. 자 이제 1부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1부 끝곡으로요. Off the Menu의 Lovers in Seoul 준비했습니다. 자 오늘 2부 재즈 뮤지션 남예진님과 함께하는 음악의 발견 마련되어 있는 거 알고 계시죠? 2부에 뵐게요.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추진 중인 약 55만 제곱미터 공원, 총 2,648세대 대단지, 구미의 변화를 더 크게 메가 프로젝트, 메가 프레젠트 구미 파크원 대시양 1차 1,355세대 11월 오픈 예정. 054-443-1355 태양건설.
2: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소람상담소 이동철 신부입니다. 휴대전화에 배터리가 부족합니다 라는 알림이 뜨면 우리는 서둘러 충전기를 찾습니다. 자동차에 연료가 부족하면 곧바로 주유소로 향하죠. 그런데 정작 우리 마음의 경고등이 켜졌을 때는 어떨까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 사람을 만나는 일도 너무 힘드네. 마음의 경고등이 울립니다. 기기의 경고에는 바로 움직이면서 내 마음의 신호는 외면하고 있지 않으신가요? 24시간 상담 전화 109는 당신의 이야기를 기다립니다. 지금 바로 마음을 충전하세요. 그 어떤 일도 당신보다 우선할 수는 없습니다. 이 캠페인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이 함께합니다.
3: 가장 좋은 해답은 언제나 현장에 있고 가장 훌륭한 정책은 시민 여러분의 목소리에서 시작됩니다. 제10대 대구광역시의회는 다양한 의견을 존중하고 소통하는 열린 민주주의

0: AI의 마침표 뒤에 당신의 물음표를 공익광고 협의회
1: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2: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1: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하루 끝에 언박싱. 22살 정윤서군은 중학교 2학년 무렵 아동학대를 피해서 가정 밖 청소년이 됐습니다. 처음엔 성당을 찾아가 지내며 복지시설 입소를 기다렸는데요. 아동복지시설에 자리가 없어서 청소년복지시설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잘 몰랐던 제도인데요. 19살 자립을 해야 할 시기가 왔을 때 아이러니하게도 이 아동복지시설을 퇴소하는 청년에겐 다양한 자립 지원이 마련돼 있지만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청년은 아무런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윤서군은 막막했지만 어떻게든 공부해서 장학금 지원이 많은 카톨릭 대학교에 진학을 했는데요. 그래도 등록금, 입학금, 기숙사비를 비롯해서 필요한 돈이 많아서 빚을 질 수밖에 없었고 결국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학교 생활을 한 뒤 밤 9시부터 새벽 5시까지 배달 일을 했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윤서군은 청소년 복지시설 퇴소 청년들의 권익을 대변하는 브릿지 유스를 직접 설립해서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현재 정책 현장을 찾아다니며 제도 개선을 위해 애쓰고 있는데요. 이제 윤서군은 자신이 겪었던 힘겨운 시간을 거울 삼아 앞으로 많은 청소년들이 경제적인 이유로 대학 진학을 포기하지 않고 학업과 자립을 이어갈 수 있도록 기반을 만드는 것이 최우선의 목표라고 합니다. 22살의 청년이면 부모님의 따뜻한 보호 아래 더 응석 부려도 괜찮은 나이지만 자신이 처한 현실에서 포기하거나 지치지 않고 더 나은 세상을 위해 노력하는 윤서군의 이야기를 접하니 어찌나 대견한지 모르겠습니다. 누구보다도 멋지게 살아가는 정윤서군의 꿈을 응원하겠습니다.

음악 있는 저녁 풍경 김형중입니다. 2부의 시작과 함께 여러분 하루끝 언박싱에 이어서 들려드린 노래는 캐롤 킹이 불러준 You've Got a Friend 였습니다. 22살 대학생 정윤서 마카리오. 참 너무 대단하지 않아요 여러분? 너무 대견한 청년인 것 같아서 그래서 이 이야기 소개를 안 드릴 수가 없었는데 중학교 때 아픔을 겪고 가정과 분리돼서 지내기 시작했고 그리고 자립하는 과정에서 지원도 받을 수 없었던 그런 이야기 대학까지 진학했고 또 앞으로 자신처럼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을 청소년들을 위해서 더 노력하겠다는 그런 다짐을 담아 청년들의 그 청소년 복지시설 퇴소 청년들의 권익을 대변하는 브릿지 유스라는 단체를 직접 설립해서 대표를 맡고 있다는 아 참 너무 멋진 청년인 것 같네요. 어떻게든 참 도움이 되고 싶은 도움을 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듭니다. 아마 이 정윤서 마카리오 앞으로 무슨 일을 하든 너무 잘 해낼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오늘 이 소식 전해드리면서 또 한번 놀랐는데 왜 평소에 그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를 받다가 이제 나이가 차서 어쩔 수 없이 퇴소해야 하는 그런 청년들 혼자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 청년들 그 청년들에 대한 뭐 다양한 자립 지원 그 정책이 마련돼 있다고는 하지만 그 정책도 턱없이 부족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기에는 굉장히 부족한 지원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지원을 받는 청년들조차도 세상에 나갔을 때 엄청나게 큰 어려움, 힘든 상황을 겪게 된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야 청소년 복지시설을 퇴소하는 청년에게는 또 아무런 지원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는 약간 충격인 것 같아요. 이거는 이런 거는 좀 그 정책을 만드는 그 정치가들이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이런 그 복지 사각지대라고 하잖아요. 이런 사각지대에 있는 이런 그 힘없는 청소년, 청년들에 대한 대책이 빨리 마련되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참 그 뭐랄까 이 정윤서 군 같은 주변에서 도와주는 사람이 많지 않지만 자신의 힘으로 뭔가를 하려고 애쓰고 열심인 그런 사람들에게 조금이라도 우리가 조금만 도움을 주면 훨씬 더 쉽게 조금 더 뭔가 자신이 원하는 걸 이뤄낼 수 있는 힘이 훨씬 강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좀 아 이거는 문제가 좀 있네요 진짜. 어디 그 국민청원 이런 데다 해야 되나? 네 우리 그 정윤서 군의 노력이 빨리 그 정책 입안자들에게 좀 전해져서 좋은 정책이 마련되고 이런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이 없었으면 좋겠네요. 아 전 사실 이런 거 좀 화가 나요. 3235님께서 가톨릭 대학 진학 예스 윤서군의 앞날 축복합니다. 진짜 대단하죠. 예. 공부도 열심히 한 거잖아요. 정말 너무 대단합니다. 루시아님께서 모두 안녕하세요 인사 주셨네요. 루시아님 어서 오세요. 바람이 불어오는 곳님께서 형중형 안녕하세요. 집에 와서 밥 먹을 준비하기 바빴네요. 잘 듣고 있어요. 내일도 연장근무 토요일 특근도 해요. 아이고 요즘 바쁘신 시기인가 보네요. 자 화이팅 힘내세요. 밥 든든하게 잘 드시고요. 자 잠시 후 음악의 발견에 담긴 오늘의 이야기는 또 어떤 내용일지 기대가 됩니다. 바로 모시고 올게요.

0: 음악을 통해 세상을 바라보고 그 안에 담긴 이야기를 발견하며 공감하다가 더 가까워집니다. 음악의 발견. 네, 오늘도 남예진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0: 네,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어요.
1: 네, 이제 진짜 가을입니다.
0: 그죠?
1: 네.
0: 며칠 전까지만 해도 이거 여름이야? 이랬는데. 네,
1: 맞아요.
0: 가을 어떠세요?
1: 저는 아까 경의선 숲길을 좀 걸어봤거든요.
0: 아,
1: 근데 진짜 낙엽들도 막 떨어져 있고 바람도 불고 정말 가을이더라고요. 그래서 기분이 좋았습니다.
0: 네, 가을하고 굉장히 잘 어울리세요.
1: 네. 그런가요?
0: 아우, 진짜 잘 어울리세요. 자, 오늘은 또 어떤 이야기, 어떤 음악들 들려주실래요?
1: 네, 이렇게 가을이 오면 저는 이상하게 발라드를 좀 듣고 싶더라고요. 음악 중에서도.
0: 어우, 가을엔 발라드지.
1: 네, 그리고 특히 밤이 되면 좀 뭔가 차분해지고 시간도 느려지는 것 같고, 그래서 자꾸 발라드를 찾게 되거든요.
0: 뭔가 옛사랑도 생각나고.
1: 네, 그런 이유로 발라드를 생각하게 됩니다.
0: 네.
1: 이 발라드는 원래는 중세 유럽에서 이야기로 이야기를 노래로 전달하던 긴 어떤 서사적인 노래를 뜻했대요. 그런데 그 이후에 19세기 이후에 서정적인 노래라는 의미로 확장이 되었고요.

0: 20세기 이후에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이 어떤 느리고 감정적인 노래를 가리키는 그런 장르의 명칭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1: 네.
0: 한국에서는 80년대 이후에 이문세, 이영훈 콤비, 또 유재하, 변진섭, 신승훈 같은 발라드의 왕자들을 음악을 거치면서 이 한국형 발라드가 또 어떤 뚜렷한 대중음악 네. 양식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멋진 발라드를 듣는 밤을 한번 만들어 볼까 합니다.
1: 아유 좋네요. 이 가을밤에 딱 좋은 음악들인 것 같습니다. 자, 첫 곡 기대됩니다.
0: 네, 첫 곡은요 유재하 씨의 내 마음에 비친 내 모습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유재하 씨는 1987년 단 한 장의 정규 음반을 내고 세상을 떠나셨죠. 이 음반이 처음 나왔을 때는 조금 낯선 음악이다라는 반응이 있었다고 해요. 왜냐하면 그 이전까지는 사용되지 않던 어떤 클래식이나 재즈의 화성들 그리고 클래식에서 잘 사용되는 어떤 악기들을 가요 안으로 가져왔기 때문이었는데요. 그 덕분에 오늘날에는 이 한국 대중음악사에서 중요한 가치를 가지는 그런 음반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1: 네.
0: 유재하 씨는 가수 데뷔하기 전에 조용필과 위대한 탄생, 김현식의 봄, 여름, 가을, 겨울에서 건반 연주자이자 또 작곡가로 활동을 하기도 하셨습니다.
1: 네.
0: 그 봄, 여름, 가을, 겨울에 김종진 씨가 어떤 프로그램에 나와서 이 유재하 씨와 관련된 과거를 회상하는 인터뷰가 있었는데요. 그 유재하 씨가 데뷔했던 그 당시에는 새 앨범을 낸 신인 가수가 방송에 출연하려면 방송국에서 일종의 오디션 같은 걸 통과를 해야 됐다고 합니다.
1: 네.
0: 그런데 유재하 씨는 그 당시 기준에서 가창력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오디션을 통과하지 못해서 방송을 못 나왔었다고 하는데요. 그때 그렇게 속상해 하셨다고 해요. 근데 사실 이 가창력에 대한 이 평가 기준은 시대별로 계속 바뀌니까요.
1: 그렇죠.
0: 이 80년대만 해도 전형적인 어떤 보컬리스트들 뭔가 음역의 폭이 넓고 또 가창력 성량이 굉장히 풍부하고
1: 목소리도 깨끗하고
0: 그렇죠. 이런 가수들을 가창력이 있다라고 평가했던 것 같은데요.
1: 네.
0: 오늘날에 데뷔하셨더라면 또 어떤 다른 평가를 받았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1: 아유, 그건 뭐 의심할 여지가 없죠.
0: 네.
1: 네. 자, 그러면 오늘 이 시간 첫 곡으로 유재하의 내 마음에 비친 내 모습
0: 네.
1: 이 노래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래 듣는 동안 음악에 대한 소감 전해주셔도 되고요. 남예지님께 전하고 싶은 메시지 궁금한 점 있으시면 CPBC 빵 100원의 이용료가 있는 문자 샵 1053으로 보내주세요.

0: 바람이 불어오는고님께서 가을엔 발라드가 진리. 진경님께서 가을이 가기 전에 이리 좋은 발라드를 듣다니 좋다요. 네. 참이그 김종진님이 전해주셨다는 그 에피소드 듣는데 아마 그 당시에 그 유재하 선배님을 오디션으로 평가했던 그래서 출연 불가 판정을 내렸던 그 담당자분은 평생 후회하는 것 중에 한
1: 그렇죠.
0: 에피소드가 되지 않았을까? 에이,
1: 맞습니다.
0: 진짜. 참 영원히 사랑받는 곡으로 남은 유재하 선배님의 노래 함께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발라드는 또 어떤 발라드일지 기대가 되네요.
1: 네, 두 번째는 달인의 가을이란 곡입니다.
0: 네.
1: 이 곡은 전에 한번 음접풍에서 같이 들은 적이 있었는데요. 가을밤에 사실 저는 이 노래처럼 잘 어울리는 곡을 못
0: 네.
1: 찾겠어서 오늘 꼭 한번 다시 듣고 싶어서
0: 네.
1: 가져왔습니다. 달인 씨는 2017년에 데뷔한 싱어송라이터고요. 자신을 따뜻한 목소리로 풍경 같은 가사를 노래하는 싱어송라이터다라고 소개하는데요.
0: 네.
1: 진짜 노래를 듣다 보면 이 달인 씨가 펼쳐놓은 풍경 속에 빠져드는 뭔가 이렇게 풍경이 그려지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0: 네.
1: 이 달인이라는 예명은 그리스어로 값진 선물이라는 의미를 담아서 스스로에게 붙인 선물이라고 하는데요. 이 앨범에서 달인 씨는 작사, 작곡뿐만 아니라 기타와 피아노까지 직접 연주하는 그런 멀티플레이어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달인 씨의 목소리가 또 좋은 거는 뭔가 이 슬픈 노래인데요. 이 내가 얼마나 슬픈지 알아달라. 나와 같이 슬퍼해달라. 막 이렇게 설득하는 느낌의 노래가 아니고요. 뭔가 애써 좀 숨기는 것 같기도 한 어떤 담담함이 있는데 그 가운데 노래를 듣다 보면 그 슬픔이 제 마음속에 전해지는
0: 그게
1: 거죠.
0: 더 슬퍼요,
1: 네,
0: 정말.
1: 맞아요. 근데 심지어 이상하게 따뜻함까지 느껴집니다. 그런 노래예요.
0: 왜 사람이 우는 모습도 여러 가지잖아요. 근데
1: 네.
0: 막 펑펑 우는 모습을 보면 뭐 슬프다는 느낌을 가질
1: 네.
0: 수도 있지만 그냥 시원하다는 느낌도 있거든요. 그런데 왜 꾹꾹
1: 아,
0: 참으면서
1: 그쵸.
0: 눈물 흘리는 그런 모습 보면 와,
1: 네.
0: 막내 마음까지
1: 너무
0: 무너지고
1: 슬프죠.
0: 그런 거잖아요.
1: 네.
0: 노래도 약간 그런
1: 네,
0: 느낌인 것
1: 그런
0: 같아요.
1: 느낌입니다.
0: 자, 그러면 달인의 가을 이 노래 함께 들을 텐데 이 노래 듣기 전에
1: 네.
0: 깜짝 퀴즈
1: 아,
0: 또
1: 깜짝 퀴즈
0: 여러분들이 많이
1: 선사입니다.
0: 기다리시거든요. 깜짝 퀴즈 먼저 내고 가죠.
1: 네. 이 달인이라는 예명은
0: 네.
1: 그리스어로 값진 땡땡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0: 네.
1: 이 땡땡은 우리가 기념일이나 뭐 생일, 크리스마스 등에 주고받는 이것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값진 땡땡의 땡땡은 무엇일까요?
0: 자, 달인이란 이름의 뜻, 값진 땡땡이라는 뜻인데, 그 땡땡에 들어갈 그 정답을
1: 네.
0: 보내주시면 됩니다. 정답, 그리고 재밌는 오답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실 개인적으로는 재밌는 오답을 더 많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자, 그럼 달인의 가을 함께 들으시죠.
1: 네.

0: 네, 달인의 가을 듣고 왔습니다. 오후엔님께서 잘 달인 가을 국화차 같은 노래네요. 깊고 쌉싸름한 맛이 나요. 허니첸스님께서 예진님 가을가을한 선곡 너무 좋아요. 달인님 그윽한 중저음 멋진 뮤지션이에요. 싱어게인 때부터 응원해오던 가수예요. 라고 네. 참 너무 멋진 뮤지션이네요. 뭐, 네. 노래 듣는데 저는 그 이소라 씨
1: 아, 그렇죠.
0: 어렸을 때 처음 데뷔했을 때 그런 느낌 맞아요. 인 것 같아요.
1: 슬픔을 약간 드러내는 그런 모습이 좀 비슷한 것 같아요.
0: 톤도 비슷한 네. 것 같고, 예. 만약에 이소라 씨의 어떤 그 다음 주자가 있다면
1: 네, 네.
0: 그런 스타일의 노래
1: 네.
0: 달인 씨가 되지 않을까 아. 그런 생각이 들고 노래 스타일이나 그런 가사의 내용 이런 것도
1: 네.
0: 굉장히 이소라 씨 노래를 들었을 때 느껴지는 그런 깊이라든가
1: 맞아요
0: 그런 결이, 무게감
1: 결이 비슷합니다
0: 그런 거 좀 있는 것 같아요. 자 오늘 깜짝 퀴즈 다시 한번 문제 내드립니다.
1: 네.
0: 바로 방금 들려드린 이 달인이라는 가수, 달인이라는 이름의 뜻 네. 알려주시면 돼요. 이게 그리스어로 값진 땡땡,
1: 네.
0: 값진 땡땡이라는 뜻이거든요. 자, 이 땡땡에 들어가는 두 단어.
1: 네. 땡땡에 힌트가 있습니다. 이 땡땡은요, 네. 기념일이나 생일이나 크리스마스 같은 날에 주고받는 이것입니다.
0: 아우, 여러분들 잘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이런 기념일이나 크리스마스 때 뭘 주고받는지 굉장히 다양한 것들 주고받는 거 알고 있어요. 그 다양한 것들 많이 많이 보내주시면 됩니다. 재밌는 오답 기대하고 있는데 너무 고민을 많이 하시나? 오답들이 많이 안 올라오네. 네,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그냥 가벼운 번쩍 떠오르는 그런 네. 오답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계속해서 이 가을의 분위기를 한층 더 깊고 진하게 만들어주는 이 발라드
1: 네.
0: 곡들 세 번째 주인공 소개시켜 주시죠.
1: 네, 다음 곡은요. 푸른 하늘에 눈물 나는 날에는 입니다.
0: 네.
1: 푸른 하늘은 유영석 씨를 중심으로 활동한 밴드고요. 1988년에 1집 겨울바다로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지금 들으실 곡은 그 다음 해에 발매된 2집 음반 수록곡이고요. 푸른 하늘의 색깔은 그 유영석 씨의 소년 같은 미성과 또 너무 아름답고 아기자기한 이런 멜로디가 매력적인 것 같은데요. 저는 90년대에 순정 만화를 굉장히 많이 읽었거든요. 근데 이 유영석 씨 푸른 하늘의 곡들은 그런 순정 만화의 배경음악으로 나오면 너무 잘 어울릴 것 같은 어떤 소년 소녀적인 풋풋한 사랑이 잘 드러나는 그런 곡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0: 네.
1: 특히 저는 겨울바다 자아도취, 사랑 그대로의 사랑 같은 곡들을 그 당시에 참 좋아했는데요.
0: 네.
1: 특히 사랑 그대로의 사랑 처음 들었을 때 저는 굉장히 충격이 컸어요. 노래가 너무 좋은데 따라 부를 노래가 없는 거예요. 너무 따라 부르고 싶은데 네, 아 이렇게 노래를 만들 수도 있구나를 처음 알았습니다.
0: 네, 참 천재 뮤지션 중에 네, 한 분이에요.
1: 맞습니다.
0: 유영석 씨. 자, 좋은 노래가 너무 많은데 오늘 이 가을에 어울리는 발라드로 푸른 하늘에 눈물 나는 날에는
1: 네.
0: 네, 함께 들어보시죠.

0: 바람이 불어오는 곳님께서 아버지 차 안에서 처음으로 들은 푸른 하늘 노래네요.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데 감성 가득. 야, 이거는 정말 잊을 수 없는
1: 맞아요.
0: 추억이고 노래겠네요, 진짜. 야, 되게 감성적이다.
1: 네.
0: 그죠? 아버지 차 탔을 때, 어렸을 때.
1: 아버지가 푸른 하늘을 좋아하셨나 봐요.
0: 오, 진짜 이 노래 들으면 또 아버지가 또 떠오르시고
1: 생각나시겠네. 네.
0: 생각나시겠네요. 와, 참. 삼이 사모님께서 고딩 때 수학여행 갈때 버스 안에서 마이크 받아 부른 노래, 푸른 하늘의 푸른 하늘입니다. 아, 저희 어렸을 때이 푸른 하늘 인기 진짜
1: 맞아요. 진짜
0: 많았어요.
1: 많았어요.
0: 예. 좋은 노래가 너무 많았어서. 네, 참. 아, 음악 있는 저녁 풍경 김형중입니다. 남예진님과 함께하는 음악의 발견. 오늘은 깊어가는 가을밤에 꼭

0: 들어야 하는 발라드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네 번째 곡이겠네요.
1: 네, 네 번째 곡은 팝송입니다. 에바 캐시디의 Fields of Gold라는 곡인데요.
0: 네.
1: 이게 원래는 스팅의 곡입니다. 그런데 네. 에바 캐시디가 이 노래를 어느 날 차 안에서 듣고 너무 좋아가지고 며칠 동안 계속 반복해서 듣다가 결국에는 기타 편곡으로 음반을 발표를 했습니다.
0: 네.
1: 스팅은 이 곡을 이제 스팅이 영국 사람이니까 영국 그 시골집 주변에서 이 보리밭이 이렇게 수확철에 황금빛 으로 물드는 걸 보면서 영감을 받아서 이 곡을 썼다고 해요. 근데 이게 참 같은 노래인데도 스팅이 부를 때랑 이 에바 캐시디가 부를 때랑 느낌이 진짜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오늘 이거 들어보시고 나중에 스팅 버전도 꼭 찾아서 들어보시길 바랄게요.
0: 네. 자, 그러면 에바 캐시디가 불러주는 Fields of Gold 함께 들으시죠.

0: 아, 너무 좋네요. 정말. 네, 워낙 노래가 좋은 노래이긴 한데
1: 네.
0: 이 에바 캐시디 버전은 진짜 정말 가을하고 너무 찰떡인.
1: 맞아요. 목소리가
0: 네.
1: 가을이에요, 그냥.
0: 참. 이 오후에님께서 스팅의 원곡도 좋아하지만 우리나라 가을 들녘과 더 닮아있는 에바 캐시디 버전을 더 자주 듣게 됩니다.
1: 아,
0: 아.
1: 표현이 멋지네요.
0: 오, 진짜 저도 그래서 좀더 좋게
1: 네.
0: 어울리게 들렸나 보네요. 오, 진짜 가을 들녘과 어울린다는 표현이 딱인 것 같아요. 네. 허니첸스님께서 가을에 접어들면 스팅 노래들 풀리 꽉 채워 듣는데 기타로 편곡한 이 버전 조금 더 따스하고 낭만적인 느낌이에요. 아, 이 버전을 스팅이 듣고 뭐라고 했을지
1: 아, 궁금합니다.
0: 너무 궁금하네요. 와. 진경님께서 가을에 젖어 스며드는 노래들 너무 좋아서 멍하니 듣고 있어요. 진경님, 육퇴하신 거죠? 육퇴하고 나면 이런 음악 들으면서 멍하게 푹 빠져들 수 있죠. 바람이 불어오는 곳님께서 지금 시간대 참 좋네요. 센치해지네요. 네, 시간대도 시간대인데 지금 이 날씨,
1: 맞습니다.
0: 아, 이 분위기하고 너무 잘 어울리죠. 가을밤 분위기. 피치망고님께서 헬스장에서 차분하고 가을가을한 발라드 들으며 천국의 계단 한 걸음 한 걸음 스텝 밟습니다요. 네. 귀는 발라드인데 몸은 댄스 댄스 숨차요 헥헥이라고. 약간 그 천국의 계단 느낌 뭔지 아시죠?
1: 네.
0: 네.
1: 아,
0: 무한 반복되는 계단을 오르는 느낌. 이 노래 들으면서 천국의 계단 밟으면 진짜 약간 극락 가는 기분 들겠는데?
1: 저는 약간 이 노래가 싫어진 것 같기도 한데요.
0: 와, 정말 약간 느낌이 묘할 것 같아요. 극락 체험이 가능하지 않을까? 아니, 천국의 계단이 그렇게 건강에
1: 네,
0: 좋다면서요, 그
1: 그런 얘기들을
0: 운동이.
1: 하시더라고요.
0: 네. 아니, 저도 가끔 헬스클럽 가면
1: 네.
0: 그걸 해보거든요. 와, 근데 이게 신기하게 그냥 보통 왜 아파트 계단 올라가는 거하고
1: 네.
0: 천국의 계단 걷는 거하고 달라요.
1: 어떻게 다른가요?
0: 훨씬 힘들어요, 천국의 계단이.
1: 아.
0: 뭔가 이 아파트 계단, 그 계단을 오르는, 건물 계단 오르는 건
1: 네.
0: 내가 그냥 올라가는 느낌이 들잖아요.
1: 네.
0: 근데 천국의 계단은
1: 네.
0: 나는 올라가는데 뒤에서 자꾸 뭐가 이렇게 끌어당기는 느낌?
1: 제자리니까.
0: 나를 아래, 바닥 아래로 이렇게 자꾸 이렇게 끌어당기는 느낌이 들어서 하면서 약간 화가 나.
1: 약간 악몽 꿀때 그런
0: 와,
1: 느낌.
0: 진짜, 와, 이거. 너무 힘들어요.
1: 아,
0: 그래서 진짜 제대로 운동이
1: 그렇군요.
0: 되는 게 천국의 계단인 것 같아요. 성격 나빠질까봐 저는 그냥 건물 계단 오르는 걸로. 자, 음악 있는 저녁 풍경 김형중입니다. 남예진님과 함께하는 음악의 발견. 오늘 가을에 어울리는 명품 발라드들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끝곡이 될것 같은데요. 끝곡 소개 먼저 해주실래요?
1: 네, 마지막 곡은 또 명곡이죠. 장필순 씨의 나의 외로움이 널 부를 때입니다.
0: 아, 장필순 씨
1: 아, 말이
0: 선배님
1: 필요 없죠.
0: 목소리는 뭐 그냥 가을.
1: 가을이죠.
0: 목소리 자체로 가을.
1: 맞습니다.
0: 와.
1: 이 장필순 씨는 한국 포크와 싱어송라이터 계보에서 굉장히 중요한 인물로 평가받는 그런 분이고요.
0: 네.
1: 80년대 후반부터 활동했고, 하나음악 계열의 음악가들과 함께 활동을 했습니다. 조동진, 조동익 형제를 중심으로 한그 하나 음악이 우리 또 가요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가치를 갖고 있죠. 이 곡은 97년에 발표된 5집 음반에 수록이 되어 있고요.
0: 네.
1: 조동익 씨가 곡을 쓰고 조동익 씨가 가사를 쓰셨습니다. 참고로 조동익 씨는 조동진, 조동익 형제의 여동생이십니다.
0: 맞아요.
1: 저는 이 곡을 재즈 처음 시작하고 제가 누보두라는 프로젝트 음반에 참여한 적이 있는데요.
0: 네.
1: 그때 이 It Was You라는 제목으로 장필순 씨의 어느새를 리메이크를 한 적이 있어요.
0: 아,
1: 그래서 그때
0: 정말요?
1: 이제 장필순 씨에 대해서 좀더 많이 알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0: 오.
1: 근데 재밌는 건그 똑같은 곡을요. 그 똑같은 악기 반주 트랙에 박선주 씨가 이후에 프랑스어 버전으로 주무빼흐라는 제목으로 또 리메이크를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0: 어허, 야, 그렇군요.
1: 네.
0: 아니, 남예진님 버전도 너무 들어보고 싶은데.
1: 그렇죠. 나중에 들어봐 주세요.
0: 음원 사이트나 너튜브 찾아보면
1: 네네,
0: 있겠죠?
1: 아마 있을 거예요.
0: 아, 야, 이 버전도 너무 궁금하네요. 사실 장필순 선배님의 버전은
1: 네.
0: 너무 많이 또 들어서 익숙한 것도 있거든요. 근데 또 아무리 들어도 이 가을에는 질리지 않고 찰떡인 목소리가
1: 네.
0: 장필순 선배님의 목소리인 맞습니다. 것 같아서 오늘 끝곡으로 너무 좋을 것 같네요. 자, 끝곡 들려드리기 전에 오늘 퀴즈의
1: 네.
0: 정답 발표해야죠.
1: 네.
0: 자, 오늘 퀴즈의 정답은?
1: 정답입니다. 정답은요. 4021님의 선물인데요.
0: 네. 값진 네. 선물. 달인이라는 이름은
1: 네.
0: 그리스어로 값진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선물이 정답이었는데 4021님께서 정답 선물 보내주셨습니다. 사연도 길게 주셨어요.
1: 네. 딸아이랑 싸우고 냉전 중 저녁입니다. 딸아이는 저에게 진짜 달인인데요. 햇살아 미안해. 엄마가 앞으로는 심하게 말 안 할게. 미안해.
0: 아이고야. 참. 아, 이 저는 이 사연 이 글이 너무 좋았어요. 딸아이가 저에겐 진짜
1: 달인이다. 네.
0: 아유, 참, 이 녀석이 엄마의 이 마음을 알까? 지금은 싸우고 삐져 있으니까
1: 네.
0: 아, 생각 못할 거예요. 근데 아마 이 라디오 이 사연 나간 거 딸아이한테 들려주면 아마
1: 그러게요.
0: 울걸?
1: 햇살아 화해해.
0: 햇살아 엄마 마음 이제 알겠지? 엄마한테 네가 먼저 미안하고 고맙다고 꼭 말씀드려. 네. 정답 4021님 축하드립니다. 저희가 선물 보내드릴게요. 자 그럼 오답자를 또 선정을 해야 되는데 아 오늘 역시 많은 오답들이 등장했습니다. 좀 볼게요. 3235님께서 값진 성탄 카드. 네. 크리스마스 때 주고받는 게 뭐냐고 그렇게 힌트를 드렸더니 값진 성탄 카드라고 보내주셨고요. 0124님께서는 굉장히 약간 철학적인 오답인
1: 그러게요.
0: 것 같아요. 값진 샘물. 내가 너무 그 고차원적으로 생각했구나. 발음해보니까 발음이 비슷해서 이걸로 보내주셨구나.
1: 아~
0: 값진 선물하고 비슷한 샘물로. 아이 진짜. 0732님께서 정답 값진 콧물. 진경님께서는 값진 다리. 달인. 바람이 불어오는 곳님께서는 값진 마니또. 지금은 여행자님께서는 값진 뇌물.
1: 괜찮네요.
0: 어떻게 보면 그 선물도 뇌물의 성격을
1: 그쵸?
0: 많이 띄고 있죠. 나 좀 잘 봐달라는 네 그런 뇌물의 성격 좋네요. 피치망고님께서 정답 값진 용돈. 네 허니첸스님께서는 정답 돈 안 쓰고 마음으로 전달하는 값진 선곡. 센스 있어. 선곡 좋아요. 예. 네. 9203님께서는 정답 값진 눈물. 네. 자, 이 중에 정말 많은 오답을 보내주셨는데 오늘 오답자로 선정되신 분은 바로 마틸다님입니다.
1: 네,
0: 어떤 오답이죠?
1: 크리스마스나 기념일엔 서로의 소중한 것을 팔아서 준
0: 값진
1: 목걸이.
0: 값진 목걸이. 정말 기발한 오답이었습니다. 네, 뭔가 좀 그 사시는 분들이 주고받는 선물이 이 금, 은 뭐
1: 네,
0: 이런 목걸이인데
1: 그쵸.
0: 네, 오답
1: 값진 목걸이
0: 네, 축하드립니다. 선물 네. 보내드릴게요. 자 그럼 선물 받으실 분들은 선물 받으실 주소 성함 다시 한 번만 보내주세요. 자 오늘 끝곡으로 전해드릴 장필순의

0: 나의 외로움이 널 부를 때 이 노래 들려드리면서 우리 예진님 보내드릴게요. 오늘도 좋은 음악 재밌는 이야기 감사합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자 저도 함께 인사드립니다. 내일 저녁 7시 음자풍도 찾아와 주실 거죠? 오늘 하루도 모두 최고였다는 사실 잊지 마시고요.

0: 가톨릭 평화 방송입니다.
1: 추진 중인 약 55만 제곱미터 공원, 총 2,648세대 대단지, 구미의 변화를 더 크게 메가 프로젝트 메가 프레젠트 구미 파크원 대시양 1차 1,355세대 11월 오픈 예정. 054-443-1355 태양건설.
2: 오래도록 마음에 남는 사람이 있습니다. 뒤처지고 있을 때 묵묵히 기다려준 사람, 힘들 때 곁에 있어준 사람, 기쁜 일이 있을 때 나보다 더 기뻐해준 사람.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했는지는 잘 기억나지 않아도 내어준 마음과 온기는 오래 남기도 합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가 살아낸 하루도 누군가의 마음에는 그렇게 남을지 모릅니다.
3: 이사가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4: 하느님 감사합니다.
2: 10월 전교회 달, 오늘 당신은 어떤 모습으로 기억되고 있습니까?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가 함께합니다.
0: 쉼없이 달려온 일상, 지금 어디에 서 계신가요?
5: 가지산과 신불산이 품은 영남 알프스의 숲길을 걷습니다.
0: 발끝에 닿는 흙의 감촉, 그리고 나뭇잎 사이로 스며든 가을 햇살,
5: 그 길 위에서 잊고 지낸 나 자신과 마주하게 됩니다.
0: 박해를 피해 찾아든 이들에게 살 수 있는 터가 되어준 울주 살기공소,
5: 그 오래된 믿음의 자리에 서면 마음 한켠이 데워지는 걸 느낍니다.
0: 스마트폰을 잠시 끄고 자연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시간,
5: 그 고요함이 지친 마음을 다독여줍니다.
0: 나를 살리는 길, 울주 힐링로드.
5: 지금 울산광역시 울주군 천주교 순례길에서 온전한 비움을 경험하세요.
0: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힐링 캠페인은 울주군과 함께합니다.
6: 요즘 일할 때 AI 많이 쓰시죠?
7: 요청하신 포스터 시안을 완성했습니다.
8: 이 시안 그대로 써도 되겠다.
6: AI의 답에 그대로 마침표를 찍고 있진 않나요?
8: 내 아이디어도 더해볼까?
6: AI의 마침표 뒤에 당신의 물음표를. 공익광고 협의회.

0: 가톨릭 평화방송은 매일 밤 9시 한반도 평화를 기원하며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이신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 주모경을 바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에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1: 요즘 일할 때 AI 많이 쓰시죠?
2: 요청하신 포스터 시안을 완성했습니다.
3: 이 시안 그대로 써도 되겠다.
1: AI의 답에 그대로 마침표를 찍고 있진 않나요?
3: 내 아이디어도 더해볼까?
1: AI의 마침표 뒤에 당신의 물음표를 공익광고 협의회

하루 동안 흐트러진 마음을 정리하는 시간, 저녁 9시. 당신을 위한 BGM. 신청곡은 샵 1053. 방송 홈페이지 우리의 비밀일기 게시판으로 보내주세요.

0: 아이로웍스 모델 이진욱입니다. 여러분의 현장은 안녕하신가요?
1: 치열하게 버티는데 옷도 같이 건져줘야죠.
2: 안전은 촘촘하고 기능은 넉넉하고 합리적 가격에 단체복은 못 봤거든요.
3: 편하고 세련된 디자인, 세심한 기능까지 필요해요.
0: 섬세한 시선이 만든 첨단 소재, 퍼포먼스 워크웨어, 아이로웍스.

지금 당신은 어디로 향하고 계신가요? 그곳이 어디든 당신만의 BGM이 되어드릴게요.

당신을 위한 BGM 샵 1053 방송 홈페이지 우리의 비밀일기 게시판으로 신청곡 보내주세요. 당신의 신청곡에 DJ의 답가가 이어집니다. 밤 10시 당신과 DJ 오직 둘만의 음악으로 쓴 우리의 비밀일기.

참 많은 시간이 흘러가고 넌 어떻게 사는지 참 궁금해.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안녕하세요. 경일대학교 만화애니메이션학부 류지원 교수입니다. 이제 카메라만으로 영상을 만드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AI는 장면을 생성하고 배우를 만들고 현실 없는 세계까지 구현합니다. 하지만 무엇을 만들지, 어떻게 실제처럼 보이게 할지 그 기준과 구조를 정하는 것은 바로 사람입니다. 우리는 AI를 사용하는 방법이 아니라 AI로 영상을 설계하는 방법을 가르칩니다. AI 시대의 영상은 예술과 공학이 함께 만들어갑니다.
2: 이 캠페인은 나를 키우고 세상을 키우는 경일대학교와 함께합니다.
3: 9회 말 투아웃 홈런이면 끝납니다. 아, 큰 타구! 아, 파울입니다!
4: 폴!
5: 아, 네, 맞습니다. 파울입니다.
3: 아, 홈런이라고 주장할 수도 있었지만 스스로 파울을 인정했습니다.
6: 정직한 한마디, 상대를 향한 존중, 규칙을 지키는 용기. 그것이 진짜 홈런입니다. 진짜 승리는 규칙을 지키는 용기와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대구광역시 교육청과 대구광역시 체육회가 함께 만드는 학교운동부 청렴 캠페인. 약속과 존중으로 더 강한 팀, 함께 성장하는 미래를 대구광역시 교육청이 응원합니다.
7: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소람상담소 이동철 신부입니다. 휴대전화에 배터리가 부족합니다 라는 알림이 뜨면 우리는 서둘러 충전기를 찾습니다. 자동차에 연료가 부족하면 곧바로 주유소로 향하죠. 그런데 정작 우리 마음의 경고등이 켜졌을 때는 어떨까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 사람을 만나는 일도 너무 힘드네. 마음의 경고등이 울립니다. 기기의 경고에는 바로 움직이면서 내 마음의 신호는 외면하고 있지 않으신가요? 24시간 상담 전화 109는 당신의 이야기를 기다립니다. 지금 바로 마음을 충전하세요. 그 어떤 일도 당신보다 우선할 수는 없습니다. 이 캠페인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이 함께합니다.
8: 가장 좋은 해답은 언제나 현장에 있고 가장 훌륭한 정책은 시민 여러분의 목소리에서 시작됩니다. 제10대 대구광역시의회는 다양한 의견을 존중하고 소통하는 열린 민주주의의 전당이 되겠습니다. 한 분 한 분의 아주 작은 목소리라도 시민의 곁에서 듣고 시민의 편에서 말하며 시민의 목소리가 대구의 더 나은 변화가 되도록 대구광역시의회가 앞장서 뜨겠습니다. 이 캠페인은 대구광역시 의회와 함께합니다.
9: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10: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9: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당신을 위한 BGM 신청곡은 샵 1053 방송 홈페이지 우리의 비밀일기 게시판으로 보내주세요. 당신의 신청곡에 DJ의 답가가 이어집니다. 밤 10시 당신과 DJ 오직 둘만의 음악으로 쓴 우리의 비밀일기

당신을 위한 BGM 신청곡은 샵 1053 방송 홈페이지 우리의 비밀일기 게시판으로 보내주세요.

9시에서 11시, 저녁에서 밤으로 넘어가는 시간, 음악이 건네는 위로, 당신을 위한 BGM.

0: 가톨릭 평화 방송입니다. 오래도록 마음에 남는 사람이 있습니다. 뒤처지고 있을 때 묵묵히 기다려준 사람, 힘들 때 곁에 있어준 사람, 기쁜 일이 있을 때 나보다 더 기뻐해준 사람.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했는지는 잘 기억나지 않아도 내어준 마음과 온기는 오래 남기도 합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가 살아낸 하루도 누군가의 마음에는 그렇게 남을지 모릅니다.
1: 이사가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2: 하느님 감사합니다.
0: 10월 전교회 달, 오늘 당신은 어떤 모습으로 기억되고 있습니까?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가 함께합니다.

0: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대구광역시 교육청
1: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35번 나는 포도나무요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걱정으로 불안해지기도 하죠. 또 힘들 때는 어디에서 위로를 찾아야 할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오늘 예수의 성녀 데레사는 조용하지만 깊은 목소리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잠시 멈춰 하느님 안에 머무르십시오. 그분의 사랑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예수의 성녀 데레사는 기도를 단순히 말로 바치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분과 함께 머무는 시간으로 살아가셨어요. 하느님을 향한 깊은 신뢰 안에서 고통을 견디셨고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기도의 불씨를 꺼뜨리지 않으셨습니다. 성녀의 삶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나는 오늘 얼마나 하느님께 마음을 열고 있는가? 바쁜 일상 속에서 그분의 목소리를 들으려 잠시 멈춰 본 적이 있는가? 그리고 나의 삶에서 가장 소중한 분은 누구인가? 오늘 이 시간만큼은 우리의 걱정과 무거운 마음을 잠시 내려놓고 하느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보고 계심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첫 곡으로 성바오르 달 수도의 박정아 수녀의 노래 아무것도 너를 듣고 왔어요. 이 아무것도 너를 이 성가를 들으면 왠지 마음이 차분해지면서 초심으로 돌아가게 하는 영적인 좀 힘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의 성녀 데르사가 늘 마음에 품고 살았던 성녀의 묵상 글을 노래로 엮은 거죠. 예, 한 주의 삶을 정리하는 목요일 저녁 시간. 네, 저희 수녀원에서는 성체 현시가 있는 날인데요. 가까운 성당에 발길이 혹시 닿으신다면 잠시 조배를 드리면서 예수의 성녀 데르사께 정구를 청해 보시는 것도 좋겠죠. 예, 오늘 어떤 걸음을 하셨는지요. 네, 100원 되는 문자 샵 1053이나 무료 가톨릭 평화방송 라디오 앱 CPBC 빵으로 문자 나눠주세요. 매일 오후 4시는 생방송이고요. 밤 11시는 재방송으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사연 볼겠습니다. 네, 임유리님. 네, 너무 고독해서 들어왔어요. 오솔길 걸으면서 마음을 따뜻하게 데워볼게요. 음의 온도를 높여볼게요. 아, 마음의 온도. 예, 오늘 오프닝이 제 마음 같아요. 와, 그렇군요. 살아가면서 뭐 작은 일에 마음도 흔들리고 앞날 걱정도 있고 뭐 그런 얘기를 좀 했었었는데 그래도 주님께 의탁하는 게 참 중요하다. 그 예수의 데르사 성녀가 참 힘든 뭐 수도의 개혁을 위해서 정말 따가운 눈총도 받아가면서 정말 애를 쓰면서 그렇게 해서 성공을 했죠. 그런 걸 생각하면 우리 삶에서는 우리가 그렇게 대단한 것까지는 못합니다만 오늘 복음 말씀처럼 예언자들이 어떻게 살아왔을까 그걸 보면은요 결코 그냥 다른 분들로부터 이렇게 대우를 받고 막 잘한다 잘한다 무슨 칭찬받고 사는 게 아닌 것 같아요. 복음 말씀을 살으려면 뭔가 고독하고 힘들고 갈 길을 가기 위해서 정말 주님의 힘만 의지하면서 가는 게 아닐까. 네, 그래서 힘내시기 바랍니다. 푸른 하늘 사무엘님, 오늘 일의 목적지 바로 뒤에 너무 아름다운 성지가 있더라고요. 덕분에 일을 마치고 잠깐 돌아보면서 기도하고 또 묵상하는 시간을 가져봤답니다. 여기는 충남 서산의 해미성지예요. 와, 이렇게 멋진 곳에 가시다니요. 저도 해미성지를 다녀왔는데 와, 거기에는 정말 조성을 잘 해놨죠. 대단한 여러 사람이 모여서 또 어떤 행사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옆에 조금만 더 시간을 내서 가시면 갈매못성지도 있습니다. 신리 쪽으로 그쪽으로 다 거기가 다 성지예요. 솔매못성지, 뭐 갈매못 예, 솔매성지, 해미성지, 갈매못성지. 와, 정말 좋은 곳 다니셨네요. 예, 기도도 하셨다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또 잘 마무리하세요. 이니님께서, 네, 제가 올해 47살이라는 조금은 늦은 나이에 드디어 용기를 내서 예비신자 교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와, 어머나, 짝짝짝짝 제가 박수 쳐드리고 싶네요. 예, 그동안 늘 마음 한편에만 담아두고 있었는데 막상 성당에 발을 들이고 공부를 시작하려니 걱정 반 설렘 반이네요. 늦게 맺은 인연인 만큼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교리 공부 잘 마쳐서 뜻깊은 세례를 받을 수 있도록 수녀님의 따뜻한 응원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항상 좋은 방송 감사히 잘 듣고 있습니다. 와, 너무 고맙습니다. 참 이건 제가 뭐 기도도 물론 해드리겠습니다만 이니님을 위해서 주님께서 네, 마음을 잡아당기셨네요. 초대하신 거잖아요. 기꺼이 또 응답해 주셔서
아마 끝까지 세례 때까지 주님께서는 손을 붙잡고 함께 걸어가 주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축복 많이 받으시고요. 정말 잘 준비해서 주님의 새로운 자녀로 태어나시길 바랍니다. 예, 우리 오설길 가족님들께서도 예, 이니님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 이제 노래 하나 더 듣고 오겠는데요. 별빛사랑 안젤라님 신청하신 노래네요. 예, 황소리가 부릅니다. 어제, 오늘, 그리고 내일.

네, 별빛사랑 안젤라님 신청곡이었죠. 황소리가 부른 어제, 오늘 그리고 내일. 와, 굉장히 감성적인 아름다운 노래인데 예수님이 초대하는 노래네요. 예, 달달한 상현 베드로님, 네, 어서 오세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기도의 오솔길 청취합니다. 하느님께서 늘 곁에서 든든합니다. 하트 하나 뿅.

날려주셨는데요. 맞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늘 곁에 계시니 뭐가 두렵겠습니까? 우리 다 같이 손잡고 가는 거잖아요. 우리 오석일 가족님들은 참 전국 여기저기서 뭐 비록 문자는 올리지 않더라도 많이들 듣고 있다고들 하더군요. 정말 예. 분원에서 저희 수녀원 분원에서 오시는 수녀님들이 계시면 항상 그 얘기를 하세요. 애청자가 우리 저기 지방에도 많아. 아우 그래요. 아우 고맙습니다. 그랬고 예. 원배님, 네, 와, 예비신자 입교 축하드립니다. 에스토니아 김현진 아우구스티노 아들, 김가타리나 예쁜 며느리 기쁜 소식 둘째 임신 축하해요. 예수님 성모님 고맙습니다 하셨네요. 예, 김가타리나 예쁜 며느리가 둘째 임신, 와, 정말 축하받을 일이네요. 예, 아이고, 이렇게 좋은 일이 또 막 뿅뿅 소식이 도착하니까 저도 기쁘네요. 예. 예비신자 입교식은 참 뭐라 그럴까요? 참 설레면서도 반신반의 내가 끝까지 정말 잘 세례를 받을 수 있을까? 근데요. 내 힘으로 한다는 것보다도 주님께서 힘을 주세요. 그래서 거기에 의지하면서 그냥 맡기면서 예. 가면 됩니다. 그러면 도와주십니다. 다들 입교하신 분들 곁에 누가 계시다면 옆에서 응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아, 이니님께서 예. 기쁜 마음으로 교리 공부에 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또 응답의 글을 또 올리셨네요. 와, 고맙습니다. 이렇게 또 표현해 주셔서 네. 아, 이렇게 항상 기도의 요솔길에서는 내 마음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게 참 좋죠. 네. 아, 그리고 6844님. 네. 내일 둘째 딸이 제왕절개로 손주를 출산합니다. 시작부터 끝까지 하느님의 손길이 개입하셔서 산모와 아기가 행복한 웃음을 지을 수 있는 만남을 위해 기도합니다. 출산 후에 회복하는 그날까지 하느님께서 보살펴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이고, 제왕절개 수술로 아기를 또 출산하는군요. 뭐 그냥 자연분만을 해도 엄청 힘들고 제왕절개 수술을 해도 힘드는데 그게 또 수술 자국이 또 아물기까지 그것도 또 힘든다고 하던데요. 부디 잘 순산해가지고 둘이 또 행복하게 아기와 함께 다들 온 가족이 기뻐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도 다 오늘은 기쁜 소식이 많네요. 네, 1417님. 수녀님, 수녀님 두 번이나 부르셨는데 성바오로 딸 수녀님들 어머 웬일이에요. 하트를 막 세 개나 날리시고 찡긋 또 윙크도 하셨네. 오늘 오전에 그래 놓고 다 할 거면서 아하 영상 잘 보았어요. 네, 묵주 한 단 간격 7cm 자를 대고 꼼꼼하게 만드시는 거요. 소녀소녀 하신 수녀님들 옹기종기 앉아서 네 WYD 청년들을 위해서 묵주 만드는 블로그를 저희 수녀님들이 찍어서 올렸더군요. 그래서 저도 봤었는데요. 아유 그래요. 뭐 막 힘들다 하면서도 그래놓고 다 할 거면서 그 제목이 그거예요. 근데 정말 재밌죠. 예, 만드시는 모습이 학예회 준비하는 유치원생 같았어요. 아 맞아요. 그때 우리가 잘 모르니까 어떤 평신도 자매님께서 오셔서 좀 가르쳐 주셨어요. 잘하는 분들이야 뭐 몇 명 수녀님들 잘하시지만 사실은 그 많은 양을 저희가 다 하려면 좀 지도가 필요해서 어느 날 하루 그분이 오셔서 다 이렇게 좀 지도를 받았습니다. 예, 물론 노 수녀님도 마찬가지로 잘한다고요. 예, 뭐 거기에 뭐 어떻게든 한 손이라도 보태야 되니까 다 같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제 많이들 만나러 가고 있는데요. 저희 공동체, 저희 그룹에서는 아직도 진행형입니다. 네. 예, 묵주받는 이들 행복하겠죠? 네. WYD에 참석하는 청년들을 위한 묵주라서 일반 분에게는 그게 뭐 배분이 안 될 것 같은데요. 그래도

나중에 혹시 남으면 모르겠습니다. 기다려 보세요. 예. 디오니시아님, 네, 며칠 전에 물어보지 못한 질문들이라는 프로그램에서 각종 말기 질환으로 인생의 끝자락을 살아가는 분들의 인터뷰를 봤어요. 그런데 질문 중에 질병으로 갑자기 신앙을 가지게 되었나요? 라는 질문에 전원이 아니요 라고 대답을 하더라고요. 순간 이런 생각이 들었답니다. 평소에 신앙을 가지지 않았다면 당연한 일인지도 모르겠다. 뭔가 마음이 지친 상태에서 다른 차원의 구원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긴 어려울지도 모르겠다 하고요. 그래서요, 신앙을 뒤로 미루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바로 지금 마음을 옮기라고 하는 게 참으로 중요할지도 모르겠다 생각했답니다. 예, 맞죠. 맞는 말씀이에요. 아파서 의식이 들락날락하면서 힘들 땐 내가 주님의 현존을 느끼기도 좀 힘들고 살아온 삶을 성찰하고 다시 주님 앞에 나를 놓는다는 게 쉽지 않은 일이라서 그래도 조금이라도 더 건강할 때 주님을 찾았으면 그래서 하느님의 자녀가 되면 더 좋겠죠? 아이고 그렇지만 뭐 그건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주님께 맡겨드리는 게 좋을 듯합니다. 예, 이제 음성기도 들으실 차례인데요. 오늘은 요세피나 자매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산정호수에 사는 이은옥 요세피나입니다. 제가 마당에서 넘어져 어깨를 다쳐 입원을 했는데 3주 동안 저를 잘 챙겨준 남편 요셉에게 고맙고 사랑한다고 전하고 싶습니다. 퇴원하는 날 함께 성당에 가서 미사를 드리고 집에 올 수 있게 돼서 너무 남편에게 감사하고 고맙다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이은옥 요세피나 자매님. 와, 넘어지셔가지고 어깨를 다치셨으니 또 얼마나 놀라셨을까. 그렇게 3주 동안에 내내 입원하시면서 예, 치료 잘 받으시고 네 이제 남편 손잡고 퇴원하시면서 퇴원하는 날 또 미사까지 하셨다니 얼마나 참 감사하는 마음이고 또 기쁘셨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아, 근데 남편 되시는 분 정말 너무 고맙죠. 예, 요셉 형제님께서 마음을 다해서 곁에서 도와주시고 간병해 주시는 걸 또 꼬박꼬박 받으시면서 사랑에도 쏙쏙 또 되살아났겠지 않나 하는 생각도 해보네요. 그래서 더 빨리 완쾌되신 게 아닐까 하는데요. 맞죠? 예, 역시 부부의 힘인 것 같고요. 아름다운 성가정을 이루고 계시는 분들 같아서 저도 기쁘고 주님께 감사드리게 되네요. 뭐 어깨는 퇴원을 했어도요. 재활치료를 병행해야 하는 거더라고요. 우리 수녀님 한 분이 어깨 수술하셨었는데 아직도 재활치료를 하고 계세요. 그래서 계속 건강 유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주님께 맡겨드리면서 네 잠시 오솔길 가족들과 기도 바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어깨를 다쳐 입원 치료를 받았던 요세피나 자매님이 이제 퇴원하여 집으로 돌아가게 되셨으니 기쁜 마음으로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힘든 치료의 시간 동안 곁에서 사랑으로 보살펴 주신 요셉 형제의 수고도 기억해 주시고 서로의 아픔을 나누고 보듬으며 살아가는 두 분의 사랑이 더욱 깊어지게 하소서. 주님, 이제 보금자리로 돌아가 하루하루 더 회복하는 인내로 조금씩 더 나아지는 작은 변화에도 감사할 수 있게 하시고 몸과 마음이 온전히 회복될 때까지 필요한 힘과 은총을 더해 주소서. 부부가 성가정을 이루며 주님 안에서 누리는 기쁨이 가득하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요세피나 자매님께서 신청하신 노래 함께 들을까요? 강사 내가 부릅니다. 라고요.

네, 여러분의 마음속 소망을 직접 주님께 또 여러분의 목소리로 청해 보시면 좋겠죠. 둘이나 셋이 마음 모아서 청하는 기도를 언제나 주님은 귀 기울여 주십니다. 예, 음성기도 신청하실 분은 100원 드는 문자 샵 1053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여러분들이 또 보내주신 응원 문자와 또 여러 문자 또 보겠습니다. 티나님, 음악이 좋네요. 나갔다가 지금 들어와서 늦은 출첵입니다 하셨네요. 와, 그래도 음악은 들으셨으니 다행이네요. 이 강산의 라구요라는 노래를 저도 참 평소에 좋아했었는데요. 와, 흥이 나면서도 인생을 노래한 노래라서 참 우리의 희노애락을 다 뭐라 그럴까요? 계절에 비교한다면 뭐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다 있지 않습니까? 우리 삶 안에 그걸 노래한 것 같아서 아주 참 저도 좋아하는 노래예요. 예, 푸른 하늘 사무엘님, 요세피나 자매님 남편분을 위한 아름다운 기도에 함께 마음을 모읍니다. 또한 다치신 몸이 빠르게 쾌유되시길 기도하며 기억합니다. 기도 선해 주셨네요. 아유, 언제나 마음이 선하신 우리 사무엘님, 네, 빠지지 않고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네. 크리스나님, 네. 이은옥 요세피나 자매님 목소리에 행복의 꽃이 피는 것 같아요. 어머나, 참 표현도 너무 예쁘게 하셨네요. 수고하셨어요. 건강 잘 관리하시고 요셉 형제님과 행복한 성가정 이뤄 가시길 두 손 모읍니다. 그러게요. 정말 이렇게 사랑을 고백하는 그런 시간도 됐었잖아요. 오늘이. 예, 이은옥 요세피나 자매님 잘 듣고 계시나요? 많은 분들이 조금은 부러워하면서 또 기도를 또 모아주시고 계십니다. 예, 이제 준비한 기도 함께 올리겠습니다.

사랑이신 주님, 오늘 예수의 성녀 데레사 축일을 맞아 저희의 마음을 주님께 봉헌합니다. 평생 기도 안에서 주님을 찾고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았고 수도회의 개혁을 위해 마음을 열었던 성녀의 삶을 기억하며 저희도 그 용기와 희망의 길을 걸어갈 은총을 주소서. 이제 저희 마음 안에 쌓인 걱정과 두려움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기도하오니 저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은 주님의 지혜와 사랑에 의탁하게 하소서. 모든 것이 뜻대로 되지 않더라도 희망을 잃지 않게 하소서. 특별히 큰 책임을 지고 있는 나라의 지도자들과 수도회 장상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오니 그분들에게 지혜와 용기를 주시어 데레사 성녀처럼 새로운 지평을 열어가도록 도와주소서.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하느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앞날이 두려울 때마다 주님께서 저희와 함께 계심을 기억하게 하소서. 예수의 성녀 데레사여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흔들리지 않으리. 아르보르의 목소리로 들었는데요. 와, 정말 멋진 노래네요. 멋진 기만 한 게 아니라 그 영혼을 울리는 그런 노래 같았습니다. 와, 잘 들었습니다. 피디님 덕분에. 예, 기도가 필요하신 분은 100원 문자 샵 1053이나 가족평화방송 라디오의 CPBC 빵으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예, 디오니시아님께서 네, 세례의 명도 나누고 고통도 나누고 사랑도 나누고 신앙도 나누는 요셉이나 두 분을 위해서 화살기도 더 해드려요. 아빌라의 데레사 세례명을 쓰시는 모든 데레사님들 축하드립니다. 아이고, 그러고 보니 정말 성녀에 대해서는 얘기를 했는데 축하드린다는 말을 제가 안 했네요. 저도

오늘 아주 기쁜 날인데요. 저희 수녀님들도 오늘 이향자 대례사 수녀님도 계시고요. 김대례시아 수녀님도 계시고 여러 명이 지금 수녀님들이 예, 축일이신데요. 오늘 아침에 미사 때 기억을 했고 또 축하도 좀 잠시 제가 사무실 같이 쓰는 수녀님도 대례사 수녀님이라 또 뭐 조그만한 거 하나 나누면서 좋아했네요 서로. 네, 얼바오로 바라기님, 네 요세피나 가정에 주님께 은총 가득히 주시길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셨어요. 네, 한얼바 바라기라고 하셨는데, 예 청바정에 누르아트에 뭐 지금 기다린다고 하는 문자를 제가 잠깐 봤었습니다. 예, 지금 기다리고 계신 건가요? 네. 네, 무사히 또 운전 잘하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8196님, 와, 방송 들으며 울컥했어요. 깁스 제거하고 팔걸이만 하고 있답니다. 모두 고맙습니다. 아이고야, 요세피나 형 자매님이신가 봐요. 네. 팔걸이라 이제 팔걸이를 하고 계시는군요. 예. 그게 참 그 팔걸이가 그 도시락처럼 하나 이렇게 또 차고 있는 거 그거 말하는 건가요? 우리 수녀님은 그랬거든요. 예, 쉽지 않아요. 빨리 나 뭐 많게 되시라고 해도 그게 다 꼭 필요로 하는 시간이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인내를 가지고 네. 잘 지내시고요. 남편분이 또 옆에서 또 도와주시잖아요. 울컥 하시지 마시고요. 기쁘게 지내시기 바랍니다. 예, 나을 때가 되면 낫는답니다. 네. 1573님, 수녀님 안녕하세요. 요즘 일찍 일어나면서 새벽 미사 참례하고 영성체도 임하고 묵직기도도 매일 바치고 있어요. 아이고야, 너무 열심히 하시네요. 일찍 새벽 미사 가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 작정을 하고 일어나야 되는데 똑똑똑 가브리엘 천사가 일으켜 주시나 봅니다. 네. 예, 성체를 영하면 하루 종일 마음이 기쁘지 않습니까? 또 새로운 힘을 또 주님이 주시고요. 예, 잘하고 계시니 고맙다는 마음 예, 전해 드립니다. 예. 루키 할머니 예, 루키 할머님께서 너무 재밌네요. 닉네임이 예, 2019년부터 집안 사정이 어려워지면서 건강까지 안 좋아서 계속 냉담하고 있습니다. 올해가 가기 전에 저는 냉담 풀고 주님께 의지하고 싶습니다. 어디로 상담받으러 가야 하나요? 제게 용기를 주세요 하셨는데요. 아유, 집안 사정이 어려워서 또 힘드셨군요. 뭐 냉담한 건 다 이유가 있어서 그런 거니까 너무 마음 깊이 슬퍼하지도 마시고 가까운 댁에서 제일 가까운 본당이 거기 본당 소속일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본당에 가시면 분명히 사무실도 있을 테니까 거기 사무장님에게 말씀을 드리거나 또 본당 수녀님이 계시거나 그러면 말씀드려보시고 제가 냉담 풀고 싶어서 왔습니다 하면 아마 쌍수를 들고 환영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 정말 용기 내시고 예 찾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다니던 본당하고 이제 멀어지셨다면 가장 가까운 성당 예 집에서 그 성당이 아마 소속 본당일 것 같으니까요. 그러나 이제 교적이 어디에 있었나 그게 궁금하네요. 네 그럼 뭐 가까운 곳으로 옮길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요즘에는 네 온라인으로 다 조회가 되니까요. 힘내시기 바랍니다. 우리 오석길 가족님들께서 루키 할머니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이제 오솔길 단상 들어가겠습니다.

주님의 기도에 뛰어남. 따님들이여, 이 복음적 기도가 얼마나 숭고하고 완전한가를 하느님 앞에 높이 찬양하겠습니다. 그지없이 좋으신 스승님이 알뜰하게 지어주신 것이라 누구든지 바로 제 것으로 쓸 수 있는 것입니다. 불과 몇 마디 안 되는 말들 속에 어쩌면 그렇게도 관상과 완덕이 다 들어있는지 나는 그저 놀랄 따름입니다. 마치 이것만 배우면 다른 책들은 소용없을 것만 같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여태까지 주님이 가르치신 것은 기도와 두 높은 관상의 방법으로 묵상에서 시작하여 고요의 기도와 하나됨을 기도에 이르기까지 모두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은혜를 내리셨을 때 그 성과가 어떠한가를 당신이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기 시작하십니다. 이 기도는 모든 일을 위한 보편된 것이므로 누구나가 제 재주껏 알아들어서 제 나름으로 빌고 제 나름으로 위로를 받도록 하는 것이니 자연 희미한 채로 그냥 두셨으리라는 것이었습니다. 기도로서 정말 완벽에 나아간 사람이면 아버지의 은혜를 입어 오직 세상의 주인께 마음에 있으므로 무서워하는 것도 무서워할 것도 없답니다. 하느님께서 그들의 영혼 안에서 이루시는 결과로 보아 그들은 하느님의 기꺼하심에 크나큰 희망을 걸고 있습니다. 예수의 성녀 데레사의 완덕의 길 중에서. 네, 벌써 저문은 저녁 시간인데요. 성녀 데레사의 말씀처럼 모든 것은 지나가지만 하느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는다는 걸 마음에 새기면서 하루를 주님께 봉헌할까요? 감사와 평화로 오늘 하루 또 잘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소리 에리 부르는 결코 변하지 않는 것 남겨드리면서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제작의 김보궁 에밀리아나, 기술의 김수정 시몬. 네. 저는 성바오로 딸수도의 전현금 세실리아 순이었습니다. 평화를 빕니다.

이어서 오늘의 강론이 재방송됩니다. 지금 시각은 11시 50분입니다. 오늘의 강론. 예수의 성녀 대례사 동정학자 기념일에 보내드리는 오늘의 강론. 담당의 천주교 장량성당 보좌 장준영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는 불행하여라. 바로 너희 조상들이 죽인 예언자들의 무덤을 너희가 만들기 때문이다. 이렇게 너희 조상들은 예언자들을 죽이고 너희는 그들의 무덤을 만들고 있으니 조상들이 저지른 소행을 너희가 증언하고

또 동조하는 것이다. 그래서 하느님의 지혜도 내가 예언자들과 사도들을 그들에게 보낼 터인데 그들은 이들 가운데에서 더러는 죽이고 더러는 박해할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러니 세상 창조 이래 쏟아진 모든 예언자의 피에 대한 책임을 이 세대가 져야 할 것이다. 아벨의 피부터 제단과 성소 사이에서 죽어간 스카르야의 피에 이르기까지 그렇게 해야 할 것이다. 그렇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 세대가 그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불행하여라 너희 율법 교사들아.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치워버리고서 너희 자신들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려는 이들도 막아버렸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그 집을 나오시자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들은 독한 앙심을 품고 많은 질문으로 그분을 몰아대기 시작하였다.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그분을 옭아매려고 노렸던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0: 군대를 다녀온 분들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겪어본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바로 연대 책임입니다. 훈련할 때 다른 훈련병의 마지막 구령에 다 같이 얼차려를 받았던 기억, 같은 생활관의 훈련병이 떠들다가 걸려서 단체로 기합받았던 기억 등등 개인의 잘못을 모두의 책임으로 가지며 공동체 의식을 기르는 것을 군대에서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한때 책임 없는 쾌락이라는 말이 유행한 적이 있습니다. 책임지기는 싫고 내가 하고픈 대로 하고 싶기는 하니 책임 없는 쾌락을 누리겠다며 우스갯소리로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사실 그 어느 누가 책임지는 것을 좋아하겠습니까? 내가 한 일에도 책임지기가 쉽지 않은데 내가 하지 않은 일에 책임을 진다는 것은 더욱이 피하고 싶은 일이라고 느껴집니다. 이 세대가 그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무책임한 시대를 보시고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도 의아해 할 수 있습니다. 왜 내가 다른 사람들의 책임을 져야 하지? 라는 생각 말입니다. 나는 열심히 살았고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데 제 멋대로 산 사람들의 책임을 내가 같이 져야 한다는 말이 참으로 듣기 어렵고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는 충분히 예수님의 말씀을 살아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넓고 크게 보면 무책임하게 사용했던 생태 환경에 대한 책임을 지금 우리가 지고 있으며, 좁게 보면 무책임하게 남들을 대하고 이기적으로 살아갔던 시간들이 쌓여 삭막해진 시대에 대한 책임을 우리가 지고 있는 것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예언자들이 전해준 하느님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하느님 아버지는 자비하시고 우리의 고통에 함께 아파하며 같이 계셔주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을 다시금 깨달으라고 예수님께서는 강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미사를 드릴 때 제 탓이요, 제 탓이요, 저의 큰 탓이옵니다 하고 고백합니다. 순전히 나의 잘못뿐만 아니라 이 시대의 아픔까지도 남 탓, 나와 상관없는 일이 아니라 내 탓, 나와 상관 있는 일이라고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반대말은 미움이 아니라 무관심이라는 말을 다시 한번 떠올려 봅니다. 사랑을 실천하자고 하면서도 관심을 가지지 않고 책임을 다하지 않는다면 사랑의 하느님에게서 멀어질 뿐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제 탓이요 하고 하느님께 고백할 수 있는 자녀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 내 주위의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책임을 함께 져주며 함께 아파하는 그런 신앙인들이 될 수 있도록 오늘 하루를 살아갑시다. 아멘.
1: 예수의 성녀대례사 동정학자 기념일에 보내드린 오늘의 강론. 지금까지 천주교 장량성당 보좌 장준영 신부였습니다. 내일도 장준영 신부의 강론이 계속됩니다. 이 프로그램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신문 협찬입니다.

0: CPBC FM
1: 믿음에 있어서는 지지 마십시오. 옆에 분한테도 지지 마시고.
2: 가스통 신부 이상자의 가스톨 신부가 믿음을 다지는 위로의 길 가스통의 안내자가 되어드립니다.
1: 나는 이제 하느님 안에서 살기로 마음먹는 것 믿음의 시작입니다.
2: 하느님의 가르침을 나누며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는 시간 가스통 신부의 가스통 CPBC 플러스와 유튜브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채널에서 시청할 수 있습니다.
3: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느님 아버지, 성자의 강생과 파스카 신비로 구원의 문을 열어주시고 성령을 보내시어 저희를 이끄시고 보호하시니 감사하나이다. 저희는 교구 설정 120주년과 조선교구 설정 200주년을 바라보면서 복음의 기쁨을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 말씀, 징교, 전례, 이웃사랑, 그리고 선교라는 핵심 가치를 매 2년씩 중점적으로 실천하고자 하나이다. 전례의 해를 지내는 두 해 동안 아름답고 거룩한 전례로 하느님을 찬미하고 성사 안에 계시는 하느님과 더불어 일체의 기쁨을 누리려 하오니 저희가 주님 안에서 하나 되어 영원한 생명의 길을 함께 걸어가게 하소서. 루르드의 복되신 동정 마리아님, 저희와 저희 교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성 이윤일 요한과 한국의 모든 성인과 복자들이여, 저희와 저희 교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4: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어릴 때는 좋은 직장에 다니고 남들이 알아주는 일을 하는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이를 조금씩 먹다 보면 생각이 달라지기도 하는데요. 어떤 일을 하느냐보다 자기 몫을 다하며 살아가는 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알게 됩니다. 살다 보면 계획대로 되지 않는 날도 있고 몸도 마음도 지쳐서 모든 게 버겁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래도 해야 할 일을 해내고 다시 내일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누군가에게는 평범해 보이는 하루가 사실은 저마다의 노력으로 채워지고 있는 게 아닐까요? 어떤 직업을 가졌는지 얼마나 많이 벌고 얼마나 대단한 성

효과를 냈는지가 사람의 가치를 전부 말해주지는 않을 겁니다. 자기 삶을 책임지며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존중받을 만한 일이니까요.

안녕하세요. 가톨릭 신부고요. 라디오 고해소 비밀번호 1053 비밀 DJ입니다. 오늘 고해소 첫 곡으로 샤이니 키의 Good and Great 듣고 오셨습니다. 영화 중에서 요즘에 우리나라 영화가 예전보다는 좀 덜 흥행하긴 하지만 그래도 참 잘 찍잖아요. 일본 영화는 예전보다 조금 상황이 좀 안 좋기도 하고요. 그럼에도 일본 영화 감독 중에 좋아하는 감독이 좀 있는데요. 하마구치 류스케라는 감독과 고레에다 히로카즈라는 감독을 되게 좋아해요. 그 일본 영화가 가진 굉장히 소소한 맛이 있거든요. 그리고 때로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최대한 다 집중하고 싶어하는 그런 모습이 때로는 그래서 너무 느리고 때로는 너무나 이렇게 좀 재미없고 스피디하지 않은 느낌이 들기도 하지만 그렇게 모든 사람에게 존중하고 또 그렇게 들여다보는 과정이 저한테는 너무나 소중하고 따뜻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에는 훌륭한 사람 하면 무언가 대단한 일을 하고 또 무언가 정말 사람들을 돕거나 무언가를 정말 대단한 것을 발견하는 사람들이었는데 이제 나이가 들면서 조금씩 훌륭한 사람이라는 것은 남들한테 피해 안 주고 자기가 해야 될 역할을 끝끝내 해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훌륭한 사람들이 아니었나 생각해 봅니다. 훌륭한 사람들 우리에게는 너무나 멀리 있는 것 같지만 우리 주변에 한 사람 몫을 해내는 것 때로는 한 사람 몫을 다 해내지 못할지도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그 삶을 다 살아내는 사람들이 너무나 소중하고 또 훌륭한 사람들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누군가는 좋은 직장에 다니고 누군가는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성과를 내는 걸 보면 그럴 때 나 역시

또 잘하고 있는 건가 싶기도 하긴 하죠. 그럼에도 사람마다 살아가는 방식이 분명히 다르고 또 각자 감당해야 하는 몫도 다를 겁니다. 겉으로 보이는 모습만으로는 그 사람이 얼마나 애쓰고 있는지 알수 없을 테니까요. 오늘 하루도 무사히 마쳤다면 그것만으로도 스스로에게 조금은 칭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남들보다 앞서가는 것만큼이나 내 삶을 꾸준히 살아가는 것도 중요한 일이니까요. 10월 15일자 비밀들을 열어보기에 앞서 오늘 하루도 많은 일들이 있었을 당신에게 인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모두의 비밀이 열리는 비밀 고민 상담소, 라디오 고에서 비밀번호 1053. 저희 프로그램은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비밀을 나누고 그 비밀 사연을 풀기 위한 미션을 드립니다. 편안한 비밀 고백을 위해 사연자와 DJ 모두 익명으로 운영되는 점 참고해 주세요. 비밀 사연 보내시는 방법은 누군가에게 말할 수 없는 비밀 고민을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지금 방송 시간에는 유료 100원의 문자 메시지를 샵 1053, 샵 1053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방송 시간이 아닐 때에는 검색창에 라디오 고해소 비밀번호 1053 검색하셔서 저희 홈페이지 비밀 사연 게시판에 사연 남겨주시면 됩니다. 많은 분들의 비밀 고민들 언제나 애타게 기다리고 정중히 받도록 하겠습니다. 가슴 깊은 비밀 고민들 모두 저희에게 보내주시고 마음속엔 평안만 남기시기 바랍니다. 샵1053 문자 메시지로 여러분의 비밀 사연 기다리면서 잠시 노래 듣고 올게요. 김현지의 Whiskey on the Rocks.

여러분은 지금 모두가 익명인 공간 라디오 고해소 비밀번호 1053을 듣고 계십니다. 저는 가톨릭 신부고요. 라디오 고해소 비밀번호 1053의 비밀 DJ입니다. 그럼 비밀 사연 만나볼게요. 6215번째 비밀 사연입니다. 얼마 전에 직속 상사가 바뀌었습니다. 처음부터 업무 스타일이나 말투가 저랑 잘 맞지 않더라고요. 그래도 사회생활이 다 그렇지 하면서 넘기려고 했는데요. 그게 마음처럼 잘 안 되는 겁니다. 아무래도 첫 단추를 잘못 끼워서 그런지 그분과 이야기를 할 때마다 제가 너무 긴장을 합니다. 신기한 건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안 그런데 유독 그분 앞에서만 그럽니다. 오늘도 별것 아닌 일이었고 몇 마디 하지도 않았는데 너무 떨려서 말을 더듬고 말았습니다. 저도 나름 오래 사회생활 했는데 이 나이에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서 민망하기도 하고 제 자신이 어찌나 한심했는지 모릅니다. 요즘은 그분 얼굴만 떠올려도 마음이 쿵 내려앉고 이것 때문에 밤에 잠도 설칠 정도입니다. 어째서 유독 직장 상사 한 분 앞에서만 이렇게 되는 걸까요? 어떻게 하면 이 긴장을 조금이라도 내려놓을 수 있을까요? 비밀 사연 잘 들었습니다. 새로운 상사 앞에서만 유독 긴장을 하게 되어서 고민이라는 사연이었습니다. 저도 제 마음을 잘 들여다보자고 이야기하지만 막상 제 일이 되면 잘 안 되곤 합니다. 누군가와 만나고 나서 불편한데 왜 그런지 잘 모를 때가 있어요. 한참 지나고 나서야 그때 내가 무시당했다고 느꼈나? 잘못 보일까봐 두려웠나? 그렇게 알아차리기도 하고요. 사연자님도 많이 불편하고 긴장되실 것 같아요. 직속 상사기도 하고요. 자주 만나게 됩니다. 그분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지도 신경 쓰이겠죠. 첫 단추를 잘못 끼웠다고 하셨는데 처음에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말씀을 드렸다가 어떤 혼나고 날카로운 반응을 들으셨을지 아니면 긴장했던 내 모습이 계속 마음에 남는지 처음에 말이 조금 어긋났다고 해서 관계까지 잘못 시작됐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그게 나한테 엄청 부담스럽게 느껴졌던 첫 시작이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우선 그분 앞에서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알아보아야 될 것 같아요. 무언가 내가 지적받는 게 두려운 건지 일을 못하는 사람으로 보일까 걱정되는 건지 어쩌면 상대방의 말투에 화가 나는데 표현하지 못해서 더 불편할 수도 있겠죠. 때로는 내가 어떤 두려운 게 아니라 그냥 내가 화가 나는데 화를 내지 못해서 그런 경우도 가끔은 있거든요. 긴장된다는 말 하나로 묶여있지만 그 안에

내 마음이 참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내 감정에 이름을 붙여보면 좋을 것 같아요. 두려움인지, 당황스러움인지, 억울함인지, 화인지. 처음부터 딱 맞는 이름을 찾지는 못해도 괜찮아요. 뭐 사실 저도 이렇게 말하지만 저도 제 일에 대해서, 제 감정에 대해서 이게 잘안 되더라고요. 저도 누군가로부터 상담받을 때 이런 얘기하면 말문이 텅 막히긴 해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꼭 해야 되는 과정이긴 하거든요. 우리가 그것에 이름을 붙여야지만 그 다음으로 넘어갈 수가 있어요. 그렇게 살펴보면서 실제로 상사가 나를 불편하게 대하는 부분과 앞으로 그럴까 봐 내가 걱정하는 부분도 조금씩 구분하고 또 나의 어떤 감정과 마음 상태도 한번 다시 볼수 있겠죠. 상대방의 태도에 문제가 있다면 그것까지 내 성격 탓으로 돌리지는 않아야 하겠고요. 오래 사회생활을 했어도 유독 어려운 사람이 갑자기 생길 수도 있습니다. 나이를 먹었다고 모든 사람 앞에서 능숙해지는 것은 아니잖아요. 말을 더듬었다는 이유로 나를 한심하게 여기지는 않았으면 해요. 그 순간 정말 많이 긴장했다는 것까지 사실이지만 그것이 내가 일을 못한다는 뜻은 아니니까요. 당장은 그분 앞에서 자연스럽게 말하려고 하기보다 잠깐 순도 한번 고르고 전해야 할 내용을 짧게 적어두면 좋을 것 같아요. 보면서 이야기하고 말이 막히면 잠깐 쉬었다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긴장이 조금 남아 있어도 필요한 말을 전해가면서 조금 우리가 그렇게 해 나가야겠죠. 다만 잠을 설칠 정도의 어려움이 계속된다면 혼자 견디려고만 하지 않아야 될 수도 있어요. 뭐 상담을 받는다거나 그런 이야기, 그 두려움을 살펴보는 것도 도움이 될수 있겠죠. 저도 마음을 알게 됐다고 곧바로 편안해지지는 않더라고요. 그래도 이유 없이 나를 탓하던 자리에서 우리가 무엇이 힘든지 생각하는 쪽으로는 조금 움직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의 미션은 상사와 이야기한 뒤 마음에 남는 감정을 단어 하나 적어보는 겁니다. 진짜 어렵거든요. 그런데 그런 과정을 해야지, 아, 내가 진짜 이런 부분이 있구나. 사실은 긴장이라고 표현됐지만 그거는 감정이 아니거든요. 그때 내가 어떤 감정이 들은 거지? 여러 가지 감정이 있을 수 있어요. 그 감정을 우리가 바라보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때로는 내가 인지한 것도 있고 인지하지 못한 것도 있거든요. 그렇게 우리를 알아주는 것. 그럴 때 있잖아요. 때로는 우리가 누군가로부터 내 마음을 알아줬으면 좋겠다라고 느끼는 것처럼 우리 스스로도 우리 자신을 알아줄 때 우리가 조금은 더 앞으로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시편 62편 9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마음을 그분 앞에 쏟아 놓아라. 하느님은 우리의 피신처이시다. 그럼 지금 샵1053 문자 메시지로 여러분의 비밀 사연 기다리면서 잠시 노래 듣고 올게요. 딘딘의 이러면 안될거 아는데 네 앞에만 서면 나락.

여기는 모두가 익명인 공간 라디오 고해소. 저는 여러분의 익명 DJ 신부입니다. 누구에게도 쉽게 꺼내지 못한 고민 이곳에 조용히 남겨주세요. 라디오 고해소는 언제나 당신의 이야기에 귀 기울입니다. 그리고 요일마다 준비된 특별한 코너에서 당신의 하루와 마음을 따뜻하게 감싸드립니다. 고민이 있다면 라디오 방송 시간에는 유료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53으로, 방송 외의 시간에는 검색창에 라디오 고해소 비밀번호 1053을 검색해 홈페이지 비밀사연 게시판에 남겨주세요. 원하는 요일에 사연이 소개되길 원하시면 날짜도 함께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언제나 당신의 고민에 귀 기울이며 진심을 다해 상담해드리고 고민을 해결할 작은 미션도 선물해드릴게요. 이 밤 샵 1053으로 고민뿐 아니라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 작은 속삭임도 기다립니다. 라디오 고해소 비밀번호 1053에서 당신의 마음을 들려주세요. 사연을 보내주시고 선정되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서 나를 위한 일상 속 쉼표 수월 경화에서 티 컬렉션을 선물로 드립니다. 여러분의 문자 메시지 소개해드릴게요. 3970님, 아이들 키운다고 휴직하고 퇴직까지 한 후 쭉 전업주부로 지내고 있는데요. 낮에 잠깐 아이들 등원했을 때랑 가족이 잠든 뒤에야 제 시간이 시작됩니다. 늦게 자면 그만큼 또 다음날이 힘들어지기는 하는데 또 나만의 시간을 확보하지 않으면 우울해지더라고요. 다시 일을 시작하면 덜 우울해질까 싶기도 하지만 그러면 아이들을 챙겨줄 이모님을 또 구해야 하니 그것도 여간 신경 쓰이는 일이 아니라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답니다. 저랑 같은 처지인 분이 있을까요? 요즘 참 많죠. 근데 전업주부 하시는 분들보단 어떻게 보면 이모님을 구하고 일하시는 분들이 조금 더 많을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약간 맞벌이 부부가 좀 더 많으시긴 할 텐데 또 맞벌이 하시는 분들 마음속에는 아 내가 엄마나 아빠로서 조금 더 우리 아이랑 더 시간을 보내주면 좋겠는데 라고 그런 마음이 드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또 반대로 이제 사연자님처럼 전업주부로 보내고 있으시면서 아, 내 시간은 뭐지? 나는 분명히 일하던 사람인데 나는 지금 전업주부로 있으면서 또 여러 가지 마음속에 복잡한 부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참 과거에는 이런 생각을 잘 안 하고 살았었는데 우리가 어떻게 보면 자아 실현과 또 나라는 정체성과 예전에는 그냥 누구 엄마, 누구 아빠, 누구 남편, 누구 아내로만 불리면 그런 역할로 살아가는 것 같았었는데 사실 우리가 알아보지 못했던 거죠. 사실은 나라는 존재가 굉장히 중요했었는데 지금은 그것을 알기 때문에 거기서 더 고민하게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참 쉽지 않은 일인 것 같아요. 그런 나라는 존재를 찾아가는 것, 그러면서도 내가 또 가족을 위해서, 우리 자녀를 위해서, 또 나를 위해서 살아간다는 것, 참 모두가 너무나 힘든 일인 것 같은데 이렇게 또 이야기하시면서 우리가 또 그런 부분들 잘 풀어내시길 바랍니다. 4819님, 신부님 수능이 얼마 안 남았는데 이럴 시간도 아깝다는 걸 알면서도 책상 앞에 앉아 공부하다가 오래된 라디오를 만지다가 듣게 되었습니다. 매일 공부를 계획한 만큼 해내지 못해서 자꾸 자책하게 되네요. 진짜 재수는 하고 싶지 않은데 결과가 좋지 않으면 어떡하지 싶네요. 그래도 지금까지 버텨온 시간까지 아무것도 아닌 건 아니라고 방송을 들으며 스스로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해보고 잠들게요. 아, 네. 오래된 라디오. 라디오를 갑자기 트시게 되셨군요. 참 우리가 이 수능이라는 거 너무나 어려운 시간인 것 같습니다. 이제 한 달 정도 남았나요? 저도 예전에 수능 볼 때 앞에는 잘 풀었는데 뒤에 과탐을 싹 다 망친 거예요. 그래서 아, 진짜 살고 싶지 않더라고요. 그날 아 이게 너무 어렵고 힘들고 집에 가서 저녁도 안 먹고 혼자 방 안에 들어가서 그냥 하루를 보냈던 기억이 나요. 이게 별거라고 인생에 있어서 분명 다시 하기도 싫고 이게 너무나 어려웠던 시간이 듭니다. 인생의 통과 의례라는 게 있는데 그 중에 수능이라는 게 우리에게 너무나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그래도 또 지금까지 분명히 열심히 해왔기 때문에 이렇게 말을 쓸수 있으신 분이 아닌가, 사연자님의 목소리를 그렇게 듣고 싶어요. 물론 우리가 지금까지 해낸 거 그때 사실은 요행을 바라는 거 아니잖아요. 내가 공부한 거보다 더 받는 게 아니라 적어도 내가 공부한 만큼은 나오기를 바라는 거. 사실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나 당연한 바람이고 당연한 마음인 것 같아요. 그럼에도 결과가 좋지 않으면 어떡하지 싶죠? 그래도 우리가 분명히 내가 해온 것만큼 내가 너무 긴장하지 않고 지금까지 해온 것대로 해 나가면 물론 뭐 시험의 난이도에 따라 조금 다를 수도 있어요. 가끔 그날 내가 컨디션이 안 좋아서 잘못볼 수도 있지만 그게 인생의 전부는 분명히 아닌 것 같아요. 오래 살다 보니까 가끔은 돌아올 때가 있어요. 그게 20살일 때도 있고 30살일 때도 있고 40살일 때도 있는 것 같아요. 인생에서 가끔은 돌아가게 되는데 그게 인생의 실패를 뜻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지금까지 해온 것만큼 앞으로 한달더 응원하면서 혹시라도 우리가 최선의 결과가 나오지 않더라도 또는 정말 좋은 결과가 나오더라도 그게 인생의 끝은 아니니까 인생의 시작일 뿐이니까 멀리서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7183님, 편의점 야간 근무 중입니다. 손님이 뜸해지는 시간에 냉장고 돌아가는 소리까지 크게 들리는 것 같아요. 라고비를 듣다 보면 이 시간에도 각자의 자리에서 밤을 보내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알게 돼요. 혼자이라는 기분이 조금 덜합니다. 다들 힘내시길 바라요. 아이유의 밤편지 듣고 싶어요. 야간 근무할 때, 뭐 저는 편의점을 근무를 해본 적은 없지만 늦게 편의점에서 무언가를 사본 적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떤 이 시간에 세상의 사람들은 무엇을 하고 있나, 길거리에서 어떤 공사하기도 하고, 또 누군가는 또 길을 걷기도 하고, 또 누군가는 슬픔에 지쳐 울기도 하고, 또 누군가는 또 기쁜 시간을 보내기도 하고, 이 세상 어디선가 우리는 그렇게 모두가 그런 자신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샵 1053 문자 메시지로 여러분의 비밀 사연 기다리면서 노래 듣고 올게요. 아이유의 밤편지.

미처 전하지 못했던, 보이지 못했던 속마음을 고백하세요. 내 마음의 보속 상자. 코너명을 듣고 어떤 보속을 해야 하나 괜히 마음이 무거워졌다면 걱정하지 마세요. 그런 보속이 아니고요. 그동안 숨겨왔던 보이지 못한 속마음을 허심탄회하게 털어놓으시면 됩니다. 물론 소개는 익명으로 해드리니까요. 노래 듣는 동안 혼자 끙끙 앓아왔던 속마음도 좋고요. 쉽게 말하지 못했던 그 어떤 이야기도 좋습니다. 어플리케이션 빵톡 또는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53 검색창에 라디오 고해소 비밀번호 1053 검색하셔서 홈페이지 게시판에 남겨주세요. 휘트니 휴스턴의 Greatest Love of All 듣고 올게요.

어렸을 적 주위 어른들에게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은 그러다 나중에 크게 후회한다였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가족들이 보내주는 사랑이 얼마나 크고 단단한지 알아보려고 하지도 않았고 그 마음들을 모른 채 밥 한 끼 제대로 같이 먹지 않았습니다. 대신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친구들을 더 귀중히 여기며 시간이 날 때마다 시간이 없을 때도 어떻게든 그 틈을 쪼개 친구들과 어울렸습니다. 그때는 그게 맞는 줄 알았습니다.

우리들의 우정이 천년 만년 갈 거라 생각했고 가족들이 주는 사랑과는 비교도 안 되게 더 크고 의미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다 잃고 보니 친구들에게 했던 것 반의 반만이라도 가족들에게 했다면 어땠을까? 가족들과 함께 보내지 못한 시간을 고해합니다. 다시 되돌릴 수도 없고 그 죄가 너무 커서 후회하는 것도 사치라는 사실이 저를 참 많이 힘들게 합니다. 아마 사연자님만 그러시지는 않을 거예요. 저도 그렇고 다른 사람들도 그렇고 가족들과 보내는 것보다 사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더 많이 보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아직 늦지 않았다라고 할 수도 있어요. 물론 누군가 가족을 먼저 떠나보내게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후회하긴 하죠. 근데 그게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그런 마음, 어떻게 보면 그래도 사랑받은 마음을 우리가 또 전하는 게 우리에게 남겨진 우리 삶의 어떤 소망, 소명일지도 모르겠어요. 조금은 마음의 짐이 가벼워지셨길 바랍니다. 내 마음의 보석상자, 여러분의 사연을 기다립니다. 검색창에 라디오고에서 비밀번호 1053 검색하셔서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비밀글로 작성하실 수 있으니까요. 부담 없이 털어놓고 싶은 마음속 이야기를 남겨주세요. 보보의 늦은 후에 듣고 올게요.

여러분은 지금 모두가 익명인 공간 라디오 고해수 비밀번호 1053을 듣고 계십니다. 저는 가톨릭 신부고요. 라디오 고해수 비밀번호 1053의 비밀 DJ입니다. 다음 사연 만나볼게요. 6216번째 비밀 사연입니다. 엄마가 더 나이 드시기 전에 걸어 다닐 수 있을 때 같이 많이 다니고 싶어서 얼마 전부터 여기저기 모시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같이 나가면 자꾸만 어긋나는 상황이 생깁니다. 저는 저대로 답답하고 엄마는 제 눈치가 보인다고 하시면서도 이랬다 저랬다 하시니까 제가 더 갈피를 못 잡겠더라고요. 지난번엔 용인에 있는 놀이동산에 모시고 갔습니다. 엄마도 분명히 좋다고 하셔서 간 건데 가는 길부터 투닥거리게 됐고 불꽃놀이를 보겠다고 늦게까지 있었더니 엄마가 많이 힘드셨는지 예민해지셔서 결국 별것 아닌 일로 서로 언성이 높아지더라고요. 그렇게 일정을 마무리하고 싶지 않아서 간신히 풀고서야 집에 왔습니다. 아직 같이 다녀본 적이 많지 않아서 서로 맞추는 게 서툰 걸까요? 아니면 저희가 원래 안 맞는 걸까요? 그렇다고 제가 무조건 참고 맞춰드리는 게 답은 아닌 것 같은데 이러다 같이 다니는 게 오히려 상처가 될까봐 걱정입니다. 나중에 엄마가 안 계실 때 못해드린 것만 떠올라서 후회하고 싶지 않은데 제가 너무 욕심을 부리고 있는 걸까요? 비밀사연 잘 들었습니다. 어머니와 더 늦기 전에 여기저기 함께 다니고 싶은데 자꾸 다툼이 생겨서 고민이라는 사연이었습니다. 주변에서 이런 이야기 참 많이 듣게 되는데요. 어머니를 모시고 여행을 갔는데 크게 싸우고 돌아왔다는 얘기나 이것을 맞춰드리면 저것이 싫다고 하시고 그래서 바꾸면 또 다른 것이 불편하다고 하시고요. 부모님과의 관계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우리에게 효자, 효녀에 대한 어떤 환상도 있는 것 같아요. 좋은 곳에 모시고 가면 부모님은 기뻐하시고 나도 뿌듯하고 함께 좋은 추억을 만드는 모습 같은 거죠. 그런데 잘 모신다는 분들을 보면 그냥 다 맞춰드리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본인이 원하는 것은 내려놓고 서운한 말도 넘기면서요. 주임 신부님을 잘 모시는 신부님들을 보면서도 대단하다는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렇게 잘 못하겠더라고요. 마음은 있어도 저도 성격이 있고 참기 어려운 부분이 있기도 하니까요. 그 모습을 기준으로 삼으면 나는 늘 부족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부모님을 사랑한다고 해서 모든 것을 다 맞춰드릴 수 있는 것은 또 아니니까요. 그래서 마음만으로 애쓰기보다 계획에 여유를 두는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연인과 여행할 때도 그렇고 상사에게 일을 제안할 때도 다른 안을 준비하곤 하잖아요. 불꽃놀이도 마찬가지로 저녁만 먹고 돌아올 수도 있게 그런 부분인 거죠. 모든 상황에 대비하라는 것은 아니고 중간에 바뀌어도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일정을 다 맞춰야 좋은 하루인 것은 아니니까요. 그리고 언성이 높아질 때는 잠시 대화를 멈추면 어떨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 자리에서 내 마음을 다 설명하고 서운함까지 풀려고 하면 오히려 말이 더 거칠어질 때가 있더라고요. 나중에 후회하고 싶지 않은 마음은 있겠지만 그 마음 때문에 오늘을 너무 애써 채우지는 않았으면 해요. 다 맞춰드리는 효녀가 되기보다 두 분이 함께 다닐 수 있는 방식을 조금씩 찾아가는 것이겠죠. 오늘의 미션은 다음 외출 계획할 때 힘들면 어디까지 하고 돌아올지 한번 정해보는 것입니다. 코엘렛 7장 8절의 말씀입니다. 시작보다 일의 끝이 낫고 자만보다 인내가 낫다. 잠시 노래 듣는 동안 샵 1053 문자 메시지로 여러분의 비밀 고민 지금 바로 보내주세요. 로이킴의 힐링이 필요해 듣고 올게요.

오늘도 많은 분들의 비밀을 듣고 또 비밀의 열쇠도 드렸는데요. 비밀스러운 고민들이 모두 풀릴 수 있도록 저 또한 기도드리겠습니다. 그럼 저는 이만 인사드릴게요. 내일 이 시간 또 다른 비밀들과 함께 찾아뵙겠습니다. 오늘의 끝곡은 Journey의 Don't Stop Believin' 입니다. 그럼 12시에 다시 만나요. 오늘도 내일도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오래도록 마음에 남는 사람이 있습니다. 뒤처지고 있을 때 묵묵히 기다려준 사람, 힘들 때 곁에 있어준 사람, 기쁜 일이 있을 때 나보다 더 기뻐해준 사람.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했는지는 잘 기억나지 않아도 내어준 마음과 온기는 오래 남기도 합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가 살아낸 하루도 누군가의 마음에는 그렇게 남을지 모릅니다.
1: 이사가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2: 하느님 감사합니다.
0: 10월 전교회 달, 오늘 당신은 어떤 모습으로 기억되고 있습니까?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가 함께합니다.
3: 살다 보면 그럴 때 있지 않아요? 돈만 있으면 괜찮을 줄 알았는데 돈도 다 부질없구나 느껴질 때, 내 마음을 다 내줬는데 믿을 사람 아무도 없구나 느껴질 때, 한 번뿐인 인생 즐기는 게 최고인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 빈 껍데기처럼 느껴질 때, 그럴 때 다시 찾게 되는 곳은 끝까지 기다려주시는 인내의 하느님, 무한히 용서해주시는 사랑의 하느님, 가야 할 방향을 알려주시는 빛의 하느님 품이었습니다.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이 하느님의 사랑과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릴게요. 기쁜 소식이 멀리 뻗어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힘을 보태주세요. 053-251-2630번에서 후원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4: 어르신들의 경험도 청년들의 열정도 모두 각자의 시대가 만든 장점입니다. 시대의 차이가 세대 차이가 되지 않도록 대화와 공감으로 서로를 이어주세요. 함께 사는 대구, 세대를 잇다. 대구 경북 방송광고발전협의회.
5: 요즘 AI 많이 쓰고 계시죠?
6: 친구와 사이가 어색해졌다면 조금 시간을 더 봐.
7: 그래, 먼저 연락할 필요는 없지.
5: AI의 답에 그대로 맞춤표를 찍고 있진 않나요?
7: 다른 의견도 들어볼까?
8: 나 오늘 수빈이랑 싸웠거든.
9: 네가 먼저 마음 열어봐봐.
5: AI의 맞춤표 뒤에 당신의 물음표를. 공익광고협의회.
0: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39번 하나 되게 하소서.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 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 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 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1911년 우리나라를 방문했던 노르베르트 베버 신부는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고요한 아침의 나라에서라는 책을 썼는데요. 우리 풍습과 문화를 묘사한 이 책 내용에서 아이들의 발이 땅에 닿지 않는 나라라는 흥미로운 표현이 있습니다. 아이가 깨어있을 때나 잘 때나 항상 엄마나 할머니의 등 뒤에 업힌 그 모습이 서양인의 시선에서는 좀 특별하게 보였던 것 같아요. 실제로 이런 신체적 교감이 아이들의 정서 발달에도 큰 도움이 된다고 하는데요.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누구나 경험했을 어부반은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 담긴 최고의 애정 표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안녕하세요. 그대에게 평화를. 저는 김슬의 멜라니아입니다.

10월 15일 그대에게 평화를 오늘 시작했습니다. 오늘 목요일이고요. 첫 곡으로 권성일이 부르는 요셉의 자장가 누빔점 음반에서 띄워드렸어요. 어부바, 외국은 어부바 안 하나요? 외국에서 안 살아봐서 모르겠네. 근데 우리한테는 뭐 어부바 업어주는 거 너무 익숙하잖아요. 왜 요즘에 아이를 키우는 분들은 아마 아시겠지만 아기띠 두르고 키우거든요. 예, 어부바보다는 포대기 옛날에 집에 있었던 것 같은데 말고 아기띠로 이렇게 앞에다가 아이를 매잖아요. 아기 보려고 보면서 이렇게 재우거나 하려고. 근데 저도 그래서 아기띠를 준비해서 이제 첫째 둘째 키울 때 막 썼었거든요. 근데 저희 엄마는 아 이거 불편하다고 하면서 그냥 업어서 맨날 재우고 하시더라고요. 집에 가니까 아마 저 키웠을 때 쓰셨겠죠? 저랑 동생 키우면서 쓰셨던 그 포대기를 아직도 가지고 계셨고, 그때까지 저희 아이들, 손주들, 그러니까 손주들도 업어서 재우고 하셨어요. 이제는 뭐 저희 아이들이 너무 커서, 첫째는 뭐 저랑 키 차이도 별로 안 나고 몸무게 차이도 안 나서 제가 아침에 일어나기 너무 힘들어하면 엄마 업어줄게 하는데 제가 업을 수가 있어요. 저 어젠가 업어달라 그래서 한번 업었다가 허리 아파가지고 이틀 고생했네요 정말. 하여튼 어부바, 업어주는 거는 우리 한국인이라면 다 느끼는 그런 따뜻함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이 따뜻한 곳이 바로 그대에게 평화를이죠. 오늘도 따뜻한 이야기,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는 꽃들에게 희망을 준비하고 있어요. 노래 두 곡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이경수가 부르는 우리는 하나 듣고요. 이어서 Johnny Twaebun, I Will Pray For You 두 곡 이어드릴게요.

쌍둥이를 보면요, 생김새는 물론이고 때로는 행동이나 습관까지 비슷한 걸 알 수 있는데요. 특히 엄마 뱃속에서부터 함께 했기 때문에 누구보다 가깝고 인생의 오랜 시간을 함께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미국에는 조금 특별한 쌍둥이가 있었어요. 1995년에 예정일보다 무려 석 달이나 일찍 태어나 바로 인큐베이터에 들어간 카이리와 브리엘입니다. 언니 카이리는 인큐베이터에서 별탈 없이 성장했지만 동생 브리엘은요, 어렵게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브리엘의 청색증이 심해지고 상태가 점점 악화되자 간호사는 내규를 어기고 특단의 조치를 내립니다. 그리고 가족의 동의를 얻은 후 동생 브리엘의 인큐베이터에 카이리를 옮겼어요. 그 순간 아주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카이리가 손을 뻗어서 아픈 동생을 감싸준 건데요. 그때부터 브리엘의 호흡과 심장 박동은 조금씩 정상으로 돌아왔고요. 결국 쌍둥이 모두 건강하게 퇴원해서 무탈하게 성장했다고 합니다. 그 후로 미국에서는 미숙아의 체온을 서로 나누게 하는 치료법이 생겨났어요. 어쩌면 그 작은 손길이 전해지는 마음이 다른 아기의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만들어주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꽃들에게 희망을에 이어서 마마킨 밴드의 그분께서 원하는 사랑 띄워드렸습니다. 정말 이런 일이 있군요. 쌍둥이인데 한 아이가 이렇게 감싸주니까 진짜 따뜻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의 체온이나 사람의 위로 만큼 우리가 회복할 수 있는 게 없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사영애님이 슬디 저도 평화론 신청했어요. 주위에 함께할 사람 찾아보는데 없어서 혼자 신청했습니다. 저는 기대가 됩니다. 평화론 해주면서 기대하는 분들 많이 계시죠? 네, 아 오늘까지예요. 맞아요. 평화론 신청이 오늘까지니까요. 나중에 해야겠다. 아직 시간 많이 남았다 하면서 미뤄두신 분들은 오늘 꼭 신청하셔야 됩니다. 저희 홈페이지 평화방송 홈페이지에서 평화론 검색하시면. 또 여기서 신청하실 수 있어요. 날짜는 11월 28일이죠. 맞아요. 28일 토요일입니다. 이때 일찍부터 시원한 공기 쐬면서 같이 평화를 위해서 또 세계 청년대회를 위해서 뛰실 분들 이때 오시면 됩니다. 오늘까지 마감이니까 꼭 신청하세요. 어여쁜 세실리아님은 62세 생일 아침입니다. 주말에 아이들 와서 케이크에 생일 축하해 외식에 푸짐하게 보냈었지만 오늘이 생일이니까요. 생일 기분 내봅니다. 하늘바라기 생명의 물 신청합니다. 생일이니까 하시면서 보내주셔서요. 네, 이곡꼭 들려드려야겠죠. 생일 너무너무 축하드리고요. 행복한 생일 보내시기 바랍니다. 크리스티나님, 주말에 전라도 여산 순교 성지 다녀왔어요. 레지오 단원들이랑 즐거운 추억 쌓고 왔습니다. 신청곡은 엄마의 기도가 하늘에 닿으면 부탁드립니다 하셨어요. 그리고 요즘 날씨 좋아서 성지 순례 많이 다녀오시는 것 같아요. 저도 가고 싶다. 저도 가고 싶다고 생각만 하고 지금 발걸음을 옮기지 못하고 있는데 이번 주말이나 다음 주말에는 꼭 아이들과 함께 어디라도 다녀와야겠다 다짐해 보면서. 근데 뭐가 많아요. 저희가 또 아나운서들이 본당에 이제 전례 부들 아니면 해설단, 전례단, 독서단 이렇게 교육해드리고 있거든요. 근데 주로 가을에 많아가지고 제 주말마다 나가다 보니까 아이들이랑 성지순례 갈 시간이 없네. 혼자라도 갔다 올까 봐요. 자, 엄마의 기도가 하늘에 닿으면 신청곡 지금 들려드릴게요. 17이다가 부르고요. 그리고 어여쁜 세실리아님 생일 축하드리면서 하늘바라기 생명의 물도 함께 띄워드립니다.

신청곡으로 두곡 이어드렸죠. 17이다의 엄마의 기도가 하늘에 닿으면, 그리고 하늘바라기 생명의 물이었습니다. 자, 오늘의 성인 중에는 아빌라의 성녀 데르사가 있습니다. 스페인 아빌라에서 태어난 성녀. 어린 시절부터 수도 생활을 꿈꿨는데요. 20년 가까이 수도 생활에 정진하면서 여러 차례 신비 체험을 경험한 성녀입니다. 십자가의 성 요한과 함께 여러 수도원을 세웠고요. 또 가르멜 수도원의 개혁을 위해서 노력했죠. 완덕의 길, 영혼의 성등 아주 유명한 저서들을 남겼고, 1970년에는 여성으로는 처음으로 교회 학자로 선포된 분입니다. 아빌라의 성녀 데레사 축하드리고요. 이 밖에도 오늘 축일인 분들 성녀 아우렐리아 등 여덟 분이 계십니다. 축일 맞으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축하드려요. 또 그대평화 가족들도 축하 인사 함께 나눠주시고 기도로 함께 기억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갓등중창단 우리 사랑 안에 하느님 사랑이 듣고요. 이어서 천승재 그 이름 예수.

갓등중창단의 우리 사랑하네 하느님 사랑이어서 천승재의 그 이름 예수였습니다. 자,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 앙심을 품은 적대자들은 주님이 말실수를 하길 바라면서 질문을 퍼붓죠. 우리를 위기로 몰아넣는 것은 우리의 생각과 말일 때가 있습니다. 공격받지 않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느님께서 더 잘 알고 계시는 내 모습을 가다듬기 위해 언제나 말과 행동을 신중하게 하면서 살아야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오늘의 강론 들으시면서 주님의 가르침 다시 한 번 더 귀 기울여 보시길 바라고요. 저는 사랑의 날개 주님을 생각하면 띄워드리면서 인사드리고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뵐게요. 아시죠? 그대가 소중하다는 거.

0: 아멘.
1: 전능하신 천주 성부, 전지의 창조주를 저는 믿나이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께 잉태되어 나시고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며 저승에 가시어 사흗날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 오른편에 앉으시며 그리로부터 산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2: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2: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2: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2: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2: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3: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1: 빛의 신비 1단,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심을 묵상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2: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2: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2: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2: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2: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2: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2: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2: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2: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에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2: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에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2: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2: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3: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1: 빛의 신비 2단. 예수님께서 카나에서 첫 기적을 행하심을 묵상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2: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2: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2: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2: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2: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2: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2: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2: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2: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2: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2: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2: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3: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1: 빛의 신비 3단. 예수님께서 하느님 나라를 선포하심을 묵상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2: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2: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2: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2: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2: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2: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2: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2: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2: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2: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2: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2: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3: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1: 모으시며 사랑이 넘친 어머니, 우리의 생명 기쁨 희망이시여.
2: 당신 우러러 하와의 그 자손들이 눈물을 흘리며 부르짖나이다. 슬픔의 골짜기에서
1: 우리들의 보호자 성모님, 불쌍한 저희를 인자로운 눈으로 굽어보소서.
2: 귀양살이 끝날 때 당신의 아들 우리 주 예수님 뵙게 하소서. 너그러우시고 자애로우시며 오 아름다우신 동정 마리아님,
1: 천주의 성모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시어
2: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1: 기도합시다. 하느님, 위아드님이 삶과 죽음과 부활로서 저희에게 영원한 구원을 마련해 주셨나이다.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함께 이 신비를 묵상하며 묵주기도를 바치오니 저희가 그 가르침을 따라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 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 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 방송에서 2시를 알려 드립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대한민국 대구에서 보내드리는 HLDK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을 들으셨습니다.

기쁜 소식 밝은 세상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은 방송미디어 통신 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하고 있으며 하느님과 인간, 인간과 인간을 잇는 소통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체현해 이 땅에 그리스도의 평화를 실현하기 위해 사명을 다하고 있습니다.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은 FM 93.1MHz, 출력 3kW로 매일 아침 5시부터 다음 날 새벽 2시까지 21시간 방송합니다. 편성 책임자 김현정, 광고 책임자 전인찬입니다. 기쁜 소식 밝은 세상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은 보다 유익하고 알찬 방송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대구에서 보내드리는 HLDK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기쁜 소식 밝은 세상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은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하고 있으며 하느님과 인간, 인간과 인간을 잇는 소통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체현해 이 땅에 그리스도의 평화를 실현하기 위해 사명을 다하고 있습니다.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은 FM 93.1MHz, 출력 3kW로 매일 아침 5시부터 다음날 새벽 2시까지

0: 21시간 방송합니다. 편성 책임자 김현정, 광고 책임자 전인찬입니다. 오늘도 평화로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10월 16일 연중제 28주간 금요일 오늘 미사는 의정부 교구 구리본당 부주임 강석현 라파엘 신부 집전입니다.

오늘 미사는 간절한 마음으로 이 미사를 청해 주시는 지향에 따라 필요한 은총을 청하고 이 세상을 떠나신 분들의 영원한 안식을 위해 기도합니다. 더불어 가톨릭 평화방송 평화신문을 후원해 주시는 은인들도 미사 중에 기억합니다.

오늘은 10월 16일 연중 제28주간 금요일입니다. 주님, 당신이 죄악을 헤아리신다면 주님 감당할 자 누구리까?

0: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1: 아멘.
0: 하느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리시는 은총과 평화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1: 또한 사제 영과 함께
0: 형제 자매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반성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과
1: 형제들에게 고백하오니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많이 지었으며 자주 의무를 소홀히 하였나이다.

0: 빌어주소서.
1: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주소서.

0: 자비를 베푸소서.
1: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0: 기도합시다. 주님, 주님의 넘치는 은총으로 언제나 저희와 함께 하시어 저희가 끊임없이 좋은 일을 하도록 이끌어 주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1: 아멘.
2: 오늘 제일 독서는 사도 바오로의 에베소서 1장 11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3: 사도 바오로의 에베소서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만물을 당신의 결정과 뜻대로 이루시는 분의 의향에 따라 미리 정해진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몫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하느님께서는 이미 그리스도께 희망을 둔 우리가 당신의 영광을 찬양하는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도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의 말씀, 곧 여러분을 위한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 안에서 믿게 되었을 때 약속된 성령의 인장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하느님의 소유로서 속량될 때까지 이 성령께서 우리가 받을 상속의 보증이 되어주시어 하느님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십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2: 하느님 감사합니다.
3: 행복하여라 주님이 당신 소유로 뽑으신 백성.
2: 행복하여라 주님이 당신 소유로 뽑으신 백성.
3: 의인들아 주님 안에서 환호하여라.

0: 뽑으신 백성
1: 행복하여라. 주님을 하느님으로 모시는 민족, 그분이 당신 소유로 뽑으신 백성, 주님은 하늘에서 굽어보시며 모든 사람을 살펴보신다.
0: 행복하여라. 주님이 당신 소유로 뽑으신 백성,

0: 주소서. 알렐루야.
1: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0: 또한 사제 영과 함께
1: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0: 주님 영광 받으소서.
1: 그때 수많은 군중이 모여들어 서로 발필 지경이 되었다. 예수님께서는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기 시작하셨다. 바리사이들의 누룩, 곧 위선을 조심하여라. 숨겨진 것은 드러나기 마련이고 감추어진 것은 알려지기 마련이다. 그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에서 한 말을 사람들이 모두 밝은 데에서 들을 것이다.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속삭인 말은 지붕 위에서 선포될 것이다. 나의 벗인 너희에게 말한다. 육신은 죽여도 그 이상 아무것도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누구를 두려워해야 할지 너희에게 알려주겠다. 육신을 죽인 다음 지옥에 던지는 권한을 가지신 분을 두려워하여라. 그렇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바로 그분을 두려워하여라. 참새 다섯 마리가 두 잎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그 가운데 한 마리도 하느님께서 잊지 않으신다. 더구나 하느님께서는 너희의 머리카락까지 다 세어두셨다.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는 수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0: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1: 찬미 예수님.
0: 찬미 예수님.
1: 우리는 미사를 통해 하느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 기도 가운데 그날 미사의 성격을 표현하면서 동시에 하느님께 미사 가운데 청하고자 하는 것을 기도드리는 기도를 본기도라고 부릅니다. 보통 미사에서 사제가 가장 처음에 기도합시다 라는 말씀과 함께 바치는 기도를 말합니다. 우리는 오늘 미사의 본기도에서 주님께 주님의 넘치는 은총으로 언제나 저희와 함께 하시어 저희가 끊임없이 좋은 일을 하도록 이끌어 주소서 하고 기도했습니다. 우리는 오늘 독서와 복음에서 이 기도가 이루어지는 희망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먼저 독서의 말씀은 우리가 이미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한 몫을 얻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희망을 둔 사람, 그래서 그분의 영광을 찬양하는 사람은 모두 주님의 넘치는 은총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을 때 우리는 성령의 인장을 받은 사람들로서 그 힘으로 더욱 끊임없이 좋은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됩니다. 우리가 이 미사 가운데 희망을 가지고 하느님 감사합니다를 외치며 주님의 복음을 듣고 믿을 때 우리에게 주님의 은총은 이미 넘치게 주어지는 것으로

정해진 것입니다. 나아가 복음을 통해 주님께서는 우리를 나의 벗이라고 부르시면서 우리가 헛된 것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려주시고 오히려 우리가 정말 두려워해야 할 뿐 모든 것을 관장하시는 하느님께서는 정작 우리를 기억하시고 잊지 않으시며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다 세워두셨을 정도로 우리를 귀하게 여기신다고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들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들이요. 정작 우리가 두려워해야 하는 분은 우리를 사랑해 마지 않으시니 우리에게 남은 일은 본 기도에서 기도한 것처럼 주님의 넘치는 은총이 우리와 함께 머무르도록 청하고 그 은총의 힘으로 끊임없이 좋은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끊임없이 좋은 일을 행할 수 있는 것이 주님의 은총 덕분이라는 것을 잊지 않는 그런 겸손함만 우리가 지닐 수 있다면 우리는 그것으로 바리사이의 누룩, 곧 위선을 조심하는 사람들이 됩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독서와 복음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희망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은총은 이미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고 더 주어지기로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분은 우리를 사랑해 마지 않으시기에 우리는 그분의 은총으로 좋은 일을 행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것으로 우리의 기도가 이루어지는 체험을 하느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작은 일이라도 주님의 은총으로 좋은 일을 행하는 그런 하루가 되도록 우리 함께 실천하면 좋겠습니다.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 오늘의 주님 찬미 받으소서. 주님의 너그러우신 은혜로 저희가 땅을 일구어 얻은 이 빵을 주님께 바치오니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소서.

0: 오늘의 주원님 찬미 받으소서. 주님의 넉으로우신 은혜로 저희가 포도를 갖고 얻은 이 술을 주님께 바치오니 구원의 음료가 되게 하소서.
1: 하느님 길이 찬미 받으소서.
0: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1: 사제 손으로 바치는 이 제사가

0: 주님, 신자들이 바치는 기도와 예물을 받아들이시고 이 청성된 제사로 저희가 천상 영광을 누리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1: 아멘.

0: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1: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0: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느님,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요 구원의 길이옵니다. 저희는 참된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죽음을 기념하고 활기찬 믿음으로 그 부활을 고백하며 한결같은 희망으로 영광스러운 재림을 기다리나이다. 그러므로 모든 천사와 성인과 함께 저희도 주님을 찬미하며 끝없이 노래하나이다.

0: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여
1: 주님.

0: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레오와 저희 주교 베드로와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부활의 망 속에 고이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우게 하소서.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원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베풀이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1: 아멘.
0: 하느님의 자녀되어 구세주의 분부대로 삼가

0: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1: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0: 주님께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있나이다.
1: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0: 아멘.
1: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0: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1: 평화의 인사를 나누십시오.
0: 평화를 빕니다.

0: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1: 주님, 제 안에 주님을 모시기에 합당치 않습니다.

신령 성체의 기도. 지극히 거룩한 성사 안에 참으로 계시는 우리 주 예수님, 지금 성체 안에 당신을 영할 수는 없사오나 지극한 사랑으로 간절히 바라오니 거룩하신 당신 어머니의 티없으신 성심을 통해 영적으로 저의 마음에 오소서. 오셔서 영원토록 사시옵소서. 당신은 제 안에 계시고 저는 또 당신 안에서 이제와 또한 영원히 살게 하소서.

기도합시다. 주님, 어미하신 주님 앞에 엎드려 비오니 저희를 그리스도의 거룩한 살과 피로 기르시어 그 신성에 참여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0: 묵주 기도, 고통의 신비를 함께 바치겠습니다.
1: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전능하신 천주 성부, 전지의 창조주를 저는 믿나이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께 잉태되어 나시고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며 저승에 가시어 사흗날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 오른편에 앉으시며 그리로부터 산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0: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0: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2: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1: 고통의 신비 1단,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피땀 흘리심을 묵상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0: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0: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2: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1: 고통의 신비 2단.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매맞으심을 묵상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0: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0: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2: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1: 고통의 신비 3단.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가시관 쓰심을 묵상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0: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0: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2: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1: 고통의 신비 4단.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심을 묵상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0: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0: 땅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1: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2: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0: 고통의 신비 5단,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을 묵상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1: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1: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2: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0: 모으시며 사랑이 넘친 어머니, 우리의 생명, 기쁨, 희망이시여.
1: 당신 우러러 하와의 그 자손들이 눈물을 흘리며 부르짖나이다. 슬픔의 골짜기에서
0: 우리들의 보호자 성모님, 불쌍한 저희를 인자로운 눈으로 굽어보소서.
1: 귀양살이 끝날 때 당신의 아들 우리 주 예수님 뵙게 하소서. 너그러우시고 자애로우시며 오 아름다우신 동정 마리아님,
0: 천주의 성모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시어
1: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3: 기도합시다. 하느님, 외아드님께서 삶과 죽음과 부활로 저희에게 영원한 구원을 마련해 주셨나이다.
0: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함께 이 신비를 묵상하며 묵주기도를 바치오니 저희가 그 가르침을 따라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성자의 강생과 파스카 신비로 구원의 문을 열어주시고 성령을 보내시어 저희를 이끄시고 보호하시니 감사하나이다. 저희는 교구 설정 120주년과 조선교구 설정 200주년을 바라보면서 복음의 기쁨을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 말씀, 징교, 전례, 이웃사랑, 그리고 선교라는 핵심 가치를 매 2년씩 중점적으로 실천하고자 하나이다. 전례의 해를 지내는 두 해 동안 아름답고 거룩한 전례로 하느님을 찬미하고 성사 안에 계시는 하느님과 더불어 일체의 기쁨을 누리려 하오니 저희가 주님 안에서 하나 되어 영원한 생명의 길을 함께 걸어가게 하소서. 루르드의 복되신 동정 마리아님, 저희와 저희 교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성 이윤일 요한과 한국의 모든 성인과 복자들이여, 저희와 저희 교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0: 오래도록 마음에 남는 사람이 있습니다. 뒤처지고 있을 때 묵묵히 기다려준 사람, 힘들 때 곁에 있어준 사람, 기쁜 일이 있을 때 나보다 더 기뻐해준 사람.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했는지는 잘 기억나지 않아도 내어준 마음과 온기는 오래 남기도 합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가 살아낸 하루도 누군가의 마음에는 그렇게 남을지 모릅니다.
2: 이사가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3: 하느님 감사합니다.
0: 10월 전교회 달, 오늘 당신은 어떤 모습으로 기억되고 있습니까?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가 함께합니다.
4: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271번 로사리오 기도 드릴 때.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0: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1: 아멘.
0: 주님의 천사가 마리아께 아뢰니
1: 성령으로 잉태하셨나이다.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주님의 종이 오니
1: 그대로 제게 이루어지소서.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이에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1: 저희 가운데 계시나이다.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천주의 성모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시어
1: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0: 기도합시다. 하느님, 천사의 아뢰므로 성자께서 사람이 되심을 알았으니 성자의 순환과 십자가로 부활의 영광에 이르는 은총을 저희에게 내려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1: 아멘.
0: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1: 아멘.

0: 요즘 AI 많이 쓰고 계시죠?
1: 친구와 사이가 어색해졌다면 조금 시간을 더 봐.
2: 그래, 먼저 연락할 필요는 없지.
0: AI의 답에 그대로 맞춤표를 찍고 있진 않나요?
2: 다른 의견도 들어볼까?
3: 나 오늘 수빈이랑 싸웠거든?
4: 네가 먼저 마음 열어봐봐.
0: AI의 맞춤표 뒤에 당신의 물음표를. 공익광고 협의회.

새로운 습관을 만드는데 21일이면 충분하다는 얘기 혹시 들어보셨어요? 그런데요, 실제 연구에 따르면 21일은요, 변화에 익숙해지는 최소한의 시간일 뿐이고, 이 습관이 몸에 배려면 두 달에서 또 사람에 따라 1년이 걸리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3주 만에 습관을 바꿀 수 있다 하는 얘기는 좀 과장된 표현이었던 거겠죠. 학자들은 습관을 자신의 것으로만 만들려면 어렵지 않은 목표를 정하고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하는데요. 혹시 좋은 습관을 들이고 싶다면 이 조건을 기억하고 실행해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대에게 평화를. 저는 김슬의 멜라니아입니다.

10월 16일 금요일 그대에게 평화를 시작했습니다. 첫 곡으로 황소리의 어제 오늘 그리고 내일 띄워드렸는데요. 아, 그래요. 새로운 습관을 만드는데 2달이나 걸린다고요? 이렇게 끈기 있을 수 있을까요? 3주도 전 길다고 생각했는데. 예, 습관이 되려면 3주 만에 습관을 바꿀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들어보긴 했는데 저도. 그래서 3주면은 좀 노력해 볼수 있지 않을까 했는데 그래요. 더 오래 걸린다고요. 좀 조금 맥이 빠지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근데 꾸준히 무언가를 한다는 것 자체가 정말 쉬운 일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매일 미사 참여하시거나 아니면 매일 기도를 하신다거나 이런 분들을 보면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입니다. 우리 매일 그대평화 들으시는 것도 그렇겠죠? 3주만 들으신 분은 안 계시겠죠? 매일 들으시는 분들은 적어도 두 달, 1년 이상은 해야 습관이 된다고 하니까. 와, 그렇네요. 어떤 습관을 바꾼다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라는 거 다시 한번 실감하게 됩니다. 자, 오늘은 금요일입니다. 둘이나 셋이 모인 곳에 조금씩 성경 함께 읽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노래 두곡 듣고 이어갈게요. 인순이가 부르는 찬양해 지저스 들으시고요. 이어서 시몬과 드레사 살아계신 주 띄워드립니다.

0: 둘이나 셋이 모인 곳에 조금씩 성경 함께 읽는 시간이죠. 둘이나 셋이 모인 곳에 오늘은 이사야서 6장의 말씀입니다.
1: 이사야의 소명. 웃지야 임금이 죽던 해에 나는 높이 솟아오른 어좌에 앉아 계시는 주님을 뵈었는데 그분의 옷자락이 성전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그분 위로는 사랍들이 있는데 저마다 날개를 여섯씩 가지고서 둘로는 얼굴을 가리고 둘로는 발을 가리고 둘로는 날아다녔다. 그리고 그들은 서로 주고받으며 외쳤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만군의 주님, 온 땅에 그분의 영광이 가득하다. 그 외치는 소리에 문지방 바닥이 뒤흔들리고 성전은 연기로 가득 찼다. 나는 말하였다. 큰일 났구나. 나는 이제 망했다. 나는 입술이 더러운 사람이다. 입술이 더러운 백성 가운데 살면서 임금이신 만군의 주님을 내 눈으로 뵙다니. 그러자 사람들 가운데 하나가 제단에서 타는 숯을 부집개로 집어 손에 들고 나에게 날아와 그것을 내 입에 대고 말하였다. 자, 이것이 너의 입술에 닿았으니 너의 죄는 없어지고 너의 죄악은 사라졌다. 그때 나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소리를 들었다. 내가 누구를 보낼까?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가리오? 제가 있지 않습니까? 저를 보내십시오 하고 내가 아뢰었더니 그분께서 말씀하셨다. 너는 가서 저 백성에게 말하여라. 너희는 듣고 또 들어라. 그러나 깨닫지는 마라. 너희는 보고 또 보아라. 그러나 깨치지는 마라. 너는 저 백성의 마음을 무디게 하고 그 귀를 어둡게 하며 그 눈을 들어붙게 하여라.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서는 돌아와 치유되는 일이 없게 하여라. 그래서 내가 아뢰었다. 주님, 언제까지입니까? 그분께서 말씀하셨다. 성읍들이 주민 없이 황폐하게 되고 집집마다 사람이 없으며 경작지도 황무지로 황폐해질 때까지다. 주님이 사람들을 멀리 쫓아내 이 땅에는 황량함이 그득하리라. 아직 그곳에 10분의 1이 남아있다 하여도 그들마저 다시 뜯어먹히리라. 향염나무와 참나무가 잘릴 때 거기에 남는 구루터기와 같으리라. 그 그루터기는 거룩한 씨앗이다.

둘이나 셋이 모인 곳에 오늘은 이사야서 6장의 말씀으로 함께 했습니다. 이어서 방금 들으신 곡은 강훈 바오로의 목소리였죠. 하느님을 사랑하게 되었을 때 띄워드렸습니다. 2848님이요. 오빠가 나간다는 게 평화론이었군요. 아, 오빠가 평화론 나가신대요. 11월 28일에 가족여행 좀 가자고 했더니 그거 신청해놨다고 안 된다지 뭐예요. 그럼 안 되죠. 예, 평화론을 신청하셨다면 뛰고 오셔야겠죠. 그 다음 주나 그 전주로 이동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아, 참 재밌네요. 오빠가 나안 돼. 나 뛰어야 돼. 이래서 뭐지? 했더니 평화론이었다고. 2848님 너무 재밌습니다. 3008님은 사제중창단 위로에 기도 신청해요 하시면서 신청곡 보내주셨어요. 또 4015님은 이정민 대례사 아나운서 헛디 만나시면 축일 축하한다고 전해주세요 해서 제가 예, 어제 축일이었죠? 어제 전해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또 정민 씨가 너무 감사하다고 축일은 참 기억하는 게 어려운데 이렇게 청취자가 챙겨주시니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4015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두곡 준비해봤습니다. 사제중창단 위로의 기도 신청곡으로 띄워드리고요. 그리고 축일 맞으신 분들 위해서 꽃동네 수도자 찬미단의 축복합니다. 두곡 이어드릴게요.

사제중 창단 위로의 기도 들었고요. 이어서 방금 들으신 곡 꽃동네 수도자 찬미단 축복합니다 띄워드렸습니다. 오늘의 성인 중에는 성녀 마르가리타 마리아 알라코크가 있습니다. 이 성녀는요, 기숙학교에 입학했었는데 병을 얻어서 집으로 돌아오게 됐대요. 그런데 자신의 병만 낫게 해준다면 평생 성모 마리아의 딸로 봉헌하며 살겠다고 기도한 끝에 건강을 회복했습니다. 그래서 성모 방문 수녀회에 입회한 후에 모범적인 수도 생활을 이어나갔고요. 예수 성심의 환시를 여러 차례 경험한 성녀입니다. 그 환시 때문에 첫 금요일 신심이 생겨났고 예수 성심 대축일도 제정되었다고 해요. 이 밖에도 오늘 축일인 분들 성 갈로, 성녀 헤드비제스 등 19분이 계신데요. 축일인 모든 분들 진심으로 축일 축하드립니다. 네. 성녀 마르가리타 마리아 알라코크, 저는 세례명이 어렵지만 이 본당의 여자 동생 중에 후배 중에 마르가리타 마리아 알라코크가 세례명인 동생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맨날 너 세례명 왜 이렇게 어려워? 어떤 성녀야? 막 이랬는데 본인도 잘 모르더라고요. 근데 제가 오늘 알려줘야겠네요. 네. 마르가리타 마리아 알라코크 축일 축하하고요. 우리 그대평화 가족 중에도 계시다면 알려주세요. 함께 축하해 드리겠습니다. 문자 메시지 샵 1053인 거 아시죠? 샵1053 유료 100원이에요. 이쪽으로 사연과 함께 신청곡 기다리고요. CPBC 빵 라디오 애플리케이션도 무료로 활짝 열려 있습니다. 나정신 최은영 프로젝트의 예수 마음 듣고요. 이어서 옛 따의 신곡입니다. 도로 주님 앞에 띄워드릴게요.

나정신 최은영 프로젝트의 예수 마음 들었고요. 이어서 옛다의 도로 주님 앞에 두곡 이어드렸습니다. 옛다가 신곡을 자주 발표하고 있어요. 그쵸? 아, 어디드야도 있었고, 마니피카, 또 어느 여름날의 꿈 제가 다 보내드리고 있는데, 그에 이은 최근의 신곡이 이제 도로 주님 앞에 이 곡입니다. 또 신나는 곡들도 있으니까 성가 좋아하시는 분들 이렇게 한번 찾아서 들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복음에서는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알려주십니다. 살다 보면 뭐 생각지 못한 위기를 겪을 때도 있고요. 또 사람들과 갈등을 벌일 때도 있죠. 때로는 피하고 싶지만 꼭 싸워야만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나의 존귀함 기억하면서 피하지 말고 옳은 것을 위해서 맞서 싸우는 용기를 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말씀이 참 좋았던 것 같아요. 그 가운데 한 마리도 하느님께서 잊지 않으신다. 너희는 수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다. 그러니까 길 잃은 양한 마리를 위해서 끝까지 찾으시는 주님이시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다시금 깨닫는 그런 오늘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지는 오늘의 강론도 쭉 함께해 주시고요. 저는 노비스 꿈의 소중한 사람아 띄워드리면서 여기서 인사드리고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아시죠? 그대가 소중하다는 거.

0: 가톨릭 평화 방송입니다.
1: 안녕하세요. 경일대학교 만화애니메이션학부 류지원 교수입니다. 이제 카메라만으로 영상을 만드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AI는 장면을 생성하고 배우를 만들고 현실 없는 세계까지 구현합니다. 하지만 무엇을 만들지, 어떻게 실제처럼 보이게 할지 그 기준과 구조를 정하는 것은 바로 사람입니다. 우리는 AI를 사용하는 방법이 아니라 AI로 영상을 설계하는 방법을 가르칩니다. AI 시대의 영상은 예술과 공학이 함께 만들어갑니다.
2: 이 캠페인은 나를 키우고 세상을 키우는 경일대학교와 함께합니다.

0: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대구광역시 교육청
1: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235번 인자하신 성 마리아여

이어서 오늘의 강론이 방송됩니다. 지금 시각은 6시 50분입니다. 오늘의 강론. 연중제 28주간 금요일에 보내드리는 오늘의 강론. 담당의 천주교 장량성당 보좌 장준영 신부입니다.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수많은 군중이 모여들어 서로 발필 지경이 되었다. 예수님께서는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기 시작하셨다. 바리사이들의 누룩, 곧 위선을 조심하여라. 숨겨진 것은 드러나기 마련이고 감추어진 것은 알려지기 마련이다. 그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한 말을 사람들이 모두 밝은 데에서 들을 것이다.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속삭인 말은 지붕 위에서 선포될 것이다. 나의 벗인 너희에게 말한다. 육신은 죽여도 그 이상 아무것도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누구를 두려워해야 할지 너희에게 알려주겠다. 육신을 죽인 다음 지옥에 던지는 고난을 가지신 분을 두려워하여라. 그렇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바로 그분을 두려워하여라. 참새 다섯 마리가 둔잎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그 가운데 한 마리도 하느님께서 잊지 않으신다. 더구나 하느님께서는 너희의 머리카락까지 다 세워두셨다.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는 수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0: 정확히 언제인지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만 어린 시절 집에서 밤에 가족끼리 다 같이 TV를 보고 있으면 부모님께서 먼저 주무실 때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께서 소파에 누워 계시면서 TV를 보시다가 주무실 때가 있었는데 그 타이밍에 TV를 제가 보고 싶었던 채널로 돌리려고 했습니다. 그때 말씀하셨던 아버지의 말씀이 기억납니다. 아빠 아직 안 잔다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어떻게 귀신같이 눈치채셨는지, TV 돌리는 걸 어떻게 아셨는지 어린 마음에 참으로 신기했었습니다. 오늘 복음을 묵상하면서 하느님께서도 이런 느낌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아닐까 생각해 봤습니다. 마치 안 보는 척 하시면서, 잠든 척 하시면서도 다 보고 있다 하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니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도 있는 하느님의 시선이 괜시리 친근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오늘 복음은 말합니다. 숨겨진 것은 드러나기 마련이고 감추어진 것은 알려지기 마련이다. 하느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시다라는 말처럼 모르는 것이 없으시고 하느님 앞에서 숨길 수도 없다고 우리는 듣고 있습니다. 때때로 이런 말을 본당 학생들한테 이야기하면 프라이버시가 없는 것 같다면서 하느님이 부담스럽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생각해보면 우리 각자는 가족에게도 쉽사리 말 못하는 비밀 한두 가지 정도는 가지고 있는 편인데 하느님 앞에는 그런 것조차 없다고 하니 인간적으로는 부담스러울 수도 있겠습니다. 남들에게 드러내기 힘든 것들은 하느님께도 드러내기 힘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죄와 연결된 경우가 많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먹지 말아야 할 선악과를 먹고 하느님께 죄를 지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자 하느님 앞에서 숨습니다. 하느님께서는 다 아시면서도 사람에게 너 어디에 있느냐 하고 물으십니다. 물리적인 공간을 넘어서 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알게 해 주십니다. 바리사의 누룩으로 나의 마음이 가려져 있을 때, 죄로 인해 하느님 앞에서 숨어 있을 때 하느님께서는 그것을 아시고 우리를 찾으시며 너 어디에 있느냐 하고 우리를 불러내십니다. 생각해보면 아버지께서는 아빠 아직 안 잔다 라고 말씀하시면서도 결국에는 제가 보고 싶었던 TV 채널로 돌릴 수 있게 해주셨었습니다. 하느님께서도 우리가 하려는 행동을 막지 않으십니다. 부모님처럼 그저 지켜보시고 바른 길로 이끌어 주시려고 뒤에 계실 뿐입니다. 우리는 그 크신 사랑과 자비에 의탁하며 주님의 자녀로서 성실히 그리고 충실히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머리카락 한 올까지도 기억해 주고 계시는 주님께 의지할 수 있는 자녀가 되도록 합시다.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주님을 감시자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보호자로 받아들이며 기쁘게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아멘.
1: 연중 제28주간 금요일에 보내드린 오늘의 강론. 지금까지 천주교 장량성당 보좌 장준영 신부였습니다. 내일도 장준영 신부의 강론이 계속됩니다. 이 프로그램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신문 협찬입니다.

0: CPBC FM
1: 역시 형국이야. 학교도 공원도 다 가까이 있네.
2: 그뿐이야? 병원의 시장까지 편리하잖아. 이보다 좋을 순 없지.
1: 이런 좋은 입지가 구미에 또 있을까?
2: 없지. 대체 불가 입지라니까.
1: 형국 센트럴 아테라 11월 오픈 예정. 1551-3315 금호건설.
0: 오래도록 마음에 남는 사람이 있습니다. 뒤처지고 있을 때 묵묵히 기다려준 사람, 힘들 때 곁에 있어준 사람, 기쁜 일이 있을 때 나보다 더 기뻐해준 사람.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했는지는 잘 기억나지 않아도 내어준 마음과 온기는 오래 남기도 합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가 살아낸 하루도 누군가의 마음에는 그렇게 남을지 모릅니다.
3: 사가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4: 하느님 감사합니다.
0: 10월 전교회 달. 오늘 당신은 어떤 모습으로 기억되고 있습니까?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가 함께합니다.
5: 쉼없이 달려온 일상, 지금 어디에 서 계신가요?
6: 가지산과 신불산이 품은 영남 알프스의 숲길을 걷습니다.
5: 발끝에 닿는 흙의 감촉, 그리고 나뭇잎 사이로 스며든 가을 햇살.
6: 그 길 위에서 잊고 지낸 나 자신과 마주하게 됩니다.
5: 박해를 피해 찾아든 이들에게 살 수 있는 터가 되어준 울주 살기공소.
6: 그 오래된 믿음의 자리에 서면 마음 한켠이 데워지는 걸 느낍니다.
5: 스마트폰을 잠시 끄고 자연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시간.
6: 그 고요함이 지친 마음을 다독여줍니다.
5: 나를 살리는 길, 울주 힐링로드.
6: 지금 울산광역시 울주군 천주교 순례길에서 온전한 비움을 경험하세요.
5: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힐링 캠페인은 울주군과 함께합니다.
6: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7: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큐.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6: 생명을 살리는 세계 최고의 바이오 그룹 한바이오가 7시를 알려드립니다.

혹시 이번 주에 미뤄둔 일들 오늘만큼은 꼭 정리해야겠다고 마음먹으셨나요? 그런데 세상에는 정리를 하는 대신 그냥 덮어버리는 방법을 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컴퓨터 바탕화면에 파일이 수십 개씩 쌓여 있으면 그 위에 러그, 그러니까 카펫을 덮어버리는 앱이 등장했다고 해요. 파일을 정리해주는 게 아니라 진짜로 카펫 아래로 쏙 숨겨주는 거죠. 근데 재밌는 건요, 파일이 많이 쌓일수록 카펫도 그만큼 블룩해져 보인다는 건데요. 우리의 실생과도 비슷한 참 재밌는 앱이죠. 이번 주에 다 끝내지 못한 일들이 조금 남아있더라도 오늘만큼은 그냥 좀 살짝 덮어두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요? 우리 괜찮다고 생각하면 다 괜찮거든요. 행복을 여는 아침, 저는 복디 오우 수진 아가다입니다.

Magic.

잠시겠지. 서로의 친구 놈들이 빵이겠지. 못 갔던 온갖 모임에가 달리겠지. 그러다 다시 네 생각에 잠기겠지. 오후에 말아 정리한 건 맞아. 오히려 네 연락을 멀리한 건 나야. 보기보다 나 남자다웠어. 너만 좋다면

CPBC 라디오 오수진의 행복을 여는 아침 첫 곡 블락비 눈 감아줄게. 이 노래로 2026년 10월 16일 금요일에 문을 열었습니다. 이 컴퓨터나 스마트폰 바탕 화면만 봐도 그 사람의 MBTI를 알 수 있다고 하죠. 복띠는 몇 번 얘기를 해서 여러분들이 아실 텐데 ISTJ입니다. 그리고 살짝 정리벽도 있고요. 그래서 이 오프닝 보고 저희 제작진이랑 제 바탕화면을 공유했는데 꽤나 정리 잘 되어 있는 편이었죠?

0: 저는 제 컴퓨터 화면 살짝 좀 꺼내 보여요라고 문자 남겨주셨는데 아 꺼보네요. 아 너무 지저분해서 이렇게 끄시는 거예요. 아이 아이 못 보겠다. 7408님 신나는 금요일이지만 10월 내내 바빠서 아쉬운 아침이에요. 하지만 복디의 멘트로 힘을 내고 오늘도 열심히 일하려고 출발합니다. 10월 내내 너무 바빠요? 잘 챙기고 계시죠? 컨디션이든 체력이든 에너지든 정말 에너지 잘 챙기면서 신나는 금요일 후딱 일 끝내시고 얼른 주말을 만끽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복디의 멘트로 힘을 내신다고 하셨는데 복디도 힘을 내서 여러분들과 함께 금요일 아침 출발해 봅니다. 자, 지금 요즘에 라디오 청취율 조사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02로 시작되는 전화가 오면 전화 꼭 받으셔서 요즘 어떤 라디오 즐겨 들으세요라고 물어보면 CPBC 가톨릭 평화방송 오스진의 행복을 여는 아침 듣고 있다고 당당하게 청취 고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청취율 조사 기간에 맞아서 특별한 선물도 준비를 했으니까요. 전화 받으시는 분들은 후기 남겨주시면 저희가 또 선물 챙겨드립니다. 금요일입니다. 여러분, 금요일입니다라는 복디의 멘트 좋아하시는 분들 꽤 계셨잖아요. 금요일입니다. 금요일 코너 소개해 드릴게요. 1부에서는 복디의 부캐 수진이가 전해드리는 날씨 코너 헤이 수진이야 날씨를 부탁해. 이어서 일상 속 따스함을 전하고 인류애를 충전하는 시간 햇살 한줌 여러분들과 함께하고요.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게 된 결심, 나만의 다짐을 외치는 시간, 다 힘내볼 지니, 미리미리 사연과 다짐송까지 함께 남겨주시기 바랄게요. 2부에서는요, 노래 속 가사를 지금 나의 상황, 마음속 이야기로 바꿔보는 복작복작. 그리고 보기들의 건강 전문가들과 함께하는 건강중개소 복덕방까지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은요, 한 통에 100원 드는 유료문자 샵 1053, CPBC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빵, 무료 방송 토크로 남겨주시면 돼요. 오스틴의 행복을 여는 아침 1부는 삼신홀딩스, 새마을금고중앙회, 빅토스 제공입니다.
1: 일어났어? 어? 또 공복에 커피야? 아침 공복엔 올리브 3G! 복스럽게 잘 먹네. 올리브 3를 공복스럽게. 아침 공복엔 올록담 올리브 3. 아침 골든타임 이제 놓치지 마요.
2: 식품 유형은 올리브유입니다.
3: MG 새마을금고 보험. 보상이 빠르니까 으쌰으쌰! 생명보험, 손해보험 한 곳에서 다 들 수 있으니까 으쌰으쌰! 저 조정석과 MG 새마을금고 보험 믿고 모두 힘내봅시다. 으쌰으쌰! MG 새마을금고 보험
4: 안전하는 오늘부터

네, 날씨 정보를 불러오는 중입니다. 날씨 정보를 불러오는 중입니다. 10월 17일 금요일 오늘의 날씨를 전해드립니다. 가을이 주춤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가을치고는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텐데요. 먼저 아침 기온입니다. 오늘 현재 기온 서울의 경우 16.4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4도 정도 높게 출발을 했는데요. 그 밖의 지역에서도 대전은 10.3도, 대구 10.4도, 광주 12.3도 등으로 역시 어제보다 높은 지역이 많습니다. 한낮에는 서울이 23도, 대전 24도, 대구 25도, 광주 26도로 어제보다 1도에서 3도 정도 높겠습니다. 주말인 내일은 기온이 더 올라서 서울의 낮 기온 25도까지 오를 텐데요. 다만 크게 벌어지는 일교차에 감기 걸리지 않도록 옷차림에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일요일에는 전국에 비가 내리면서 기온이 다시 내려갑니다. 특히 중부지방은 낮부터 저녁 사이, 전북은 밤에 시간당 30mm 안팎의 강한 비가 예상돼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하늘에는 구름이 좀 지나고 있고 수도권과 강원도에는 약하게 비가 내리는 곳도 있습니다. 오늘 아침까지 경기 북부와 강원 중북부에 5mm 안팎의 비가 조금 내리겠고

그 밖의 지역에서도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전국에 가끔 구름 많은 가운데 아침까지 충북 남부와 남부 내륙 곳곳에는 안개가 짙게 끼겠고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다음 주 월요일 오전까지 비가 오락가락하겠습니다. 이상 CPBC 날씨캐스터 수진이었습니다. 가을이 올랑말랑 깊어질랑말랑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낮 기온이 꽤 오르면서 가을치고는 온화한 날씨가 예상된다는 예보 전해드렸어요. 근데 이제 얼마 지나지 않으면 또 다시 날이 차가워지겠죠? 일요일에 비가 내리고 나면 기온이 떨어진다고 하잖아요. 이렇게 날이 쌀쌀해지고 몸이 으슬으슬 감기가 올 것 같을 때 여러분들은 챙겨 드시는 음식이 있나요? 한 번만 딱 먹어주기만 해도 바로 감기가 뚝 떨어지고 힘이 나는 그런 나만의 소울푸드 하나쯤 있을 것 같은데요. 미국에서는 치킨숲이라고도 하잖아요. 자, 이런 소울푸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통에 100원 드는 유료문자 샵 1053, CPBC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빵, 무료 방송 토크로 여러분들의 소울푸드 남겨주세요. 재미있는 소울푸드, 맛있는 소울푸드 보내주신 분 저희가 선물도 챙겨드릴게요. 샵 1053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 이 노래 나오겠구나 라고 생각하실 것 같은데요. 다이나믹 듀오 어머니의 된장국

자, 한 번만 딱 먹어주기만 해도 바로 감기가 뚝 떨어지는 느낌, 힘이 불끈 나는 그런 나의 소울푸드 문자 기다리고 있습니다. 샵 1053 100원 드는 문자나 CPBC 빵 애플리케이션 방송 토크로 문자 보내주세요. 이어지는 곡은 더 자두 김밥.

팍팍한 일상. 그래도 사람 덕분에 버틸만해지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따뜻한 사람 냄새, 마음 몽글몽글해지는 이야기로 인류애를 충전하는 시간, 햇살 한 줌. 독감으로 열이 40도까지 오른 엄마가 힘겹게 출근했다가 결국 조퇴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집에 돌아와 보니 식탁에는 미역국이 끓여져 있었는데요. 우렁각시라도 다녀간 걸까요?

우렁각 씨는 다름 아닌 초등학교 4학년 아들이었습니다. 미리 사둔 밀키트로 미역국을 끓여놓고 등교를 한 거죠. 아이는 평소에도 차려진 아침을 혼자 먹고 설거지까지 마친 뒤에 학교에 가곤 했는데요. 자기 아침을 챙기는 것도 충분히 기특한데 아픈 엄마를 위해 미역국까지 끓여놓다니요. 엄마는 그 모습을 보며 사랑은 내가 주는 것이라고만 생각했는데 돌아보니 자신도 아이에게 더 큰 사랑을 받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어쩌면 아이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사랑을 키우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엄마가 차려준 아침을 먹으며 자란 아이가 이제는 아픈 엄마의 아침을 챙겨주는 모습. 사랑은 이렇게 우리가 미처 모르는 사이에도 조금씩 자라고 있나 봅니다. 4학년인데 이렇게 할 수 있는 건가요? 4학년 아들이 이게 무슨 일이야? 부엌에 있는 걸 다룰 줄 안다는 것 자체가 너무 신기하고 기특해요, 복디로서는. 아픈 엄마를 위해 미역국을 끓여놓고 그 위에 편지까지 써놓고 갔대요. 엄마, 이거 끓여 먹어 1인분이야. 맞춤법 좀 틀리면 어때? 괜찮아, 괜찮아. 이미 마음이 만점짜리 아들이잖아요, 그쵸? 이제 엄마에게 아들의 미역국은 평생 기억에 남을 소울푸드가 됐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자,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소울푸드 있으신가요? 그 뜨끈하고 마음 든든해지는 음식 이야기 한 통에 100원 드는 유료문자 샵 1053 CPBC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빵 무료 방송 토크로 계속해서 보내주세요.

CBBC 라디오 오수진의 행복을 여는 아침 햇살 한 줌에 이어서 더 네임 사랑은 듣고 왔습니다. 여러분들의 소울푸드 만나볼게요. 빵과 와인님께서는 팥칼국수를 좋아하신대요. 이 팥칼국수 어떤 게 맛있는 건가요? 저는 한번 먹어본 적이 있는데 이게 무슨 맛인가? 단맛에 먹는 건가? 저는 그 단팥죽에 팥죽을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안 단 거예요. 팥칼국수가. 그래서 이건 무슨 맛으로 먹는 거지? 라는 생각을 했어요. 제가 간 곳이 팥칼국수를 잘하는 곳은 아니었던 것 같은 게 면이랑 팥죽이랑 따로 놀더라고요. 잘못 먹은 건가? 아니면 원래 음식 특징이 그런 건가? 민들레 프리스카님. 오, 복디님 안녕하세요. 저의 소울푸드 단팥죽입니다. 오, 단팥죽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많단 말이야? 그래요? 아, 소울푸드, 저는 삼청동에 있는 그 두 번째로 뭐뭐뭐뭐 있잖아요. 그 단팥죽을 가장 좋아하긴 하거든요. 왜냐? 진짜 달거든요. 단팥죽이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달아야 되거든요. 그리고 거기 안에 들어가는 새알이 거기는 특이하게 한 덩어리, 주먹만한 한 덩어리잖아요. 어찌나 쫄깃쫄깃하던지. 제가 좋아하는 단팥죽은 거기 단팥죽입니다. 거기서만 유일하게 먹어요. 4023님, 김치에 돼지고기 넣고 푹푹 끓인 김치찌개는 언제 먹어도 맛있어요. 맞죠, 맞죠. 돼지고기 넣고. 참치김치찌개 좋아하시는 분들 계시고 돼지고기 김치찌개 좋아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돼지고기. 침이 꼴딱 넘어가네. 돼지고기 김치찌개. 그쵸. 뭔가 김치도 이렇게 잘 찢어지고 이렇게 하도 많이 끓여가지고 계속 끓이면 끓일수록 맛있잖아요. 김치찌개 같은 건. 이사구 하나님. 제 소울푸드는 명불허전 순댓국입니다. 요즘 날씨에 딱이죠. 순댓국 좋아하죠. 복디도 국밥 종류. 그러니까 밥 먹을 때 국은 많이 안 먹는 것 같은데 국밥 종류는 좀 좋아하는 것 같거든요. 순댓국 맛있죠. 5032님, 본인은 어떻게 소개했는 줄 알아요? 수원 관식입니다. 와이프가 해주는 카레요. 고구마 넣고 두부 넣고 두부 넣고 사과 넣고 각종 야채를 듬뿍 넣은 약간 매콤한 카레에 손으로 찢은 김치랑 한 그릇 뚜딱 하면 충전 100% 된답니다. 군침 도네요. 와, 이 카레 특이한데요? 고구마를 넣고 두부를 넣어요? 두부를 넣고 사과를 넣어요? 저도 카레 되게 좋아하거든요. 아, 카레 진짜 좋아. 그리고 어렸을 땐 특히나 그냥 일주일 내내 카레만 먹어도 나는 살 수 있겠다 싶을 정도로 카레를 되게 좋아했는데 이런 카레는 안 먹어봤네요. 고구마, 두부, 사과요? 아내분이, 농담이지만 아내분이 너무 식재료가 많이 남아서 아무거나 다 때려 넣으시는 거 아니에요?

7408님. 꼬리곰탕입니다. 한 요리하는 제가 속꼬리를 한벌 사서 푹 끓이고 양지머리 잘 삶아서 편육처럼 썰어서 파 듬뿍 넣어서 이틀 먹으면 뜀박질에 도움이 많이 됩니다. 직접 만드신다고요? 저도 안 그래도 소울푸드 엄마가 해준 곰국, 곰탕이라고 얘기하려고 했는데 저는 그 소울푸드가 이제 엄마의 정성이나 사랑이 느껴져서 소울푸드라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었는데 7408님께서는 직접 만드신다고요? 어쨌든 본인의 정성이 듬뿍 들어와 있으니 소울푸드일 수밖에. 근데 이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계속 끓이고 또 끓이고 또 끓이고 불순물 계속 제거하면서 기름 계속 걷어내면서 끓여야 되는 거잖아요. 진짜 한 솥 끓여야 되고요. 1272님. 저의 소울푸드는 콩나물국밥인데 값도 저렴한 데다가 생계란을 톡 깨뜨려서 뜨끈뜨끈 보글보글 뚝배기 속에서 살짝 반숙으로 익혀 먹으면 속상해서 마음까지 추운 느낌 드는 날 위로가 되더라고요. 이 콩나물 국밥도 어느 지역식 이렇게 있잖아요. 저는 그 수란으로 해 먹는 거 있죠. 계란을 따로 주시는 거. 그런 걸 좀 좋아하는 편인데. 그래서 계란 먼저 먹고 콩나물 국밥 먹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속상해서 마음까지 추운 느낌 드는 날 위로가 된다라는 이야기인 것 같은데, 저도 오늘 콩나물 국밥을 한번 챙겨 먹어볼까요? 황상현님. 동네 근처에 선지해장국 맛집이 있어요. 거기 국물이 진짜 보약한 그릇 먹는 것 같아요. 아플 때 갑니다. 그래요? 선지해장국. 2179님, 김밥이요. 집에서 김밥 사면 며칠 동안 김밥만 먹습니다. 3일 내내 먹은 적도 있어요. 김밥 맛있죠. 특히 또 그 엄마가 만들어주는, 바깥에서 사먹는 김밥이랑 엄마가 만들어주는 김밥은 또 느낌이 다르잖아요. 맛이 너무 많이 다르잖아요. 저 엄마한테 김밥 사달라고 한번 쫄라볼까요? 김밥 먹고 싶네. 자, 그러면은 오늘 여러분들 중에 재미난 아주 맛있어 보이는 소울푸드로 선물 받으실 분 뽑아봅니다. 이분은 어느 지역 관식이야? 1189님 처음 참여해 주셨고요. 오늘 와이프가 생일이에요. 제가 일찍 일어나 미역국을 맛있게 장만하고 있습니다. 와이프는 가만히 있으라고 했어요. 정성껏 미역국을 끓이고 있어요. 화이팅 하세요. 응원합니다. 어느 지역 관식입니까? 아, 우리 행복을 여는 아침에 관식이 많다니까. 자, 1189님께 선물 드리면서 아웃싱님께서 악뮤의 라면인건가 신청하셨거든요. 이 노래 듣고 다 힘내볼 지니 가볼게요.

오늘 아침 눈 뜨자마자 어떤 다짐을 하셨나요? 거창하지 않아도 됩니다. 딱 오늘 하루를 견디게 해줄 만큼의 다짐이면 충분한 시간 다 힘내볼 지니. 우리 보기들은요, 오늘 하루 어떤 말로 시작하셨어요? 혹시 안 하셨어요? 그럼 지금 여기서 나눠볼까요? 내 복은 내가 챙긴다. 보기들 스스로가 램프의 지니가 되어 나는 말하는 대로 할 수 있다. 말하는 대로 될 수 있다 외치는 시간. 오늘의 다짐, 마음속 외침, 다짐송까지 지금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지스타님, 지난주에 휴일이 많았어서 유난히 힘든 이번 주였어요. 이제 오늘만 출근하면 주말이다. 그러니까요, 오늘만 출근하면 주말입니다. 금요일 주어진 업무 얼른 잘 해결하시고 칼퇴하셨으면 좋겠어요. 빨리 주말이 찾아오기를 복디가 응원합니다. 가브리엘라님, 비도 오고 몸도 힘들어서 어제는 쉬었는데 오늘도 날씨가 이래서 힘든 아침을 보내고 있네요. 파이팅! 오늘 서울의 하늘도 흐려요. 가브리엘라님, 비도 오고 몸도 처지고 오늘 날씨가 이래서 힘든 아침을 보내주고 계신다는 가브리엘라님께 선물을 좀 챙겨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선물 받으시고 힘내셨으면 좋겠어요. 샵 1053으로 성함이랑 주소 남겨주세요. 플로라님, 복디, 내일 첫째 아들 가브리엘 결혼해요. 축하해주세요. 감기 조심하세요. 우와, 첫째 아들 결혼하신다고요? 우와, 이제 그러면 시어머니가 되시는 건가? 어때요? 기분 어떠세요? 이제 첫째 아들 보내고 이제 슬슬 아이들을 보내야 될 때가 된 그 부모님의 마음은 어떨까? 아, 참. 너무너무너무 축하드리고요. 우리 플로라님도 결혼식 잘 치르시고 또 문자 남겨주세요.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다 힘내볼지니 우리 후기들의 다짐, 마음속 외침, 자기 암시 만나볼 텐데요. 플로라님의 문자 받고 이 노래 선곡하려고요. 쿨, 결혼을 할 거라면.

우수진의 행복을 여는 아침에서 준비한 선물 소개해드립니다. 명동대성당 1898 광장의 꽃다지에서 꽃바구니를, 성필리포 생태마을에서 청국장 가루 1kg, 수공예 성물가게 주날개 밑에서 일자 묵주와 팔찌 묵주를, 스튜디오 줄리 전례미술연구소에서 품격 있는 전례 조각초, 한국 장기조직기증원에서 생명나눔 굿즈를, 미혼 부모, 청소년 둘이 부모의 자립을 지원하는 사회적 기업 마리에떼에서 프리미엄 디퓨저, 탈모야 안녕 더 자라다에서 한방 성분이 담긴 모근 영양 강화 진적 앰플, 낡은 책을 새 숨결로 되살리는 성경 리폼 전문 업체 소울바이에이에서 성경책 리폼 쿠폰을, 주식회사 머쉬드림에서 파주쌀과 국내산 현미, 누룽지, 새우 분말을 섞어 열과 압력으로 만든 담백한 스낵 올굿 현미칩과 새우칩을, 황제바이오에서 피부 보습과 가려움증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곰돌이 천연 비누를, 빛이 주는 선물 피디케어에서 자외선 차단과 피부관리용 화장품 인텐시브 트리트먼트를, 가톨릭 굿즈와 이야기를 담은 정오살롱에서 보기들을 위해 엄선한 정오 작가의 랜덤 선물을 드립니다. 스피비스 라디오 우수진의 행복을 여는 아침 함께하고 계십니다. 청취율 조사 기간을 맞아서 보기들에게 준비한 선물이 있어요. Discover Your Useful Cell ICD 인셀덤에서 메이크업 제품을 하루에 10분씩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취율 조사 기간 행복을 여는 아침 응원도 많이 해주시고 전화 받으신 보기들은 후기도 남겨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다짐, 마음속 외침을 나누는 시간, 다 힘내볼 진이 계속해서 만나볼게요. 2903님, 내일 30년 지기 여고 동창 모임이 있어요. 오늘 저녁에는 팩 좀 하고 푹 자고 내일 뿌샤시하게 나가야겠죠? 오늘 하루 모두 행복하세요. 2903님 많이 설레시나 보다. 이 설렘이 여기까지 느껴지는데요. 아, 팩 좀 하고 푹 자고 또 입도 좀 풀어야죠. 수다도 많이 떨어야 돼.

되고 귀도 좀 이렇게 풀어서 친구들 이야기도 많이 들어줘야 되고 어떤 옷을 입으실지 막 그것도 다 준비해 세팅해놓고 주무시는 거죠? 오랜만에 만난 여고 동창들과 재밌는 시간 보내고 오세요. 8666님, 오늘은 교육생이 되는 날입니다.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 반까지 교육을 받습니다. 시니어 브릿지 아카데미 해파동에서 하루를 보냅니다. 쌀쌀한 아침이어서 벌써 긴장이 되네요. 교육생이 되는데 긴장이 돼요? 배우는 거, 그냥 배우고 오는 거잖아요. 괜찮아요. 가르치는 거 아니니까 긴장하실 필요 없어요. 재밌게, 즐겁게 보내고 오셨으면 좋겠어요. 3202님 오늘 처음 참여해 주셨고요. 남편과 다투고 나온 아침이네요. 말 한마디가 왜 그리 섭섭한지. 미안하다고 해서 조금은 누그러지지만 우울감이 찾아오면 쉽게 빠져나오기가 어려워요. 마음을 잘 다독여야겠어요. 당연하죠. 우울감이 찾아오면 어떻게 쉽게 빠져나와요. 이 사람 마음이라는 거 어떻게 내가 마음 먹는다고 머리로 빨리 빠져나와야지 하면은 그게 어떻게 나와요.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냥 그 감정 오롯하게 느끼면서 서서히 자연스럽게 사라지길 바랄 뿐이죠. 3202님, 남편이랑 어쨌든 남편분이 미안하다고 했으니까 오늘 저녁에 맛있는 거 드시면서 기분 푸셨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의 진이 뽑아봅니다. 어떤 분의 외침이 복디에게 닿았을지. 오늘의 진이는요? 금요일입니다, 여러분. 힘내시라고 가브리엘라님 그리고 새싹 3202님께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903님께서 신청하셨어요. 엄정화 페스티벌.

CPBC 라디오 우수진의 행복을 여는 아침 1부 끝곡 들을 시간입니다. 하이라이트 얼굴 찌푸리지 말아요 준비했어요. 저희는 잠시 후 2부에서 만나요.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뒤에 앉은 주희랑 민석이 안전벨트 했어?
2: 아 귀찮은데 꼭 해야 돼?
1: 귀찮아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경고음이 안 울려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3: 뒷좌석까지 안전해야 모두가 안전합니다. 이 캠페인은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가 함께합니다.
4: AI, 블록체인이 어려우신가요? 대구 AI 어버에서는 디지털 신기술 교육을 제공합니다. 비전공자도 쉽게 시작할 수 있고 실습과 프로젝트 경험을 통해 진짜 실력을 쌓을 수 있죠. 검색창에 대구 AI 어부를 검색해보세요. 053-217-1010.
5: 무시무시한 사과, 배, 화상병. 혹시 내 과수원에도?
6: 걱정 마세요. 화상병 원균을 잡아먹는 아그

0: 아그리파지가 있잖아요.
1: 아하, 잡아먹는 아그리파지.
0: 한 병에 1조 2천억 개가 넘는 박테리오파지가 있다고요.
1: 개화기에도 꿀벌에도 혼용에도 안전한 아그리파지.
0: 과수화상병엔 아그리파지.
1: 경농이 만듭니다.
2: 주문식 교육으로 대학 교육 혁신과 대한민국 산업 발전에 기여한 지 반세기. 대기업 취업부터 해외 선진국 취업까지. 2024년 교육부 발표 해외 취업 전국 1위. 주문식 교육의 산실 영진 전문대학교.
3: 추진 중인 약 55만 제곱미터 공원, 총 2648세대 대단지. 구미의 변화를 더 크게. 메가 프로젝트, 메가 프레젠트. 구미 파크원 대시양 1차 1355세대 11월 오픈 예정. 054-443-1355 태양건설.
4: 남은 시간 5분. 안동한 후 사과 간고등어까지 맛이 어떻습니까?
5: 기가 막힙니다.
6: 2016 안동 농축특산물 직거래 장터 완익여 안동장터. 서울광장에서 10월 26일부터 28일까지
4: 착한 가격에 경품 이벤트도 부탁해.
7: 안녕하세요, 경일대학교 만화애니메이션학부 류지원 교수입니다. 이제 카메라만으로 영상을 만드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AI는 장면을 생성하고 배우를 만들고 현실 없는 세계까지 구현합니다. 하지만 무엇을 만들지, 어떻게 실제처럼 보이게 할지 그 기준과 구조를 정하는 것은 바로 사람입니다. 우리는 AI를 사용하는 방법이 아니라 AI로 영상을 설계하는 방법을 가르칩니다. AI 시대의 영상은 예술과 공학이 함께 만들어갑니다.
8: 이 캠페인은 나를 키우고 세상을 키우는 경일대학교와 함께합니다.
9: 9회말 투아웃 홈런이면 끝납니다. 아, 큰타고. 파울입니다.
10: 파울!
11: 네, 맞습니다. 파울입니다.
9: 아, 홈런이라고 주장할 수도 있었지만 스스로 파울을 인정했습니다.
12: 정직한 한마디, 상대를 향한 존중, 규칙을 지키는 용기. 그것이 진짜 홈런입니다. 진짜 승리는 규칙을 지키는 용기와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대구광역시 교육청과 대구광역시 체육회가 함께 만드는 학교운동부 청렴 캠페인. 약속과 존중으로 더 강한 팀, 함께 성장하는 미래를 대구광역시 교육청이 응원합니다.
13: 가장 좋은 해답은 언제나 현장에 있고, 가장 훌륭한 정책은 시민 여러분의 목소리에서 시작됩니다. 제10대 대구광역시의회는 다양한 의견을 존중하고 소통하는 열린 민주주의의 전당이 되겠습니다. 한 분 한 분의 아주 작은 목소리라도 시민의 곁에서 듣고 시민의 편에서 말하며 시민의 목소리가 대구의 더 나은 변화가 되도록 대구광역시의회가 앞장서 뜨겠습니다. 이 캠페인은 대구광역시 의회와 함께합니다.
14: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 방송입니다. HLTK
15: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 방송.
14: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매일 아침 창문을 열면 바람 대신 행복이 들어옵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 아침 7시 당신 하루의 첫 미소 우수진의 행복을 여는 아침이 책임질게요. CPBC 라디오 오수진의 행복을 여는 아침 2부 시작했습니다. 마리안나님께서 오늘도 함께합니다 라고 문자 보내주셨고요. 1228님께서는 출근길에만 잠깐씩 듣다가 쉬는 날 집에서 편안하게 들으니 너무 좋고 행복하네요. 항상 평안을 빕니다 하셨어요. 벌써 여유 있는 주말권이신 건가요? 부럽다. 들어 누워서 편안하게 복디가 이야기하는 것도 듣고 노래도 듣고 얼마나 행복하실까? 저까지 기분이 좋아지는데요. 로사님, 저희 구역 내일 성지순례 갑니다. 무사히 잘 다녀올게요. 노력하겠습니다. 성지순례 어디로 가시나요? 2037님, 어느새 찾아온 주말 같은 불금, 단풍이 붉게 익어가는 낭만을 먹으며 살고 있네요. 오늘 하루도 행여와 들으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야겠어요.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붉게 익어가는 낭만, 어떻게 먹으면서 살 수 있는 건가요? 복디도 주말에 그 낭만 먹어보고 싶네. 자, 오늘 오스틴의 행복을 여는 아침 2부에서는요. 즐겨 듣던 음악 속 익숙한 가사를 나만의 이야기로 다시 써내려가는 복작복작 여러분들과 함께하고요. 보기들을 위한 맞춤형 건강 전문가와 함께하는 건강중개소 복덕방까지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스틴의 행복을 여는 아침 2부는 한바이오, 새마을금고, 중앙회, 아에르, 한국비드랩, 현대해상화재보험, 오뚜기, 강원특별자치도청, 모빌코리아 윤활유 제공입니다.
1: 암이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2: MG새마을금고 모델 조정석입니다 MG새마을금고는 전국 8도에서 금융으로 힘을 드리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금융 지원으로 저출생 극복 지원으로 청년 지원으로 MG 새마을금고
3: 아이르웍스 모델 이진욱입니다. 여러분의 현장은 안녕하신가요?
4: 치열하게 버티는데 옷도 같이 건져줘야죠.
5: 안전은 촘촘하고 기능은 넉넉하고 합리적 가격에 전체 복은 못 받거든요.
6: 편하고 세련된 디자인, 세심한 기능까지 필요해요.
7: 섬세한 시선이 만든 첨단 소재 퍼포먼스 워크웨어 아에르웍스
8: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특허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전화 1577-1352 1577-1352
9: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건강하고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이 담긴 이름처럼 평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현대해상이 모든 순간에 당신을 지킵니다. 이름처럼 평생, 이름 곁에 평생.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10: 사과가 달콤하게 무르익는 가을.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가을의 카레, 사과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11: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12: 세계적 규모의 미래 교통기술 행사 2016 강릉 ITS 세계총회가 열립니다. 10월 19일부터 23일까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에서 미래 교통의 새로운 순간을 만나보세요.

우리가 즐겨 듣던 음악 속 익숙한 가사를 나만의 이야기로 다시 써내려가 봅니다. 누구나 아는 노래지만 나만의 사연과 감성을 담아 새롭게 완성해보는 시간, 복작복작! 여러분께 들려드리는 노래에서 일부를 나만의 상황, 나만의 생각으로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오늘 나눠볼 노래는요, 인순이 거위의 꿈입니다. 어떤 부분인지 함께 들으시죠.

꿈. 아이들만 꾸라는 법은 없죠? 우리 다 큰 어른들도 꿈꿀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꿈이 있으신가요? 가슴 깊숙이 간직하고 있는 그 보물 같은 꿈 이야기 들려주세요. 한 통

복작복작 인순이 거위의 꿈 듣고 왔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떤 꿈을 꾸고 계신지 한번 나눠보도록 할게요. 아우스틱님, 이제 제 나이의 꿈은요. 아이들이 좋은 직장 구하고 좋은 짝 만나서 잘 살기를 바랄 뿐입니다. 아, 우리 아버지가 문자 남겨주셨고 김마태호님께서는 저의 꿈은 가족 여행을 가보는 게 소원입니다. 왜 소원이에요? 가셔야지. 어떻게든 가. 오, 준우 체험맘님도네. 전호 애들이랑 여행 가본 지가 언제인지 모르겠어요. 저도 가족여행 가고 싶네요. 두 분 다 가족여행 가고 싶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시간을 내기도 그리고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을 때 가고 싶은 게 우리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계속 가족여행을 미루게 되는데 몰라. 복디는 그니까요. 복디는 또 특별한 사연이 있으니까 조금 힘들지만 빡빡하겠지만 그래도 시간 내서 꼭 다녀오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드네요. 나중에 후회하면 안 돼요. 가족여행 다녀오실 수 있었으면 좋겠다. 2037님, 아직까지 놓치고 싶지 않은 로또 1등의 꿈을 꾸면서 하루하루 주님께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언젠가는 주여 자비를 베푸소서. 경산 해피맘님, 울릉도 섬 라이딩 완주하고 2년 만에

북한의 강화도 라이딩 여행가요? 오늘 고속버스 화물칸에 자전거 싣고 막차 타고 간답니다. 응원 부탁드립니다. 가만 보면 경산의 피맘님은 진짜 인생을 즐기고 계셔. 제 기억이 맞다면 막 요가도 하고 캠핑도 하고 라이딩도 다니시고 크, 인생 즐기는 우리 경산의 피맘님 너무 멋있습니다. 8712님. 꿈이 10가지 넘는 7살 아이가 엄마 꿈은 뭐예요? 라고 물어봤던 적이 있었는데 40대가 되니 꿈이 없어진 것 같아요. 그저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게 꿈입니다. 복디도 행복하세요.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게 꿈. 40대가 되니 꿈이 없어지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셔서 복디 꿈은 뭘까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항상 사랑이 가득한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메마르지 않고 사랑이 가득한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감정에 솔직할 수 있는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지금 퍼뜩 드네요. 0980님, 전 작사가가 꿈이에요. 20년 무명 가수, 내 친구 내년에 음원 내는데 제가 가사 써주기로 했어요. 제발 잘 됐으면 좋겠어요. 열심히 공부하면서 습작하면서 독창적이고 재미나게 노래 가사 쓰기 위해 노력 중입니다. 내년에 가사 써주시면 꿈이 아니네. 지금 곧 이루어지실 것 같은데요? 열심히 공부하면서 습작하면서 재미난 노래 가사 쓰고 노래 나오면은 복디에게도 알려주세요. 저희 행복을 여는 아침에서 틀어드릴게요. 3045님, 저의 꿈은 인생 황혼기에 우리 부부 서로 두 눈을 깊게 바라보며 서로에게 고마웠다고 행복했노라고 전하고 싶었는데 아직은 때가 아닌 것 같아 더 진행형일 것 같아요. 지금도 서로 두눈 깊게 바라보면서 서로에게 고마웠다고 행복했노라고 전하시면 되죠, 뭐. 왜 굳이 황혼기까지 기다려? 수시로 지금 진행형 계속해주세요. 5860님, 직장 다니고 있는데요. 남는 시간에 AI로 새 어플 개발 중이에요. 숨만 쉬어도 돈이 벌리는 세상, 신청곡 오리날답니다. 라고 문자 보내주셨네요. 와, AI로 새 어플? 숨만 쉬어도 돈이 벌리는 세상? 그 세상 어디야? 복디도 그 세상 가고 싶네. 자, 그러면은 오늘의 장원을 한번 뽑아볼까요? 오늘의 장원은요? 그저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게 꿈이다 라고 문자 남겨주신 8712님께서 선물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노래 듣고 금요일 코너 건강중개소 복덕방으로 돌아갈까 싶은데요. 오늘 여러분들이 금요일이라서 그런지 신나서 그런지 뭔가 신나는 노래 많이 신청을 해주셨네요. 3046님, 5860님께서 신청하신 체리필터 오리날다, 그리고 2047님의 신청곡 마야 나를 외치다 이두곡 듣고 올게요.

0: 믿고 찾는 건강중개소 북덕방 오늘도
1: 복빈
0: 알짜 건강 뇌물 함께합니다. 복빈은 없고요. 상담만 받고 가셔도 되는 건강중개소.

0: 건강중기소복덕방, 바쁜 일상 속에서 놓치기 쉬운 건강, 우리 몸의 균형과 흐름을 살피는 깨알 정보들 지금부터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실 분은요, 우리 사랑둥이 심영은 영양사 선생님입니다.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아우, 우리 선생님 너무 오랜만에 뵙는 것 같죠?
1: 네, 한 달 너무 길었어요.
0: 그쵸, 한 달 너무 길었어요. 아, 네. 근데 오늘 기운이 없어요?
1: 왜 이렇게... 저 기운 없어요.
0: 왜요? 무슨 일이에요?
1: 저 좀 차분해지기로 다짐했어요.
0: 갑자기?
1: 네. 저 차분한 사람이 되기로 했는데 PD님 저 왜?
0: 다들 에? 지금 우리 듣고 계시는 청취자분들도 네. 갑자기? 네?
1: 아, 아닙니다. 항상 마음속으로 다짐해왔지만 잘 안 됐었는데 저도 이제 뭔가 그냥 나이값이라는 걸 해볼까.
0: 아, 이런 것도 너무 사랑스럽지 않아요? 갑자기 안 되겠어. 나 차분해지면서 나이값을 해야 되겠어. 라고 생각을 한 것 자체가 너무 사랑스럽다.
1: 진심한 여자.
0: 가을 타나? 아, 가을 타세요?
1: 네, 저 아마 가을, 겨울 다 탈 예정이에요.
0: 아, 예정? 네. 아, 일부러 타는 거예요?
1: 네, 내년 봄, 여름까지 타려고.
0: 아, 왜요? 왜요? 왜요?
1: 그냥 조신하게, 차분하게.
0: 너무 사랑스럽다. 아, 그래요? 네. 아, 그럼 우리 사랑둥이 누가 해?
1: 제가 그 이제 나중에 이제 한 달 뒤쯤 있는 그 마라톤 신청했는데 거기에 뭐 문구를 적을 수 있더라고요. 아,
0: 그 평화론이요.
1: 제가, 네, 네. 제가 거기다가 행여 사랑둥이라고 그 메모 남겼어요.
0: 근데 사랑둥이 왜 안 해요?
1: 저 지금은 혹시 안 사랑스럽나요?
0: 아니 사랑스러워. 사랑스러운데 아니 뭔가 컨셉이 네. 너무 갑자기 많이 바뀌어가지고.
1: 아, 제가 학교를 이제 다니다 보니 학생들이랑 거의 한 20살 가까이 차이가 나잖아요. 그쵸. 그래서 제가 조금 너무 얌전히 있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항상 그래요? 하고 있어요. 네.
0: 아, 부르지 말아요.
1: 그래요?
0: 네.
1: 아, 그럴까요?
0: 네.
1: 잘 안 감춰지기는 하는데 그래도 많이 차분해진 것 같아요. 만족스럽게 네. 지내고 있습니다.
0: 아, 그래요? 네. 만족스러우면 됐습니다. 뭐 어떻게 네. 지내든 그 사랑스러움은 어디 가지 않으니까요. 자, 선생님 오늘은 어떤 이야기 나눠볼까요?
1: 아, 오늘은 그런 생애 주기별 영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나이에 따라서 달라지는 우리 몸의 변화와 꼭 챙겨야 할 영양관리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0: 성장기, 중년, 노년에 따라 더 잘 챙겨야 하는 영양관리가 분명히 있겠죠. 네. 지금부터 생애 주기별 건강관리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100원 드는 문자 샵 1053 CPBC 빵 애플리케이션 방송토크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건강을 위해서 잘 먹고 잘 자고 해야 된다, 잘 쉬어야 된다라는 거는 당연히 알죠?
1: 네.
0: 근데 막상 어떻게 먹어야 될지, 무엇을 먹어야 될지 헷갈릴 때가 있어요. 특히 네. 영양학적으로 좀 잘 챙겨 먹고 싶은데 이게 어떤 식사가 건강한 식사인가 기본이 되는 원칙이라는 게 있겠죠?
1: 네, 이거는 이제 조금 헷갈린다기보다는 자꾸 까먹고 우리의 의지가
0: 그쵸.
1: 저도 힘든 부분인데요. 뭐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2025년 한국인 영양소 섭취 기준과 WHO의 건강한 식사 원칙을 참고해서 말씀을 다 드리겠지만 다 알고 계시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기본은 세 가지인데 우리가 요즘에 너무 유행하고 정보가 많잖아요.
0: 네?
1: 새로운 식품들도 너무 많이 나오고 근데 그런 것들은 정말 눈에 보이지 않는 잔가지들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우리가 어쨌든 튼튼한 나무와 튼튼한 집은 뿌리와 기둥이 단단해야 되잖아요.
0: 그쵸.
1: 그래서 그런 부수적인 것들을 조금 챙기시기 전에 내가 기본이 정말 튼튼하게 잘 되어 있나 이거를 중요하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골고루 먹고 알맞게 배부르기 전에 숟가락을 내려놓는 우아함 그리고 제때 식사 거르지 않고 드시는 거 뭐 아침 점심 저녁 거하게 차려 드시라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뭐 오늘같이 이렇게 일찍 뭐 복디 항상 일찍 나오시겠지만 계란 하나 뭐 우유 한 잔 뭐 과일 한쪽이라도 이렇게라도 챙겨 드시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권장하고 있는 영양소가 골고루 담겨져 있는 밥이나 고기, 생선, 채소, 과일, 우유를 매일 빠짐없이 드시는 거. 그래서 튼튼하게 우리 집, 우리의 몸이라는 집을 좀 잘 일단 기본을 잘 다져주셔서라.
0: 그 마지막 한 입을 내려놓는 마지막 한 입을 먹지 네. 않는 우아함이라는 네. 표현이 너무 재밌네요.
1: 우아하게 식사하셨으면 좋겠어요.
0: 왕왕왕 이렇게 먹지
1: 네,
0: 말고
1: 내가 집에서 혼자 식사를 하시더라도 우리 뭐 처음에 잘 모르는 사람들이랑 식사할 때 되게 조심스럽게 밖에서 먹잖아요. 그렇게 조금 우아함과 더 드세요 저는 이제 배불러요 뭐 이렇게 우아하게 이렇게 한 숟가락 먹고 숟가락 젓가락 딱 내려놓고 다 씹고 천천히 씹고 또 다시 이제 한 숟가락 드시고 배부르네요 이러면서 좀 약간 우아하게 식사하시면 적당한 양이라는 거를 잘 가늠을 못 하실 텐데 딱 식사 끝나고 나셔서 배가 안 부르시면 딱 적당한 식사. 네, 그래서 다음 끼니에 가식하시지 않고 그렇게 되니까 그 정도로.
0: 주변에 제 친구들 중에 이제 뭐 방송하는 친구들도 많고 하니까 네. 그 마운자땡이나 네. 미호땡 같은 거 네.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거를 하니까 입맛이 싹 사라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음식 앞에서 여유가 생긴다라고 그쵸.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네. 그게 방금 말씀하신 그 우아함 아닐까.
1: 맞아요. 그래서 아침을 식사를 거르지 말라고 말씀드린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식사를 한번 거르고 나면 그냥 우아해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아침을 뭐라도 좀 드시고 점심도 뭐 저녁에 맛있는 약속이 있더라도 저녁을 점심을 꼭 드시고 이런 식으로.
0: 너무 재밌습니다. 어릴 때는 키와 몸이 자라는데 영양이 중요하고 나이가 들면 건강을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고들 하잖아요. 네. 실제로 나이에 따라 우리 몸이 필요로 하는 영양소 섭취량이 어떻게 달라질까요?
1: 네, 자라는 아이들은 이제 새 집을 지어야 되고 우리 성장기에 정말 1, 20세 치씩 막 한 달에 훅훅 크는 친구들도 있거든요. 그쵸. 그래서 재료가 일단 많이 들어간다. 저 막 정말 그 정말 조그만 애기들도 먹는 거 보면 나보다 더 많이 먹는데 저게 그치, 다 저 조그만 몸에 어디로 갈까 막 이런 생각이 가끔 들기도 하는데 이제 어른이 되면 그 지은 집을 지키고 또 유지보수하는데 또 필요하긴 하지만 전체 양은 좀 줄어든다. 근데 지금도 보면 이제 예전이랑 거의 비슷하게 먹는데 약간 뭐 소화도 안 되고 대사율도 살짝 떨어지고 움직임도 우리가 많이 줄어들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고려해서 양 조절이 필요하시고 그래도 단백질이나 칼슘, 비타민 D처럼 꼭 필요한 것들은 오히려 더 챙겨주셔야 되기 때문에 나이가 들수록 양보다는 그 식사의 질을 꼭 따져주셨으면 좋겠어요.
0: 식사의 질을 우아하게.
1: 네, 우아하게. 오늘 우아하게 하나만 기억해 주셔도.
0: 그러니까요, 우아하게. 그 식탁 식사. 앞에서, 네. 음식 앞에서 우아하게 네. 먹어보자. 사실 요즘 건강에 좋다는 식품, 영양 정보가 너무 많이 쏟아져요. 네. 뭐 SNS만 봐도 쇼폼이든 롱폼이든 다 건강 얘기, 영양제 네. 얘기인데 연령과 관계없이 누구나 신경 써야 하는 식습관. 이것도 우아하겠죠?
1: 죄송합니다. 갑자기 제가 그런 적이 없었는데 요즘에 그냥 짧은 쇼폼에 그런 먹는 게 나오면 제가 원래 안 그랬었거든요. 네. 근데 약간 먹고 싶다. 약간 배달 앱을 킬까 말까 막 이런 고민이 막 들긴 하더라고요.
0: 맞아요.
1: 뭔가
0: 나도
1: 이런
0: 그래요.
1: 그런 노출이 영상과 그런 시각과 이런 노출이 조금 영향을 미치는 것 같긴 한데 나이에 상관없이 딱 세 가지만 꼭 기억해 주세요. 아까 앞에 첫 번째 말씀드린 것처럼 새끼 거르지 않고 드시는 거 그리고 짜고 단 음식 줄이시는 거. 단 거 먹으면 짠 거 먹고 싶고 짠 거 먹으면 단 거 먹고 싶은 게 거의 이제 국룰이다 싶을 정도로 그래서 단 거를 좀 줄여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채소를 끼니마다 꼭 챙겨 드시는 거 그리고 물. 아침에 일어나셔서 물 한 잔 마시면서 몸을 좀 깨워주시고 수분을 우리 몸에 필요한 1.5리터 가량은 좀 챙겨 드셔주셨으면 좋겠고 유행하는 그런 좋다는 음식보다는 매일 먹는 밥상을 좀 기초를 단단하게 다져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0: 좋습니다. 노래 듣고 와서 궁금한 것들 계속 나눠볼 텐데요. 혹시 여러분들 생애 주기별 건강관리에 대해서 묻고 싶은 것들 있으시면 100원 드는 문자 샵 1053 CPBC 애플리케이션 빵 무료 방송 토크로 남겨주세요. 권진아 플라이 어웨이.

0: 여러분은 지금 CPBC 라디오 오스틴의 행복을 여는 아침 2부 건강중개소 복덕방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심영웅 영양사 선생님과 함께 생애 주기별 건강관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경산해피맘님, 공복에 먹어도 혈당이 오르지 않는 과일 좀 알려주세요. 2037님께서는 마그네슘 결핍이라고 진단을 받아서 영양식으로 영양제를 따로 먹고 있는데 네. 식품으로는 어떤 것을 어떻게 해서 맛나게 먹어야 할까요? 라고 남겨주셨어요. 네. 혈당이 오르지 않는 과일도 있나요?
1: 그래도 이제 과일에 든 과당은 혈당을 상대적으로 좀 많이 올리는 식품에 해당이 되니까

0: 그러니까 그래도 좀 덜한 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 아,
0: 토마토류.
1: 토마토.
0: 네. 토마토 같은 것들.
1: 자몽 이런 건 어때요? 자몽은 안 달잖아. 되게 씁쓸하잖아요.
0: 그래도 이제 과즙이 좀
1: 아.
0: 풍부하고 과일은 대부분 좀 많이 오르는 편이어서 그 껍질이 조금 있는 채로 그런 뭐한 3분의 1쪽, 4분의 1쪽 정도씩 그 정도로 좀 섭취를 나눠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1: 네, 그럼 마그네슘이 많은 식품은 뭐가 있을까요?
0: 우리가 그런 뭐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비타민 이렇게 크게는 나눠져 있지만 우리가 그런 식품 하나하나에 모든 뭐그 야채나 해조류 뭐
1: 세부
0: 그런 다,
1: 영양소.
0: 네, 그런 동물성 단백질, 식물성 단백질에 상관없이 그런 마그네슘을 함유한 식품들이 많이 있어서 맵기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골고루 챙겨 드시면 예, 크게 그 문제 되지는 않을 거라서 뭐가 많다고 어떤 걸 많이 드시고 그렇게 하시다기보다는 그런 한 끼에 균형 있는 영양을 갖춘 식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1: 네.
0: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양보다는 질로 예, 그렇게 좀 챙겨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1: 네, 계속해서 궁금한 것들 이야기 나눠보기 전에 보기들에게 선물을 나눠드릴 복덕반 퀴즈를 준비했습니다. 퀴즈 주시죠, 선생님.
0: 이것은 우리 몸의 근육과 뼈, 피부를 구성하고 면역 기능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는 영양소입니다. 달걀, 고기, 생선, 콩 등에 풍부하게 들어있는 이 영양소는 무엇일까요?
1: 1번,
0: 탄수화물,
1: 2번,
0: 단백질,
1: 3번.
0: 지방.
1: 정답 아시는 분은요, 샵 1053, 100원 드는 문자나 무료로 보낼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 CPBC 빵 방송 토크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궁금한 이것들 이야기 나눠볼게요. 아이들 이야기인데요. 아이들이 편식이 심하거나 좋아하는 음식만 먹으려는 경우가 많잖아요.
0: 네.
1: 그런데 아이들에게는 잘 먹어야죠. 이 성장기니까. 성장기 아이들에게 특히 중요한 영양소는 무엇이고, 편식하는 아이도 일상적인 식사로 필요한 영양을 모두 채우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0: 편식이 생기는 건 이제 그 어릴 때부터 아이들 이유식 시작하는 단계에서부터 조금 그 순차적으로 시기에 맞춰서 식자재를 잘 노출을 시켜주시고 그런 오감놀이 같은 걸로 아이들이 식재료에 거부감이 일단은 없게 그렇게 조금 해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1: 네.
0: 아이들에게는 어쨌든 아까 그 키와 성장에 필요한 단백질과 칼슘, 그리고 피를 만드는 철분, 이런 것들이 특히 이제 중요하게 여겨지는데, 편식한다고 해서 억지로 먹이지 마시고, 어떤 그 연구에서는 한 8번에서 15번 반복해서 노출을 하면 받아들인다는 그런 연구 결과가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 편식하는 아이들에게는, 뭐, 그런, 10번 이상, 한 15번, 이렇게 넘게 자주 보여주는 게 효과가 있어서 그렇게 하게끔 지도를 하고 있고, 싫어하는 채소를 잘게 다져서 볶음밥이나 전에 넣어서 주는 방법도 있는데, 중요한 건 아이를 속이시면 안
1: 아,
0: 되거든요. 네,
1: 오!
0: 아이가 그런 되게 속았다는 그런 무슨 감정이죠?
1: 배신감.
0: 네, 배신감을 느끼지 않게, 예. 아이한테 거짓말 하시지 마시고, 여기에 이런, 그런 게 조금 들어갔는데, 맛은 뭐 거의 안 난다. 한번 먹어봐. 이렇게 자연스럽게 노출을 해주시고, 익숙한 음식 곁에 새로운 음식을 조금씩 내주셔서, 아이가 직접 또 만져보고, 좀 씹어보고 할수 있게. 먹지 않아도 처음에는 조급해하지 마시고, 자주 노출을 시켜주시는 게 좋다.
1: 그럼 이번에는 임신과 출산을 준비하거나 경험하는 시기에 있는 분들을 위한 질문을 한번 드려보고 싶은데,
0: 네.
1: 임신과 출산 준비할 때꼭 챙겨야 하는 영양소는 무엇이고, 음식만으로 충분히 섭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어떤 점을 고려해야 할까요?
0: 가장 먼저 이제 떠오르는 게 아마 엽산이실 텐데요. 제 후배 중에 이제 후배 부부가 있어요. 근데 얼마 전에 이제 집들이 한다고 만났는데 원래 그 술을 좀 하던 친구들이었거든요. 근데 술을 안 먹는다는 거에서 왜 무슨 일 있어? 했더니 임신 준비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한 1년 전부터 예,
1: 와.
0: 너무 잘했다고 기특하다. 정말 훌륭하다. 이렇게 말해줬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영양학 전공했다고 해서 그렇게 실천하기가 쉽지는
1: 그쵸,
0: 않은데
1: 그쵸. 의지의
0: 네,
1: 문제니까요.
0: 그래서 그렇게 어쨌든 그런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위해서 1년 전부터 관리하는 모습이 너무 좋았는데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제 그 엽산은 아기의 뇌와 척추가 만들어지는 임신 초기에 꼭 필요한 영양소이거든요. 그래서 남편분도 같이 섭취해 주시는 게 좋고 임신을 계획할 때부터 드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임신 중기부터는 피를 만드는 또 철분이 많이 필요하게 되고 음식만으로 어려우면 이제 혼자 선택하시기보다는 보건소에서 그 주차별로 제공되는 그런 영양 제라던가 가이드나 꼭 병원이나 영양사와 상담해서 고르시는 게 필요하고 거기서 권고하는 대로 1개월 전부터 섭취하셔서 12주까지 지속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잘 지켜주시면 좋겠습니다.
1: 그리고 성인이 되면 성장이 끝났으니까 영양관리에 조금 소홀해져도 된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외식이나 네. 배달음식 이런 거 많이 드시는 성인들은 어떤 영양 불균형을 겪기가 쉽고 어떻게 현실적으로 개선을 하면 좋을지도 알려주세요.
0: 뭐 아무래도 외식 배달은 대체로 짜고 기름지고 채소도 그쵸. 적잖아요. 제가 항상 몇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닭발 좋아한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저는 한번 시킬 때 그 정말 고민을 많이 하고 시키거든요. 그래서 먹고 싶으면 한 10번 정도 참고 그렇게 한 번씩 시켜 먹는 주기가 한 두세 달에 한 번 정도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때 이제 시킬 때 이렇게 사소한 그 선택 하나하나에서 이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저는 샐러드가 포함된 채소가 포함된 그 구성을 선택을 하고 그리고 음료가 항상 포함이 되어 있어요. 달달한 음료. 네. 근데 또 닭발 먹고 나면 되게 짜고 자극적이니까 먹고 싶거든요. 그쵸. 그래서 저는 거기에 메모를 이렇게 남겨요. 빼주세요.
1: 뭐를?
0: 그 음료.
1: 아, 네. 일부러.
0: 네, 그래서 그냥 딱 닭발 그리고 닭발 도착하면 샐러드 먼저 먹고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우리가 외식이나 배달 음식을 드시더라도 어쩔 수 없이 우리가 그런 환경에 많이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순서라던가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반찬과 영양 그 소가 함유되어 있는 식품을 우리는 의지가 있는 성인이니까 그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또 그런 데서 식이섬유나 칼슘은 모자라기 쉽기 때문에 조금 일상적으로 매번 그렇게 죄송합니다.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가장 강조하는 게 달달한 음료 대신에 물을 드시는 거. 네, 그거를 조금 실천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1: 그리고 이것도 저 되게 궁금했는데 사실 시간이 지나고 나이가 들다 네. 보니까 예전이랑 똑같이 먹어도 괜히 살이 쉽게 붙는 느낌이고
0: 네, 맞아요.
1: 체력이 떨어진다라고 느끼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네, 저 또한 그렇고요. 네네. 나이가 들면서 기초대사량 그리고 근육량이 달라지는 거는 식생활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0: 나이가 들수록 아무래도 근육은 조금씩 줄어들고 몸이 쓰는 에너지도 감소할 수 있는데 제가 최근에 이제 어떤 한 연구에서 60세 전까지는 몸이 에너지를 쓰는 속도가 생각만큼 크게 떨어지지 않는다는 결과가 있었어요.
1: 네.
0: 그래서 진짜 원인은 이제 덜 움직이고 근육이 줄어드는 건데 예, 근육은 이제 몸속 난로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저는 조금 몸에 근육이 있는 편이거든요. 친구들에 비해서. 그래서 조금 열이 많은 건지도 모르겠는데 난로가 작아지면 그 남는 에너지가 살로 가요. 그러면 이제 지방으로 쌓이는 거죠. 그래서 근육이 빠지지 않게 해주시는 게 필요한데 그 근육은 이제 단백질이 근본이 되니까 그런 전체적인 섭취량을 살짝 줄여주시고 단백질은 좀 지키면서 근력 운동을 꼭 같이 하셔야 되는데 오늘 정말 강조드리고 싶은 건 절대 굶지 마셔라. 네. 굶으시면 우리가 지방이 빠지기보다 근육이 더 잘 빠르게 빠질 수 있고 오히려 더 살찌는 체질로 바뀌어버리거든요.
1: 네.
0: 그러면 이제 그런 기초대사량이 점점 더 떨어지게 되니까 우리가 좀 잘 챙겨 드셔야 그 60세 이전에는 별로 차이가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1: 네.
0: 잘 챙겨 드셔야 우리 몸의 대사가 계속 활발하게 진행이 되기 때문에 살이 덜 찌는 그런 체질을 유지하실 수가 있어요.
1: 여성분들이 이거 궁금해할 것 같아요. 갱년기를 전후해서 뼈 건강, 체중, 근육량의 변화를 경험하기도 하는데
0: 네.
1: 이 시기에 주의해서 섭취해야 할 영양소는 무엇이고 남성, 여성 모두 중년부터 준비하면 좋을 영양 관리에 대해서 이야기 좀 나눠주세요.
0: 저는 이제 그 주변에 그 지역 주민분들 강의할 때 이거 정말 강조 많이 드리는데요.
1: 네.
0: 여성분들이 정말 취약해요. 나이가 들수록 정말 골다공증이라던가 골질량 감소, 그래서 골절 이런 것들이 위험에 많이 노출되어 있어요.
1: 네.
0: 갱년기에는 이제 뼈를 지켜주던 그 여성 호르몬이 조금 줄면서 뼈가 약해지는 속도가 빨라지거든요. 그래서 칼슘이나 비타민 D, 단백질을 꼭 챙기셔야 되고 그래서 저는 뭐 우유 섭취라던가 두부, 멸치 이런 칼슘이 많은 식품 섭취를 강조드리고 그리고 너무 햇빛을 차단하지 마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남녀 모두 중년부터는 짠 음식을 좀 줄여주시고 근력 운동 정말 중요하고 뼈와 근육을 지금 미리 저금해 두신다고 생각을 하시고 그렇게 조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1: 그럼 노래 한 곡 듣고 오는 동안 퀴즈 정답 계속해서 받아볼 텐데요. 문제 한 번만 더 내주시죠.
0: 이것은 우리 몸의 근육과 뼈, 피부를 구성하고 면역 기능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는 영양소입니다. 달걀, 고기, 생선, 콩 등에 풍부하게 들어있는 이 영양소는 무엇일까요?
1: 1번
0: 탄수화물,
1: 2번
0: 단백질,
1: 3번
0: 지방.
1: 샵 1053 100원 드는 문자나 CPBC 빵 애플리케이션 방송 토크로 보내주세요. 노래는요. 데이브레이크 단발머리.

0: CBBC 라디오 오스틴의 행복을 여는 아침 심영은 영양사 선생님과 함께 이야기 나누고 있고요. 자, 식습관을 바꿔야겠다라는 생각을 들어도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막막할 때가 있잖아요. 오늘 네.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방법, 식습관 한 번만 알려주시고 마치면 좋을 것 같아요.
1: 네, 오늘 좀 너무 식상한 말씀을 드린 것 같아서 그러실 수도 있겠지만 오늘 당장 딱 점심부터 한 가지씩만 꼭 실천해봐 주세요. 끼니마다 뭐 단백질을 반찬을 하나 챙기신다거나 아니면 국물을 평소에 좀 많이 드신다고 하시면 좀 절반만 드신다거나 채소 같은 거 한 가지씩만 좀 챙겨 드신다거나 여기에 이렇게 내가 할 수 있는 그냥 정말 사소한 거 하나하나가 쌓이면 건강을 지키는 힘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가장 또 제가 요즘에 하루에 만 보씩 걷는 걸 하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30분 걷기를 더하시면 너무 좋겠죠. 그래서 오늘 딱 점심 밥상부터 하나씩 바꿔주시면 그런 게 쌓여서 건강한 노후를 맞이하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0: 네, 고맙습니다. 퀴즈 정답 발표할게요. 오늘의 퀴즈 정답은요?
1: 정답은 2번 단백질입니다.
0: 네, 선물 받으실 분은 개별적으로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중개소 북덕방 오늘도 건강정보 알차게 챙겨드렸는데요. 또 한 달 뒤에 만날 보기들에게 선생님께서 끝인사 남겨주세요.
1: 건강한 노후는 나이가 들어서 준비하는 게 아니라 오늘 먹는 한 끼부터 시작된다. 보기 여러분들 오늘도 맛있고 건강한 하루 보내시고 한 달 뒤에 뵙겠습니다.
0: 한 달 뒤에는 더 사랑 가득 채워서 오셔야 돼요.
1: 네.
0: CBBC 라디오 오스틴의 행복을 여는 아침 저도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끝곡은요. 유리상자 좋은 날 준비했거든요. 이 노래 들으면서 저는 물러갑니다. 여러분 오늘도 가슴 뛰는 하루 보내세요.
1: 뜨근뜨근.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엄마 나이가 되면 엄마, 나는 더 잘해낼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참 쉽지 않네요. 엄마, 잘 계시죠? 보고 싶습니다.
2: 아름다운 자연 속 가깝고 편리한 공원, 현대공원 추모의 집, 현대공원은 우리 곁에 있습니다.
3: 추진 중인 약 55만 제곱미터 공원, 총 2648세대 대단지, 구미의 변화를 더 크게. 메가 프로젝트, 메가 프레젠트, 구미 파크원 대시양, 1차 1355세대, 11월 오픈 예정, 054-443-1355, 태양건설.
4: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소람상담소 이동철 신부입니다. 휴대전화에 배터리가 부족합니다 라는 알림이 뜨면 우리는 서둘러 충전기를 찾습니다. 자동차에 연료가 부족하면 곧바로 주유소로 향하죠. 그런데 정작 우리 마음의 경고등이 켜졌을 때는 어떨까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 사람을 만나는 일도 너무 힘드네. 마음의 경고등이 울립니다. 기기의 경고에는 바로 움직이면서 내 마음의 신호는 외면하고 있지 않으신가요? 24시간 상담 전화 109는 당신의 이야기를 기다립니다. 지금 바로 마음을 충전하세요. 그 어떤 일도 당신보다 우선할 수는 없습니다. 이 캠페인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이 함께합니다.
5: 오래도록 마음에 남는 사람이 있습니다. 뒤처지고 있을 때 묵묵히 기다려준 사람, 힘들 때 곁에 있어준 사람, 기쁜 일이 있을 때 나보다 더 기뻐해준 사람.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했는지는 잘 기억나지 않아도 내어준 마음과 온기는 오래 남기도 합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가 살아낸 하루도 누군가의 마음에는 그렇게 남을지 모릅니다.
6: 미사가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7: 하느님 감사합니다.
5: 10월 전교회 달, 오늘 당신은 어떤 모습으로 기억되고 있습니까?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가 함께합니다.
8: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258번 구세주의 어머니여,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 방송입니다. HLDK
1: 내 몸 안에 NK 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0: 생명을 살리는 세계 최고의 바이오 그룹 한바이오가 9시를 알려드립니다.

참전원을 은빛 수녀입니다. 모두가 사랑해요. 모두 다 사랑하리. 이런 유행가 가사도 있는데요. 요즘은 어디로 눈을 두어도 모두가 사랑해요 라는 소리가 절로 나오죠. 화석처럼 심장이 굳어버릴 때에도 곱게 물드는 단풍과 피부에 닿는 보송보송한 공기를 만나면 이미 실종된 줄 알았던 사랑마저 다시 회춘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두 다 사랑하리. 저절로 사랑 예찬자가 되기도 합니다. 가을은 봄과는 또 다른 사랑의 계절. 나 자신까지 사랑하고 싶은 아름다운 계절입니다. 어서 오세요. 참 좋은 오늘 은빛 수녀입니다.